0: 기타 둘에 퍼커션 그리고 대금 연주라는 저 해서 이제 네 명으로 연주하는 연주팀이었는데, 근데 이제 친분들이 다 남자다 보니까 이제 군대를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잠정적 휴식기를 가지게 됐습니다. 22년쯤 돼서 이제 연주로는 저희가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좀 뭔가 관객들한테 다가갈 때 조금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22년부터는 노래팀으로 저희가 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팀원인 채경 씨와 같이 함께 하게 되었고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학원 악사들에서 소리와 또 작사를 맡고 있는 임채경입니다.
2: 안녕하세요. 장학원 악사들에서 기타도 치고 이제 뭐 DAW로 트랙 작업도 하는 김태훈입니다.
3: 네, 2025년부터 장학원 악사들의 드럼으로 이제 합류하게 된 드러머 김민철입니다.
4: 누구나 흥얼거릴 수 있는 창작 국악을 만드는 장학원 악사들. 익숙한 전통 가락에 현대의 이야기와 서양 악기 연주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지역은 문화, 예술 인프라가 부족하고 다양한 국악 공연을 접할 기회가 적은 게 현실인데요. 이들은 전주에서 국악을 즐길 자리를 만드는 것이 꿈입니다.
0: 지금도 네, 지역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많은 청년들이 다 서울로 떠나요. 근데 지역에서 되게 유명한 팀이 너무 적단 말이죠. 또 그 팀을 또 바라보고 활동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이제 후배들도 있을 거고, 조금 지역에 계속 남아있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활동 반경을 여기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유명한 대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대회에 진출도 해보고 이런 여러 계획들을 잡고 있습니다.

청년으로서 느낀 취업 전쟁, 일상에서 느꼈던 사회적 단절 등 사회 문제도 음악에 녹여내는데요. 마음에 닿는 공감의 국악에 세상에 전하는 위로를 담았습니다.

0: 만약에 앞부분에 나올 거면은 어. 좀 더 많이 덜어줬으면 좋겠어. 오케이. 차라리 킥만 치던지 핸만 치던지.
1: 오케이. 한 번 더 해볼까?
2: 잠깐만.
3: 하나, 둘, 셋, 둘, 둘, 셋.
4: 내일의 무대를 준비하는 시간. 연습실의 밤이 깊어갑니다. 다음날 관객을 만날 생각에 이른 아침부터 도착한 고창의 한 농장. 봄나들이 나온 관객들을 위한 야외 공연을 펼칠 예정이었는데요. 그런데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5: 김경 씨 먼저 오셨네.
6: 안녕하세요. 아,
5: 저기 공연장 둘러보셨어요? 오늘 어떨
6: 네,
5: 것 같아요?
6: 좀 일찍 와서 오늘 한 바퀴 둘러봤는데 오늘이 연휴라서 좀 사람이 많을 것 같았는데 좀 없네요. 그래서 관객이 없을까 봐 좀 많이 걱정입니다.
4: 갑자기 내리는 비에 장학원 악사들의 얼굴도 잔뜩 흐려졌습니다. 따사로운 봄바람에 물결치는 청보리밭 대신 실내로 공연장이 바뀌었는데요.
7: 지금 약간 비가 와가지고 많이 오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같이 오신 분들 한두 명이라도 있다면 또 열심히 같이 재밌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5: 어제 늦게까지 연습하시고 네. 나오셨는데 안 피곤하세요?
2: 전혀 안 피곤합니다. 공연한다는 거.

0: 이것은 그 에너지를 얻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한테 너무 이제 힘이 나는 일입니다.
1: 걱정은 되지만 흥겹게 무대를 시작하는 장학원 악사들. 소리에 이끌린 듯 사람들이 하나 둘 공연장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2: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자리 많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저희 두 번째 곡 천하태평가라는 곡 들려드릴 텐데요.

0: 장학원 악사들의 신명나는 노래에 객석의 웃음이 피어나기 시작하고 장학원 악사들의 마음에도 행복과 뿌듯함이 무지개처럼 떠올랐습니다.
1: 되게 그래도 마지막에 홍이 좀 있어가지고 약간 좀 덜 긴장해.
2: 그래도 처음에 관객이 한 두세 분밖에 안 계셨는데 그래도 한 30명 이상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중간중간에 힘을 좀 얻어서 공연했던 것 같습니다.
0: 앞으로도 관객과 한뼘 거리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우리 음악을 즐기고 싶다는 장학원 악사들.
3: 장학원 악사들은 대중에게 좀 열려있는 팀으로 앞으로 성장하고 싶고 그걸 목표로 좀 삼았고요. 오늘의 우리들에게 좀 위로와 또 응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만드는 게 사실 저희의 좀 지향하는 방향성이고 또 목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4: 벌써 두 번째 생일을 맞이한 이제 국악의 날 너무 축하드리고요. 국악이 많이 대중의 곁으로 많이 다가오긴 했지만 조금 더 다가와서 조금 옛날 전통 국악도 같이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오기를 저도 원합니다. 국악의 날 하면 이제 같이 화이팅 한번 할까요?
5: 2026년
6: 6월 5일
4: 국악의 날 화이팅!
0: 공감과 위로를 담은 창작 국악으로 오늘을 노래하며 한뼘 거리에서 함께 나누는 국악의 온기. 장학원 악사들은 오늘도 국악으로 세상의 문을 두드립니다.
7: 네, 올봄 봄나들이 온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한 장학원 악사들. 관객들의 미소에서 즐거움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전북 전주에서 활동하는 창작 국악 집단 장학원 악사들은 전주라는 도시가 가진 역사성과 상징성을 담고 싶어 이곳을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들은 사회적 단절과 청년 문제, 환경 문제 등 우리 시대의 고민을 음악으로 풀어내며 거리와 문화 소외 지역을 찾아 관객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웃음을 건네는데요. 전통의 선율 위에 현대의 이야기를 얹어가며 국악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싶다는 장학원 악사들. 이들이 연주하는 즐거운 우리 소리 그리고 공감의 가락이 더 멀리 퍼져나가길 응원합니다. 두 번째 소식 만나볼게요. 토요일마다 아주 특별한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이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전교생이 단원인 국악관현악단을 운영하는 제천 금성초등학교인데요. 1930년에 문을 열어 올해로 96주년을 맞은 제천 금성초등학교. 한때는 전교생이 1,000명에 육박했지만 인구 감소로 지금은 16명만 남았다고 합니다. 폐교 위기에 몰린 학교를 살리고 있는 건 바로 국악을 향한 아이들의 열정인데요. 2024년에 부임한 최병일 교장의 제안으로 시작한 국악관현악단. 전교생 16명이 가야금, 해금, 피리 등 악기 하나씩을 배워 지난해 국악관현악단 해찬 소리를 창단했습니다. 국악의 날을 맞아 아주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다는 제천 금성초등학교 국악관현악단 해찬 소리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8: 전국 최초 전교생 국악관현악단.

0: 현악단이 있는 제천 금성초등학교. 국악선율로 폐교의 위기를 극복하고 마을의 희망이 된 아이들, 우리의 소리로 꿈을 키워가는 아이들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충북 제천에 위치한 금성초등학교. 수업이 없는 토요일에도 아이들은 이른 아침부터 학교로 향합니다. 학교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기만 한데요. 이 개구쟁이들이 학교에 모인 이유는 뭘까요? 토요일이면 학교에서 열리는 특별한 국악 수업 때문인데요. 가야금, 대금, 태평소, 해금, 타악기 등 자신이 선택한 전통악기를 연주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바로 전교생이 참여하는 금성초등학교 국악관현악단 해찬소리 단원들입니다.
1: 제가 하고 있는 악기는 대금이고요. 지금 약간 청한 소리가 나가서 마음이 약간 뭔가 맑아진다 그런 느낌이 나요. 좋은 느낌.
2: 꽹과리는 이렇게 탁 치면은 이런 소리가 나고 여기 뒤를 막고 치면은 이런 소리가 납니다. 치다 보니까 여기 사학반 애들 같이 하니까 흥도 나고 막 그러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0: 더위! 그런데 이 작은 학교에 어떻게 국악관현악단이 생겼을까요? 1930년에 개교한 금성초등학교. 한때 전교생이 1,000명이 육박할 정도로 활기찼었는데요. 현재는 인구 감소로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어 16명이 전부입니다. 폐교 위기에 몰린 학교의 변화가 찾아온 건 2년 전 최병일 교장이 부임하면서라는데요.
3: 그 국가무형유산 남사당놀이 거기에 들어가서 몇십 년을 같이 이제 학습을 하면서 이수자 선정까지 됐고 2024년도 9월에 금성초등학교로 이제 발령을 받았습니다. 교육활동을 하면서 우리 음악은 한번 접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나라 악기 하나는 연주할 수 있으면 좋지 않냐, 이런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학교를 살릴 방안을 찾던 중 특성화 교육으로 국악관현악단을 선택하게 된 건데요. 최병일 교장과 아이들의 노력으로 지난해 3월 전교생이 모두 단원으로 활동하는 국악관현악단 해찬소리가 탄생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창단 연주회도 개최해 뜨거운 호응을 얻었는데요. 지역사회의 여러 행사에도 참여하며 꾸준히 실력을 쌓고 있습니다.
3: 창단 연주회를 통해서 저희 학교의 국악관현악단 활동도 알리고 또 주변 분들이 너무 깜짝 놀라서 이렇게 호응이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학부모님들이 뭐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지금 막 너무 적극적이시고 너무 많이 도와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학교 입장에서는 힘이 더 나죠. 워낙 여기 아이들이 너무 성실하고 착해요. 그래서 쉬는 시간이고 뭐 이럴 때 되면은 본인들 스스로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0: 국악 선율로 활기를 되찾은 금성초등학교.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국악 수업이 열리는데요. 토요일에는 인근 명지초등학교와 청풍초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지난해 졸업한 졸업생들까지 국악을 배우러 학교를 찾습니다. 아이들에게 국악기를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생과 재학생들인데요. 매주 서울에서 제천까지 먼 길을 달려오는 열정 넘치는 선생님들입니다.
4: 왔다 갔다 한 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아침마다 설렙니다, 오는 게. 왜냐면 애기들 가르치는 것도 재밌고 그리고 애기들이 매주 매주 성장이 빠릅니다. 진짜 주마다 성장하는 속도가 그 대학생들보다도 빠르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가르치는 것에 대한 뿌듯함이 진짜 크다고 느낍니다, 저는.
5: 저희가 작년에 제 1회 정기 연주회를 마쳤어요. 저랑 이렇게 단체 사진을 다 같이 찍고 5명 모두가 다 저랑 찍은 사진으로 바꾸고 상태 메시지에 막 선생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0: 그래서 그럴 때 너무 또 뿌듯하고 애들도 좋아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1: 오늘은 곧 있을 공연을 위해 합주 연습이 있는 날. 물론 여러 명이 한마음 한뜻으로 소리를 내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2: 다시 가봅니다. 자, 다시 가보자.
1: 아이들은 이렇게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워갑니다.

0: 금성초 국악관현악단에는 특별한 가족이 있습니다. 바로 형제 셋이 모두 단원인 가족인데요. 피리를 연주하는 첫째 진호, 그리고 타악을 하는 쌍둥이 지호와 가야금을 연주하는 지훈입니다. 집에 와서도 바로 연습에 매진하는 아이들.
1: 지훈이 언니 뭐 배웠어?
2: 언니?
1: 응.
2: 오늘 복습하고 그러.
1: 악보 지금 없는데 해볼 수 있어?
2: 조금.
1: 조금?
0: 아들 셋 엄마는 이런 아이들이 기특하고 신기하기만 한데요. 틈만 나면 스마트폰 게임 삼매경이던 아이들의 일상. 하지만 국악을 배우기 시작하며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차분히 악기를 연주하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1: 같은 악기를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요. 다른 데는 게임 얘기만 하는데 이제 오늘 뭐 이렇게 배운 거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토요일 날에도 지금 쉬지 못하고 학교를 가고 있는데 학교를 안 간단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 준비하고 잠깐 배워서 이렇게 한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대단한 것 같아요.
0: 악기를 가지고 강당으로 모이는 아이들. 무슨 일일까요?
3: 학부모님한테 저기 공연하는 날이에요. 강당에서
4: 부모님들 앞에서 하니까 실수 안 하고 싶고 멋지게 공연을 마치고 싶어요.
0: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해 부모님을 위한 특별 공연이 열리는 날입니다. 어버이날에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게 있죠. 공연에 앞서 부모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아이들.
5: 엄마.
0: 부모님들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집니다.
6: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이니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악기를 배우기 시작한 지 이제 겨우 1년이지만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내는 아이들. 토요일마다 학교에 데려다 주시는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6: 이걸로 오히려 국악이 났어요. 작년에 처음 제정돼서 올해 이게 국악의 날인데 국악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힘찬 이제 연주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 국악의 날을 축하하기 위한 곡, 바로 신명나는 신모듬 삼악장 놀인데요. 국악이 가져다준 이 놀라운 변화. 학교에는 활기를, 아이들에겐 자신감을, 부모님께는 감동을 선사합니다.
7: 처음 애들이 음악하는 거는 처음

0: 보고 하는데 이렇게 잘해주는 줄은 몰랐어요. 다들은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냥 애들이 학교 와서 이렇게 음악 배우는 자제가 너무 좋았어요.
1: 어버이날이랑 국악날 축하 기념을 해서 좀 좋았어요. 같은 국악인으로서 국악인날 생일이니까 좀 자기만의 날이라게 생일같이 느껴지면 좋은 것 같아요.
2: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서 우리 음악이니까 우리 음악들을 함께 이렇게 온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게 바로 국악의 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우리 악기 한 가지는 또 우리 소리 한 자락은 할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 국악으로 마음을 채우고 세상을 깨우는 해찬소리 단원들. 시골 초등학교 학생들의 꿈이 국악 선율을 타고 멀리 퍼져나갑니다. 금성초등학교 국악관현악단 해찬소리가 국악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가길 응원합니다.
4: 네, 보통 토요일 아침이면 우리 학생들 늦잠 자기 바쁠 텐데 학교에 나와서 연습하는 모습이 어찌나 기특한지 보는 내내 미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게임기보다 악기가 좋고 학원보다 합주실이 더 즐겁다는 아이들. 최병일 교장은 남사당 놀이 이수자로 국악관현악단을 운영한 경험을 살려 매주 토요일 아이들과 함께 합주 연습을 해왔습니다. 악기를 가르쳐주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준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부모님들의 노력 덕분에 금성초 국악관현악단 해찬소리가 탄생할 수 있었는데요. 2030년 개교 100주년 기념 공연을 여는 게 꿈이라고 하는데요. 아이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대하며 국악을 사랑하는 금성초 국악관현악단 해찬소리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초대석 문화의 사람. 오는 6월 5일은 국악의 날입니다. 국악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악진흥법에 따라 국악의 날이 지정된 건데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를 맞았습니다. 올해 국악의 날에도 다양한 행사와 공연들이 이어질 텐데요. 오늘 공감초대석 문화의 사람에서는 국악의 날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강은영 과장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5: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화인 공감 시청자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장 강은영입니다.
4: 네. 일단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는 어떤 일을 담당하는 곳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5: 네,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는 전통 무용, 전통 음악 이외에도 네. 뮤지컬, 연극, 발레, 클래식, 그리고 현대무용까지 공연예술 전반을 진행하는 부서입니다.
4: 네, 사실 뭐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한 다양한 일들을 또 공연전통예술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한국무용을 전공한 어떻게 보면 국악인으로서 국악을 위한 기념일이 그동안 없어서 참 많이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지난해부터 이제 국악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이 되면서 많은 분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국악의 날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5: 네, 국악진흥법이 제정되면서 국악의 날도 법정 기념일로 신설됐습니다. 네. 올해 2회차를 맞는데요. 6월 5일로 지정되기까지 5개 지역에서 현장 간담회를 하고 네. 또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네. 전문가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6월 5일을 국악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4: 네, 6월 5일이 국악의 날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죠?
5: 네. 세종실록에 여민락이라는 말이 최초로 기록된 날짜가 6월 5일입니다. 네. 여민락의 뜻은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즐긴다라는 뜻인데요. 우리 모두 함께 우리 음악을 사랑하고 즐기자는 의미에서 네. 6월 5일을 국악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4: 네. 올해 국악의 날 슬로건을 보니까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 이렇게 정해졌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5: 네, 국악의 본질적인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국악이 우리 일상에 뿌리를 내리고 네. 국악을 통해서 새로운

0: 새로운 즐거움과 여유를 발견하게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1: 네, 국악의 날을 통해서 정말 우리 삶의 일상에 더욱더 국악이 좀 깊이 스며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될것 같고, 그래서 조금 이제 많은 분들에게 특별한 날이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듭니다. 올해 국악의 날 기념식도 역시 국악방송 TV를 통해서 생중계가 될 예정이고요. 기념식과 함께 다양한 또 행사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0: 네, 우선 덕수궁 대한문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전국 각지의 농악보전회, 그리고 풍물패, 그리고 군악대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거리 행진으로 국악의 날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광화문 광장에서는 길놀이나 탈춤, 그리고 줄타기 같은 다양한 공연들과 또 체험 행사들이 열릴 계획이고요. 또 국악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 국악원 예약당에는 식전 공연에는 길놀이, 판굿, 그리고 사자춤 등 다양한 공연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인근 국악박물관에는 아리랑 주제 전시도 마련하고 있고요. 특히 또 6월 5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65분의 국악인들이 상모 돌리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마도 국악의 날의 가장 또 상징적인 장면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1: 6월 5일을 기념해 65분이 함께하는 기념식은 저희 국악방송에서 또 생중계가 됩니다. 아, 정말 국악방송도 열일하고 있죠.
0: 그렇죠.
1: 네. 저희 함께 또 이렇게 국악의 날을 맞아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6월 5일 국악의 날을 시작으로 오는 14일까지 그야말로 국악 주간이잖아요. 어디서 어떤 행사가 열리게 되나요?
0: 네, 먼저 서울에서는 광화문 광장, 운현궁, 그리고 남산 팔각정 서울숲에서 다양한 공연과 체험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숲에서는 국악으로 게임 음악을 연주하는 공연이 열리고요. 남산에서는 외국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강강술래 행사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고궁에서도 다양한 공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경복궁에서는 궁중 무용과 음악을 만나볼 수 있는 소리의 씨앗 공연이, 그리고 또 운현궁에서는 운현궁 풍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 사실 뭐 서울뿐만 아니라 또 지역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더라고요. 세종에서도 열리네요.
0: 네, 세종에서는 수목원에서 국악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고요. 부산에서도 국악 왓데이 공연과 체험 행사가, 또 남원에서도 국악 명상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6월 5일부터 15일까지 10일 동안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공연과 전시와 학술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정말 그야말로 국악 주간 동안 국악 축제가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는 국악의 날 외에도 좀 국악 진흥을 위해 계획하시는 다른 정책이나 프로그램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0: 네, 최근 저출산으로 국악을 공부하려는 분들, 전공하려는 분들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악을 전승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또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올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악 아카데미를 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름방학 동안 실기뿐만 아니라 명인들과의 대화, 국악기 제작 공방 방문과 문화유적지 답사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청년 국악인들을 대상으로는 국립극장과 국립국악원과 협업해서 교육도 받으면서 공연 기회도 가질 수 있는 청년 교육단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전통 공연예술재단과 협력해서는 청년예술단을 저희가 창단했습니다. 전통 무용 분야와 연희 분야가 있고요. 네, 이 청년예술단들은 지역에 상주하면서 작품을 제작하고 연습하고 공연하면서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시즌제 단원 제도입니다. 이번 국악의 날에도 청년예술단의 공연을 만나볼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자, 최근 국악이 정말 해외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전통의 영역만이 아닌 정말 세계와 소통하는 어떤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국악의 국제적 활동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0: 네, 국악은 우리 문화유산이면서 현대에도 새롭게 연주되고 재해석되고 있는 살아있는 공연 예술입니다. 네, 최근에도 종묘제례악 같은 경우는 유럽과 아시아 초청 공연을 활발하게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국악 밴드들이 해외에서도 활발하게

0: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악의 국제적 활동 무대를 넓혀 나가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 국악을 잘 알리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는 끊임없이 교류를 통해 발전하는 것인 만큼 우리 국악인들도 국제 무대에서 다양한 음악과 다양한 음악인들과 함께 교류하고 또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 주는 게
1: 네.
0: 또 국제적 무대를 넓힐 수 있는 중요한 방안으로 생각합니다.
1: 네, 정말 그렇게 따지자면 무한하게 뻗어나갈 가능성이 있는 게 바로 국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과장님으로서 국악의 날을 맞아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0: 네, 국악의 날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국악을 자주 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국악을 자주 접하면 또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네.
0: 네, 그래서 국악이 우리 동시대 음악인들에게는 영감을 주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는 일상의 울림이 되는 날까지 국악을 많이 접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저희 국악방송에서도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20회 동안 국악창작곡 개발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를 이어왔습니다. 서도밴드, 고영렬, 구이임, 오름세 등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를 통해 발굴한 젊은 아티스트들이 국내외에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국악방송은 앞으로도 국악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테니까요. 많은 관심 그리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2회 국악의 날 기념식은 6월 5일 국악방송 TV를 통해 생중계되니까요. 또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공감초대석 문화의 사람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강은영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제2회 국악의 날과 국악 주간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0: 국립국악원 국악주간 정책 세미나가 열립니다. 공공재로서의 국악의 가치와 공교육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국악의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국립 남도국악원 굿 음악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는 저승혼사굿을 주제로 전승이 끊겨가는 영혼결혼식을 무대화한 지역별 공연과 학술회의, 국악과 함께하는 명상까지 사흘간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회 국악의 날 기념식이 개최됩니다. 국악의 위상을 높이고 국악계 인사들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으로 공로상 수여와 축하 공연은 국악방송 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박물관 문화향연, 나의 박물관 타악입니다. 전통장단의 강렬한 리듬과 비보잉의 역동성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국립부여박물관 야외마당에서 관객 참여형 공연으로 진행됩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국악주간 기획공연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입니다. 국립세종수목원과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국악공연으로 전통음악이 일상 속 살아있는 울림이 되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2회 국악의 날과 국악주간을 맞이한 이번 주 일상에서 우리 음악이 전하는 위로와 에너지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첫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6월 5일) 제2회 국악의 날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국악의 가치를 알리는 다양한 공연들이 개최됩니다. 국립국악원에서 6월 9일부터 11일까지 명상 체험 공연 관조2 나를 비추어 보다가 열리고요. 11일에는 정악단과 무용단이 참여하는 종묘사직 왕의 재단 백성의 땅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전북 남원에 위치한 국립민속국악원에서는 일상에 지친 이들을 위해 6월 12일

10일부터 13일까지 기악단 기획공연 국악으로의 힐링 여유를 열고요. 국립남도국악원에선 저승혼삭굿이란 주제로 6월 4일부터 6일까지 2026 굿음악축제가 개최됩니다. 자, 이 공연들 보러 온 가족과 함께 국악원 나들이를 떠나보면 어떨까요? 문화인공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문화 소식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공감.

경주 남산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할 만큼 옛 신라의 수많은 불교 유적이 펼쳐져 있습니다. 산 능선과 골짜기 곳곳에 흩어져 있는 절터만 무려 150곳이 된다고 하네요.

일연 스님은 삼국유사에서 이런 경주의 모습을 사사성장 탑탑안행 절이 하늘의 별만큼 많고 탑도 기러기 때처럼 솟아있는 곳이라고 묘사했습니다.

0: 비워야 채워진다. 다 비워야 채워지죠. 이 가을은 비움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비움을 준비하다가 결국에는 다 비워내고 들판의 곡식도 베어내고 나뭇잎도 다 떨어질 때 드디어 비로소 채워진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또 봄을 준비하잖아요.
1: 경주 남산은 돌과 사람의 공간입니다.
0: 할매 부처님이라고 해요. 네.
2: 바위 속에 이렇게 푹 들어간 그 은은함으로 이렇게 반겨 안는.
0: 그래서 여기 오면은 마음이 많이 쉬어져요. 이심전심. 할머니는 제 얼굴만 봐도, 표정만 봐도 벌써 다 알아요. 제 모습만 봐도. 그래서 다 아실 것 같은데. 예, 닮았다고 합니다. 진짜 닮은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부처를 찾아 가족의 안녕을 비는 할머니의 마음은 수천 년을 흐르며 남산을 찾아 기대온 사람들과 곁을 같이 합니다.

서랍을 전체를 절로 보면 남산은 하나의 법당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을은 가장 단청이 아름답게 된 여기 남산은 소나무 단청이 그냥 천년을 이어서 변함없이 된 곳인 것 같아요. 하늘하늘한 봄빛의 유혹에도 그냥 그대로 늘 푸른빛이고 뜨거운 햇살, 여름, 폭우에도 이 소나무는 그대로 이렇게 푸른빛이고 겨울에 어떤 매서운 추위에도 이 소나무는 그대로 단층빛을 이렇게 천년을 이어서 이렇게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계절이 변화하면은 모든 자연 만물이 다 변하잖아요. 그렇지만 남산은 그냥 여여한 것 같아요. 그냥 항상 여여한 그 자리, 그곳이 남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 놀아보세!
1: 국악의 날 특집,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0: 되게 재밌고요. 뭐 악기는 다 잘 씻고 그거 회복하고 있습니다.
1: 관객들한테 많이 박수를 많이 받은 적도 있고 칭찬도 많이 받은 적도 있었어요.

0: 두 머리로 첫째는 어디 왔나
1: 아니 두 가지 다 준비해갖고 두 가지 다 해보고
2: 제가 체크를 해볼게 MRI 들어보고 판단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3: 산티는 지금부터 18년 전에 음악치료의 한 부분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10년 정도 사물놀이를 이렇게 음악치료를 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재능도 있고 소질도 있고 그래서 이제 대회에 나가서 두각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약간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창작 음악도 만들고 싶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는 함께 했고요.

0: 실제로 대나무밭에 가면은 정말 이렇게 쫙 붙여서 멋있어요, 대나무가.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대나무보다 약간 불규칙한, 혼자서만 모나게 나온 대나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대나무에 오히려 손이 가더라고요. 굉장히 호흡이 좋고 실력이 좋은 친구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조금 느릴 수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묵묵히 다 자기 역할을 다 해주고 그리고 그런 모습이 참 되게 대견해 보이기도 하고요. 저도 많이 배우고 그리고 많이 기쁨을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사이가 된 것 같습니다.
1: 이쁘게 앉아.
2: 표정이 아주 고맙습니다.
3: 3분이 정합니다.
1: 다른 환경에 있는 것들을 대표하는 악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음악을 낼 수 있구나 하는 부분, 그리고 그거를 관객한테 전달해서 연주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4: 되게 비싸고.
5: 더 비싸요.
6: 이제 무대에서 공연할 때 이제 형훈이가 엄청 즐거워하거든요. 엄청 형훈이에 대한 기대감이 더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일정한 소득이 있어서 계속 예술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그게 제일 큰 바람이에요.
7: 해야 될 마음이 크고 조금 긴장감도 있긴 한데 그래도 해야 될 마음이 더 커요.
8: 배우 전환!
1: 2003년에 땀띠가 시작을 해서 2020년이잖아요. 지금까지 이 멤버가 계속 왔거든요. 땀띠라는 의미가 땀띠나게 열심히 하자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를 간직한 한 서로가 같이 이 악기 연주를 좀 오래오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죠.
7: 저희 땀띠 팀은 앞으로도 더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제2회 국악의 날과 국악 주간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립국악원 국악주간 정책 세미나가 열립니다. 공공재로서의 국악의 가치와 공교육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국악의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국립 남도국악원 굿음악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는 저승운사굿을 주제로 전승이 끊겨가는 영혼 결혼식을 무대화한 지역별 공연과 학술회의, 국악과 함께하는 명상까지 사흘간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회 국악의 날 기념식이 개최됩니다. 국악의 위상을 높이고 국악계 인사들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으로 공로상 수여와 축하 공연은 국악방송 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박물관 문화향연, 나의 박물관 타악입니다. 전통장단의 강렬한 리듬과 비보잉의 역동성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국립부여박물관 야외마당에서 관객 참여형 공연으로 진행됩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국악주간 기획공연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입니다. 국립세종수목원과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국악공연으로 전통음악이 일상 속 살아있는 울림이 되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2회 국악의 날과 국악주간을 맞이한 이번 주 일상에서 우리 음악이 전하는 위로와 에너지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첫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콜라주 앙상블 하바해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버려지는 쓰레기를 이용해서 한 바퀴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영재 한음에 오신 여러분, 저는 전통음악을 공부하고 있고 우리 전통음악을 너무도 사랑하는 김서현입니다. 오늘 열리는 이 영재 한음에는 크라운 혜태가 주관하는 모여라 한음 영재들 및 한음 꿈나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친구들이 준비한 재미있는 공연입니다. 저를 포함한 오늘 무대에 서는 친구들은 우리나라의 음악을 이끌어가는 큰 나무들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우리 음악이지만 함께 즐길 때 그 즐거움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악을 즐길 때 함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추임새인데요.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씨구! 좋다!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임새는 어떤 위치에 넣어야 한다는 규칙이 없으니 공연이 보시다가 연주자를 응원해 주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정가단 아리 친구들의 북천이 말타코네 편수대여 모라는입니다. 고가신조는 옛 가사에 새로운 가락을 얹어 부르는 노래로 가사는 임재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편수대여 모라는 여창 가곡으로 다양한 꽃이 사람에 비유한 노래이며 여창 가곡에서 가장 빠른 노래입니다. 그럼 제가 아이씨구 하면 여러분들께서 좋다로 공연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구!

두 번째 무대는 김소연 선배님의 지영이류 해금 3조 중 진양 자진몰이입니다. 지영이류 해금 3조는 지영희가 스승 지용구의 영향을 받아 그 기틀을 마련하고 거기에 새로운 가락들을 첨가하여 엮은 산조입니다. 지영희류 산조는 그 가락이 섬세하고 경쾌하며 명료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김소연 선배님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이씨고!

세 번째 무대는 홍지야 친구의 심청가 중 망사대 탄식하는 대목 신봉사 조화라고입니다. 망사대 탄식하는 대목은 신봉사가 딸을 잃고 망사대를 찾아가며 행인에게 비탄을 전하는 대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지야 친구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사는 출천대효 날만 잃고 근근부지로 세월을 보낼 적.

다시 눈물로 세월이 보낼 적 하루는 관과에서 신봉사를 울러드려 황성 맹인잔치 올라가라고 노자 30냥을 내어주니 신봉사가 밭기마도 들고 자그 집으로 들어가는디

네 번째 무대는 춤빛 무용단 친구들의 화관무입니다. 궁중 복식에 화관을 쓰고 타령조에 맞춰 한삼을 뿌리거나 감아들이며 추는 화관무는 궁중풍의 우아함과 화사함이 돋보이는 창작춤으로 한국춤의 정중동과 동중정의 미학을 담은 작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춤빛 무용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이씨고!

다섯 번째 무대는 동백어린이 민요합창단 친구들의 장기타령입니다. 장기타령은 전부 5절로 이루어지는데 마지막 절이 장기에 관한 사설로 되었기 때문에 장기타령이라고 합니다. 본 곡은 많은 사설을 이야기하듯이 엮이면서 비슷한 가락을 계속 반복하다 후렴에서 음들을 길게 뽑으면서 굴곡을 만드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백어린이 민요 합창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이씨고!

여섯 번째 무대는 춤단 무용단 친구들의 산주춤입니다. 1974년 초연되어 국내외에서 단편적으로만 공연되었던 김백봉 선생님의 찬조를 집대성한 작품입니다. 마음의 노래요, 영혼의 속삭임, 내 평생의 일기장이라고 스스로 명명할 만큼 김백봉 선생님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희노애락을 수필처럼 펼쳐놓은 작품입니다. 오늘은 진양조, 중무리, 중중무리와 굿거리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춤단 무용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이씨고!

일곱 번째 무대는 도담도담 친구들의 최상 설장구 놀이와 연희 한마당입니다. 최상 설장구는 앉은반 가락의 화려한 연주를 서서하며 다양한 벗음새와 발동작, 거기에 상모 놀이로 화려하고 풍성한 판을 만들어냅니다. 최상 설장구가 끝나면 전통 연희놀이를 펼치는데 그중 줄곡놀이는 단체 군무로 옛날 지불놀이를 형상화하여 공에 불모양의 천을 달아 다양한 군무를 펼쳐냅니다. 연이어 화려한 번화놀이로 여기 오신 관객의 1년 액을 막아내고 복을 빌어드리는 작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담도담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김서현이었습니다. 아이씨고!

0: 놀아보세!
1: 국악의 날 특집,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0: 흑인이에요, 작곡가가. 나따라따라 한방 쳐다 우와.
1: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소희 씨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사랑 사랑들 사랑이야 사랑 이러구나.
1: 김준수의 아지트 그만 너지 너지.
4: 제 1번 관객일 수도 있고.
1: 아, 잘못 얘기한 건가요?
4: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다락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3시간마다 모기기피제 뿌리기 야간활동 시 밝은색 긴옷 착용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더욱 조심 예방수칙만 잘 지키면 말라리아 걱정 없어요.

0: 선생님 오늘 학술회 없으신가 봐요?
1: 오늘 없어요.
0: 아 그래요? 왜 후임 떨어졌어요? 저기압이시네.
1: 쌤은 표수를 타시네.
2: 어 선생님! 어,
0: 안녕하세요.
2: 오셨어요.
0: 어, 안녕하세요.
2: 오셨어요.
1: 우리 선생님 표정 되게 밝으시네.
2: 너무 기분 좋잖아요.
1: 자 오늘이 이제 셋째 날인데 오늘 수업이 뭐뭐 있죠?
0: 아 오늘 뭐 다양한 거 많이 준비한 것 같은데
1: 오늘 근데 야외가 있어서
0: 네 맞아요. 아니 그 야외 수업할 때도 또 맛있는 것들 많으니까
3: 우와 시장 음식 먹고 싶어요.
1: 어머 혜성쌤 뭐?
3: 아, 떡볶이.
0: 떡볶이.
3: 외국인 친구들이 떡볶이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1: 떡볶이 매울 것 같은데 친구들이 되게 좋아하네.
3: 매운 음식을 좋아해요. 저번에도 김치전을 제일 좋아하고.
1: 그래 맞아.
4: 괜히 김치전 잘 먹나 봐요.
5: 바삭바삭해. 바삭바삭.
1: 우리 오스카가 그렇게 내가
2: 우리 오스카 눈에 사파이어를 박았대요.
1: 사파이어 같지 않아요? 눈이 너무 예쁘잖아요. 오스카 이제 귀여워 죽겠어요. 우리가 사실은 그 수업을 할 때도 오스카 같은 친구들이 조금 한국말이 서투니까 조금 쉽게 이야기해줘야 쉽게 알아들을 수
0: 있게
1: 알아듣는 척하지만 내가 보기엔 한 80%는 못
0: 알아듣거든.
6: 맞아요. 진짜 어려워요. 아 어떡해.
1: 자 일단 화이팅 한번 외치고 힘내자 한번 외치고 한번 해볼까요?
0: 예? 자, 아 좋습니다. 자,
1: 하나 둘 셋 힘내자.
0: 반갑습니다.
1: 첫 수업 잘 부탁해요.
0: 네, 선생님. 수고하세요.
1: 동민쌤이랑 저랑은 그러면 뭐 어디 커피라도 한잔 하러 가실래요?
0: 아니 뭐 불밖에 없으니까 맞고라도. 놀면 뭐예요? 한 푼이라도 벌어야죠.
1: 아니 선생님들 학교에서 무슨 맞고. 밑에 내려가면 조금 네. 방 하나 있으니까 네. 판 하나 깝시다. 네. 가시죠. 네. 아우 동민쌤이랑 오랜만이네.
0: 네.
1: 어? 그러니까 동민 쌤이랑
0: 좀 풀어볼까?
1: 아유 참.
3: 자 그럼 이제

0: 그 세종실록에도 독도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지금도 어느 나라 땅이다?
1: 한국이다.
2: 대한민국.
0: 대한민국 우리 땅이다.
3: 광장시장에 왔으니까 아시는 거 있고 그러니까 봅시다.
4: 예, 다 행복하세요.
5: 좀 무섭지만 먹으면 이거 계속 죽어. 맛있어요.
6: 너무 예쁘다.
3: 진짜. 멋있다.
7: 선생님이 남산에서 프로포즈 받았어.
3: 진짜로요? 어, 로맨틱하다.
7: 그래서 남산 싫어해.
8: 자, 다시 수업 타임.
9: 야, 나는 선택권 있다니까.
10: 너 오늘 밖에 있을 거야?
9: 아니야, 내가 선생님한테 얘기할 거야. 어디 걸고 가나? 거시면 안 돼. 무섭게.
8: 아이고.
10: 너 진짜 나한테 배신했어. 배신했어.
3: 몰라요. 배신했어? 배신해서 뭐예요?
8: 배신. 예를 들어서 비비가 네 여자야. 근데 비비가 이 남자한테 반했어. 아. 그건 배신.
3: 아, 어, 그래. 배신.
10: 오빠 진짜 미안해.
3: 비비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해.
10: 사랑해. 그만.
11: 나름 행복합니다.
12: 다들 얼굴이 되게 핀 것 같아요.
10: 그렇죠. 아니 아침인데 다들 몸 상태가 좋을 수가 있나요?
13: 근데 아니, 선생님도 예쁘게 보여요.
10: 전 미용실을 다녀와서
14: 선생님이 사진보다 예뻐요.
10: 어? 제 사진이 엉망인가 봐요.
14: 네.

0: 오늘은 발음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해요.
1: 저 없습니다.
0: 발음 어렵지 않아요? 한국말 발음?
1: 가장 어려워요.
0: 가장 저한테. 어려워요?
1: 왜냐면 독일어가 너무 딱딱해. 데아디딘, 다스딘딘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음이라는 게 잘 안 돼요.
0: 한국말은 약간 낮게 깔아주면은 좀 더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2: 한번 들려주세요.
0: 제가 좀 높이 할 때랑 낮게 할 때를 좀 비교해서 해볼게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6일부터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됩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높게 한 경우예요. 오, 예. 오.
1: 알아듣기가 쉽진 않네요.
3: 랩 아니에요?
0: 자, 이제는 제가 좀 낮게 해볼게요. 랩 아니에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6일부터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됩니다. 오. 살짝 낮게 얘기해주면 좀 더 신뢰감 있는 한국말을 할 수 네. 있습니다.
4: 진짜 멋있으세요.
2: 멋있어, 멋있어. 네.
0: 오늘 같이 와주신 찬이쌤도 배우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발음이 굉장히 정확하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찬이쌤의 발음을 여러분들께 많이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발음 수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제작진분들한테 첩보를 하나 들었거든요. 어제 쌈장을 드셨다면서요?
5: 쌈장 뭐예요?
4: 어떤 거예요?
0: 좋아했다고 하던데?
6: 이거? 이름이 뭐예요?
1: 이거 쌈장.
7: 쌈장? 진짜 뭐예요? 좋아해요.
4: 나도.
1: 나도 인정.
4: 진짜 제일 좋아하는 소스. 삼겹살이랑. 최고야.
1: 아, 그 소스. 그 삼겹살 때려 먹을 때 그 소스.
8: 쌈장.
4: 아, 쌈장? 쌈장이요?
0: 쌈장? 쌈장?
4: 쌈장?
0: 쌈장?
4: 쌈장?
1: 쌈장?
4: 나 이제 모르겠어.
1: 쌈장?
0: 그 삼겹살에 찍어 먹는 그 소스는 쌈장이에요.
9: 쌈장?
4: 쌈장.
1: 쌈장.
0: 쌈장.
2: 아, 세게.
0: 세게.
2: 쌈장. 쌈장. 쌈장.
1: 진짜 맛있어요. 쌈.
4: 쌈. 쌈.
1: 쌈.
2: 더 세게, 좀 더 세게.
1: 쌈장.
2: 아, 좀 더 세게.
1: 쌈장.
10: 너무 좋아.
0: 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1: 쌈장. 오. 쌈장. 쌈장. 아,
0: 평소에 어려운 단어를 한번 봐 보도록 할게요. 그림 잘 그리시나요?
2: 아, 저 그림 시간이 잘 그립니다.
0: 잘, 잘 그리세요? 그럼 요거 좀 그려주실 수 있어요? 아. 여러분들이 이 음식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찬이쌤이 잘 그림으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어?
4: 갈국수?
0: 갈국수요?
11: 만두?
4: 수제비빔?
11: 너 만두예요?
4: 갈국수?
12: 김밥이요?
0: 근데 국물이 있어요, 국물.
1: 돼지국밥?
0: 와, 이거 보고 맞추면 천재다.
2: 진짜 똑같이 그린 거예요. 진짜 똑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1: 그냥 우리 선생님 그림 못 그리는 건 아닌가요?
0: 자, 그럼 초성 힌트를 드릴까요?
4: 몇 글자야?
0: 세 글자예요.
4: 누룽지?
0: 우와!
4: 누룽지!
0: 맞아요, 맞아요. 누룽지. 누룽지, 누룽지.
1: 아, 선생님, 네. 누룽지.
0: 마인드기 한번 해보겠어요?
3: 누룽지.
0: 롱이 지. 아니고 우예요. 우.
3: 누룽지.
0: 누룽지. 누룽지.
3: 누룽지.
0: 맞나요? 찬우 쌤이 네, 좀 더 천천히 쌤. 해줄 수 있어요?
2: 아, 누룽.
9: 룽룽.
2: 룽지.
9: 지.
3: 누룽지.
0: 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4: 누룽지. 오.
3: 누룽지.
0: 이 한글이 입 모양과 소리 나는 이 모양이랑 이 글자가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이쌤의 입 모양을 계속 잘 관찰을 하시면 좀 더 정확한 발음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연습했던 단어들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자, 예사소리는 여기 우리가 발음이 나는 요 곳이 긴장하지 않고 편하게 내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드부스즈.
3: 그드부스즈.
7: 그드부스즈.
3: 그드부스즈.
0: 오, 좋아요, 좋아요. 사실 이 발음이 제일 쉬워요. 편하게, 여리게 내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다음, 된소리가 있는데, 된소리는
7: 어려워요. 방, 방. 날씨가, 날씨가. 알아요? 네. 어, 네.
0: 된소리는 비속어 쓸 때 많이 쓰는 단어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끄뜨뿌스쯔.
3: 끄뜨뿌스쯔.
0: 와, 한국인이 배웠는데
2: 진짜 잘했어.
0: 요 발음이 이제 우리 비속어에 많이 나오는 그런 대표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4: 쓰레기?
0: 어, 그렇죠, 그렇죠, 쓰레기.
3: 맞아, 맞아, 맞아.
7: 아니야?
4: 너한테 아니고.
0: 자, 여러분들 쓰레기는 표준어예요, 괜찮아요?
3: 쓰레기야! 네,
0: 맞아, 살짝 연기를 해주면서 해도 괜찮아요. 한번 연기 부탁드려도 될까요, 배우시니까?
2: 아, 네.
0: 어, 한번 딱 누구를 가리키면서 응!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2: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4: 아니, 저는 받을 수 있어요. 저는 받을 수 있어요.
5: 쌤, 저 남자친구 파란 피웠어요.
2: 그 사람 정말 쓰레기야.
0: 와, 우리 파진 쌤 연기도 최고다.
5: 쓰레기.
0: 자, 그럼 요 쌍비읍으로 시작하는 단어.
8: 빨리 빨리 해놓을 순 없죠.
0: 역시 네, 한국 생활하면은 제일 많이 빨리 쓰는 단어가 빨리 빨리라고 하죠. 빨리를 빨리 발음해 주실 수 있어요?
2: 빨리 빨리
9: 빨리
11: 빨리 빨리
2: 빨리
9: 빨리
3: 빨리
9: 빨리
3: 빨리
9: 빨리
2: 좀 더 세게 빨
9: 빨
2: 빨리
9: 빨리.
2: 어, 누가 지금 발리라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0: 어? 누구죠 선수?
2: 누구죠? 누가 발리라고 했거든요.
3: 빨리 빨리
9: 빨리 빨리
3: 빨리
9: 빨리
11: 빨리
3: 빨리
9: 빨리
3: 좀 더 세게
2: 빨
9: 빨
2: 빨리
9: 빨리
2: 빨
9: 빨
2: 빨
9: 빨
2: 빨리
9: 빨리
2: 조금 더 세게 조금만 더 세게 이렇게 모았다가 빨
9: 빨
2: 오
0: 지금 좋았어요. 빨리 빨리 좋았어요.
3: 한국 사람이네.
9: 빨리
0: 네. 그 세 가지가 들어가게 문장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3: 도전!
0: 도전, 플로리안?
6: 네.
3: 아, 배가 너무 고파서 빨리 밥 먹고 싶습니다.
0: 아. 네. 요 발음만 찬이쌤이 다시 한번.
6: 아, 쉽지 않아.
2: 밥? 안 돼요. 밥.
9: 밥, 밥.
2: 네, 밥.
3: 밥.
0: 이제 요 세 가지 발음 헷갈리지 않고 잘 할 수 있겠어요?
5: 할 수 있어요.
9: 네. 네. 네.
6: 자신이 생겼습니다.
0: 이게 발음이라는 게 의식적으로 막 이론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거나 아니면 찬이쌤의 노래를 들으면서 네. 가볍게 즐기듯이 공부를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3: 네.
9: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4: 찬이의 이중생활 뭐 이런 거 있어요.
3: 이중생활, 올해 이중생활.
4: 이중생활.
3: 학교 때 이렇게 내려갔다가 네. 코빗 할 때 촤.
2: 나선 순간
4: 달라지는 거예요? 순하고 여리게 생겼는데 가죽 잠바 입고
3: 가죽 잠바 오랜만이다.
0: 저는 근데 아까 수업하다가 찬이쌤이 너무 든든했던 게 발음 수업을 하는데 입 모양을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발음할 때
3: 어떻게 했는데? 한번 해봐요. 오 귀여워. 오 귀여워. 어떻게 하더라고요?
4: 오? 아우 하지 마세요.
3: 아 똥꼬
0: 광화문 가봤어요?
5: 세종광 광에 있었어요. 이거
0: 네. 우리 그쪽으로 네. 갈 거예요 지금. 일단 같이 버스를 타볼까요?
5: 네.
0: 어? 네. 자, 여러분들 맨 뒷줄부터 앉아주세요. 자, 그럼 이제 출발할까요?
5: 아, 네, 출발.
0: 아, 귀여워.
5: 르르르르

0: 짜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슬플 때
1: 괜찮아

0: BBC 프랑스에서 가수예요?
1: 프랑스에서?
2: 아수 할 생각 없어요? 비비?
1: 아 뭐 한번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아, 일단 한국말을 더 잘 해야 돼요. 가사를 읽지 않게 하고 싶어요.
2: 우리 지금처럼 계속 꾸준히 드라마도 보고 노래도 듣고 하면은 느니까.
1: 네, 맞아.
2: 우리 친구들 조금 나올게요.
0: 네.
2: 자, 뒤를 돌아보세요. 누구죠?
3: 세종대왕.
4: 세종대왕.
2: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죠?
3: 황금왕.
2: 맞아요, 맞아요. 영어에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5: 영어?
6: 몰라요.
7: 영어 만든 사람.
2: 독일어 만든 사람 알아요?
7: 몰라요.
2: 만든 사람이 딱 정해져 있지 않죠?
7: 없어요.
2: 한글은 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든 사람, 만든 날짜, 그리고 그걸 반포한 날짜가 딱 정해져 있는 언어예요.
8: 여기 처음 봤어.
5: 그래, 맞아.
2: 아, 저희가 그래서 세종대왕과 한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비밀의 공간으로 가기로 했거든요.
8: 그래?
2: 네.
8: 어디?
2: 여기 또 공간이 숨겨져 있어요.
5: 거짓말. 여기 무슨 비밀의 공간이 있어요.
8: 여기 밑에 내려가는 길이 있나요?
2: 맞아요, 맞아요. 지하로 가는 길이 있어요.
5: 없어, 무슨 말이야.
8: 향 좀 한번 엎어주세요.
5: 아, 이게 거짓말하는 거 자꾸. 앉거나 물건을 올려놓지 마세요인데 둘러 엎지 마세요는 없네요.
8: 에이?
0: 들어가요.

0: 그치만 만
1: 독도!
2: 오, 아, 네, 독도. 오, 여기 어디예요?
1: 독도.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었다는 증거는 정말 많은데 그 세종실록에도 독도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400년대부터 독도는 이미 우리 땅이었던 거예요.
3: 맞아.
1: 600년이 넘게 계속 우리 땅으로 있었고 지금도 어느 나라 땅이다?
4: 한국 땅. 대한민국.
1: 대한민국 우리 땅이다. 여기서부터는 한글, 훈민정음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나 자음 같은 경우를 보면요 우리가 배운 기역, 니음, 미음, 시옷 이런 단어들이 발음되는 기관의 모양을 보았어요. 그래서 기역 같은 경우는 혀와 후두 모양이 기역 모양으로 되기 때문에 그 모양을 본따서 기역자를 만들었고
2: 진짜 입모양이네, 입모양.
1: 니은은 그 모양이 니은이기 때문에 그 모양을 본따서 니은을 만들었어요.
0: 어, 되게 과학적이네.
5: 진짜 똑똑하다.
2: 맞아.
1: 그렇죠. 그래서 세종대왕이 신하들한테 발음해보라고 하고 이 입안을 엄청 열심히 봤대요. 그 입냄새가 입냄새 때문에 두통이 생길 정도로.
3: 진짜로?
1: 신기하죠, 여러분?
2: 네, 우리도 처음 알아요, 그쵸?
0: 오, 이게 진짜 문서예요?
1: 맞아요. 세종대왕이 직접 쓰신 그런 글자들이에요. 옛날

0: 오늘의 모습 훈민정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자를 조금씩 넣으셨어요. 자, 훈민정음 해례본도 역사적으로 진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책인데 해례본은 훈민정음을 어떤 원리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 그
1: 기록에 남는 거예요?
0: 네, 그런 것들을 다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그래서 이 해례본 덕분에 한글은 만든 사람과 만든 날짜, 반포일이 딱 정해져 있는 언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역사적인 증거예요.
2: 이게 우리나라 보물이야, 보물.
1: 보물이죠.
2: 보물.
1: 오스카, 보물 뭔지 알아?
3: 나 저도 몰라요.
1: 트레셔, 트레셔. 땅을 파서 트레셔가 나와.
4: 다들 진짜 많이 한다.
0: 보물은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화재들을 국가적으로 인정을 해서 기록하고 보호하는
3: 약간 아끼는 완전 아끼는 거. 그 유네스코에
5: 나왔어요.
0: 근데 여기서도 보면 유네스코 세계 기록이라고 등록돼 있어요.
4: 유네스코.
0: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를 결심하신 이유가 뭐 공지사항을 써서 딱 붙이는데 이 한자를 백성들이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 세종이 자기와 마음이 맞는 다른 학자들과 열심히 밤마다 연구를 해서 사람들 앞에서 훈민정음이라는 언어를 세상에 태어났음을 정식으로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1446년에 훈민정음이 세상에 까꿍 하고 나타난 거예요. 까꿍!
1: 피카부!
0: 피카부! 자, 여기 보면 뭐라고 써있죠?
1: 민본사상!
0: 민본사상! 무슨 뜻인지 아세요?
1: 몰라요.
0: 자, 민본사상은 민본사상. 백성이 근본이 된다. 즉, 백성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백성. 사상이에요.
2: 백성이 뭔지 알아?
6: 백성은 뭐예요?
2: 국민.
1: 우리 같은 양반들.
0: 국민. 자, 그럼 잠깐 퀴즈를 낼게요.
7: 네.
0: 우리의 한글은 만들어진 지 몇 년이 됐을까요? 불선생.
2: 520년.
0: 비슷했습니다. 비슷했어요.
3: 575.
0: 맞아요. 2021년을 기준으로 575도를 맞이했습니다.
1: 570.
2: 6년.
1: 년.
6: 년. 576년. 6년.
4: 잘한다.
3: 와, 잘했어요. 뭐 왕이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4: 이거는 그것까지는 나 잘 모르겠고.
3: 그냥 퍼포먼스 이래요.
4: 퍼포먼스. 예. 예뻐요.
7: 악기야, 악기.
8: 악기.
7: 예. 이게 막대가 있으면은 이렇게 움직여주는 악기야, 악기. 이것도 악기.
8: 악기?
7: 이것도 악기. 이것도 종이야, 종.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하는 종. 이것도 돌인데 악기.
9: You know, when you press the stop, like there is like feeling like life.
7: 가요, 이제 다른 거 보러 갈까?
2: 이게 세종대왕이 만든 무기야. 화살.
1: 화살?
6: 무서워요. 화살.
2: 이게 있으면 화살이
3: arrow.
1: 영어로 치면은 그리고 이거 있잖아. 이거 활. 많이 날아갔었겠지?
2: 이것도 무기. 우리나라가 약했어. 일본, 중국 뭐 이렇게.
1: 이제 BTS가 있으니까 이제 약하지 않아요.
2: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사실 너무 웃겨.
1: 우리는 우리 한국 엄마랑도 한번 자신 찍어야 되는데 지금
2: 저희 와서 찍자.
1: 네, 좋아요.
9: 김치.
1: 김치.
2: 자, 지금부터 이제는 우리가 어디를 갈지는 모르고 잘 갔다가 어디서 다시 만나는 거로.
0: 다시 만나요. 좋아요.
7: 좋은 대로 가자, 좋은 데로.
5: 맞아, 맞아, 맞아.
7: 가자, 가자. 네. 좋은 데 갑시다. 감사합니다.
2: 있어요?
8: 아, 아니에요.
3: 아니에요.
8: 정이에요.
7: 떡볶이?
1: 떡볶이?
7: 나도? 떡볶이?
0: 나 진짜 오랜만에 와요.
7: 여기 광장시장.
6: 광장시장.

0: 7년 전? 그때 오고 처음이에요.
1: 선생님, 7년 전에 초등학생이 아니에요.
2: 초등학생이 아니에요?
0: 대단하다. 아, 뭘 좀 아시네. 벌써 한국인이 다 됐네.
3: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뭐 맛있는 거 있고 그런지 한번 봅시다.
2: 네, 오늘의 담음 한번 해봅시다.
3: 좋아요.
2: 시장에 오면은 사람 사는 냄새가 나요.
0: 사람 사는 냄새.
2: 너무 좋아요.
4: 와, 이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거 기분이 좋아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5: 처음에는 시장에 가게 많았어요. 떡볶이도 있었어. 그 튀김도 많이 있었어. 진짜 그 한국의 새로운 모습 찾았어요.
3: 안녕하세요.
6: 빈대떡인가요?
3: 빈대떡. 빈대떡 알아요?
4: 몰라요.
3: 몰라? 여기 광장시장은 저 빈대떡이 엄청 유명해. 코리안 피자지.
0: 코리안 피자. 맞네.
3: 요즘 이제 먹거리 엄청 많다.
2: 먹거리가 굳이 없네요.
3: 빈대떡 먹어본 적 있어?
4: 없어요.
3: 그럼 우리 빈대떡 한번 먹어볼까요?
0: 좋아요.
2: 네, 좋아. 한번 들어가 봅시다.
7: 야, 여기 진짜 맛있겠다.
2: 그림만 보면은 너무 먹음직스럽게 생겼네. 와,
0: 빈대떡. 와.
6: 뭐 닦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3: 맛있겠다.
6: 아니 누가 이렇게 맛있게 자기 치즈 만지면서 이렇게
3: 자, 안 괜찮아요?
6: 아니 이게 안 괜찮아. 아이씨.
3: 야, 아이.
7: 이거 뭔지 알아요?
8: 유쿠의 가치 산악지.
2: 오! 유쿠의 가치 산악지.
7: 산낙지 먹어본 적 있어요?
8: 네.
7: 너무, 좋아해요?
8: 너무 좋아요.
7: 와, 산낙지 먹기 힘든데.
0: 아, 근데 요 산낙지를 부르는 게 또 있어요. 산낙지.
7: 뭐라 그러지?
8: 딱딱딱.
7: 맞아, 비슷해.
4: 딱딱 살리지?
2: 탕탕탕탕탕이?
7: 읽어봐봐, 저기 힌트가 있어요.
6: 아, 탕탕이?
0: 맞아요.
7: 낙지 탕탕이라는 거는 이렇게 탕탕탕탕탕탕탕 쳐가지고 조그맣게 이렇게 잘라서 나온 게 낙지 탕탕이. 그러면은 우리 주문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주문할 때는 어떻게 부르죠?
6: 저기요.
2: 역시.
0: 안녕하세요.
7: 선생님, 뭐 어떤 게 좋나요?
9: 너무 편해졌죠.
7: 네.
9: 그러면 이렇게 낙지 탕탕이, 그 다음에 마약김밥 골고루 시키면 좋겠어요.
7: 다 주세요. 네, 다 주세요. 오늘도 선생님이 쏜다! 오스카, 김치전의 막걸리도 이거지만 녹두전의 막걸리도?
6: 정말?
7: 네. 그러면 우리 오스카가 너무 좋아하니까 사장님 여기 막걸리도 좀 주세요.
2: 네.
7: 막걸리도 선생님이 쏜다!
2: 쏜다!
6: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원래 우리 찬이 쌤이 다른 곳에 갔는데. Looking back at the past and why we here. 일찍 끝났다고 여기로 온대요.
1: 네?
0: 어?
1: 오~
0: 왔어.
2: 스페셜 게스트.
0: 찬이 쌤 막걸리 좋아해?
3: 막걸리, 생막걸리 좋아해요.
0: 자, 아니 우리 애성 쌤도 막걸리 좋아해?
1: 저는 잘 먹죠. 와. 네. 옛날에 막걸리 마시고 왜 이렇게
0: 선생님이 여기서 퀴즈 하나 낼까요?
4: 지금 수업 시간도 아닌데요. 왜 그러셔?
0: 이거 맞춘 사람한테 먹고 싶은 거 한 번 더 시킬 수 있는 기회 줄게. 빈대떡은 시킬 때 빈대떡 3개 주세요. 이래. 여러분들 좋아하는 두부 있죠, 두부. 두부를 사러 갈 때는 뭐라고 할까요?
1: 아이고, 어렵다.
3: 아이고, 어렵다.
1: 아마도. 두부? 풀 뭐예요?
5: 아마도

0: 세 개?
1: 둘, 세 개?
2: 강해 좋아. 강해?
1: 한 글자야, 한 글자.
3: 한 글자?
4: 두부 안 파는데, 아.
1: 차이쌤, 힌트 좀 줄까요? 힌트?
5: 힌트요?
6: 힌트, 힌트 주세요.
5: 힌트 어떻게 줘야 되죠?
2: 초성.
5: 초성이요?
2: 자, 모모 랜드. 아. 네. 걸그룹 이름.
1: 한 글자예요. 정답은 한 글자.
2: 뭐
1: 정답이에요. 아. 그거는 한모, 두모, 세모 이렇게 하는 거예요.
0: 아, 너무 어려워요. 아.
1: 하나 더 갈까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파 있죠? 파.
6: 파.
1: 파. 파를 세는 단위는 뭘까요?
6: 아니 이게 약간 김밥 줄처럼 생겼으니까 줄인가요?
1: 줄? 아니
7: 귤?
1: 네? 귤 아니에요.
6: 귤
1: 과일이잖아.
2: 과일.
1: 한 글자.
6: 한 글자 줘?
1: 어 창희 쌤 이번에는 힌트 제대로 줄 수 있네.
5: 디귿.
6: 동?
1: 다음?
7: 디귿.
2: 디? 디 아니에요. 뱅 아니에요. 허. 어? 비슷해요.
8: 반단?
1: 정답이에요, 정답. 오, 나온다!
6: 어, 뭐야, 이게? 오, 빈대떡이네.
1: 뭐 먹어봐요.
0: 아, 너.
6: 여기.
0: 천천히.
1: 와, 진짜 맛있다.
6: 형이 먹여줄게. 좋아.
1: 지기네. 진짜 지기네.
6: 업그레이드가 됐네.
1: 야 살아있네.
9: 선생님 먹고 봤어요?
2: 나 이거 좋아해요.
9: 좋아요?
6: 진짜 참기름 맛도 나고. 와
10: 진짜 잘 찍어야 돼. 이거 보고 아.
1: 자, 먹어볼까요?
0: 아, 무서워요.
6: 그래.
1: 처음엔 괜찮아.
6: 와, 난 처음에 한국 왔을 때는 난 이거다. 옆에는 아저씨.
5: 이제 또 입에 넣고 꼭꼭 씹어야 돼.
0: 어, 그거
5: 꼭꼭.
0: 아, 그래.
2: 꼭꼭. 어스카 짠.
1: 짠.
5: 짠. 꼭꼭 씹어야 돼.
0: 어.
2: 맛있어. 뜨거.
11: 야. 안 그래도 처음이야?
0: 맛있어.
2: 네. 괜찮지 않아? 처음 모습이지만 먹으면 이거 계속 죽어. 맛있어요.
6: 맛있어.
2: 무서워요?
12: 네.
2: 왜?
12: 네.
11: 올려줘.
0: 맛있어.
10: 맛? 좋아요?
2: 어? 루이스는 되게 먹어봤어. 좋아하나 봐요.
9: 네. 네.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네, 너무
13: 시장 근처에 살아요. 그래서 매주 갔어요. 선액지 6회 사랑해요. 사랑해요.
6: 뭐 하는 거야?
1: 오!
6: 사람이 해야 되겠다.
2: 쌈장 진짜.
1: 우와.
5: 야, 먹어봤어요.
2: 사진 한 장 찍어줄게요. 쌈장 김밥.
6: 자, 들어서.
2: 쌈장 김밥 하나 들고.
6: 자.
2: 하나, 둘.
6: 좀 더 들어봐라.
1: 다들 너무 보내고 한국에 온 거 너무 환영하고 한국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0: 취했어. 취했어.
1: 진짜. 아, 지금 더워요.
2: 가자. 어, 여기 맞아요? 아, 다 왔어요.
3: 아, 너무 신기했어.
4: 아, 오랜만이에요.
5: 우리 또 오랜만이에요.
4: 오랜만이에요.
5: 오랜만이에요.
0: 안 추워?
2: 안 추워, 안 추워.
0: 케이블카.
2: 네. 오랫동안 타고 싶어서.
0: 아, 진짜로?
2: 네, 항상 걸어갔어.
4: 나 다리한테 아까 저 알려줬어요.
5: 아, 타고 싶다고?
4: 네, 네, 맞아요.
0: 타고 싶어 얘기했어?
2: 네.
0: 남산 타워. 여기 사람 되게 많아.
6: 어, 진짜요?
0: 아니, 여기 너무 예뻐.
5: 대박이야.
2: 와.
4: 오, 대박.
5: 아름답다.
0: 어, 세상에. 너무 예뻐. She lets me go. She wants me,
2: then she done. 오늘 완전 좋았어요. 네. 정말 그냥 엄청 재밌어요.
7: 궁금해, 많이 궁금해, 지금.
6: 가자, 가자, 가자.
5: 다들 너무 신났다, 야경 볼 생각에.
6: 나도 처음이에요.
0: 밤엔 처음인 것 같아요. 밤엔 처음이야?
5: 네. 어, 진짜로?
0: 케이블카 무서운 사람. 무서운 사람.
4: 어, 없습니다.
6: 조금만. 조금만. 무서워.
4: 조금만.
5: 친구들이 딱 잡아줘요.
4: 오빠 잡아.
6: 오빠 잡아.
0: 오빠?
6: 누가 아니야? 누가요? 누가요?
5: 오빠래 자기가.
6: 근데 원래 만약에 나이 작으면 짜생긴 남자만 오빠야.
4: 응, 저 오빠요.
6: 짜생긴 남자만 오빠야.
0: 자, 가자. 3, 4,
2: 3, 4,
0: 3, 4,
2: 3, 4.
0: 우와! 남산 타워.
2: 아, 너무 예쁘다.
0: 엄청 예뻐요.
5: 우와. 야경 멋있어.
2: 약간 무서운데.
4: 오빠였어.
2: 오빠 무슨 오빠예요?
5: 오빠는 무슨 오빠예요?
4: 무서운 사람 손 잡아.
2: 아, 진짜
4: 무서운 사람 손 잡아.
5: 손이 조그맣잖아.
0: 어? 온다 온다 온다.
2: 아, 이거 무서워.
5: 아니야 아니야.
0: 자, 가자.
4: 오빠 손 잡아. 오빠 손 잡아. 오빠 손 잡아. 엄마 무섭지 않아요.
0: 간다. 오 예.
4: 나 맞게 나 맞게.
2: 와 무서워.
5: 멋있다.
0: 저기가 남산 밑에 있는 데가 저기 충무로인가 보다.
4: 충무로.
0: 저기 남대문 있는데 남대문.
6: 네.
0: 남대문 알지?
6: 네.
0: 남대문 배웠지?
6: 네.
0: 저 밑에 내려가면 이제 남대문이 보이는 거야. 남대문 시장도 있고.
6: 맞아요.
0: 네. 너무 예쁘지? 봐봐. 너무 예쁘다.
5: 걸어 올라왔어요?
0: 다 왔어. 다 왔다.
4: 도착했다.
2: 어, 괜찮아.
4: 나도나 도착했다.
0: 괜찮아.
4: 도착했다.
0: 괜찮아.
6: 괜찮아.
4: 도착했다. 도착했다.
0: 괜찮아.
4: 괜찮아요.
0: 괜찮아.
4: 엄마 무섭지 않아요. 진짜 무섭지 않아요.
0: 자, 내립시다.
5: 드디어 내렸다. 우와.
0: 너무 예쁘다.
5: 자, 이리로.
0: 저거 좀 봐.
5: 우와, 저기 봐봐요. 대박이야.
0: 너무 예뻐. 여기 이런 데 다 이런 걸 해놨어.
6: 아,
0: 이게 뭔지 알지?
6: 네네, 드라마에서 봤어. 약간 연애할 때 같이.
0: 맞아, 맞아.
6: 네, 같이.
5: 그 연인 사이에 가위바위보에서 가잖아.
0: 맞아.
5: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6: 어떡해요? 어떡해요?
5: 예를 들면 봐봐. 선생님, 나랑 해보자.
0: 자. 이게 가위.
6: 네.
0: 바위. 보.
5: 뭐야, 뭐야. 이게 뭐야, 누나? 선생님.
0: 가위.
4: 바위.
5: 바위.
0: 바위.
5: 보. 보? 아, 보 맞다.
2: 저희 나라도 있어요.
0: 있어?
2: 네, 독일에서도 있어요.
0: 예, 페이스.
6: 아, 누구까지 오는 거예요?
0: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6: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5: 사랑하는 사람들이 막 이걸로 장난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야, 우리 그럼 여기서 올라가는 거 해볼까? 알았어, 내가 한다. 나는 주먹 낸다.
0: 아이,
5: 가위, 가위, 보. 아, 내가 이겼다.
0: 어, 저런 게 다 있어요.
5: 가자, 가자.
0: 이렇게 하는 거야. 저기 밑에 있는 게 팔각정.
5: 아, 팔각정. 왜 새해에 팔각정에서도 이렇게 이거 종 울리죠?
0: 그거는 저기 종각.
5: 아, 종각에서 하는 거야.
0: 이거 멋있지?
5: 어, 여기 너무 멋있다.
0: 저 꼭대기래.

0: 이렇게 돌아가.
1: 레스토랑.
2: 또. 어, 한번 가봐야 돼. 한번 가봐야겠어.
0: 한번 가봐야 돼.
3: 남자친구랑 가본대. 자, 이거 이거 뭐야? 어, 이게 뭐야?
0: 아, 커플들이 이렇게. 커플
2: 장식.
0: 우와, 어마무시하게 많다.
3: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0: 어, 이거 봐, 이거 봐.
2: 와.
0: 아, 귀여워.
3: 많이 있어. 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네.
2: 아, 엄청 많아요. 저희 파위에서 턱 같은 걸로 하려고 탈의해서 했는데 떨어졌어. 너무 무겁다는 거. 턱 같은 거 하려고 했는데.
0: 많으니까.
2: 맞아요.
0: 저 밑에도 저렇게 많아.
2: 여기까지 다 있어요.
0: 와, 진짜. 아. 얼마나 많이 만나고 헤어졌을까.
2: 아, 어떻게 슬픈 얘기예요?
3: 아니. 그 우리 유민의 고향에 쾰른에 독일 쾰른에도 쾰른 성당 쪽에 이런 자물쇠를 채우는 데가 있대요.
0: 네. 어, 나 작년에 코로나 전에 쾰른 대성당 갔었어. 너무 좋았는데.
2: 아, 너무 좋았어.
0: 아, 거기 살아? 아, 나 거기
2: 저기 살아.
0: 쾰른 갔었어.
2: 오 마이 갓. 어.
0: 코로나 생기기 바로 전에 갔다 왔어.
3: 인사했어야죠. 유미가 있었는데.
0: 너무 아름다운 곳이야. 쾰른 대성당. 일요일 날이었어. 일요일. 미사 이렇게 했는데 네. 너무 아름답더라고. 거기서 왔구나.
3: 이야, 진짜 아, 많다.
0: 되게 좋네. 와, 이거 봐. 이거 봐, 선생님. 이거 봐, 봐.
2: 와.
0: 와.
2: 우와
0: 대박이다.
2: 우와
0: 너무 멋있다.
2: 우와 대박.
0: 완전
2: 완전 성장이야.
0: 아 완전 성장.
2: 우와 너무 예쁘다.
0: 진짜
2: 로맨틱하네. 맞아요.
0: 진짜
2: 데이트 하고 싶다.
0: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없지? 선생님이 남산에서 프로포즈 받았어.
3: 진짜로요?
2: 네?
3: 로맨틱하다.
2: 프로포즈를 받았대요.
0: 28년 전에 남산에서 프로포즈 받았어.
3: 뭐라고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0: 나한테 시집 올래? 이렇게.
3: 나한테 시집 올라고? 시집?
0: 그래서 남산 싫어해.
3: 아니야.
0: 농담이야, 농담이야. 여기 봐, 여기 봐.
3: 하나, 둘, 셋. 어, 이쁘다. 하나, 둘, 셋.
2: 어, 잘 나왔어요?
3: 아, 뭐야, 비슷하네. 원하는 소원이 있으면 쓰고, 우리 한글로 예쁘게 써봐요.
4: 이거랑.
5: 저희 부모님이랑 가장 좋아하는 친구 이름이 썼어요.
2: 한국에서 행복하자.
6: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0: 그렇게 썼어? 행복할 수 있어.
4: 제 여자친구 빨리 오세요.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2: 얘들아.
3: 다시 한번.
0: 시킬까?
2: 치즈 왕돈가스.
0: 치즈 왕돈가스. 생선 내가 시키기 같이 나눠 먹을까? 치즈 시키고 내가 좀 나눠줄게. 이렇게.
2: 매운 왕.
0: 뭐? 아, 많이 매워?
2: 저 떡볶이 정도 괜찮아요.
6: 아, 뭐 떡볶이?
2: 왕돈가스 그러면 할게요.
6: 아니요. 저는
4: 그러면 제가 시킬게요. 예, 매운 왕돈가스. 예, 괜찮아요.
7: 저 매운 돈가스요.
8: 나타니아, 한번 주문해 볼까요?
0: 주문해.
2: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4: 파이팅.
2: 할 수 있어요.
0: 여기서 해요. 여기서.
4: 저기요.
2: 아, 저기요. 우리 MC

0: 시킬
1: 네, 네. 주문하실 거예요?
0: 네. 네. 어, 완돈가스, 매운 돈가스 두 개, 네. 어, 치즈 완돈가스 두 개.
1: 네, 알겠습니다.
0: 주세요. 네.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2: 잘했어요.
3: 어디 가서 뭐 시킬 때, 뭐 부탁할 때 주세요.
0: 주세요. 네.
3: 해 주세요.
2: 해 주세요. 네.
3: 스프 맛있게 어. 먹어요. 스프 다 식었겠다.
0: 네.
4: 아, 진짜 맛있다.
3: 어때? 어땠어, 오늘? 남산도구.
0: 원래는 다른 뭐 외국인 친구들이랑 와서 뭐 많은 배우는 게 많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뭐 역사도 다 듣고 뭐 그리고 남산 가고 너무 약간 감동적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5: 남산에서는 약간 우리 친구는 우리 가자고 했는데 나 건조했어요. 나중에 나는 나랑 남자친구가 거야. 그래서 너무 안 돼요.
3: 남자친구 되게 사귀고 싶은가 보다.
5: 나중에 우리 친구 TV 보면 화낼 거예요. 미래 남자친구랑 갈 거예요. 그래서
6: 그 사람 남자였어요?
5: 아니요, 여자 남자랑 또 있어요.
3: 매운 소스.
2: 매운 돈가스 누구예요?
5: 저요.
3: 와.
2: 잘 먹겠습니다.
7: 네, 고맙습니다.
3: 괜찮아? 매운, 안 매워?
7: 네, 괜찮습니다.
3: 괜찮아? 이거 매운 거야?
5: 우와, 너무 좋아.
3: 좋아, 괜찮아?
5: 네, 너무너무 좋아요.
3: 우와,
2: 순간보다 매워.
3: 아, 매워! 아~ 안 매워, 이게?
5: 아, 죽지 마. 미소생.
3: 아, 너무 매워. 아, 너무 매워. 안 매워?
7: 안 매워요.
6: 거짓말! 아, 거짓말하지 마! 무슨 말씀 하신다, 선생님.
3: 어머!
6: 귀가 뜨거워! 미쳤어! 미쳤대.
3: 뭐야, 한국 사람이 제일 못 먹어.
6: 우리 둘이, 선생님. 와. 아니, 정신이 번쩍 들어요.
3: 진짜 맵다, 이거.
6: 어우, 땀나.
3: 나탈리아 매운 거 잘 먹네?
5: 아마도.
3: 아마도.
5: 아마도.
6: 아마도.
3: 아마도. 아마도.
6: 많이 늘었어요.
3: 아이고야, 매워라. 아이고, 천국 갈 뻔했네. 아우, 매워. 매워.
6: 너무 오랜만에 천국 갈 뻔했는데 오랜만에 빵 터졌는데?
5: 안 돼요.
3: 네. 한국에 이상하다 하는 문화 있어?
5: 네, 저 처음에 한국 왔을 때 이거 재미있는 이야기 있어요. 약간 그 한국 친구 처음 만났을 때 그 이런 말 했어요. 아, 우리 나중에 약간 시간 되면 밥 먹으러 갈까요? 이렇게 말했는데 저 진짜 그때 진짜 밥 먹으러 가고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3: 근데
5: 기다렸는데 근데 그거 약간 예의
3: 인사.
5: 네, 그냥 인사예요.
6: 인사치레로 한다고 하냐고.
5: 네, 인사예요. 진짜 밥 먹으러 가고 아니에요.
3: 진짜 밥 먹으러 가자는 거 아니야. 우리 시간 나면 밥이나 한번 나중에 먹어요.
5: 네, 나중에
3: 한국 사람이 얘기하면 네, 네,
6: 네. 무슨 뜻이에요? 그게 이제 약간은
3: 정말 시간 나면.
6: 그래 맞아.
5: 정말 언제인지 몰라요.
6: 맞아 맞아 진짜 맞아.
3: 언제인지 몰라.
6: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잉덕이한테. 잉덕이 맞나?
3: 잉덕이 마잉덕.
6: 마잉덕. 마잉덕 마잉덕한테.
3: 인덕이
6: 미안해.
8: 인덕이잖아요.
6: 마인드한테.
3: 난 맨날 인덕이라 그러는데.
5: 인덕.
8: 인덕 모르는데.
6: 인덕이한테 입 모양으로 한 마디 이렇게 좀 메시지를 하고 싶어요. 이걸로 한번 앞으로 해볼까요?
8: 네. 이 아.
3: 아 이거 선생님.

0: 이거 맞히면 선생님이 오늘 밥값 내시는 거예요?
1: 예?
0: 맞춰도 돼요?
1: 네, 선생님 맞춰보세요.
0: 아, 선생님, 잉드가 고마워?
1: 정답! 아, 이거 안 나오지 않고 나가 먹은 거. 아니, 친구들이 맞춰야 되는 건데.
0: 우리 다 같이 선생님 잘못.

0: 노래 잘 부탁드릴게요.
1: 같은데

전라남도 장성군 화령면, 남북으로 길게 뻗은 평지에 세워진 피람서원입니다. 입구에 우뚝 선 빨간 홍살문이 눈길을 끄는데요. 1590년 호남의 유림들이 하서 김인훈을 기르기 위해 세운 서원입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던 김인훈은 관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고향인 장성으로 내려와 성리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정진한 울고든 학자였습니다.

안진경체를 바탕으로 한 초서체 글씨는 당시 호남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회자될 만큼 손꼽히는 서예가이기도 했습니다. 피람서원의 하늘에는 선비의 푸른 절개가 흐르고 있습니다.

0: 이 상자 안에는 제 오랜 친구의 지난 삶이 담겨 있습니다. 1973년에 태어난 그는 당시 한국의 문화예술이 단단히 자리 잡고 꽃피울 수 있게 온 힘을 쏟았죠. 그 길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1: 이쪽을 좀 더 당겨줘.
0: 친구가 운영하고 있는 아르코 예술

0: 연극극장은 이제 수많은 예술가와 관객이 한자리에 모여 감동을 나누는 공연예술 전문극장이 되었습니다.
1: 덕분에 저희 공연 올릴 수 있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0: 빛나는 예술가를 찾아 그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귀한 공간이기도 하죠. 친구는 영혼을 성장시키는 예술의 힘을 믿습니다. 어린 손끝에서 펼쳐지는 상상력이 언젠간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이 예술을 누리고 꿈꿀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줍니다. 다양한 예술 지원 사업으로 예술가들이 마음껏 창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 또한 친구가 오랫동안 지켜온 역할입니다.
2: 전통적인 무대 형식에서 벗어나서
0: 공정한 심사를 통해 예술가가 자신의 활동에 확신을 가지고 힘껏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예술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술을 누리는 소소한 일상이 곧 예술을 키우는 든든한 후원으로 이어지며 우리의 삶과 세계를 풍요롭게 하니까요.
3: 재수 있으면 아름다운 말로 표현하고 싶어요.
0: 시간 속에 묻혀버릴 수 있는 예술가의 삶과 기억, 그 속에서 시대를 이어온 가치를 찾아내는 일, 어제와 오늘을 아우르는 그 모든 순간이 빛나는 영감으로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길 바라며 친구는 예술을 수집하고 기록합니다. 예술로 사람과 사람이 이어져 함께 미래를 꿈꾸는 곳. 여기 예술가의 집에서 친구는 장르와 배경을 뛰어넘는 만남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펼쳐갑니다.
2: 내 친구의 이름은 아르코.
4: 내 친구의 이름은 아르코.
5: 내 친구의 이름은 아르코.
6: 내 친구의 이름은 아르코.
0: 제 친구는 아르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입니다.

수많은 노력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서 사구산천을 바라보니 기자능 중에 무쇠들은 벗을 찾노라 다 나라 들고 해동강상에 나는 백군은 흐르는 물소리 뿐이로구나.

그때요 굴로 사령이 춘향을 잡으러 나가는디 굴로 사령이 나간다 사령 굴로 가나간다 산수 털펑거지 연담일과 나라는 울려 난내룡자런 붙이고 충충충충 거들거리고 나간다 구정 대뜰러로 온 바닥에 덜렁거리고 나온다 서로 부르면서 나오라니 이에 김번수야 왜 부르느냐

하지만 잘 되고 잘 되었다. 사나운 강아지 벌에 물어가고 물도 가도 잘몇 넘치니라. 이날에나 일본 사정부는 또 먼저 해본모를 모르니라. 청경코나고 대체 세수양 벌떡을 속에 청철여하게 벌렁.

0: 가르치고
1: 자또 분부가 지엄하니 지체 말고 나오너라. 그때여 춘향이는 사령이 오난지 군로가 오난지 아 무런 주

0: 어찌 후여목가
1: 아, 좋지.
0: 무정허여가 아, 주의했고, 일장 수서가 돈철헌가.
1: 아, 좋지.

0: 같이 삼월동풍 연자뛰어 임계실 처마 끝에 집을 짓고 내 가노지
1: 가지

거기 꾸나 서고 날 길이라서 땀에 개를 그리기 기나 문틈으로 가만긴 디다 보니 사려한 쿨루가 나왔더날 아차차차 내리졌다 오나리 기상일 전부라 또니 무슨 야하다니 나나고

0: 난디
1: 아 좋지
0: 문팔정들 딸이고
1: 아
0: 거지 깜짝 반기 난지
1: 아 좋지
0: 허허 번순지의 오라버니 아. 이번 신년길에 가겼더라더니 도둑이 나니 아. 나의 신변 세사 도정처가 어떠건가
1: 아.
0: 내가 천일로 양번을 보시자니 아. 차연청이 배면 헌디를 부디 섭섭이 생각마소
1: 아 좋지

0: 국립국악원 국악주간 정책 세미나가 열립니다. 공공재로서의 국악의 가치와 공교육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국악의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국립 남도국악원 굿음악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는 저승혼사 굿을 주제로 전승이 끊겨가는 영혼결혼식을 무대화한 지역별 공연과 학술회의, 국악과 함께하는 명상까지 사흘간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회 국악의 날 기념식이 개최됩니다. 국악의 위상을 높이고 국악계 인사들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으로 공로상 수여와 축하 공연은 국악방송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박물관 문화향연, 나의 박물관 타악입니다. 전통장단의 강렬한 리듬과 비보잉의 역동성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국립부여박물관 야외마당에서 관객 참여형 공연으로 진행됩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국악주간 기획공연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입니다. 국립세종수목원과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국악공연으로 전통음악이 일상 속 살아있는 울림이 되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2회 국악의 날과 국악주간을 맞이한 이번 주 일상에서 우리 음악이 전하는 위로와 에너지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첫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확보엔 예외가 없습니다. 약정체결 제한으로 시작되는 수입수산물 위생약정은 수출국 정부기관과의 약정체결을 통해 국민이 즐겨먹는 수입수산물의 사전안전관리 기준을 제시합니다. 수입수산물 위생약정이 체결되면 식약처에 등록된 수출국 제조업소만이 수출 자격을 얻으며 수출 시마다 안전을 증명하는 정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적합 발생 시 수입 중단은 물론 사후 관리까지 철저하게. 수입수산물 위생약정, 오직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들어볼래?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은입니다.
0: 네, 오늘 첫 무대는 박소연 국악연구소 친구들이 꾸민 무대 감상하셨습니다. 첫 무대부터 묘한 긴장감과 떨림이 전해졌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1: 그렇습니다. 이번 주 이 노래 들어볼래는요. 자신의 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 직접 용기 내서 신청 사연을 보내온 신청자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0: 네, 누군가에게는 첫 무대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순간이 될 텐데요. 아, 우리 친구들 용기 있는 무대 기대가 됩니다.
1: 네, 뭐 조금은 서툴지만 그만큼 더 진심이 담긴 소리, 그 시작의 순간을 함께 하실 텐데요. 박소연 국악연구소 친구들이 준비한 두 번째 무대 바로 감상해 보시죠.

0: 네, 이 노래 들어볼래 지원해준 박소연 국악연구소 팀인데요. 선생님과 친구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사연으로 신청했는지 먼저 다은 씨가 소개해 주시죠.
1: 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아주 특별한 사연을 가진 팀이라서 인상적이었는데요. 읽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북 포항에서 경기 민요를 배우고 있는 국악 꿈나무들입니다. 국악을 배우면서 매년 독도의 날이 되면 박소연 명창 선생님과 함께 전국 곳곳을 다니며 소리로 독도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독도와 국악을 사랑하는 저희의 신나는 소리를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0: 아, 그래요. 네. 독도를 알리는 국악 특공대였네요.
1: 기특하죠.
0: 네, 우리 소리로 우리 땅 독도를 알린다는 게 정말로 또 멋진 일인데 공연하면서 여러분은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언제였어요?
2: 독도는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합치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공연이 끝나고 관객분들이 독도 노래는 처음 들어봤는데 너무 좋다고 해주시고 네. 앞으로 독도를 더 많이 알려달라고 해주시는 분들께 정말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요.
1: 근데 무엇보다도 이 독도의 날 행사에서 부르는 곡은 어떤 곡일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한테도 살짝 설명해주고 들려줄 수 있어요?
2: 여러 경기 민요에 독도 이야기를 담아서 가사를 바꿔 부르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 독도 아리랑을 불러드릴게요.
1: 한번 들어볼게요. 네.

0: 와, 정말 멋집니다. 예, 독도 사랑이 대단한데요.
1: 네.
0: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선생님, 이렇게 독도를 이렇게 사랑하게 되신 이유가 뭡니까?
2: 독도는 그냥 우리 단순한 섬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역사가 담겨 있고, 우리 그 자존심이 담겨 있는, 우리가 지켜야 할 네. 자존심이 담겨 있는 그런 섬이라고 생각을 하고,
0: 네.
2: 저는 이 소리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소리로 이제 이렇게 자꾸 독도가 우리 거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0: 네. 독도는 우리 것이요. 한번 해주세요.
2: 독도는 우리 것이다.
1: 아, 진짜 독도를 향한 선생님의 진심이 팍팍 느껴집니다. 네, 우리 친구들은 또 그냥 봐도 뭐 팀워크가 딱 좋아 보이는데 특히 이 중에서도 좀 분위기 메이커가 된다 이런 친구 있을까요?
3: 현서 오빠요.
1: 현서 오빠요?
3: 현서 오빠는 네. 평소에도 재밌는데 무대에서 눈이 마주치면 웃음을 참느라 힘들어요.
1: 왜 그럴까요? 현서가 그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어요?
4: 제가 혼자 남자라서 항상 연습할 때마다 박자가 잘 안 맞거든요. 다리도 혼자 삐걱거리고 뻣뻣하고 막 애들이 로봇 같다고 놀려요. 그래서 무대 위에서는 서로 눈을 안 마주치려고 노력하는데 그래도 저 때문에 많이 재밌어요.
0: 지금도 진짜 로봇 같았어요. 그걸 어떻게 이렇게 막 거의 외운 것처럼 이렇게 하죠?
1: 그러니까요.
0: 예, 신기합니다. 예. 아무튼 그래도 현서 오빠 때문에 되게 즐겁죠?
3: 네.
0: 예, 맞아요. 그래 분위기 메이커인데 연습실도 참 화기애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너지 여러분 그대로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독도 멋지게 알려주세요.
5: 네.
0: 네.
1: 네, 자 이어서 이 노래 들어볼래. 다음 팀은 또 어떤 사연으로 문을 두드렸을지 궁금한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6: 안녕하세요. 저희는 네 명의 소리를 담아 노래하는 내비소리입니다. 저희는 함께 소리하는 게 가장 즐거운 5학년 동갑내기 친구들인데요. 저는 개명 저음을 잘 내는 윤채은.
7: 저는 깡깡 소리를 잘 내는 빵서진.
8: 저는 식임새를 잘 표현하는 김태리.
9: 저는 고음을 잘 내는 이지호.
8: 처음엔 함께 맞춰가는 일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금은 각자의 소리로 하나의 무대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7: 저희 네 명의 소리로 만드는 아름다운 소리를 기대해 주세요.
10: 아이씨구 잘씨구 내비 소리 좋다.
11: 그때여 별주부 수로 말리를 아래 덕으로 밀고 나와 아래 덕이 뭐 더여 대자를 호자로 붙여 한번 불러 보는디.

0: 하고 불러놓으니
1: 첩첩 산중에 호랭이가 생엄말 듣기는 처음이라 반겨 듣고 내려오는디
2: 번

0: 아니, 이것이 날 불렀는가? 이리 보아도 둥글, 저리 보아도 둥글. 우등은 납작이냐! 아마 이것이 하느님 똥인가 보다. 하느님 똥을 먹으면 만병 통치한다더라. 한번 먹어볼까? 응? 자,
1: 우리 통성명합시다.
0: 아이가 이것이 날더러 통성명을 하자고? 오, 나는 이 산중을 지키는 호생원이다. 너는 명색이 무엇인고?
1: 예, 저는 수국전 옥주부 공신 사대손 별주부 자라라 하오.
2: 호랭이가 자라란 말을 듣더니 한번 놀아보는디.

두꺼비면 더욱 좋다. 너를 산 채로 불에 살라. 술래탕 먹었으면 만병 회춘병 약이라. 말말

0: 못 나가요.
1: 아, 그만 나오시오. 그만 나와. 어찌 그리 조그만한 분이 목이 들락날락 뛰움치기를 잘하시오.
0: 오, 이놈. 내 목 내륵을 말할 테니 들어봐라.

0: 것이 호랭이가 어떻게 아팠던지 거기서
1: 저 함경도 새소나무 고개까지 도망을 했겄다.
2: 네, 소리하는 게 가장 즐겁다는 5학년 동갑내기 친구들 우정으로 똘똘 뭉쳐서 소리를 하는 모습이 정말로 보기 좋습니다.
3: 네, 뭐 무대도 좋았지만 신청 사연을 듣고 보니까 더 몰입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2: 정말 그렇습니다. 무대 뒤에 담긴 마음까지 알고 보니까 감동이 두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사연이 담긴 무대가 기다리고 있을지 만나보시죠.
0: 그때요, 조조가 목을 내려 산천을 살펴보니 그새 적벽강에서 죽은 조조 군사들이 원조라는 새가 되어 초승산을 원망하며 울음을 하는디. 산천

0: 마시고 헐.
1: 아 하나하고 눈 쌓이고
0: 하.

싫어. 나무 나무 꽃들 떠리.

0: 할스.
1: 아. 양산구 향은 새지

그럼

0: 네, 마치 눈앞에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만 같은 정태윤 친구의 무대였습니다. 네. 우리 태윤 친구는 어떤 사연으로 찾아왔는지 궁금해지는데요.
1: 자, 제가 신청서를 네. 읽어드릴게요.
0: 네. 예.
1: 안녕하세요. 저는 소리를 사랑하는 4학년 정태윤입니다. 저는 7살 때 돌발성 난청을 진단받고 잠시 소리를 멈춰야 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소리를 향한 마음만큼은 멈추지 않았고 다시 소리를 이어가며 무대에 서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어온 저의 이야기와 소리를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런 사연인데 태은이는 돌발성 난청을 극복하면서 무대에 섰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2: 네, 제가 청력이 아주 나쁜 편은 아니라서 보청기의 도움을 받아서
1: 그래요. 네,
2: 소리를 배우고 있어요.
1: 아.
2: 네, 근데 그 대신 꽹과리나 너무 큰 악기 소리는 피해가면서
1: 그렇지.
2: 소리를 배우고 있어요.
1: 그래요.
0: 네.
1: 아니, 근데 또 중이염이 지금 온 상태라면서요.
2: 네.
1: 아프진 않아요?
2: 아팠었는데 지금 좀 괜찮아졌어요.
1: 좀 괜찮아요?
2: 네.
1: 아이고, 이 힘든 상황이고 몸이 안 좋은데도 당당하게 극복을 해서 우리 태은 친구 정말 오늘 무대도 잘했어요.
2: 네.
1: 근데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이 있는데 이번에 학교에서 또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해요. 어떤 일이에요?
2: 제가 학교 회장으로 뽑혔어요.
1: 아, 축하드립니다.
0: 축하해요.
1: 회장님.
2: 기회가 생길 때마다
1: 네.
2: 흥보가 제비 노정기 같은 걸 장기자랑에 불러주곤 했는데 그게 점수가 된 것 같아요.
0: 와, 친구들 앞에서 들려줬어요?
2: 네. 네.
1: 그것도 그렇고 또 착하고 재밌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뽑아준 거예요.
0: 아유,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국악까지 홍보하고 있고
1: 네.
0: 진짜 우리 소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까지 느껴지는데 소리가 좋아서 이것까지 해봤다 이런 거 있을까요?
2: 제가 하루를 시작할 때 네. 소리를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0: 네.
2: 판소리 알람을 맞춰놨어요.
0: 판소리 알람?
2: 네.
1: 그게 돼요?
2: 판소리로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면은 네. 진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1: 아, 그래요? 예를 들면?
2: 전 그냥 제가 불렀던 그 녹음을 엄마가 틀어두시고 그러면 일어나요.
1: 그럼 우리가 자고 있어. 울려봐요. 알람. 시작.
2: 3,000원 이렇게 하시는.
1: 아이고, 일어나야 되는구나.
2: 3,000원 이렇게 따라하고.
1: 아이고, 일어날 시간이구나. 이러면서.
2: 3,000원
1: 그런데 판소리뿐만 아니고 우리 태은이가 트로트까지 섭렵하고 있다는데 사실이에요?
2: 네, 제가 또 트로트도 좀 하거든요.
1: 좀 해요?
0: 잘하나 보다.
1: 그러면 네,
2: 근데
1: 어떻게,
2: 예. 그 중에서 네. 가장 자신 있는 곡이 네. 양진이모의 그강을 건너지 마거든요.
1: 그래요?
2: 불러드릴게요.
1: 한번 불러줘요. 예,
0: 기대된다.

0: 안 건늦게. 안 건늦게요. 어, 절대 못 건늘 것 같아.
1: 진짜. 잘하네. 뭔가 판소리 같으면서도 트로트 같으면서도 트로트 같으면서 판소리 같은.
0: 아, 진짜 대성할 예. 것 같아요.
1: 구수한 매력이 있는 예, 노래였습니다. 예, 예. 너무 잘했어요. 네, 정말 대견하고 멋진데요. 앞으로도 멋진 소리꾼으로 성장하게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0: 네, 오늘 정말 멋진 친구들이 총출동한 것 같은데 다음 무대도 기대가 됩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죠.
2: 안녕하세요. 민요를 사랑하는 12살 고서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춤추고 노래하는 걸 정말 좋아했었는데요. 그러다 우리 민요를 만나 본격적으로 국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민요의 매력은 독특한 식임새와 장단, 그리고 길게 뻗는 소리의 매력 때문인데요. 노래를 하다가 고음을 내면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너무 행복해요. 제가 노래를 할 때 느끼는 이 행복을 이 노래 들어볼래? 시청자분들께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민요를 사랑하는 제 진심이 담긴 소리 예쁘게 들어

0: 네, 민요를 배우기 위해 먼 길도 마다하지 않는 고서화 친구의 무대 잘 봤습니다.
1: 네.
0: 그 정성과 열정이 정말 오늘 무대에서도 고스란히 느껴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소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마음이 큰지가 한 대목 한 대목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0: 네, 다음 무대는 또 어떤 사연을 가진 친구의 무대가 펼쳐질지 바로 만나보시죠.

0: 야, 이 가야금 하는 남자 이렇게 멋졌는지 몰랐습니다. 김현준 친구의 아주 흥겹고 재미있었던 가야금 연주였는데 네. 어떻게 찾아온 건지 궁금해요.
1: 궁금하시죠? 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가야금을 배우고 있는 6학년 김현준입니다. 가야금을 배우면서 저의 오랜 꿈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TV에 나와서 멋진 가야금 연주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노래 들어볼래 출연해서 더 많은 사람

0: 사람들에게 가야금의 아름다운 소리를 직접 전하고 싶어요. 꼭 뽑아주세요. 했는데 드디어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축하해요.
1: 감사합니다.
0: 출연 소감이 어때요?
1: 지금 너무 떨리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2: 그럼 오늘 TV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1: 네.
0: 어젯밤에 잠은 잘 잤어요?
1: 아니요. 떨려서 못 잤어요.
0: 지금 이게 꿈이 아니에요. 생시예요.
2: 근데 아직 그 TV에 나온 걸 보지는 못한 상태잖아요.
1: 네.
2: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1: 잘 나오길 기도해야지.
2: 기도도 하고. 그래요. 아니 사연을 봐도 가야금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는데 처음에 가야금을 한다고 했어요?
1: 네.
2: 그때 그 엄마 아빠들 반응이 어땠어요?
1: 엄마 아빠가 처음에는 가야금은 여자만 하는 거 아니냐고
0: 네.
1: 이렇게 했는데 네. 지금은 뭐 남녀노소 하는 걸 다 아시고 네. 대회에 있을 때 항상 따라다녀주시고 그리고 아빠는 저랑 정악 합주해보고 싶다고 정악 대금도 잠깐 배우셨거든요.
2: 아빠가 네. 대금을 배우셨어요?
0: 네.
2: 오 멋지다.
1: 그래가지고 나중에 합주를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0: 그러면 부자의 멋진 국악 연주도 우리가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꼭 한번 들어보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응원할게요. 네. 그리고 또 가족 중에 우리 현준 군의 열성 팬이 있다고 하던데 그게 누구예요?
1: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인데요.
0: 네.
1: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제가 가야금 하시는 거 정말 좋아하시고 연주하는 거 동영상 찍어서 맨날 단톡방에 올리면서 자랑하세요.
2: 그래요? 자랑 엄청 하시겠네. 그렇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함께 했어요, 가야금을. 네. 그러면 현준 친구에게 가야금은 정말 특별할 것 같은데 하루 일과 중에는 가야금이 언제 이렇게 들어가요?
1: 아침에 연습할 때 손 좀 일은 아침에 손 좀 풀고
2: 예.
1: 그다음 학교에서 방과 후 하고 학원 갔다 와서 하고 밥 먹고 하고 자기 전에 하고
2: 손은 어떻게 풀어요? 좀 가르쳐줘요.
1: 그냥 네. 연주하면서 그냥 빠른 곡 하면 손이 풀려요.
0: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부터 그냥 하루 종일 시시때때로 가야금과 함께 하는 거예요.
1: 네.
0: 진짜 가야금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근데 또 현준 친구는 가야금에 한번 집중하면 진짜 누가 옆에서 막 큰 소리 내거나 옆에 있어도 모를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에피소드 있어요?
1: 네, 작년 한예종 영재원에서 네. 발표회를 하는데 그때 연주를 하고 다 나와서 대기실에 가니까 손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파서 손을 확인해봤는데 손에 그 손톱이 살을 파고 들어가지고 피가 나고 있었는데 그걸 못 느끼고 너무 집중해서 약간 연주해서 약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0: 아이고 아픈 줄도 모르고.
1: 네.
2: 괜찮은 거예요? 손 지금은 어때요?
1: 네, 지금은 괜찮아요.
2: 지금 괜찮아요?
1: 네.
2: 그래요. 정말 몰입을 해서 연주를 한다는 거잖아요.
1: 네.
2: 그만큼 그 집중력이 있고
0: 네.
2: 또 노력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멋진 연주자로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계속 응원할게요.
1: 네, 감사합니다.
2: 네.
0: 네, 정말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이 찐으로 느껴지는 신청자 특집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영상으로 만나볼게요.
3: 누나, 이 노래 들어볼래?
4: 그래, 해봐.
3: 아니, 그게 아니고 이 노래 들어볼래? 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누나랑 나랑 같이 거기서 판소리를 들려주자.
4: 그래? 좋아.
5: 안녕하세요. 한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는 소리 박민서입니다. 제 동생은 저를 따라 판소리를 시작했는데요. 요즘에는 실력이 팍팍 늘어서 함께 판소리 공부하는 게 정말 재미있습니다. 판소리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제 동생 민준이와 함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3: 민준이와?
5: 민서!
3: 저희 소리 들어보실래요?

0: 아니, 참말로 부자가 되었는가? 아니, 이것이 흥분의 집이오? 네, 이놈, 흥보야! 흥보야!
1: 아이고, 형님. 제가 먼저 가서 배워야 할 일인디. 형님께서 이리 먼저 오시니 하정의 황송합니다.
0: 너 같은 부자

0: 나같이 가난한 사람 찾아오기 쉽겠느냐? 그는 그렇고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왔다.
1: 예, 형님 말씀하시지요.

0: 아니 내 말이 분명하지.
1: 할시가.
0: 아이고 형님 웬 말씀이요.
1: 제

0: 위해선 어떤 말이냐?
1: 형님,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제비가 날개 꽁무 하다가 뚝 떨어져 다리가 부러진 것을 동여줬어요. 그래서 그 제비가 물어온 박씨를 심어가지고 그 박통 속에서 세강과 전곡이 나와서 부자가 된 것이 없지. 무슨 도적질을 했사오리까?
2: 아니, 제비 다리를 분지르면 박씨를 물어와? 그러나 저러나 저 응목에 발견한 것이 저게 번장롱이냐?
1: 형님, 그게 화초장이옵시다.
2: 화초장? 거참 이름 한번 좋다. 거 속에 뭐 들었느냐?
1: 은근보화가 가득 들었습니다.
2: 은근보화가 가득 들어? 그러면 그것 하나도 꺼내지 말고 날 둬라.
1: 예, 형님. 그리옵지요. 형님 건너가시면 하인에게 보내오리다.
2: 아서라, 내 산은 부려 튼튼이라니. 그냥 내가 온 짐에 아주 지고 갈란다. 얼른 내와, 이놈아.
1: 예, 형님. 그리옵지요.
2: 저놈이 형제간에 그것 하나를 안 주려고 이 핑계에 저 핑계하고 있어. 그래도 속 모르는 사람들은 날 다려 도적놈이라지.
1: 형님, 여기 화추장 대령 허였습니다.
2: 오냐?

여기가 요 솔찬님이 끄럽단 말이오. 가만히 있자. 옳지. 간신히 건넌 후

고추장, 고추장. 이것은 비슷하면서도 아니로다. 이것이 무엇이냐? 아, 이거.

0: 네, 사랑스러운 남매 소리꾼의 무대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다 각자의 사연과 마음을 담아서 용기 있게 무대에 선 네. 그런 친구들의 얘기가 담겨 있어서 그런지 무대 하나하나가 정말로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1: 그런...

0: 그러니까 말이에요. 국악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진심이 전해졌던 무대였는데요. 오늘 이 경험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1: 자, 오늘 무대를 보고 저 무대 내 무대인데 나도 꼭 나가야 되겠는데 하는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무대에 설 수 있죠?
0: 네, 무대에 서고

해는 어느 땡고 추 8월 망간이라 금풍이 소스러니 희면서도 누르스름 허기 익은 박이 완연 익은 빛이었다. 놀부 놈이 좋아라고 설소리를 매기되 금이 꼭 나올 줄로 금말만 가지고 매기든 것이었다. 시리롱 시리롱

0: 같이 뜻밖의 박통 속에서 또 인 한 분 나온 놈 네 이놈 넓은 놈아 네 할애비 덜렁쇠 네 할미 허천덕이 네 아비 껄떡쇠 네 어미 빨땅 내가 보다 내게 종일 너니 병자파를 가거보려고 서울을 나간대요로 택사랑이 비었을 때 흉악한 니 아비놈 가산모다 도적허여 부지 거쳐 댄년 후로 종적을 몰랐더니 제비에게 소식 듣고 불은 천리에 왔노라 네 이놈 놀부야 이놈 네 아비 소행을 생각하면 조금만 잘못하면 사랑 안 맞을 때 거꾸로 매어 달고 대추나무 방맹이로 두 발목 복숭실을 뻥! 뻥! 우려 때려가며 부려먹을 일이로되 자 여긴 자라 그래 공돈 속돈 바칠 테면 지체 말고 곧 바쳐라
1: 얼마나 바치오리까?
0: 너만 한 놈을 다리고 다소를 다투겠느냐? 너야 전국간에 뭘로 채우든지 이 주머니만 가득 채워오너라.
1: 아이고 예예 그리 허울이다. 놀보 제방으로 들어가 엽전 가득 담긴 주머니를 그 주머니에다 대고 조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있는디 새님이 준 주머니는 암시랑 도안코 가뿐한지라 놀보이 없어 마 요런 잡것 좀 보소여 하더니 돈깨를 턱 열어놓고 돈깨미를 풀어내요 한 줌을 넣어도 간데 없고 두 줌을 넣어도 간데 없고 석 줌을 넣어도 간데 없고 다 줌을 넣어도 간데 없고

0: 네, 2023 국악 관현악 축제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아름다운 연주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오계윤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국악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의 교육과 그리고 사회 활동을 위해 마련된 본 연주회. 우리나라 최고의 국악 관현악 지도자분들이 동참해 올해로 어느덧 다섯 번째 연주회를 열게 됐습니다. 자, 특별히 올해는 수도권 11개 대학에서 85명의 연주자분들을 추천받았고 또 연주단을 구성하게 됐는데요. 무엇보다 오늘 연주는 국악계 대부이시죠. 박범훈 총예술감독님과 또 KBS 국악관현악단 박상우 지휘자님께서 지휘를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일주일간 두 분의 지도 아래 오늘 단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모쪼록 함께하시는 관객 여러분들께서도 뜨거운 박수와 또 때로는 환호로 오늘 무대를 즐겨보시고 또 화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연주회에 앞서 오늘 본 연주회를 공동 주최해 주신 사단법인 한국음악협회 이철구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자, 이사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한국음악협회 이철구 이사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우리 전통음악에 대한, 국악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그 왕님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005년 우리 국악관현악축제가 시작했습니다. 이제 18년의 역사를 가지고 하는데 특별히 5년 전부터 조금 컨셉을 바꿔서 이 국악관현악축제를 정말 전폭적으로 전체를 후원해 주시는 크라운 혜태제가 윤영달 회장님 만나서 박범훈 총장님하고 이렇게 셋이 만나서 그런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제 기존 악단이 하는 그런 방식을 벗어버리고 그냥 우리 젊은이들을 키우는데 앞장서는 국악관현악축제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5년 전부터 콘셉트를 바꿔서 대학을 막 졸업한 학생들을 국악 전공의 학생들을 제일 큰 무대 또 제일 유명한 지휘자, 선생님들을 모시고 일주일 동안 연수 과정을 거쳐서 이 아름다운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연주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년 전부터 그렇게 해오다가 특별히 2023년 올해는 아주 특별한 해입니다. 그것보다 좀 더 나가보자. 이제는 학생 때부터 좀 가르쳐보자 해서 모집을 했는데 11개 대학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빼지 말자 해보니까 85명이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방향판 다 띄었습니다. 겨우겨우 앉혔습니다. 얼마나 장관입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85명의 오케스트라를 놓고 하는 것은 국립국악원도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각 대학에서 뽑힌 학생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대학의 모든 학생들이 지각 한 번 없이 여기 와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가장 좋은 선생님, 가장 큰 무대 또 연수 일주일 동안 받아서 지금 여기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우리 전통음악에 대한 관심이 있고 이분들이 앞으로 도와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살림 안 하고 우리 학생들 연수원에 모여서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연습할 수 있는 넉넉한 지원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 인사말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2023 국악관현악축제 서막을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김성곡 작곡가님의 작품 공무도화가입니다.

입니다. 공무도화가는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시이지요. 시 속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공우를 연주하며 비통한 그 심정을 노래로 표현합니다. 특히 김성국 작곡가님의 공무도화가는 그녀의 애절함과 그리움을 담은 주제와 선율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요. 또 합주 중간에 나오는 독주를 통해 홀로 남은 사람의 슬픔과 불안을 표현해냅니다. 잠시 후 연주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무대, 이번 공연에 참여한 추계예술대학교 국악과 이용구 교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무대입니다. 바로 대금산조 협주곡 죽향인데요. 죽향은 이생강류 대금산조를 관현악 협주곡으로 구성한 작품으로서 죽향이라는 그 의미 그대로 대나무로 만든 대금의 본질적인 소리를 충실하게 담은 산조에 풍성한 국악 관현악 선율이 더해져서 보다 화려하고 웅장한 느낌을 선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무대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연주까지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공무도화가 그리고 대금산조 협주곡 죽향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곡은 황호준 작곡가님의 새야새야 주제에 의한 국악관현악 바르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바르도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바로 티베트 말인데요. 사람이 죽은 후 다시 환생하기까지 머물게 되는 중간 과정, 그 상태를 바로 바르도라고 합니다. 황호준 작곡가님의 곡 바르도는 이러한 이야기를 담은 음악으로 수많은 안타까운 죽음을 목도하며 그들이 짊어진 이승에서의 모든 업장을 내려놓길 바라는 해탈의 마음을 담아 만들어진 곡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바르도에 이어질 곡은 바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의 정순현 교수님과 함께 연주하는 방아타령을 주제로 한 해금 협주곡입니다. 이 곡은 김영재 작곡가님의 곡으로 경기민요인 방아타령의 선율이 만들어진 이 해금 협주곡인데요. 방아타령의 멋스러운 해금 선율, 그리고 그 위에 함께 어우러지는 국악 관현악의 웅장한 그 연주를 직접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무대 역시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함께 청해 보겠습니다.

0: 네,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함께합니다. 2023 국악관현악 대축제 어느덧 이제 마지막 두 곡 연주 남겨두고 있는데요. 먼저 들려드릴 곡 보렴은 원래 남도 잡가나 민요로 불려지는 남도 지방의 대표적인 곡입니다. 이 곡은 불교의 발원문을 인용하여 만들어진 곡으로서 영산회상과 더불어 불가 또 불교 음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장엄하게 연주될 보렴, 잠시 후 그 웅장함을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들어보실 곡, 너무나 유명한 곡이지요. 구이서의 시 배띠어라를 박범훈 감독님께서 직접 신민요 형식으로 작곡하신 곡입니다. 이 곡은 국악 공연뿐만 아니라 워낙 대중적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인데요. 오늘 무대는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한국음악과 교수이신 명창 박예리 교수님께서 동국대학교 성악전공제자 5명과 함께 멋진 무대 꾸며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두 곡 보렴과 배띠어라 특별히 박범훈 총예술감독님께 지휘 부탁드려보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박범훈 총예술감독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범훈입니다. 이제 제 차례입니다. 보렴이라는 곡을 제가 지휘하겠습니다. 이 보렴은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남도 민요, 남도 잡가로 치고 있지만 영산회상과 더불어 우리 불교 음악의 대표적인 곡입니다. 아마 그래서 오늘 큰 스님들께서 오신 것 같은데요. 이 곡은 사실 우리가 민요로 또 아니 잡가로 남도 판소리 하시는 분들이 아주 즐겨 부르고 계시지만은 사실은 그 가사가 경전에서 발원문에서 좋은 가사를 따다가 만든 그런 호국불교의 정신도 들어있지만 이게 불교음악입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국악이 불교음악이고 불교음악의 국악이다. 그 종교를 떠나서 우리 국악과 불교는 역사적으로 깊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은사의 봉은국악합수단이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어졌고 또 오늘 여기 우리 원명 주지스님도 오셨습니다만은 계속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 국악 발전에 크게 성원을 해주시고 또 우리 또 구룡사의 우리 회주 정우 스님께서도 오래전부터 국악에 많은 성원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많은 스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신데 각 사찰에 국악합주단들을 좀 많이 만들어주셔서 우리 젊은이들이 사회활동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무대는 우리 박보문 교수님께서 직접 작곡을 하신 곡이죠. 정말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이기도 한데 박보문 교수님께서 이렇게 소개를 하라고 제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무대에서 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는 무대지만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꾸미는 무대이고 또 박보문 선생님께서 직접 지휘하시는 무대이니만큼 베띠오라의 진수를 맛보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거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제2회 국악의 날과 국악 주간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립국악원 국악주간 정책 세미나가 열립니다. 공공재로서의 국악의 가치와 공교육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국악의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국립 남도국악원 굿음악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는 저승운사 굿을 주제로 전승이 끊겨가는 영혼 결혼식을

0: 무대화한 지역별 공연과 학술회의, 국악과 함께하는 명상까지 사흘간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회 국악의 날 기념식이 개최됩니다. 국악의 위상을 높이고 국악계 인사들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으로 공로상 수여와 축하 공연은 국악방송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박물관 문화향연, 나의 박물관 타악입니다. 전통장단의 강렬한 리듬과 비보잉의 역동성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국립부여박물관 야외마당에서 관객 참여형 공연으로 진행됩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국악주간 기획공연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입니다. 국립세종수목원과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국악공연으로 전통음악이 일상 속 살아있는 울림이 되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2회 국악의 날과 국악 주간을 맞이한 이번 주 일상에서 우리 음악이 전하는 위로와 에너지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첫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3: This one.
2: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뭔가 단 한 번도 안 들어봤던 악기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제 마음 안에서 뭔가 울린다는 표현을 해야 되나?
1: 사실 저희도 첼로랑 가야금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 악기인 줄은 몰랐어요, 저희도. 음악적으로 창작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저랑 의견이 비슷하고 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2: 남산골 한옥마을 매닝무대에서 열리는 흥 페스티벌에 저희가 초청되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3: 연주를 보러 오시는 분들께 좋은 연주를 들려주고 싶어가지고 소리적으로 기술적으로 좀 항상 야외 무대는 많이 걱정이 됩니다. 네, 더 신경을 쓰게 되고.

0: 동양과 서양의 어떤 그 퓨전된 느낌. 그래서 어떤 가야금하고 첼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화합을 이루는 게 되게 신선했고. 그리고 뭐랄까 되게 큰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1: 가야금의 서율이 정말 좋았고요. 첼로가 선으로 연주하지만 이게 믿음으로도 연주하는 모습이 되게 멋있었고 잘 어울리는 모습이 색다르고 좋았습니다.

0: 지금 원두 딱 좋은데?
1: 진짜 맛있는데? 여기 안 했잖아. 혹시 있지? 아, 나 여기

0: 저는 2016년도에 베를린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클래식 음악만 하고 있었다가 거기 독일에 있는 한국문화원이 있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공연 섭외가 들어왔었어요. 가야금이란 악기가 어떤 악기인지 알고 싶어가지고 예전부터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영 씨 덕분에 이렇게 가야금을 2016년도에 알게 됐죠.
1: 내 음악 하고 싶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가 이제 2016년에 베를린에 나가게 됐고 거기에서는 정말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과감하게 했던 것 같아요.

동안이라는 곡을 연주해보고 살을 덧붙이면서 아 이게 생각보다 첼로랑 가야금이 굉장히 소리가 잘 어울린다.

0: 저도 뭔가 욕심이 있고 그리고 창작에 대한 갈증이 있다 보니까 저만의 스타일로 뭔가 다시 한번 음악을 녹여내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1: 전에 들어간 거부터?
2: 오늘 약간 멜로디 부분을 맡는다면 챌린저자는 그 밑에 리프라던가 뭐 리듬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곡 작업을 하고 있고 저희는 99% 즉흥 음악입니다. 약간 바람 소리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들어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그 이 장면이 카우보이가 이제 약간 마지막 장면에 말을 이렇게 끌고 약간 뭔가 씁쓸한 느낌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외롭고 고독한 그런 모습을 떠올리면서 만든 부분이에요.

보면서 그 음색이 너무 마음에 드니까 그걸 첼로로 계속 흉내를 내고 싶어서 그 뜯는 주법을 자꾸 파고 들어간 것 같아요. 또 타악기를 했다 보니까 몸통 두들기는 것도 그래서 여러 가지 음색을 만들어내고 싶은 마음에 연구를 많이 하게 되었고

0: 진짜 순수하게 그런 분위기, 그 우리가 봤었던 자연? 자연의 그 그림? 자연의 그림을 보면서 영감을 받았거든요.
1: 작은 말, 도시, 하나의 단어,

0: 이제 많은 그 국악 창작 음악들이 기존의 음악을 이제 어렌지 편곡을 해서 들려주는 반면에 이들은 자기들의 악기 특성에 맞게 작창을 해서 새로운 그 음악을 들려준다는 걸 가장 또 높이 평가하고 싶고 그런 부분들이 관객들한테 가장 많은 호응을 받는 것 같습니다.
1: 첼로 가야금은 앞으로 음악 외교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 세계에 나아가서 저희 음악을 들려주고 한국 전통 음악 그리고 한국의 전통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자음악과의 협업이라던가 또 다른 악기와의 협업도 해보고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저희 첼로 발금의 소리는 잃지 않으면서 작업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료 작가 소개로 예술인 산재보험을 알게 되었어요. 저처럼 계약서가 없는 프리랜서 작가도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더라고요. 평소와 같이 전시를 준비하던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사다리가 흔들려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됐어요. 예상치 못한 사고에 당황했지만 예술인 산재보험이 생각났어요.

0: 옮기다가 무거운 상자가 발등으로 떨어졌어요. 수술을 해야 할 만큼 생각보다 큰 상처였어요. 걷는 게 힘들어지다 보니까 일도 할 수 없었고 절망적이었지만 단원들과 함께 가입했던 예술인 산재보험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산재보험 덕분에 치료비나 생활비 걱정 없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고 다시 일할 수 있었어요.
1: 촬영 중에 조명을 옮겨야 할 일이 있었어요. 정신이 없어 조명기가 뜨거울 거란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다행히 커피 한 잔 덜 마시자는 생각으로 가입했던 예술인 산재보험이 생각났고 병원비뿐만 아니라 일하지 못하는 치료기간의 생활비도 보상받을 수 있어서 마음 편히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2: 작업실로 출근하던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생각도 못했던 사고였기에 더욱 힘들었어요. 최근 현장 취재가 많아 혹시나 하고 가입했던 산재보험이 생각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온라인 상담을 통해서 청구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었어요.
3: 이번에 참여하게 된 공연의 포인트 안무인 만큼 동작에 열중을 했거든요. 왼쪽 팔에 심한 염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입과 재활까지 걱정이었는데요. 그런 제게 힘이 되어준 거는 미리 가입해뒀던 산재보험이었습니다. 산재 청구 방법도 막연히 어렵게만 느껴졌었는데 산재 신청을 병원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2: 가입과 신청은 간단하게, 보상은 확실하게.
4: 안전한 예술 활동에 든든한 사회 보장.
2: 예술인 산재보험.
0: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함께합니다.

0: 놀아보세!
1: 국악의 날 특집,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0: 흑인이에요, 작곡가가. 딴따라따라빵 쳐다 우와.
1: 김진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소희 씨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사랑 사랑의 사랑이야 사랑 이러구나.
1: 김진수의 아지트 그만 너지 너지.
4: 제 1번 관객일 수도 있고.
1: 잘못 얘기한 거야.
4: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점점 더 위험해지는 여름 1970년대 대비 최근 5년간 폭염의 수와 열대야의 수는 2배에서 3배까지 증가했습니다. 이에 기상청은 18년 만에 폭염특보를 개편합니다.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를 새롭게 신설해 더 강화된 폭염 대응체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2: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공모전.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공모전은 세 가지가 진행됩니다. 하나, 정책 공모전. 둘, 명칭 공모전. 셋, 자유의견 공모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지금 QR을 찍어 공모전에 참여하세요.

살 찐한 개를 물어다 놓고 이른다 담숙 빠져 복도

산산 봉황이 축시를 물고 보동 속을 논논한 듯 육곡 청양이 한 조를 물고 송

장에 같이 깊은 사랑 사무신정 달밝은 기 무산 천몽한 올 사랑

시대대 벽동상 주나가래고 나도 죽어 범나비 돼야 춘삼을 오시더러 닛 고송이를 내가 담쑥 안고 울더울 춤추고

바로 하면 접볼래라. 나비 새꽃 찾아가니

실소. 그러면 죽어 될 것 있다. 너는 죽어 종로 인경이 되고, 나도 죽어 인경마취가 되어 밤이면 28수, 낮이면 33촌, 그저 행치고

10년 장을 장하되고 나도 죽을 자가 되되 하날 천 하날 건 날일 변양 지야비부 사나이나 아들 전 짝을 짜가 되어 계집녀변에 똑같이 붙여서서

오늘같이 즐거운 날 어찌 사후 말씀만 하시나이까? 그럼 너와 나와 업고도 놀고 정담을 어랴?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 나의 사랑이야. 이래 사랑이로다. 엄마도 내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둥굴둥굴 수박 옷봉지 떼뜨리고 방릉 백청을 다르르르르르 부엌 신랑 발라버리고 붉은 점 뿍뿍다 한간 진수로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속.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당동지지로지허니 네 가지 단참에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싫어. 엄마도 내 사랑아. 포도를 주랴 앵도를 주랴 귤병 사탕 그의 화당을 주랴. 엄마도 내 사랑. 지금 털털 개살구 작은 이 도령 서는 디 먹으려느냐. 저리 가거라 뒤태를 보자. 이리 오너라 앞태를 보자. 아장아장 걸어라 걷는 대를 보자. 빵그두서라 이속을 보자. 엄마도 내 사랑아.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제2회 국악의 날과 국악 주간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0: 국립국악원 국악주간 정책 세미나가 열립니다. 공공재로서의 국악의 가치와 공교육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국악의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국립 남도국악원 굿음악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는 저승운사 곳을 주제로 전승이 끊겨가는 영혼 결혼식을 무대화한 지역별 공연과 학술회의, 국악과 함께하는 명상까지 사흘간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회 국악의 날 기념식이 개최됩니다. 국악의 위상을 높이고 국악계 인사들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으로 공로상 수여와 축하 공연은 국악방송 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박물관 문화향연, 나의 박물관 타악입니다. 전통장단의 강렬한 리듬과 비보잉의 역동성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국립부여박물관 야외마당에서 관객 참여형 공연으로 진행됩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국악주간 기획공연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입니다. 국립세종수목원과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국악공연으로 전통음악이 일상 속 살아있는 울림이 되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2회 국악의 날과 국악주간을 맞이한 이번 주 일상에서 우리 음악이 전하는 위로와 에너지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첫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국악의 날" 특집,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0: 흑인이에요, 작곡가가. 딴따라따라빵 쳐다 우와.
1: 김진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소희 씨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사랑 사랑의 사랑이야 사랑 이로구나.
1: 김진수의 아지트 그만 너지 너지.
4: 제 1번 관객일 수도 있고.
1: 아, 잘못 얘기한 거야.
5: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제발.
1: 안녕하세요. 저 뭐해?
2: 아, 뭐해? 좋아.
1: 원, 투, 쓰리, 포, 쓰리, 고!
2: 야, 지렸어요.
1: 아, 뭔가 이상했나?
3: 예, 예, 예.
1: 아, 죄송합니다. 쓰리, 포, 없어요.
3: 아, 예, 예, 예.
1: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4: 쓰리, 고!
1: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이름이 노출이 좀 심해진 것 같은데.
5: 그러니까요. 어?
2: 여름 되면은 터키에서 다 이렇게 막 벗고 다녀요.
1: 아, 너무. 근데 지금 우리 서령 씨,
2: 네?
1: 우리 나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2: 석차.
6: 맞아요.
7: 사람들한테 알고 싶은데 열정을 가진 피난민들이 와서 열정적으로 동물을 키워내고 자립을 했다는 거.
8: 사랑해, 오세요.
1: 아, 근데 속초가 고향 아니에요?
5: 완전 제 홈 그라운드죠.
1: 아, 홈 그라운드.
2: 아, 몰랐어요.
5: 저기로 조금 내려가면 저희 집이 있어요.
1: 아, 진짜요?
2: 네. 그럼 수영 많이 했어요, 여기서?
5: 맨날 했죠.
1: 아, 수영을 잘하겠네.
5: 수영, 우리는 이제 여기 동네 사람은 여기서 수영 안 하는 거야.
1: 아.
5: 수영은 그냥 집 앞에 바닷가에서 하고, 여기는 네. 이제 서울에서 오는 어떤 그런 관광객들과 만남의 장소.
2: 오빠도 많이 했죠, 예전에.
5: 이렇게 한 비바람이 치는 바다. 잔잔해. 이것도 좋지만요, 여러분. 네. 제가 신곡이 나왔습니다.
2: 어머!
1: 빨리 와! 승기야, 빨리 와! 빨리 줘, 빨리! 빨리.
5: 잔잔잔잔잔잔잔잔 잔잔잔잔 서령아 잔잔잔잔잔 이래만
1: 아주 이쁘게 나왔네.
5: 그리고 또 수록곡 중에 속초항 뱃머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2: 오.
5: 속초항 뱃머리에서 이런 노래예요.
1: 아니 근데 저희가 오늘 촬영 전에 제작진의 공지가 있었습니다. 해변가에 오니까 비치 패션을 좀 입고 와달라.
2: 네.
1: 그런 좀 부탁이 있었는데.
2: 저만의 비치 패션 입고 오면은 방송에 못 나가요. 방송에 맞게끔 약간 운동복.
5: 잘했네요. 이거 약간 요가 패션 아니에요? 이거 비치가 아니고.
2: 비치 포즈 해봐요.
3: 아, 포즈. 귀엽네, 귀여워. 아, 당당하다. MG다, MG.
1: 여러분들이 이게 너무 약합니다.
3: 네, 제가 오늘 비치 패션.
5: 진짜 또 혼자
3: 비치 패션.
5: 진짜 또 혼자 비치 패션.
2: 오빠 몸짱이네.
9: 와.
2: 우와.
9: 우와.
1: 야, 이게 비치 패션이지.
10: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1, 2, 3, 4등을 정해주실 네. 분을 제가 모셨어요.
1: 아, 안녕하세요. 아, 들어오셔가지고, 아, 누구십니까?
11: 예.
1: 아, 예.
11: 저는 속초해수욕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요원 주간대장 김민수라고 합니다.
1: 아, 대장님. 아, 아, 반갑습니다. 예. 비치 패션 많이 보셨잖아요.
11: 제가 몸 자체가.
1: 아, 요거 세다. 요게 세.
5: 그러니까.
1: 아, 우리가 못 이기겠다. 사실 이 다섯 명을 하면 여기 1등이야.
5: 아, 그러니까
11: 1등이고.
1: 1, 2, 3, 4등을 정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4등부터 좀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2: 진짜. 아니, 뒤에서 완전 너무. 어머, 뒤에서 진짜.
1: 이게 진짜. 자, 자, 자, 다음, 다음.
2: 진짜.
1: 아, 할 게 없어, 나 어떻게 해. 할 게 없잖아요.
2: 아! 아!
1: 아! 아이고, 더럽다.
2: 아!
1: 아이고, 더럽다. 이건 모자이크다. 이건 모자이크다. 승태, 야, 급했네. 급했다. 급했지. 좀 급했다.
5: 급했어.
1: 좀 급했다. 야,
5: 급했어.
1: 이거 급했다.
2: 자, 서령, 뭐 해줘?
12: 안녕하세요.
2: 귀여워.
3: 아, 정말 저런 거 안 좋아, 지금.
2: 죄송합니다.
10: 자, 맞아요.
2: 근데 표정.
1: 아하. 아, 자, 다시 올리도록 쓰세요. 이제 냉정하게 비치 패션으로 4등.
11: 세 번째.
1: 4등?
11: 4등.
5: 4등이래.
1: 4등. 자, 3등.
7: 근데
3: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1: 아니 선생님 더 부담스러워요 저보다. 자 오늘의 대망의 1등 뒤에서 안아주십시오. 비치 패션의 1등.
2: 야. 와,
1: 어이없다. 역시 알아, 역시.
11: 아, 부담스럽진 않지만 눈에 그냥 이렇게 띄는 그런
7: 네. 역시 몸이 좋은 사람이 이겨요. 아,
3: 사랑합니다. 드라이브죠.
7: 아, 웬일이야.
10: 자, 1등 선물 드릴게요.
3: 아, 1등 선물. 아,
1: 뭔데? 물총인가 봐.
7: 우와,
1: 근데 물이 좀 안 든 것 같은데. 야,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왜냐면 이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물?
7: 한 번 하면 끝이야.
1: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셀카! 셀카! 야, 내 뿌스. 내 뿌스 진짜 세지.
3: 달라!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샤밀로시죠. 예, 아,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네. 아, 여기가 그 말한 데 맞아?
0: 아, 예, 안녕하세요.
4: 아, 안녕하세요. 아, 우리 속초 아들. 아, 우리 속초 아들. 예,
1: 아, 속초 아들이에요? 네. 아, 이거 속초 아닌 사람 저러고 살겠나. 아, 여기가 그 서핑?
4: 네네.
1: 어, 그러니까요.
4: 네, 서핑.
1: 요즘 이쪽에 다 서핑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0: 랩핑 해본 사람 있나 여기?
1: 저는 처음
2: 해봤어?
1: 촬영 때문에 해봤었는데 어려웠어요. 한 번만 섰다가 뭐 몇 초 만에 다시 돌아오셨어요.
0: 근데 얘는 그때 그 보드도 해봤다 안 했나?
1: 네.
0: 너는 다 한 번씩 해봤네.
1: 왜 질투 나요 오빠? 요즘 지금 안 좋은데?
2: 싸우지 마.
1: 질투 나요 오빠?
2: 내 은근히 싸움닭이야.
1: 오빠 이제
0: 오빠 이제 못 만든다고 닭가슴살만 먹고. 아 그럼 어떻게 여기서 받는 거예요?
3: 아니요 연습은? 이제 뒤에 가셔서 옷 갈아입으시고 그 다음 이제 바다에 가가지고 실습하도록 할게요.
0: 알겠습니다. 그럼 네. 옷을 갈아입으러 가시죠.
1: 예.
3: 네. 다시. 들어가실게요. 네. 네 우리 이제 모여보실게요.
4: 네네.
3: 보드 위에 엎드려가지고 패들링 수영하는 방법이랑 일어서는 테이크오프 방법 설명해 드릴 거예요. 한번 보드에 똑바로 엎드려 보실게요. 상체를 한번 살짝 들어보실게요. 손 떼고 허리만으로. 네, 이 상태에서 이렇게 패들링, 수영을 한번 해보실게요. 그쵸? 아, 우리 역시 속초야 돼. 자세가 제일 이뻐요. 아, 상국 씨 상체 가만히 놔두고 네, 팔로만. 어깨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따가 보드가 뒤뚱뒤뚱 거릴 거예요. 이제 푸시 자세를 연습해볼게요. 발 쭉 펴시고 네, 발 한 발 이렇게 개구리 뒷다리점 잡아주시고 그다음 올라와서 중심 잡고 네, 그다음 일어나시는 거예요. 글래드로 제일 자세들이 좋아요. 네. 아, 너무 잘하는데?
1: 뭐 했어요?
3: 들어오실게요.
0: 아, 저!
3: 네, 여기까지 오셔서 보드 내려놓으시면 되시고 네, 오른손을 살짝 그렇죠 왼손을 누르면서 앞으로 밀면서 네 그렇죠 여기를 이렇게 살짝 잡으시고 그 다음에 살짝 가슴만 보드에 얹어주세요. 아니 한 번씩 한 번씩 네. 그렇죠. 와 역시 운동신경이 좋아요. 지금 파도가 꿀렁꿀렁 거리잖아요. 요거 탈 거예요. 제가 한 분씩 한 분씩 지금 파도에 맞춰서 앞으로 밀어드릴 거예요.
1: 아이고 잠깐만요. 네. 아니 승태만 좀 무섭다고 못 타겠대요.
3: 가자. 멀리 볼게요.
0: 오, 잘한다!

0: 야, 어렵네. 못하겠다.
1: 아, 여러분. 한 세 번 정도 성공하면 될 것 같아요.
0: 어려워.
2: 처음 하게 있는 건가요? 어차피 물에 빠진다고 생각하고.
0: 바로
2: 오른발 왼발 빡. 오른발 왼발 빡.

0: 100분 안에 충전해.
1: 차도 좋은 거 와요?
2: 좋은 거 온다!
1: 네, 멀리 바라볼게요.
2: 멀리 바라본다!
3: 네, 저희 우리 모여보실게요. 네, 우리 간단한 게임 한번 해볼게요. 우리 네,
4: 헤들링 아까 배웠던 수영. 네, 우리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3: 그걸 하는 사람 본 적이 없는데.
5: 나도 못 봤어요.
4: 아니, 저희도 대회 때 파도가 없을 때는 이 패들링으로 해가지고 예, 승패를 결정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남자분들이랑 여자분들이랑 아무래도 이제 힘싸움이 조금 나니까 약간의 예, 어드밴테이지 드릴게요.
6: 아, 저희가 뒤로 좀 갈까요?
4: 딱 보드 한 장 거리. 예, 3m.
6: 상국이 형 뒤로 더 가.
7: 아, 남자들 힘이 있죠.
6: 형, 형 뒤로 더 가.
7: 너만아!
6: 됐어? 안 됐어, 너 가야 돼.
5: 아, 나 진짜.
8: 일본의 양상국.
9: 2번, 이름 트라이. Got a hunger, I gotta feed my soul. 3번 레인, 윤사양.
6: 4번 레인, 신승태. Don't hold me back no more, unleash the beast inside.
3: 준비해!

0: 내가 이겼어.
1: 아.
0: 꼴찌는 마른 거예요.
2: 야, 무거워. 야, 너무 무거워. 둘, 셋.

없어서 it's unfair. 언젠간 복사할게요.

0: 배고파요.
1: 가는 데가 요 이제 맛집 맞지? 그
2: 아, 너무 건데. 맛있는 집이죠.
1: 와. 노래도 보인다. 아,
2: 맛있어.
0: 여기 앉아.
3: 어머, 아이고, 뭐 조심.
2: 아, 아까워.
0: 괜찮아?
2: 너무 아까워.
0: 야, 괜찮아.
1: 아, 이거 밥 먹기 전에 갈 뻔했네.
0: 괜찮대. 괜찮대.
1: 요 여기는 뭐가 맛있지? 강원도 사투리는 뭐
0: 뭐예요?
1: 부르는 거 없나? 뭐? 우리는 예를 들어 경상도는
2: 여기 약간... 아바이 말이니까 아바이 부르면 돼.
0: 아바이!
1: 아바이가 뭔데?
2: 아저씨.
1: 아저씨? 아저씨가 아바이야?
2: 응.
4: 네, 식사 뭐 드릴까요?
1: 아바이!
4: 네, 안녕하세요. 네.
1: 아바이가
4: 아저씨.
1: 아저씨.
4: 예, 예, 예.
1: 야, 형님 같은데 무슨 아저씨야. 여기 뭐가 맛있습니까?
4: 여기 저 뭐야, 아바이 순대하고 해냉면하고 순대국밥.
2: 우와, 다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 그럼 내가 볼 땐 냉면 4개 시키고 순대국 하나 시키고 그리고 아바이 순대 하나 시켜서
0: 좋아요.
1: 먹는 게 낫겠다.
0: 좋아요.
1: 예, 그렇게 주시면.
4: 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4: 금방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0: 너무 많이 시켰어, 많이.
2: 많이 드세요.
4: 네.

0: When I'm on the scene, just watch me now. Just watch me, just watch me, just watch me now. I'ma show you how I do. 음식 왔어요.
1: 와.
2: 와. 아바이스인데 이유구나. 뭔가 미트볼 같아요.
3: 순대국 맛있어요?
4: 네.
1: 드셔보세요. 여러분들, 한 숟가락씩 국물을.
2: 솔직히 저는 잘 못 먹는데 순대를. 그래도 여기 왔으니까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와.
4: 우와, 너무 맛있어.
2: 맛있는데?
4: 와, 선생님 뭐예요 이거 국물?
2: 어, 그거 시켰어요.
5: 저 사골국물이요.
1: 우와.
2: 진짜 맛있다.
1: 진짜.
6: 와,
5: 네, 맛있게 드세요.
1: 야, 이거 잘라주래?
2: 안 돼요. 냉면 자르면 안 된대요.
1: 우와.
4: 누가 그랬는데?
2: 한국 사람.
1: 너 한국 사람이야?
2: 오빠들이 애기네요, 애기.
1: 우리 할머니는 그래가지고 원래 냉면이 한 끝은 젓가락으로 잡고 있고 한 끝은 위에 있어야 되는 거래.
2: 어?
1: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 나 겨자 넣었어?
2: 나 넣었어요.
1: 나 식초 넣었어? 설탕 넣었어?
2: 설탕? 설탕이
1: 여기 설탕을
2: 저는 넣어. 설탕은 안 넣었어.
4: 설탕 넣어.
1: 아, 법이 그래. 이거 설탕 안 넣어서 먹으면 안 돼.
4: 야, 그래서... 냉면에 설탕 안 넣어, 진짜, 전국적으로.
1: 아, 여긴 넣어요.
2: 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1: 야,
2: 거...
1: 아니야.
2: 넣어야지. 빙수인데? 이 정도면?
1: 에헤이.
2: 언니 빙수랑은 좀 다르지.
1: 넣어서 먹어봐, 넣어서 먹어봐. 그리고 여기 위에 이게 회 있잖아요. 이게 명태예요, 명태.
2: 대박. 아, 명태구나. 저 김치인 줄 알았어요.
1: 아니, 명태.
2: 우와.
1: 잘 섞어요.
4: 계산 누가요?
1: 상구경이 시켰으니까 상구경이 낼 거야. 이거 상구경이 지금 많이 시켰잖아.
7: 그럼 됐네.
4: 야, 너희는
1: 멋있게 그냥 한번 싸라. 제일 적은데 우리 한 번도 안 사줬네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2: 잘 됐어요, 잘 됐어요.
1: 안 샀어.
4: 내가
1: 안 샀어.
4: 내가
1: 안 샀지?
4: 내가
1: 야, 제일 형이 돼가지고 야, 한번 사야지 진짜.
4: 명길이 가장 짧은 사람이 사는 걸로.
1: 얘도 짧죠.
2: 안 돼.
4: 아, 이거는 제가 왜냐면 가격 그 내기를 해야 돼서.
2: 네.
4: 자, 면 가장 긴 걸 찾으면 돼요.
1: 제 거 잘랐어, 제 거?
4: 잘랐어, 두둑.
2: 잘랐어요. 오빠 이렇게 자르면 되냐고요. 너무... 진짜
4: 야,
2: 너무...
4: 야,
2: 진짜 너무했다, 이거는. 진짜 너무했다.
4: 아,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1: 왜, 왜?
4: 하지 마.
1: 한 가닥 거는 거야?
4: 어.
1: 한 가닥?
4: 자, 시작.
2: 한 개만이죠.
4: 잡았지, 잡았지.
2: 한 개만 해요?
4: 잡았지, 들어.
2: 한 개만 해요?
4: 들어. 하나, 둘, 셋.
2: 오케이.
1: 아이, 나이스.
4: 매니저 어디 갔어? 서령이 매니저 어디 갔어? 아니, 악수를 필요 없고 카드를 내놔요. 아니, 서령이.
2: 언니, 열심히 할게요.
4: 서령이가 지금 뭐 개인 통장이 그냥 없대.
2: 아니.
4: 버카라도
1: 내야지. 자기 천 원인데요. 개인 통장이.
4: 여기 버카 맞죠?
2: 버카. 잘 먹을게요. 대표님 죄송합니다. 대박 나세요.
4: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서령 씨.
2: 많이 드세요.
4: 네, 많이 드세요. 와. 근데 또 그래 안 달라.

0: 야, 그 뭐 에피소드 없냐? 속초 에피소드? 재밌었던 거?
1: 배 타고 학교 다녔는데
2: 배 타고 학교?
1: 여기 갯배라고 있어요. 옛날 가을 동화 알아?
2: 뭐예요, 그게?
1: 몰라요? 몰라?
2: 몰라요.
1: 나 중학교 때야. 그 여기 가서 살았어, 막 찍고 맨날.
2: 삼촌 중학교 때면 전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저.
1: 아니야, 너 나랑...
2: 안 태어났어요.
3: 오빠 옛날 얘기 하지 말자.
2: 그러니까 가을 동안은 무엇인가 그걸 모르지. 안 태어났어요.
0: 저놈이 나이는
2: 네, 몰라요. 네, 안 태어났어요.
1: 가을 동안 안 봤어?
2: 몰라요.
1: 겨울 연가를.
2: 피부요.
0: 너도 월드컵 베이비 아니야? 따지고 보면?
2: 월드컵 베이비는 아니에요.
0: 저. 아, 근데 네,
2: 저는
0: 지났나?
2: 아니고, 네, 좀 지났어요.
0: 아, 근데 생일 몇
2: 1월.
0: 1월?
3: 1월.
1: 완전 맞네!
2: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엄마.
4: 어.
2: 아빠가 저번에 저거 월드컵 베이비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4: 어.
2: 근데 또 상고삼촌이 월드컵 베이비가 맞대요. 맞아요?
4: 그게 뭐야?
2: 그게 뭐?
3: 아, 부끄러워, 이거.
2: 얘기 안
0: 어머니, 안녕하세요. 우리가 뭐 얘기를 하다가 서령이가 뭐 2003년생이래요.
4: 예, 맞아요. 예,
0: 자기가 월드컵 베이비가 아니다라고 하고, 아닌데, 야, 맞는데, 이걸로 이제 논쟁이 있어가지고. 그 월드컵 열기에 서령이가 같이 태어난 게 맞는 거죠?
4: 예, 맞아요. 시기적으로 그때쯤 거예요, 아마.
0: 예, 아이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2: 예. 어머니 얼굴 빨개지시는 거 여기서 보여요. 느껴져요, 목소리에서. 어떻게 가을 동안 얘기하다가.
0: 아니, 근데 뭐 이건 이상한 건 아니에요.
2: 아니요, 아니, 맞아요. 자연스러운 거니까.
0: 아,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 너무 잘 먹었습니다.
5: 감사합니다, 사장님.
3: 서령 잘 먹었어, 서령.
0: 아, 서령아, 이거.
2: 네, 제가 결제를 또 하고 오면 될
0: 것 같아요. 그래, 아이고. 월드컵 베이비.
2: 맞아요, 이게?
3: 아주 좋아요.
1: 맞아.
2: 결제 좀, 예.
1: 이게 맞아.
3: 오, 멋있다.
1: 이거 봐, 이거 봐. 보따리 이거 봐봐요, 이거. 보따리, 보따리.
0: 이 뭔데,
2: 보따리? 그거 뭔데요?
0: 아, 감 아이가 감.
1: 아니 아, 옛날에 아, 여기가 이제 그 실향민 마을
0: 급하게 그냥 필요한
1: 그러니까
0: 거
1: 막
0: 맞게 어, 챙겨
1: 피난 오면서 막 오더라고 이렇게
0: 이거 보따리 내 거거든 이거 보따리래 이게
1: 들어봐
2: 이렇게 바리바리 싸우셨어요
0: 좀 들고 갈게
2: 들고 가요
0: 이 정도면 피난 못 가겠다
2: 거기 나가 피난 가다 뭐예요?
0: 전쟁통 속에
1: 도망가는 거
5: Could you explain in English?
0: Yeah. North Korea, South Korea.
5: Okay.
1: 뭐?
0: 바방방방방! 바방방방방!
1: 오!
0: 런, 런, 런. Very fast. Okay, understand?
5: No.
0: 야, 잘 살리네.
1: 누가
0: 봐, 누가 봐, 이거 나 알아들었다. 에이.
1: No.
0: 이거는 진짜 no. 미국 본토에 가와도 알아들었다. 아유. 그러면 강원도
1: 뭐 아니야?
0: 속초 말로 하면 해줘.
1: 전쟁이 났어요. 짐을 빨리 싸가지고 있잖아요. 도망가야 되는 거야.
5: 네.
1: 어, 짐을 싸느라고 이렇게 싼 거예요.
5: 아, 오케이.
0: 아니, 영어 강원도 몰랐는데 강원도 말 다르던데.
1: 강원도 사람이네.
5: 역시 한국말 나네요. 아,
1: 여기 아바이 마을이니까 아바이 불러야지.
5: 아바이.
1: 아저씨는 아바이고
0: 아, 아바이.
1: 아줌마는 아마이. 아, 네.
6: 어.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아바이 마을 찾아오시느라고 고생은 안 하셨을까요?
6: 네, 아무 고생 없었습니다.
0: 아니, 근데 여기는 뭐예요, 여기?
8: 우리 아바이 마을에 있는 실향민들 그런 환경과 건물을 예술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0: 아~
8: 예.
0: 그럼 여기 뭐라 불러요? 해설사님?
8: 마을 지킴이로.
0: 아~
8: 예, 아바이 마을 지킴이로 부르는 거를 아~ 오히려 더 선호를 하고.
0: 그러면 우리 지킴이 어머니도 실향민
8: 그렇죠. 저희가 2세.
0: 자녀 2세.
8: 저는 거죠? 2세고 저희 엄마는 1.5세대.
0: 아.
8: 네, 저희가 1세대라고 하면 18세 이상 되시고 왜냐면 그 이북에서 어느 정도의 문화를
0: 아,
8: 느끼고 예, 어디 와서 얘기할 정도 되는 사람을 1세대라 그러고 1.5세대라고 하면 엄마 손에 끌려서 내려온 18세 예, 이전에 아. 내려오신 분을 1.5세대.
0: 여기서 태어난 게
8: 태어난 네. 게 예, 저희들 2세대.
0: 아.
8: 예. 아, 지금 여기 있는 이 네. 사진은 네. 1952년도에서부터 54년도 사이에 이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근무하던 분이 사진을 찍어 가지고 지금 현재 지금까지 이렇게 자료 사진으로 너무 많이 남겨 있어서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건너편에 있는 저런 백사장에 있는 그런 게.
1: 아, 요건 아바이 말 같네.
8: 네, 네.

0: 여기 이제 걷는 곳이 네. 전에는 예전에는 여기가 전부 다 사구였어요. 백사장. 예, 네, 백사장에서 실향민들이 정착하게 된 게 제일 큰 이유가 세 가지 정도 되는데 그 한 가지가 백사장 주인이 없는 땅에서 누구든지 집을 지을 수 있었고 두 번째가 이북에서 내려올 때 함경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어부들이 많았어요. 경제적으로. 그래 여기 오면은 정착하기가 쉬웠고 그리고 세 번째가 고향 가까운 곳으로 올라가다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머무른 게 70년 세월입니다.
1: 예. 근데 왜 아바이 마을이라고 했어요?
2: 저도 그거 궁금했어요. 네. 처음부터.
0: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퀴즈를 하나

0: 낼게요.
1: 갑자기요?
0: 네, 갑자기. 예, 예. 아바이 마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투리가 어느 지역의 사투리일까요?
2: 정답! 정답!
0: 아우, 안 돼.
2: 장기야.
0: 안 돼. 정답.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
2: 정답!
1: 난 빠질래. 나는 속초랑 안 맞다. 나는 안 할란다. 아, 이거는 좀 너무 맞아요. 세네.
0: 아, 이랬던 거는 네. 이게 아바이 마을 했던 게 아바이 뭐 어떻게 오늘 작업 잘 했어?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바이가 되다 보니까 아 그래 속초 거기 가면 아바이 소리가 많이 나니까 아바이 마을. 아. 자 이쪽으로 오시고요.
1: 골목길이네요.
0: 네 여기가 골목길이에요.
3: 우와 이쁘다.
0: 이제 처음에는 여기가 백사장이라고 생각하고 벽면을 흰색으로 해서 처음에 발걸음을 이제 이북 피난민들이 했다 그래서 이렇게 고무신으로 했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는 좀 예쁜 거 좀 그려주면 안 되겠니 이러는 거야. 그래서 꽃이나 그릴까요 해가지고 꽃을 그렸어요. 중요한 거는 어머님들의 의견에 의해서 꽃을 그렸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4: 아 그렇죠 그렇죠.

0: 이쪽으로 오시면 진정으로 이 아바이 마을에 어떻게 우리 부모들이 피난을 왔는지 또 이렇게 잘 이렇게 보여주는 또 벽화가 이렇게 준비가 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벽화에 보면 아이들이 많잖아요.
1: 네.
0: 내려오는 것 치고는 되게 단촐하게 내려왔죠.
1: 네.
0: 그러니까 내려올 때는 금방 올라가겠다는 생각으로 가족 단위로 많이 내려왔다는 거.
1: 진짜요?
2: 장은혜, 이게 그 동네 자체 골목길이 정겹네요.
0: 네,
3: 아,
0: 네.
3: 맞아요.
0: 네, 네.
1: 분위기 좋아.
4: 제가 여기 살았습니다, 어릴 때. 이 동네.
0: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여기에 있는 요 움막촌, 아까 우리가 사진에 보셨듯이 요렇게 움막촌에 요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여기가 백사장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 네.
0: 그러다 보니까 골재 같은 거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어디로 가서 저거를 주워오든지 캐가지고 왔을까요? 이것도 퀴즈에 하나 넣죠, 뭐.
2: 정답!
0: 네, 말씀해주세요.
2: 설악산!
0: 네, 땡입니다.
2: 설악산 아니야?
5: 저걸요?
1: 이걸 어떻게... 산에다가.
2: 정답!
0: 네!
2: 바다에 떠내려온 거.
0: 정답, 정답.
2: 정답!
0: 예, 네, 맞아요. 그래서 바다에서 밀려오는 나무 같은 거는 골재를 주서다가 널판지나 이렇게 대고 그 벽면은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하면 바람막이가 필요한데 그 바람막이는 미군 부대에서 시뮬레이션 박스 그게 방수가 잘 돼서 그거 주워가지고 벽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바람막이 하고 그랬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거를 보면서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 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열정을 가진 피난민들이 와서 열정적으로 또 우리를 키워내고 또 여기서 자립을 했다는 거. 네네. 자, 이쪽으로 오시면은 이제 덕장하던 창고가 있어요. 그 창고로 오셔서 또 옛날에는 이랬구나라는 모습을 또 한번 또 보시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우리 어머니 오늘 또 우리 동네에 계신 또
6: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어머님.
7: 우리 저 제 친구 외할머니예요.
6: 아, 진짜?
7: 제 친구 외할머니.
6: 예, 예, 예.
8: 요만할 때 봤거든.
6: 맞아.
0: 여기 앉아서.
2: 저 앉아.
0: 예, 예.
2: 홍대 씨가 안으로 좀.
6: 제가 안 들어갈까?
2: 예. 아니, 누군지 좀 제대로 좀 소개를 해주세요.
7: 저희 이제 제 친구 있어요.
2: 예.
7: 외할머니고.
2: 예.
7: 근데 또 그 친구가 제 외가로 6촌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사돈 할머니도 되고 외할머니도 되고.
2: 이게 뭐 지방 방송이에요?
7: 그러니까요.
2: 적당히 하세요.
7: 재민이네 할머니.
8: 또 후배야.
7: 맞아요.
8: 학교 후배야.
7: 예, 예.
8: 여기도 후배고.
7: 예.
2: 어머니는 그 고향이 막 좀 한 번씩 그 떠오르거나 막 그립진 않아요?
7: 어디세요? 어디시세요?
8: 저는 통천이고 아버지는 북한에서 역장을 하셨고 기차 역장. 할머니 애가집은 이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다가 흥남부두에 저는 영어를 잘 모르니까 그 당시에 말하자면 아가리 함대. 아가리 함대.
7: 아가리 함대.
8: 그 어마어마한 실험들이
2: 아가리 함대.
0: LST선인데 그래서 어른들이 잘 모르니까 입이 입구가 앞에서 벌어지니까 그거를 이북말로 하면 입을 아가리니까
7: 아가리 함대.
0: 아가리 함대.
8: 그래서 우리들은 표에는 아가리 함대에 17만 명인가 2만 명인가 그 배를 타는 데는 배 옆에 이게 구불 같은 사다리도 타고 올라가야 되고 사람의 손을 붙잡고 가야 되고 아기를 금방 놓을 수 있는 엄마도 있고 갓난 아기도 있고 살기 위해서는 형제 부모도 없어 내가 먼저 올라가서 살아야 되니까 그 배에 한번 상상을 해봐 어마어마하게 밀리고 밀리고 밀리고 그래서 타고
2: 그걸 흥남부두에서
8: 예
1: 할머니 저 그거 궁금해요 여기 처음 오셨을 때 그때 기억나세요 혹시?
8: 네 허벌판이었어요. 그냥 제가 어렸을 때 요만했는데 먹을 것도 없었지 비가 오니 비를 피할 곳도 없었지 집도 없고 허벌판에 이렇게 오늘처럼 소나기가 오면 그냥 맞아야 되는 거야.
7: 비 오고 이런 날에는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할머니들이 문 열어놓고 비를 이렇게 보면서 아무래도 이북 생각하시겠죠. 고향 생각하시면서 노래를 부르세요. 군돌날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8: 삐띠리리띠리 들리들리들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갔다가 왔니? 니 어디 갔다가 왔니? 들레 들리 뜨리리리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아들이 붙잡혀 갔어요. 그러니까 그냥 남이 무서워서 뭐 아이고 이런 소리도 못하고 그냥 리뜨리 리뜨르러 갔다가 아들이 살아왔으니까 이 요 대목이 막 울면서 정말 애틋하게 저도 이걸 하면은 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원본을 조금 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7: 울었어요. 왜 울었어? 근데 우리 이래미가
3: 그냥
7: 어떤 마음이에요? 왜 울어?
3: 상상했어요.
8: 상상해요. 고마워요.
7: 어떤
8: 네, 맞아요. 울었어요.
3: 그냥 그 집안에서 밖에 못 나가고 안에서 숨어서, 혼자서 숨어서 막 슬.
8: 맞아 이거를 하면은 너무 슬퍼서 우리도 이렇게 요만한 물장구라는 게 있어요. 여기다 놓고 바가지 밑에다가 숟가락을 놓고 이렇게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불러요. 리띠리리띠리 들레들리띠리리리리리 이러다가 아들이 군인을 가니까 아유 내 딸이 봉사 아유 내 딸이 아누라 아니 어디 갔다가
7: 저 아까 진짜 웃으시는 줄 알고
8: 이렇게 이렇게 아니 아니 이 노래는 이렇게 애절하게
2: 이렇게 맞아요. 애절하게 어머니 하는 거는 맞는데 네, 그렇죠. 어머니 근데 연기도 잘하시는 거 같아요. 난 진짜
7: 근데 우리 동네 여기 청어도 네. 엄마들이 연기 다 잘해요.
2: 아니,
7: 이렇게 연기 잘하셔
2: 혼나자 말자 박규라 아, 이렇게 하는 이거 그래. 난 어머니 울는데 내가 안 울으니까 내가 좀 미안한 거야. 그러고 어머니 연기를 그럼 다시 한번 그 띠띠리 그 다시
8: 한번. 내 딸이
2: 울었다.
8: 내 딸이 울었다.
2: 진짜 울었어.
1: 영화 나올
2: 때 끝. 끝. 대한민국의 울음 연기는 어머니가 1등이네. 이게 내가 이제 연기라 했지만 그만큼 이제 그 속에 애안이 있으니까. 야. 근데 나는 오늘 뭐 이게 짧은 시간이지만 어머니 통해서 사실 이 그 우리가 몰랐던 그 세부적인 좀 역사를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다음에 제가 또 한번 또 우리 이름이하고 서령이도 오면 한번 들리겠습니다.
8: 우리 여기 신승태. 예.
1: 만 오면 될 것 같아요.
3: 네, 만 오면 될 것 같아요.
2: 저기 우리 고향도 한번 가자. 이거 뭐 돈 없으면 못 살겠네. 야, 여기는 또 어디예요?
5: 여기는요, 네. 대포항입니다. 아...
7: 대포항 무조건 먹으러 온 거야?
9: 네, 그러니까. 먹어야 돼요. 근데 뭐 먹어요?
7: 우리 이제 뭐 시키는 것만
2: 아니야.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요게 중요한 거지, 돈이.
10: 자, 저희가 그 용돈
2: 드릴게요. 야, 나 준비했어.
9: 어머, 어, 용돈.
7: 어떤 아, 이것도 거? 근데 다 다르다, 또.
9: 어, 두꺼운 거, 두꺼운 거.
7: 나 근데 이런 거 진짜. 나 진짜 못해.
9: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뽑아볼게요.
10: 아주 공개하지 말고.
8: 아, 참.
10: 아, 보지 마야지.
7: 아, 보지 마!
9: 네.
7: 야, 나는 무슨 편지 같아. 느낌이. 이 돈이 아닌 것 같아.
2: 예능의 국룰상 마지막 게 최저 금액일 수는 없어. 예능의 국룰이야, 이거는. 어, 이거는 국룰이야.
7: 아, 좀 얇다. 왜? 왜?
9: 진짜? 5천?
7: 야, 5천 시켜 먹지.
9: 와,
7: 시켜 먹어.
2: 뭐? 먹을 수 있어?
7: 튀김
2: 먹을 수 있어?
7: 먹을 수 있어.
9: 아, 그래요? 아, 진짜?
8: 마키아 또야.
9: 어, 저 대박인가 봐요.
7: 9만원인가 봐.
9: 어떡해? 어떡해? 진짜 어떡해? 뻑. 아.
7: 둘이 5천원 가지고. 야, 근데 5천원이 제일 빚 많은 걸 수도 있어.
9: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7: 나 너무 떨려.
2: 아니, 10,000원, 50,000원 있을 것 같아.
9: 그러니까.
7: 야, 너 좋겠다.
9: 왜? 어떻게?
2: 5만원이야? 너 10,000원이야?
9: 아니 나 나보고 좋겠다고 하시는데 뭐지? 어...
3: 뭐야 오빠?
9: 와 대박!
3: 이만호
9: 좋은데? My turn.
7: 우리 아까 뭐
9: 뭘까요? 뭘까요? 아 참 슬퍼하지 마요.
7: 5만 원이겠지.
9: 아니요. 만 원. 오.
2: 아 맥스가 2만 원이야.
7: 이게 뻥인 것 같아. 속이 무슨?
2: 아니 아니야 진짜야. 내가 같이 먹어도 돼요?
10: 알아서
7: 하세요. 같이 하세요. 아, 같이 먹어도 돼요.
9: 저는 쉐어하고 싶지 않아요. 그동안 고통을 너무 많이 받아서
7: 갈게요.
9: 일단은 저랑 음식을 쉐어하고 싶어요.
7: 저는 갈게요.
2: 아니.
9: 말도 안 들어요.
3: 그동안
9: 안 들어요.
3: 아니.
7: 잠깐만요. 돈 터치.
9: 잘 보여야 돼. 어 맞아. 우리가 부자들끼리.
7: 아니야 근데 나 5천 원 먹을 수 있어. 아, 나 이거 뭐 먹어?
9: 누가 있으리?
2: 아 일단 가서 시세를 한번 봅시다. 시세를. 몇 분 일했지? 몇 분? 20분. 아 근데 돈이 없는데.
9: 3천.
2: 야 붙어도 왜 1분이야? 절로 붙어라. 아니 여기가 아니라 너 지금 아니, 잘못 찾았어.
9: 아니 그게 아니라 어. 뭐 보니까 뭐 6천 가지고 뭐 살지.
2: 아니라니까. 아 얘도 진짜 멍청하다니까. 아니야 아니, 만 원, 2만 원한테 붙어야지 5천 원한테 붙어 못하냐.
9: 분명 날 안 받아줄 것 같아서 그래요.
2: 아니야. 아니 내가 여유 있으면.
9: 이래머니한테 손을 이렇게 뻗었거든요. 또 이래머니가 가네.
2: 아니 근데 우리가 너무 이게 그러면 작전을 좀 짜자고. 너가 노래를 한 두 곡 해라. 어?
9: 그래요?
2: 이 우리의 그 능력, 재능을 파는 거지. 재능을 팔아서 쟤들의 있는 돈보다 더 받아오자고.
9: 돈을요?
2: 아니 있는 쟤들 돈보다 우리가 더 받아. 아 그러면 괜찮잖아. 재능 기부.
7: 아니 여기 2만 원이 있으니까 저는 지금 너무 여유롭잖아요.
11: 그럼 우리도 떡고물 떨어지나요?
7: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감독님. 다 같이 먹어야지. 여기에 이제 여기 생선구이집 있어. 먹어 다 먹어야 돼. 여기 어디 간 거야?
9: 혹시 세트 메뉴 같은 거 있어? 한번 아, 보고 네. 싶어요. 아 여기 모듬 세트 오케이. 네. 12,000원. 네. 왕수 두 개, 누드 새우 두 개, 오징어 두 개.
12: 만 원에 해서 드릴까요?
9: 되게 순살 두 개. 아마 제가 제일 많이 가져갈 거야? 내가 제일 많이 가져갈 거요. 다른 친구들은 더 많이 먹고 싶으면 저한테 뭐 해줬으면 좋을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우 무겁다. 어우 무겁다. 감사합니다.
7: 회를 빨리 사야 되면 회 좀 해 먹을 거면.
9: 승재 아니, 오빠. 어? 오빠는 만 원으로 이만큼 음식을 살 수 있어요?
7: 주셨어? 야 그건 안 돼.
9: 사랑의 힘이야.
7: 안 돼. 그건 안 되지. 야 이게 뭔데?
9: 알아서 시키도 있어. 봐봐요 시키.
7: 야.
9: 그러니까.
7: 아, 나, 뭐.

0: 선생님 많아서 가능해.
1: 야, 뭐 먹고 싶어?
2: 오빠 2만 원 있다.
0: 아싸!
3: 야, 가만해.
1: 뭐? 베개야 뭐야?
0: 뭐 먹을까요?
1: 회야 뭐야? 먹을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2: 여기다.
4: 오징어 한 마리가 15,000원에 한 마리가 네. 그냥 두 마리 2만 원이 가는
2: 안 돼, 그러면 오케이. 오징어 두 마리 갖고 누구 코에 붙여?
0: 아, 그래요?
4: 아니, 광어 한 마리 뜯는 게 안 깎았다.
0: 광어 한 마리, 오징어 한 마리는 불가능일까요? 야. 3만 원이요?
2: 너 돈 다 썼지, 만 원.
0: 다 썼어요. 아,
1: 그러면 오징어 두 마리 먹는 게 낫겠다, 그치?
0: 그쵸. 그렇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멋있게.
2: 우와, 우와, 우와. 아니, 근데 이게 난 제일, 내가 2만 원 제일 비싼 거 받은 거 같은데 양은 제일 적은 거 같아. 설악산 단풍잎이 불기가 몇 번이며 짜자자자잔잔 멍게 한 마리만 더 주세요. 이게 뭐예요? 아, 뭐 노래 두 소절 했는데 멍게가 두 마리가 왔어요. 감사합니다.
0: 맞습니다.
1: 다음에 또 올게.
0: 감사합니다.
5: 아이, 왜 이러노, 너. 아이, 뭐 돈이 많으니까 뭐 살 게 많나.
1: 아니.
5: 와 이리 늦게 와. 아, 뭐 돈 많다고 뭐.
1: 근데
5: 뭐
1: 우리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알아? 거기서 우리가.
0: 저 아, 이거 도착했어.
5: 확실히 돈이 많으니까 많이 샀네.
0: 뭐예요? 와. 보여줄게요.
1: 둘이 합작이 했어?
5: 없는 애들끼리 합쳤지.
1: 우리 네. 한 팀으로
0: 난,
1: 먹어서 둘이?
0: 난 서린이 노래 불렀던 거 들었던 것 같은데?
5: 아, 아니, 맞아? 노래야. 이제 속초 시민들이 원하니까 부르고 하는 네. 거지.
0: 그래?
5: 이제 그러면 그거 뭐야 이래미가 산 거는 이래미가 먹고 승태가 산 거는 승태가 먹고 우리 둘은 우리 둘이 먹고 네. 이래 된 거다.
0: 누가 그래요?
1: 왜? 우리 같이 먹어도 되잖아.
5: 아 같이 먹어도 돼?
0: 같이 먹어도 돼.
5: 너희 뭐 한 팀이야 뭐야?
1: 아니 그 한 팀이라기보다
5: 아니 너희가 아까 사실 우리를 거의 뭐 버리듯이 가길래 난 좀 서운했어.
1: 아니 우리도 같이 안 갔어. 따로 갔어.
5: 아니 그러니까 우리 둘을 아예 버리더라.
1: 나는 내가 돈이 많으니까 그래도 회 같은 걸 살 수 있잖아. 아. 빨리 회를 떠서 맛있는 걸 먹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빨리 갔지.
0: 저는
5: 그러면 일단 가면 2만 원부터 한 까자. 2만 원부터.
0: 좋아요.
5: 와. 와, 오징어에 맞네.
0: 살아있어.
1: 그러니까 우리 오징어 봐봐, 여기 막 붙은 거
5: 봐. 오징어 회 조금 살짝 이게 마음 가는데. 야, 확실히 2만 원 다르네.
0: 다르네요, 방이 다르네.
1: 그럼.
0: 만 원은.
2: 얘는 봐봐,
5: 붓다리 붓다리. 만 원인데 너무 많다.
0: 원래 만 원에 다 2개씩 주시는데 제가 이제 이름의 그 능력 그리고 좋은 사장님 만나가지고.
5: 와. 집안 잔치하겠다.
0: 그러니까. 고구마 튀김, 새우튀김 여러 가지 오징어, 사이즈들. 오징어 튀김 잔뜩.
1: 얘는 어디서 사기치고 왔네.
5: 그냥 우리 맨날 한 26,000원만 주라. 뭐 이거 뭐 한 끼 먹겠네.
1: 이게 너무 또 양심 없이 한 거 아니야?
5: 아니야.
0: 튀김.
5: 자, 우리 튀김.
0: 네, 튀김. 오케이. 멍게?
5: 아, 멍게.
0: 짜잔.
2: 왜 저래?
0: 어떡해?
2: 뭐야, 그거?
0: 광어인가?
2: 아니야, 숭어야, 뭐야?
5: 그것도 좋아하십니까? 어떤 노래 좋아하십니까?
6: 갑자기 물어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 말이 없는데
7: 아니면은 제가 모두 다 아실만한 노래 불러드릴게요.
5: 아 모두 네, 알만한 노래.
7: 하나 둘 셋 넷 그래요 믿어줄게요. 너만 사랑한다면 딱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8: 내가 전화할 땐 늦어도 10분 내로
5: 남는 거 조금 없나?
9: 남는 거 아 줄 수 있지.
5: 조금만
9: 많이 남아 해주고 하면.
5: 아 싸.
8: 핑계 대지 말고 옆길로 새지도 말고.
5: 버리는 거 조금만 이제 썰어주죠. 예.
7: 어머 세상에.
5: 돈 1,000원 이제 남았는데 네. 네, 마지막 돈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예. 이게 지금 1,000원 가지고 될 게 아닌데. 큰일 났네. 아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 우리는 한 요 정도 사왔다. 예. 아, 자, 이게 좀 공유해드립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우리도 드릴게요.
5: 네, 앞접시 하나 주세요.
1: 야, 오징어에 근데 진짜 맛있다.
5: 와, 오징어 잘 샀다.
7: 식감이 최고다.
5: 아침부터 뭐 우리가 속초를 거의 이 정도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돌아본 거 아닙니까?
1: 네. 그럼요. 다 같이 오늘 속초에 와서 또 기분 좋게 놀아줘가지고 제가 너무 좋고 뿌듯하네요, 사실. 속초 시장님도 아닌데 뭐 그냥 속초 시장님 같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속초를 지켜주셔서.
0: 우리가 감사해요.
7: 네, 저희가 진짜 더 스트레스도 확 풀렸고
3: 조금 더 깊숙이 소심의 자세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예.
3: 그래서 속초.
1: 아. 뭐 너무 알아들었어.
0: 왜 나만 알아들었지?
1: 나 못 알아들었어.
3: 속까지 이제 쳐다보는. 아, 초심으로 쳐다보는. 속초.
0: 아, 속초에. 속이 촉촉하는 도시.
3: 어? 어.
0: 속초.
5: 어. 저는 속초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7: 갑자기요? 왜 말을 바꾸세요?
0: 아, 또.
1: 오빠 속초 하려고.
3: 속이 촉촉한 도시. 아, 속초. 예. 여러분들, 정말 아름다운 초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속초로 많이들 놀러 오세요!
0: 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했어요. 예뻐요!
1: 우와!
0: 처음으로 우리 이렇게 됐어요. 오늘. 처음으로!
2: 이순신 장군.
1: 정답.
2: 천국.
1: 정답.
0: 대박. 멋있었어요.
2: 야, 새끼야! 양상국 새끼야! 양상국 새끼야!
5: 이거 나 흔들지 마!
1: 나 이거 나야 돼.
2: 나 진짜 무서워.

세계 곳곳에 한국을 알리는 일. 세계인의 마음을 한국으로 모으는 일. 전 세계의 다양한 꿈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통해 실현되는 일. 모두 세종학당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로 세계와 소통하는 공공기관 세종학당 재단. 세종학당 재단은 오늘도 한국어로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즐기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2007년 시작된 세종학당 사업은 전 세계로 뻗어나갔고 2012년 세계 곳곳 세종학당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최고의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세종학당 재단이 출범했습니다. 오늘도 세종학당 재단은 전 세계 세종학당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종학당 재단은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계 어디서나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매년 세계 곳곳에 새로운 세종학당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수준 높은 한국어 교육을 위해 자격증을 갖춘 한국어 전문 교원을 국외 세종학당에 파견하고 한국어 교원들의

0: 없는 지역에서도 한국어를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누리 세종학당 온라인 세종학당을 운영하고 메타버스와 모바일에서도 세종학당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재단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세종 한국어 평가를 개발하고 시행해 학습자들의 한국어 능력 활용을 지원합니다.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통해 한국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로부터 배우는 한국 문화 강좌, 세종 문화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종학당 재단은 국적도 언어도 다른 외국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어로 소통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수한 세종학당 학습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한국문화연수와 한국어 말하기 쓰기 대회를 열어 장학 및 한국 유학 기회를 제공합니다. 앞으로도 세종학당 재단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통해 세계를 연결하겠습니다. 새로운 세계로의 연결. 세종학당 재단.
1: 국악의 날 특집,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0: 흑인이에요, 작곡가가. 딴따라따라빵 쳐다 우와.
1: 김진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소희 씨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사랑 사랑들 사랑이야 사랑 이러구나.
1: 김진수의 아지트 그만 너지 너지.
4: 제 1번 관객일 수도 있고.
1: 아, 잘못 얘기하는 거야?
4: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다행이와 함께 불법 점용 시설 신고. 갑작스러운 비가 내리면 계곡 불법 시설들이 물의 흐름을 막아서 위험해요. 자신의 사유지라도 허가 없는 시설은 불법이에요. 만약 해당 시설을 발견했다면 바로 안전신문고로 알려주세요.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가서 확인한 후 철거를 진행해요. 물의 흐름을 막는 하천계곡의 불법 점용 시설 이용하지 말고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세요.
2: 이럴 땐 어디에?
3: 유아 학비 지원, 어르신 맞춤 돌봄, 어디에 물어봐야 할까요? 100번의 고민보다 한 번에 110. 110만 기억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0: 여기 다.
1: 쉬세요. 다 났어요.
2: 여보, 그 떡실을 좀 옮겨주세요.
3: 알았어.
4: 강월래 선생님하고 박목주 선생님은 내일 아침 일찍 오신대요. 그리고 윤명주 선생님은 못 오시겠다 그러시던데요.
5: 왜 못 온대?
4: 무슨 사정이 있으신가 봐요.
5: 사정은 무슨 사정? 창피하다 그것이요?
4: 잊어버리세요, 어머님.
5: 알지. 그 소갈머리 없는 것이 정실부인으로 들어앉아 살림한다고 동기생들을 깔보고 우쭐댄다는 소리를 내들었다.
4: 지난 과거는 숨기고 싶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자식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아서요.
5: 아이고, 흉한 시절에 젓가락 돈으로 난 팔자가 좋게 살림 맛들었다고 변해버려. 살 비벼서 색깔을 진년들이라 과연 무섭기는 무섭구나.
4: 어머님처럼 당당하게 나 이렇게 살았어 하고 내세우기가 어디 쉬운 일이에요?
5: 하긴 그래야 숨기고 싶겠지. 하지만 설빈아, 이 두 손바닥으로 얼굴 가린다고 나 살아온 과거끼리 그 숨긴다고 그것이 숨겨질 거이냐?
4: 그렇죠.
5: 월심인 온다고 하더냐?
4: 못 오실 것 같아요.
5: 맞다. 진년들도 염치가 없겠지. 내가 처음 경성에 들어섰을 적에 내 앞에 철조망을 친 생각을 하면서 무슨 염치로 낯을 내밀 것이냐? 특히 그 평양기생 월시민은 유독 매운 년이었단 게.
6: 와, 영삼님, 봅시다, 영삼님.
7: 아유, 네. 어, 그래, 월시민 오라, 아유,
8: 한 번은 내 단골 손님이 왔는데 말이야. 아, 요것이 나 대신 그 방에 들어가서는 수심가를 간드러지게 뽑았겄다. 응? 그러고 설랑은 이금하는 사각모자한테 반여서 상사병으로 알아누웠소. 요렇고는 거짓말을 하고 말이야. 헌디 그 손님은 막 나한테 불이 붙던 참이라 월심이 진연이 지 아무리 평안도 일색인들 불길을 돌릴 수가 없었지. 급기야는 술상이 엎어지고 그때 참말로 대단했지. 응? 그 손님들은 나한테 문병을 가겠노라고 주정을 부리고. 그런데 그때 내가 나타나는 바람에 월심이 그냥 들통이 나서 주인한테 치도원이를 당한 것이요. 응? 본시 평양 것들은 고중수표가 되어서 경성 온 지 1년도 못 되어서 집 사고 살림장만 하고 한창 기름때가 낄 땐데 나

0: 땜시 돈 쌈지 초상이 났은 게 월심이년 미칠만도 허제.
1: 그때 사케에서 맞은 목침매로 들창을 얻어서 손님 방에도 못 들어갔었지 아매. 나중에 반신불수 영감을 물고서는 들어앉았다고 허드니만 명줄이 힘줄같이 질겨서 여적 살아있었구만. 속으로는 구역질이 나제.
2: 네?
1: 네 속으로는 어떻게 이런 것이 가야금의 대가냐 하고 구역질이 난다 그 말이요?
2: 아니에요 어머니.
1: 아니요?
2: 네. 전에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 사시던 시대엔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나라에서 국악하는 사람들 뭐 돌봐 줬겠어요? 양반집 자식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했겠어요? 우리 가락, 우리 소리, 우리 춤 이거 다 천하고 배고픈 장인들이 지키고 보존하고 물려준 거 아니에요?
1: 네가 그걸 아냐?
2: 정악이고 소각이고 다 같다고 봐요 어머니. 우리 전통 문화를 한의 문화로 푸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도 동감이에요 어머니.

0: 아이고, 이 새끼 자자. 아이고, 어머니 새끼 자자.
1: 아, 풍량했다.
2: 진짜로?
1: 응, 20초. 풍량 4장. 얼마야, 너?
2: 40.
1: 40? 그러면 120이 본이니까.
2: 어우야, 쌀쌀 때려. 좀
1: 뭐가 아파, 참아.
2: 아우, 진짜 좀 쫄딱 때려.
1: 안 돼, 안 돼. 지금 빨리 때려야지.
2: 어우야.

잘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남의 집 시집 살려면 시어머님 치마저고리는 제 손으로 지어야 할 줄 안다고 하시면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0: 아유, 안 맞으면 밤새 고쳐야지, 어머님.
1: 옷이야 걸치면 되겠지. 시원한 데 가서 자거라.
0: 에이, 그래도 한번 입어보세요. 입어보세요, 어머님.

0: 헌천수를 연주해드려야지.
1: 그게 뭔데요?
2: 임금님 앞에서 장수무병을 기원하던 연주곡인데요.
1: 예.
2: 요즘은 수연회 같은 데서 헌수악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3: 이야, 굉장하겠는데요?
1: 뭐가 굉장해요?
4: 아 참, 저 형수님은 형님이 연주하시는 헌천수가락 한 번도 못 들어보셨겠네요. 그 이 원래 헌천수는 잔잔하고 특별한 감정 없이

0: 그래요?
1: 아니야, 찬우가 날 놀리는 거지.
0: 에이, 힘이 있으니까 좋잖아요.
1: 헌천수는

0: 형님도 아닌데 어때요? 난 형님 연주가 더 마음에 들어요.
1: 원형은 원형대로 가치가 있는 거고 세월이 변했으니까 시민들도 정악을 들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2: 에이, 찬우 씨가 봐주시네. 어머나, 어머니! 아유,
3: 어떠냐?
2: 어머나, 어머니! 아주 꼭 맞으시는데요?
3: 예, 내 맘에 꼭 든다. 이런 고운 옷 입어본 지도 참말로 오래되었다. 무자식 상팔자라는 게 우리네 쟁이들의 덕목이라면은 바로 이 맛에 씨받는 것이 아니겠냐. 살붙이가 없어 봐라. 화무는 시비동이요 달.

0: 당장에 지 송장칠 걱정에 잠이나 편히 자라고. 엄마, 너는 왜 웃냐? 응?
1: 선생님 말씀은

0: 어머님.
1: 저 아까 한 교수님하고도 약조하셨잖아요.
2: 참말로 시집살이 시키네. 네가 언제쯤부터 애미 생각을 그렇게 했냐?
3: 아, 제가 출산 봐올게요.
1: 거기 앉아있어.
2: 야, 보게.
1: 어머니, 이제 저 어머니 마음대로 못 사세요.
2: 그럼 누구 마음대로 사냐?
1: 아, 제가 이 집 장남입니다. 가장이에요.

0: 가만히 있냐? 애미가 한 말씀 하면은 두 눈 부릅뜨고 댐벼들더니.
1: 아, 저 어미 저 바람도 찬데 방에 들어가시죠. 제가 저 어깨 주물러 드릴게요.
0: 효자네.
1: 자, 어머니.
0: 그여 효자손이 얼마나 시원한 거 어디 맛 좀 보자.

0: 잘 왔어, 언니.
1: 들어가자. 응? 라면 집 왔어. 들어가자.
2: 누가 왔냐?
1: 와, 언니 괜찮아.
2: 누가 왔는데 다
1: 들어가자.
2: 어? 되고 있냐? 누구야?
3: 들어왔다니까.

0: 어머니. 아, 이게 뭐다?
1: 야, 이년, 이 참기기 잡아먹었냐? 이년, 이년, 이년, 이년 기대야, 이, 이년이 이 제스가 넘느냐? 참기기 잡아먹었냐? 이년 어디로 도망을 가냐? 이?

0: 얼마나! 예? 발망한대로 빈질러 놓을 테니까 아예 집에 들어올 생각 말란 말이야!
1: 네가
2: 어머니
1: 제실이 아니야.

0: 강덕이 오빠 뒤를 따라서 저도 죽을 결심을 했어요. 근데 겁이 나서 아무리 약을 먹으려고 해도 구역 지나서 먹고 온 걸 넘어가질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엄마. 믿어주세요. 몇 번이나 죽으려고 애를 썼는데.
1: 아유, 우리 딸내미 모진 것은 네가 평생을 날 등지작정이었냐. 성은 성이고 정은 정이지. 천륜을 거역하며 5대 조상까지 밥도 못 얻어먹는다는데. 아이고, 이 모신과 어디 갔다 갔지? 이 모

0: 근데 뭐
1: 누구 닮았어? 얘 누구 닮았니?
0: 까꿍.
1: 이렇게 집에 오니까 좋다. 꿈만 같아 정말.
2: 이게 뭐 이렇게 앉아.
3: 친구분들 다 오시라 그랬지?
4: 예. 아유, 음식 준비한다고 했는데 내일 장에 큰일 치르는데 잘 될지 잘 모르겠어요. 다시 피곤 안 하세요?
3: 응, 괜찮아. 내가 어머니한테 근사하게 연주를 해드려야지.
4: 예, 효장으로 타셔야 돼요.
5: 어째 살아있다는 소식만 전하고 연락을 안 주시오. 지시는 곳이 어딘지 연락을 줘야 달려갈 것 아니오, 유다.

0: 사람은 오래 살고 볼 일이여. 아, 우리가 언제 제자들한테 요런 데 좀 받고 살리라고 꿈엔들 상상이나 했겠어?
1: 아니, 아니, 아니.

0: 아유, 선생님 오셨어요?
1: 손님이 많이 왔네요.
0: 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1: 선생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2: 예, 어서 오니라.

0: 아재 위원실 모시고 들어가죠. 자, 들어가죠.
1: 뭐 있어요?
0: 그래.
2: 아이고, 중사 선생님. 이 구밖에 큰 잔치가 벌어지셨습니다.
0: 저희 문화재 위원들 있습니다.

0: 너한테 작별 인사를 하러 왔어.
1: 어딜 가는데?
0: 병원에 갔지만 용기가 없었어.
1: 윤호 씨하고?

0: 미안해.
1: 그런 소리 말고 잘 살기나 해.
0: 난
1: 나한테 변명할 거 없어. 그냥 가.
0: 나중에 먼 훗날.
1: 그래.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0: 사실이 지대로 섰구먼.
1: 그러고 말이여, 3억 원 보내 그 남자 부용수 기억나지라? 그 권번장한테 화초리 뽑아다줘서 우리가 미워했던 사짝 공부 말이여.
0: 역시 자가 그 딸 아니여? 춤사위가 굵고 시원스럽구만. 맞아 맞아. 아, 천근만근 소름 끼칠 정도로 조심스럽게 파고드는 뿐이 그 남자 짝이구먼.

네.

0: 테레비가 좋긴 좋더라. 내 얼굴 보고 이 친구들이 찾아오지를 않나. 내 가야꼬 소리 들어봐 달라고 스무나무명 되는 문화재 위원님들 일일이 찾아댕기지 않아서 좋고, 신문에 나서 좋고, 이제 문화재는 따노 당상이요.
1: 축사 선생님, 물론 권본에 적을 두었던 기생들이 오늘날 이만큼이나마 이 나라 민속예술의 맥을 이어놓은 공로자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무서화를 들러리로 한...
0: 이보시오, 젊은 양반. 예제로 입칠이 어려운 여자들이 발벗고 나설 일이 뭐겠어. 인물 고운 여자 팔자고 온 거 봤어. 하지만 나는 얘기였다고.
2: 엄마, 그게 뭐 자랑스럽다고.
0: 으허, 구린내 나는 젓가락도 안 먹고 한낭군 해로여서 한평생만 살 수 있다면 지지 팔자로선 좋은 팔자제. 집안 살림 박살이 나서 내 뭔 모르고 이 바닥에 뛰어들었다면서도 노류장화가 뭐가 좋을 것이냐. 다 팔자인 거 이제. 기생 나이 스물이면 환갑인 게 30전에 봉구로 들어앉혀야 누울 자리가 편타더니, 나는 내 나이 40이 넘었어도 화류장을 못 빠져나왔어. 도대체 사람

0: 예, 좋습니다. 자, 그럼 녹화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 자.
1: 할머니, 좀 비켜주세요.
2: 자, 스탠바이! 큐!
3: 언니, 전화했어요.
2: 갓!
4: 어디서 운전하냐?
3: 저 시외에서 온 전화 같은데.
4: 아, 방송국 사진 받고 있는데 나중에 하라고 해라.
3: 중요한 전화 같은데 빨리 받아보세요, 어머님.
4: 그래요?
3: 네.
4: 여기서 전화냐?

0: 양극었다는 것이냐. 네가 꼭 같이 가야 할 까닭이 있느니라.
1: 듣고 싶지 않아요. 엄마 혼자 다녀오세요. 오빠하고 같이 가시든지요.
0: 유당은 네 아버지요. 내 말 잘 들어. 사람들은 날더러 애비 없는 자식 줄줄이 낳았다고 손가락질을 하더라만 나 역시 목포에 팽개치고 온 두 아그들 말고는 누가 누구 자식인지 자신은 없다마는 그러나 넌 아니여. 넌 틀림없는 유당 백응산의 자식이여.
1: 거짓말 마세요.
0: 거짓말이 아니여. 넌 틀림없는 유당의 자식이란 게 가서 아버지를 만나자. 기뻐하실 게다.
1: 엄마, 유당 선생이 제 친아버지든 아니든 이젠 상관없어요. 만나러 갈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비록 제 친아버지라고 해도 이미 오래전에 딸을 버린 사람이에요. 어머니보다 먼저 날 세상의 비바람 속으로 내팽개친 무린정한 사람이라고요. 엄마도 마찬가지고요.
0: 난 결코 널 버린 적이 없다. 그분의 유일한 혈육인 너를 버리다니. 내가 널 얼마나 끔찍이. 손 좀 내밀어봐, 무희야.
1: 왜요?
0: 어서.

가치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겠냐? 귀봉 선생께서 내 재주를 가상히 여겨 주신 것이니 그 숭엄한 뜻을 받들어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가 너도 내 낯에 되거든 후대의 명인을 찾아 물려주거라.

0: 전 이 반지를 받을 수 없어요. 오빠나 한 교수에게 주세요.
1: 안 될 소리.
0: 전
1: 우영이는 안 돼. 제주는 신출귀몰하다마는 천기가 흐르고 품위가 없다. 소리가 그렇게 비속해서야 평생 아쟁이나 긁으라지. 설빈이도 안 돼. 나이 들면 가락이야 좀 농이 꺼지면서도 즐겁되 질탕함에 이르지 않고 슬프되 비통하지 않은 풍류도의 맥을 잇긴 너무 잔꾀가 성해. 진중하고 정대한 유를 깨치긴 아예 글렀어. 너도 아직은 소리 속이 부실하고 또 너무 냉여서 그게 걱정이다만 40이 넘으면 좀 트일 것이다. 네 매운 성깔에 공맥은 흩어지지 않으리라 싶어서 전하는 것이니 단청은 마라. 내가 빨리 문화재가 돼야 할 텐데 이 가락지도 문화재가 되거든 주려고 작심했었는데.
0: 문화재는 돼서 뭐래요? 문화재가 되면 금은보화라도 쏟아져 들어올 줄 아세요?
1: 금은보화, 넌 이 애미가 내 한 입 잘 먹고 잘 살자고 문화재 타령한 줄 아냐?
0: 그럼 아니란 말이에요?
1: 아니다. 아니고 말고. 나가 금은보화를 무엇에 쓰겄냐? 이나살에 좋은 옷을 타먹었냐? 노리개를 타먹었냐? 그런 거 호시절에 실컷 지니고 살아봤은 게 원 없다.
0: 그럼 왜 문화재가 되려고 그렇게 안달하셨어요?
1: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짓거리였다.
0: 네?
1: 내가 살아생전에 시상의 인정을 받아서 문화재가 돼야 서귀복류가 이죽사를 지나 이무희에게 갔다는 게 확실해지고 그려야 애미 저승길 떠난 다음에라도 네 이승길이 편해질 것 아니냐. 네 애미는 광대다. 이 세상 어느 광대든 죽기 전에 올곧은 씨 하나 보면 소원 풀이는 다 너로서 족하다.

말로서는 틀렸지만 허나 네 스승으로서는 부족함이 없다.

기술만큼은 스승에게도 양보할 이유가 없단다. 그저 가야금을 딱 붙들면은 아무 생각 말어. 마음을 하나로 모두어야 정음이 열리고 그려야 혼이 줄에 떨어진 것이요. 허나 너는 아직 신자 버려면은 멀었다. 신묘 기교 가운데 이제 겨우 솜씨자랑을 면하고 묘에 들어있느니라. 내가 늘상 하는 얘기다마는 무엇보다도 손가락 노름에 떨어지지 말고 음정 노름에 매이지 마라. 기에는 손으로만 닦는 게 아니니라. 손 재주를 닦으면은 음은 부드럽게 할 수 있지만은 마음을 흔드는 힘에는 미치지 못하느니 만족에 얹힌 줄만 보고 마음에 얹힌 줄은 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요. 줄을 잊어라. 그려야 신줄이 울고 신줄이 울어야 능히 하늘도 감복시킬 수 있는 진음을 얻는 것이니라. 알아듣겄제 무이야.

0: 여자친구 못다 마셔. 몸으로는 하염없는 업을 지었어도 마음적으로는 믿어주시오. 난 당신밖에 섬긴 일이 없어.
1: 믿고 말. 나는 인자 가야고 소리 듣고 살았어.
0: 이보다 그까진 무식군 맺지 떠든다고 젖대를 꺾다니. 그러면 당신은 여지 남 들으라고 황대 짓을 하신 것이오.
1: 나는 실례였어.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 아니야. 그때 받은 내 한일 다 풀렸어.
0: 유다, 그려도 아직은 떠들지 않고서 젖대 소리에 귀 기울여줄 사람은 있을 것이오. 우리가 들어줄 사람을 기다리고 들려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오. 아무리 믿고 말고 아무려면 조상대대로 내려온 진나라 소리로 어떻게 그리 빨리 잊을 것이오. 아, 또 없으면 어쩌요. 없으면 지금서부터라도 가르칩시다. 갓난 아그가 애미 낳 익히듯이 쬐깨씩 천천히 가르칩시다. 애미가 미운지 구운지는 철들면 알 것이고 나중에 가서 저희들이 양악에 맞춰서 춤을 추듯 국악에 맞춰서 춤을 추듯 그것이서 우리가 알 바가 아니지 않소. 우리 새끼요, 율로도 당신과 나를 쏙 빼나고요.

이것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유산의 불빛, 한 나라의 유산이 아닌 인류 전체의 유산으로 빛나도록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대한민국에서 세계가 함께합니다.

네, 대전국악방송과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이 함께합니다. 케이브런치 콘서트 우아한 우리의 아침을 여는 한국음악.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저는 정영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 이렇게 문화가 있는 오전 이 무대에서는요 우리 음악이 가진 다채로운 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청량한 쉼표가 되길 바랍니다. 아, 그럼 이제 무대를 열어볼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예술치유그룹 콜라주 앙상블 하바해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바해는 가야금 연주자 이슬기를 비롯해서 해금의 성연영, 타악의 권효창, 그리고 훈과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하시는 송경근 연주자까지 여러분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과 치유를 연결해오는 아주 특별한 작업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첫 곡은 이 계절과도 아주 딱 어울리는 그런 곡이 되겠습니다. 봄소리라는 작품이고요. 이 곡은 장애인 사물놀이팀 땀띠의 음반에 수록된 곡으로 봄을 맞이하는 상쾌한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곡을 하바해만의 색깔로 재해석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새싹이 움트는 소리, 또 생동하는 이 계절의 숨결을 다양한 소리로 여러분께서도 직접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콜라주 앙상블 하바해의 첫 무대입니다. 봄소리,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카바헤의 첫 무대 봄소리를 듣고 오셨습니다. 정말 봄소리라는 제목처럼 봄이 톡톡 튀어나오는 그런 느낌이셨죠? 네, 저와 같은 생각이시라면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좀 화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리더인 우리 이슬기 씨와 또 반갑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대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콜라주 앙상블 하바의 대표 이슬기입니다.
0: 네, 또 이렇게 우리 대전 관객 여러분과 인사를 나눠주셨습니다. 예술치욕으로 콜라주 앙상블 하바해. 이 하바해라는 이름이 참 인상적인데요. 사실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뜻인지 또 어떤 목표로 만들어진 팀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하바해란 하늘, 바람, 햇살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하늘, 바람, 햇살 한 모금을 바라볼 겨를도 없이 아픈 아이를 돌보는 그런 부모님들과 또 가족들을 위해서 위로를 전하기 위해 결성된 그런 팀입니다. 특별히 저희는 움직임이 제한된, 움직일 수 없는 아이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가장 가까이에서 콘서트를 열어드리기 위해서 결성이 되었습니다.
0: 네, 궁금증이 좀 풀리셨죠? 하늘, 바람, 햇살의 준말로 하바해라는 팀이 이렇게 결성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이슬기 씨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계속해서 함께할 음악들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눈눈안나라는 곡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곡은 또 어떤 곡인지 제 바로 옆에 계시는 타악 연주자 권효창 씨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곡인가요?
2: 네, 다음에 들려드릴 눈누난나라는 곡은요, 여기 옆에 계신 이슬기 대표님께서 만드신 곡인데요. 네, 이슬기 대표님 이렇게 가야금 연주자이기도 하고 또 싱어송라이터이시기도 하고 또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데요.

0: 네, 그래서 이 이슬기 대표님의 육아 과정에서 영감을 받으셔서 만든 곡이 이 눈누난나라는 곡입니다.
1: 네.
0: 이 이슬기 대표님의 둘째, 네, 건이가 누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눈누난나, 눈누난나 이렇게 음악을 듣다 보면 언젠가 입이 딱 트여서 누나하고 이렇게 부르게 될
1: 네.
0: 어떤 그 순간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곡입니다. 그래서 오늘 연주회에 특별히 눈누난나라는 이 곡을 연주할 때 저희가 자라나는 아이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관객분들하고 같이 박수를 칠 거예요. 응원의 박수를. 그래서 오늘 같이 이 음악의 어떤 리듬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함께 참여해 주시면서 이 눈누난나라는 음악을 함께 완성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곡도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럼 예술치유그룹 콜라주 앙상블 하바헤의 연주로 눈누난나 바로 청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주시죠.

열심히 박수를 함께 쳐주셔서 네, 동생이 누나를 잘 찾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곡을 들려드리기 전에 멤버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저 오른쪽에 계신 이 말을 참 싫어하시지만 사실이라서 항상 하는 말인데요. 저희 팀의 비주얼 담당이자 타악 연주자이신 권유창 씨입니다. 네, 그리고 가야금 연주자이자 싱어송라이터이자 두아이의 엄마이자 하바의 대표를 맡고 계시는 이슬기 씨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해금이라는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성연영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팀의 약간 정신적 지주를 맡고 계시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항상 저희 모든 일을 잘 해결해 주시고 훈이라는 이렇게 흙으로 빚은 악기를 연주하시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각종 악기를 연주하시는 송경근 씨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다음 곡은 작은 걸음이라는 곡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곡도 이슬기 씨가 작사 작곡한 곡인데요. 약간 눈누난나와 같은 선상에 있는 곡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이가 이제 걸음을 떼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를 응원하는 마음을 담은 곡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해서 지었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너의 작은 걸음을 늘 응원하는 엄마가 있다라는 가사를 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그 아이만을 위한 곡이라고 생각이 안 들고요. 어른이 들어도 약간 나도 모르게 약간 눈물이 나고 아니면 힘을 얻을 수도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이 필요하신 분들은 나의

내게 하는 말이구나 생각하고 들으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내가 응원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작은 걸음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작은 걸음이라는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걷는 걸음이 느리고 또 작은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와 함께 걷는 가족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우리나라의 민요를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민요 중에서도 너영나영이라는 민요가 있는데 제주도의 민요입니다. 이 노래 후렴구를 우리가 한번 같이 불러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먼저 이 후렴구를 불러볼 테니까 아시는 분들은 함께 불러주세요.

네, 이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노래를 우리가 함께 불러보려고 해요. 이 노래를 우리가 조금 더 재밌게 부르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팁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이 놀구요라는 단어를 강조를 해보는 거예요. 놀구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죠? 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잘하고 계세요. 이게 바로 우리 한국 전통음악에서 말하는 소리를 밀어올리고 떨어주고 흘려준다. 전문 용어로는 추성과 유성과 태성이라고 불리는 그런 식임새의 표현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걸 흉내내 보시면은 조금 더 국악적인 느낌을 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팁은 이제 상사랑이로구나라는 구간에서 상사랑이라고 하면은 진실된 사랑, 참된 사랑을 뜻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경험하신 그 사랑의 깊이만큼 깊게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상사랑 한번 해볼까요? 시작. 상사랑. 자, 그럼 이 노래를 우리가 한 번만 딱 연습을 하고 바로 실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르고 계신 거죠? 네, 이제는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서 이 노래를 이제 여러분과 제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불러볼 거예요.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정말 노래도 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이렇게 우리나라 민요를 또 조금 색다른 리듬으로 바꾸어서 불러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또 굉장히 특별한 순서입니다. 바로 빛나는 시간이라는 코너입니다. 하바이 콘서트에서 다양한 예술가들을 모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확장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오늘 콘서트는 바로 소리 박사님을 모시고 이 소리의 높낮이와 진동과의 관계 이런 것들, 소리의 이치를 좀 배워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아, 이번 강의는 우리 송경근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건데요. 정말 쓰레기, 버려진 물건을 가지고도 악기를 만드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송소리 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학위는 없지만 어린아이들이 송소리 박사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소리는 어떤 물체에 에너지를 주어서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진동, 그 진동이 만들어내는 파장을 귀로 듣는데 그게 바로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어렵죠?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물체에 운동 에너지를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물체가 진동을 일으키고 여기서 파장을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그게 바로 소리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들리시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진동도 작아지고 파장도 작아지면서 소리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제가 에너지를 한번 계속 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릇이 떨리고 있어요. 이 떨림을 손으로 잡아주면 파장과 함께 소리가 사라집니다. 네, 에너지를 좋게 줘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강한 에너지를 주면은 파장이 여기서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우리 귀를 아프게 하고 이 물체를 상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악기를 한 번씩 해보신 분들은 좋은 에너지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하나씩 있을 법한 악기, 바람 에너지를 여기다 넣어주면 파장이 생기는 악기예요. 리코더예요. 여기서 파장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바람에 100을 넣으면 50이 여기로 나가고 50이 지나가는데 50에 지나가는 바람의 방향을 손가락으로 바꿔주면서 멜로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소리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자, 버려지는 쓰레기를 이용해서 한 바퀴를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제가 여기다 바람 에너지를 넣을 거예요. 바람 에너지가 이렇게 돌아서 이리로 나올 건데 제가 한번 소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기한 악기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악기 잘 들어보세요. 들리세요? 근데 왜 소리가 안 만들어질까요? 여러분들 무대를 보시면은 장구를 봐주세요. 장구에 나무로 된 통이 있어요. 그죠? 가야금에도 줄 아래 나무로 된 통이 있고요. 해금도 아래 작은 통이 있습니다. 저 통이 왜 있냐면요. 에너지를 받아서 소리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 악기는 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소리가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소리로 바꿔줄 수 있는 통을 찾아야 되는데 찾았습니다. 제 입이에요. 입안의 공간을 이용해서 소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입에서 떼면 소리가 안 나는데 입에 대면 입안

안에 혀가 있어요. 혀를 앞으로 내밀면은 작은 공간이 되고 혀를 뒤로 조금 빼주면은 넓은 공간이 되면서 소리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연주를 한번 해볼게요.

0: 에너지도 중요하고 소리를 만들어주는 공명현상을 일으키는 통도 중요하다라는 사실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소리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또 공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송 박사님과 함께한 빛나는 시간까지 만나봤습니다. 귀도 굉장히 즐거우면서 흥미롭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하바해 여러분께서 연주와 노래는 물론이고요. 이렇게 짧은 강연까지 다양한 무대를 꾸며주고 계십니다. 이제 다음 곡을 청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민요 연곡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각 지역 대표 민요들을 엮어서 마치 팔도를 여행하듯 펼쳐지는 음악의 여정을 담아봤습니다. 경기 지역의 도라지와 군밤 타령을 시작으로 강원도의 한우백년, 그리고 경상도와 전라도의 밀양 아리랑과 진도 아리랑까지 각기 다른 지역의 정서와 또 색 체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습니다. 앞에서 또 악기들의 한 음색 한 음색을 귀로 담아 보셨고요. 이 조화가 민요 연곡에서는 또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여러분께서도 집중하면서 귀담아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민요의 친근함과 또 생명력을 느껴보게 될 무대입니다. 그럼 하바해의 연주와 노래로 민요 연곡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함께 해주시죠.

0: 신나게 민요를 함께 부르다 보니까 어느덧 네, 오늘 공연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하바해의 음악을 듣다 보면 오늘 여러분께서도 느끼셨겠지만 되게 좀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이런 느낌은 또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는지 처음부터 좀 우리는 이런 분위기를 추구해야겠다 생각을 하신 건지 아니면요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이런 좀 음악적 추구미가 생긴 건지 궁금하네요.
1: 네, 저희 하바해가 처음 결성될 때는 저희 대표님의 부르심을 다 각자 받은 거예요. 사실 선택받은 사람들인데 대표님이 워낙 따뜻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들을 모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가 이제 연습할 때마다 너무 즐겁고 사실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이에요. 팀치고는 이 막내와 선생님의 나이 차이가
0: 너무 손을 노골적으로 표현을 해주셔서 저희 다 모를 뻔했는데요. 네. 예.
1: 그렇지만 너무 배려해 주시고 또 막내이자 비주얼 담당인 권우창 씨도 엄청 저희에게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주고 해서 그래서 따뜻한 음악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0: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질문은 하바해의 정신적 지주이자 또 소리 박사님으로 앞서 빛나는 시간을 정말 화사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0: 주셨습니다. 우리 송경근 씨께 질문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 K브런치 콘서트 우아한과도 이미 좀 깊은 인연이 있으시죠.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관객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제가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1: 우아한이라는 말이 우리의 아침을 여는 한국 음악의 줄임말이더라고요. 네. 모르셨어요? 네, K브런치 콘서트 우한 네, 기억해 주시고 브런치 콘서트니까 이제 끝나고 밖에 나가시면 로비에 이제 브런치가 쫙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게 아무튼 식사도 하시고 네, 아무튼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아, 우아한을 모르셨어요. 제가 항상 타이틀을 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예. 브런치는 각자 알아서 맛있게 드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곡은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행의 설렘을 가득 담은 곡. 하바해의 대표이자 가야금도 연주자인 이슬기의 대표곡 해피니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곡은요. 우리가 KTX를 타며 종착역에서 흘러나오는 그 음악입니다. 오늘 또 라이브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제 곧 5월 가정의 달이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 또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 이 공연에서 작은 위로와 또 치유의 감각을 오래도록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K브런치 콘서트 우아한 이슬기의 해피니스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달 마지막 수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영미였고요. 여러분 오늘 끝곡 해피니스도 뜨거운 박수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이제 무한 콘서트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콜로 들려드릴 곡은 블러썸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꽃이 피어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곡이에요. 꽃이 피어나고 만개하고 그 이후에 꽃이 지고 열매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지금 나는 내 인생의 어떤 전성기, 만개한 시기가 지난 것 같아 라고 느끼는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은 지금 그 아주 단단한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블러썸 들려드리겠습니다.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경제총조사가
1: 당신의 사업을 업!
2: 인공지능 활용 데이터가 AI 인재 교육 확대로
3: 혁신기 업!
4: 로봇 활용 데이터가 로봇 산업 지원 확대로
5: 자영 업!
0: 사업 데이터를 업하면
4: 내 경쟁력이 업됩니다.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안녕하세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박은영입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국악의 날 행사가 열려 온 국민이 국악의 가치를 되새기고 일상에서 국악을 즐기는 문화를 만들어냈는데요. 6월 5일 올해 두 번째로 맞은 국악의 날을 기념해 문화인 공감에서도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장악원은 조선시대 궁중음악기관으로 국립국악원은 이 장악원의 전통을 이어 개원했는데요. 국가음악기관인 장악원에서 이름을 따 탄생한 창작국악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장악원 악사들인데요. 문화인사이드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전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창작 국악 집단 장학원 악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들은 전주 한옥마을 거리 공연과 지역 소규모 음악회를 통해 이름을 알리면서 관객들에게 국악의 흥과 멋을 알리는 작업을 꾸준히 이어왔는데요. 전북 고창에서 관객들에게 행복하고 따뜻한 공연을 선보인 장학원 악사들의 음악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0: 코앞에서 즐기는 한뼘 국악으로 전통의 흥을 나누고 우리 사회의 이야기를 국악으로 시원하게 풀어낸다. 세상에 위로와 웃음을 건네는 전주의 악사들. 어둠이 내려앉은 밤. 주택가에 있는 지하 연습실에는 밤이 깊도록 음악 소리가 울리는데요. 과연 이 소리의 정체는?
1: 목소리 좀 더 키울까?
2: 네, 아니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들어오면 클 것 같은데.
2: 들어오면 맞춰보시죠. 네.
3: 아, 이렇게까지.
0: 이들은 전주 출신의 동갑내기들로 전주 한옥마을이나 지역 행사에서 우리 음악의 흥과 멋을 전하는 창작 국악 집단 장학원 악사들입니다.
1: 장학원 악사들이라는 팀은요, 원래 조선시대에 이제 장학원이라는 기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장학원이라는 기관 자체가 음악을 좀 확산시키는데 저희는 기능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기능에 좀 더 모티브를 두고 저희가 이제 조금 누구나 흥얼거릴 수 있는 음악으로, 우리 음악으로 좀 더 대중들에게 소통하면서 활동하는 단체가 되자 하면서 지금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저희가 팀원이 둘은 전주고 둘은 서울이어서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늦게 만나는 경우도 엄청 다반사긴 해요.
0: 내일 전북 고창에서 열리는 공연 연습을 위해 모였는데요. 서울에서 활동하는 드럼 연주자 민철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4: 아, 버스가
5: 지금 오신 거예요?
4: 네, 서울 와서 여기 왔습니다. 공연 끝나고, 아 공연이래, 연주 끝나고 지금 합주를 위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2: 멋지고 좋다!
0: 10년 전 연주팀으로 출발한 장학원 악사들은 공백기와 팀 재구성을 거치며 팀의 색을 더 뚜렷하게 만들어 왔는데요.
1: 그때는 기타 둘에 퍼커션 그리고 대금 연주라는 저 해서 이제 네 명으로 연주하는 연주팀이었는데, 근데 이제 팀원들이 다 남자다 보니까 이제 군대를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잠정적 휴식기를 가지게 됐습니다. 22년쯤 돼서 이제 연주로는 저희가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좀 뭔가 관객들한테 다가갈 때 조금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22년부터는 노래팀으로 저희가 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팀원인 채경 씨와 같이 함께 하게 되었고요.
6: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학원 악사들에서 소리와 또 작사를 맡고 있는 임채경입니다.
7: 안녕하세요. 장학원 악사들에서 기타도 치고 이제 뭐 DAW로 트랙 작업도 하는 김태훈입니다.
4: 네, 2025년부터 장학원 악사들의 드럼으로 이제 합류하게 된 드러머 김민철입니다.
0: 누구나 흥얼거릴 수 있는 창작 국악을 만드는 장학원 악사들. 익숙한 전통 가락에 현대의 이야기와 서양 악기 연주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지역은 문화, 예술 인프라가 부족하고 다양한 국악 공연을 접할 기회가 적은 게 현실인데요. 이들은 전주에서 국악을 즐길 자리를 만드는 것이 꿈입니다.
1: 지금도 네, 지역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많은 청년들이 다 서울로 떠나요. 근데 지역에서 되게 유명한 팀이 너무 적단 말이죠. 또 그 팀을 또 바라보고 활동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이제 후배들도 있을 거고, 조금 지역에 계속 남아있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활동 반경을 여기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유명한 대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대회에 진출도 해보고

청년으로서 느낀 취업 전쟁, 일상에서 느꼈던 사회적 단절 등 사회 문제도 음악에 녹여내는데요. 마음에 닿는 공감의 국악에 세상에 전하는 위로를 담았습니다.

0: 만약 앞부분에 나올 거면은 어. 좀 더 많이 덜어줬으면 좋겠어. 차라리 킥만 치던지 핸만 치던.
1: 오케이 한 번 더 해볼까?
2: 잠깐만 한 번만.
3: 하나 둘 셋 둘 둘 셋.
4: 내일의 무대를 준비하는 시간. 연습실의 밤이 깊어갑니다. 다음 날 관객을 만날 생각에 이른 아침부터 도착한 고창의 한 농장. 봄나들이 나온 관객들을 위한 야외 공연을 펼칠 예정이었는데요. 그런데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5: 진경 씨 먼저 오셨네.
6: 안녕하세요. 아, 예.
5: 저기 공연장 둘러보셨어요? 오늘 어떨
6: 네,
5: 것 같아요?
6: 네, 좀 일찍 와서 오늘 한 바퀴 둘러봤는데 오늘이 연휴라서 좀 사람이 많을 것 같았는데 좀 없네요. 그래서 관객이 없을까 봐 정말 걱정입니다.
4: 갑자기 내리는 비에 장학원 악사들의 얼굴도 잔뜩 흐려졌습니다. 따사로운 봄바람에 물결치는 청보리밭 대신 실내로 공연장이 바뀌었는데요.
7: 지금 약간 비가 와가지고 많이 오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같이 오신 분들 한두 명이라도 있다면 또 열심히 같이 재밌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5: 어제 늦게까지 연습하시고 네. 나오셨는데 안 피곤하세요?
2: 전혀 안 피곤합니다. 공연한다는 것은 그 에너지를 얻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한테 너무 이제 힘이 나는 일입니다.
4: 걱정은 되지만 흥겹게 무대를 시작하는 장학원 악사들. 소리에 이끌린 듯 사람들이 하나 둘 공연장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1: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자리 많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저희 두 번째 곡 천하태평가라는 곡 들려드릴 텐데요.

0: 장학원 악사들의 신명나는 노래에 객석의 웃음이 피어나기 시작하고 장학원 악사들의 마음에도 행복과 뿌듯함이 무지개처럼 떠올랐습니다.
1: 되게 그래도 마지막에 홍이 좀 있어가지고 약간 좀 덜 긴장했어요.
2: 그래도 처음에 관객이 한 두세 분밖에 안 계셨는데 그래도 한 30명 이상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중간중간에 힘을 좀 얻어서 공연했던 것 같습니다.
0: 앞으로도 관객과 한뼘 거리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우리 음악을 즐기고 싶다는

0: 장학원 악사들.
1: 장학원 악사들은 대중에게 좀 열려 있는 팀으로 앞으로 성장하고 싶고 그걸 목표로 좀 삼았고요. 오늘의 우리들에게 좀 위로와 또 응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만드는 게 사실 저희의 좀 지향하는 방향성이고 또 목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벌써 두 번째 생일을 맞이한 이제 국악의 날 너무 축하드리고요. 국악이 많이 대중의 곁으로 많이 다가오긴 했지만 조금 더 다가와서 조금 옛날 전통 국악도 같이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오기를 저도 원합니다. 국악의 날 하면 이제 같이 화이팅 한번 할까요?
3: 2026년
4: 6월 5일
2: 국악의 날 화이팅!
0: 공감과 위로를 담은 창작 국악으로 오늘을 노래하며 한뼘 거리에서 함께 나누는 국악의 온기. 장학원 악사들은 오늘도 국악으로 세상의 문을 두드립니다.
5: 네, 올봄 봄나들이 온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한 장학원 악사들. 관객들의 미소에서 즐거움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전북 전주에서 활동하는 창작 국악 집단 장학원 악사들은 전주라는 도시가 가진 역사성과 상징성을 담고 싶어 이곳을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들은 사회적 단절과 청년 문제, 환경 문제 등 우리 시대의 고민을 음악으로 풀어내며 거리와 문화 소외 지역을 찾아 관객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웃음을 건네는데요. 전통의 선율 위에 현대의 이야기를 얹어가며 국악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싶다는 장학원 악사들. 이들이 연주하는 즐거운 우리 소리 그리고 공감의 가락이 더 멀리 퍼져나가길 응원합니다. 두 번째 소식 만나볼게요. 토요일마다 아주 특별한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이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전교생이 단원인 국악관현악단을 운영하는 제천 금성초등학교인데요. 1930년에 문을 열어 올해로 96주년을 맞은 제천 금성초등학교. 한때는 전교생이 1,000명에 육박했지만 인구 감소로 지금은 16명만 남았다고 합니다. 폐교 위기에 몰린 학교를 살리고 있는 건 바로 국악을 향한 아이들의 열정인데요. 2024년에 부임한 최병일 교장의 제안으로 시작한 국악관현악단. 전교생 16명이 가야금, 해금, 피리 등 악기 하나씩을 배워 지난해 국악관현악단 해찬소리를 창단했습니다. 국악의 날을 맞아 아주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다는 제천 금성초등학교 국악관현악단 해찬소리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6: 전국 최초 전교생 국악관현악단이 있는 제천 금성초등학교. 국악 선율로 폐교의 위기를 극복하고 마을의 희망이 된 아이들. 우리의 소리로 꿈을 키워가는 아이들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충북 제천에 위치한 금성초등학교. 수업이 없는 토요일에도 아이들은 이른 아침부터 학교로 향합니다. 학교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기만 한데요. 이 개구쟁이들이 학교에 모인 이유는 뭘까요? 토요일이면 학교에서 열리는 특별한 국악 수업 때문인데요. 가야금, 대금, 태평소, 해금, 타악기 등 자신이 선택한 전통악기를 연주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바로 전교생이 참여하는 금성초등학교 국악관현악단 해찬소리 단원들입니다.
7: 제가 하고 있는 악기는 대금이고요. 지금 약간 청한 소리가 나가고 마음이 약간 뭔가 맑아진다 그런 느낌이 나요. 좋은 느낌.
8: 꽹가리는 이렇게 탁 치면은 이런 소리가 나고 그리고 여기 뒤를 막고 치면은 이런 소리가 납니다. 치다 보니까 여기 타악관 애들 같이 하니까 흥도 나고 막 그러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6: 어이! 그런데 이 작은 학교에 어떻게 국악관현악단이 생겼을까요? 1930년에 개교한 금성초등학교. 한때 전교생이 1,000명이 육박할 정도로 활기찼었는데요. 현재는 인구 감소로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어 16명이 전부입니다. 폐교 위기에 몰린 학교의 변화가 찾아온 건 2년 전 최병일 교장이 부임하면서라는데요.
4: 그 국가무역유산 남사당놀이 거기에 들어가서 몇십 년을 같이 이제 학습을 하면서 이수자 선정까지 됐고 2024년도 9월에 금성초등학교로 이제 발령을 받았습니다. 교육활동을 하면서 우리 음악은 한번 접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나라 악기 하나는 연주할 수 있으면 좋지 않냐, 이런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6: 학교를 살릴 방안을 찾던 중 특성화 교육으로 국악관현악단을 선택하게 된 건데요. 최병일 교장과 아이들의 노력으로 지난해 3월 전교생이 모두 단원으로 활동하는 국악관현악단 해찬소리가 탄생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창단 연주회도 개최해 뜨거운 호응을 얻었는데요. 지역사회의 여러 행사에도 참여하며 꾸준히 실력을 쌓고 있습니다.
4: 창단 연주회를 통해서 저희 학교의 국악관현악단 활동도 알리고 또 주변 분들이 너무 깜짝 놀라서 이렇게 호응이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학부모님들이 뭐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지금 막 너무 적극적이시고 너무 많이 도와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학교 입장에서는 힘이 더 나죠. 워낙 여기 아이들이 너무 성실하고 착해요. 그래서 쉬는 시간이고 뭐 이럴 때 되면은 본인들 스스로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6: 국악 선율로 활기를 되찾은 금성초등학교.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국악 수업이 열리는데요. 토요일에는 인근 명지초등학교와 청풍초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지난해 졸업한 졸업생들까지 국악을 배우러 학교를 찾습니다. 아이들에게 국악기를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생과 재학생들인데요. 매주 서울에서 제천까지 먼 길을 달려오는 열정 넘치는 선생님들입니다.
9: 왔다 갔다 한 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아침마다 설렙니다, 오는 게. 왜냐면 애기들 가르치는 것도 재밌고, 그리고 애기들이 매주 성장이 빠릅니다. 진짜 주마다 성장하는 속도가 그 대학생들보다도 빠르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가르치는 것에 대한 뿌듯함이 진짜 크다고 느낍니다, 저는.
10: 저희가 작년에 제 1회 정기 연주회를 마쳤어요. 저랑 이렇게 단체 사진을 다 같이 찍고 5명 모두가 다 저랑 찍은 사진으로 바꾸고 상태 메시지에 막 선생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너무 또 뿌듯하고 애들도 좋아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6: 오늘은 곧 있을 공연을 위해 합주 연습이 있는 날. 물론 여러 명이 한마음 한뜻으로 소리를 내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11: 자, 다시 가봅니다. 자, 다시 가보자.
6: 아이들은 이렇게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워갑니다.

0: 금성초 국악관현악단에는 특별한 가족이 있습니다. 바로 형제 셋이 모두 단원인 가족인데요. 피리를 연주하는 첫째 진호, 그리고 타악을 하는 쌍둥이 지호와 가야금을 연주하는 지훈입니다. 집에 와서도 바로 연습에 매진하는 아이들.
1: 지훈이 언니 뭐 배웠어?
2: 언니?
1: 응.
2: 오늘 복습하고 그러고.
1: 아프고 재미없는데 해볼 수 있어?
2: 조금.
1: 조금?
0: 아들 셋 엄마는 이런 아이들이 기특하고 신기하기만 한데요. 틈만 나면 스마트폰 게임 삼매경이던 아이들이

0: 일상. 하지만 국악을 배우기 시작하며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차분히 악기를 연주하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1: 같은 악기를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요. 다른 데 게임 얘기만 하는데 이제 오늘 뭐 이렇게 배운 거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토요일 날에도 지금 쉬지 못하고 학교를 가고 있는데 학교를 안 간단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 준비하고 잠깐 배워서 이렇게 한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대단한 것 같아요.
0: 악기를 가지고 강당으로 모이는 아이들. 무슨 일일까요?
2: 오늘 학부모님한테 저기 공연하는 날이에요. 강당에서
3: 부모님들 앞에서 하니까 실수 안 하고 싶고 멋지게 공연을 마치고 싶어요.
0: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해 부모님을 위한 특별 공연이 열리는 날입니다. 어버이날에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게 있죠. 공연에 앞서 부모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아이들.
4: 엄마.
0: 부모님들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집니다.
5: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이니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악기를 배우기 시작한 지 이제 겨우 1년이지만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내는 아이들. 토요일마다 학교에 데려다 주시는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5: 이걸로 우리 집 국악의 날이요. 작년에 처음 제정돼서 올해 제2회 국악의 날인데 국악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힘찬 이제 연주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 국악의 날을 축하하기 위한 곡 바로 신명나는 신모듬 삼악장 놀인데요. 국악이 가져다준 이 놀라운 변화. 학교에는 활기를, 아이들에겐 자신감, 부모님께는 감동을 선사합니다.
6: 처음 애들이 음악하는 거는 처음 보고 하는데 이렇게 잘해주는 줄은 몰랐어요. 다들은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냥 애들이 학교 와서 이렇게 음악 배우는 자제가 너무 좋았어요.
3: 어버이날이랑 국악날 축하 기념을 해서 좀 좋았어요. 같은 국악인으로서 국악의날 생일이니까 좀 자기만의 날이라게 생일같이 느껴지면 좋은 것 같아요.
7: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서 우리 음악이니까 우리 음악들을 함께 이렇게 온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게 바로 국악의 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우리 악기 한 가지는 또 우리 소리 한 자락은 할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국악으로 마음을 채우고 세상을 깨우는 해찬소리 단원들. 시골 초등학교 학생들의 꿈이 국악 선율을 타고 멀리 퍼져나갑니다. 금성초등학교 국악관현악단 해찬소리가 국악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가길 응원합니다.
8: 네, 보통 토요일 아침이면 우리 학생들 늦잠 자기 바쁠 텐데 학교에 나와서 연습하는 모습이 어찌나 기특한지 보는 내내 미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게임기보다 악기가 좋고 학원보다 합주실이 더 즐겁다는 아이들. 최병일 교장은 남사당 놀이 이수자로 국악관현악단을 운영한 경험을 살려 매주 토요일 아이들과 함께 합주 연습을 해왔습니다. 악기를 가르쳐주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준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부모님들의 노력 덕분에 금성초 국악관현악단 해찬소리가 탄생할 수 있었는데요. 2030년 개교 100주년 기념 공연을 여는 게 꿈이라고 하는데요. 아이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대하며 국악을 사랑하는 금성초 국악관현악단 해찬소리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초대석 문화의 사람. 오는 6월 5일은 국악의 날입니다. 국악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악진흥법에 따라 국악의 날이 지정된 건데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를 맞았습니다. 올해 국악의 날에도 다양한 행사와 공연들이 이어질 텐데요. 오늘 공감초대석 문화의 사람에서는 국악의 날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강은영 과장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화인 공감 시청자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장 강은영입니다.
8: 네. 일단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는 어떤 일을 담당하는 곳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4: 네,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는 전통 무용, 전통 음악 이외에도 네. 뮤지컬, 연극, 발레, 클래식, 그리고 현대무용까지 공연예술 전반을 진행하는 부서입니다.
8: 네, 사실 뭐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한 다양한 일들을 또 공연전통예술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한국무용을 전공한 어떻게 보면 국악인으로서 국악을 위한 기념일이 그동안 없어서 참 많이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지난해부터 이제 국악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이 되면서 많은 분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국악의 날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4: 네, 국악진흥법이 제정되면서 국악의 날도 법정 기념일로 신설됐습니다. 네. 올해 2회차를 맞는데요. 6월 5일로 지정되기까지 5개 지역에서 현장 간담회를 하고 네. 또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네. 전문가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6월 5일을 국악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8: 네, 6월 5일이 국악의 날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죠?
4: 네. 세종실록에 여민락이라는 말이 최초로 기록된 날짜가 6월 5일입니다. 네. 여민락의 뜻은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즐긴다라는 뜻인데요. 우리 모두 함께 우리 음악을 사랑하고 즐기자는 의미에서 네. 6월 5일을 국악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8: 네. 올해 국악의 날 슬로건을 보니까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 이렇게 정해졌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4: 네, 국악의 본질적인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국악이 우리 일상에 뿌리를 내리고 네. 국악을 통해서 새로운 즐거움과 여유를 발견하게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8: 네, 국악의 날을 통해서 정말 우리 삶의 일상에 더욱더 국악이 좀 깊이 스며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이제 많은 분들에게 특별한 날이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듭니다. 올해 국악의 날 기념식 또 역시 국악방송 TV를 통해서 생중계가 될 예정이고요. 기념식과 함께 다양한 또 행사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4: 네, 우선 덕수궁 대한문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전국 각지의 농악보전회 그리고 풍물패 그리고 군악대까지 참여하는 네. 대규모 거리 행진으로 국악의 날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네. 광화문 광장에서는 길놀이나 탈춤 그리고 줄타기 같은 다양한 공연들과 또 체험 행사들이 열릴 계획이고요. 네. 또 국악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 국악원 예약당에는 식전 공연에는 길놀이, 판굿 그리고 사자춤 등 다양한 공연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또 인근 국악박물관에는 아리랑 주제 전시도 마련하고 있고요. 특히 또 6월 5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65분의 국악인들이 상모 돌리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아마도 국악의 날의 가장 또 상징적인 장면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8: 6월 5일을 기념해 네. 65분이 함께하는 기념식은 저희 국악방송에서 또 생중계가 됩니다. 아, 정말 국악방송도 열일하고 있죠.
4: 그렇죠.
8: 네. 네. 저희 함께 또 이렇게 국악의 날을 맞아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6월 5일 국악의 날을 시작으로 오는 14일까지 그야말로 국악 주간이잖아요. 어디서 어떤 행사가 열리게 되나요?
4: 네, 먼저 서울에서는 광화문 광장, 운영궁, 그리고 남산 팔각정, 서울숲에서 다양한 공연과 체험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서울숲에서는 국악으로 게임 음악을 연주하는 공연이 열리고요. 네. 남산에서는 외국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강강술래 행사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고궁에서도 다양한 공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경복궁에서는 궁중 무용과 음악을 만나볼 수 있는 소리의 씨앗 공연이, 그리고 또 운영궁에 에서는 운영궁 풍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8: 사실 뭐 서울뿐만 아니라 또 지역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더라고요. 세종에서도 열리네요?
4: 네, 세종에서는 수목원에서 국악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고요. 네. 부산에서도 국악 왓데이 공연과 체험 행사가, 또 남원에서도 국악 명상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6월 5일부터 15일까지 10일 동안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공연과 전시와 학술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8: 정말 그야말로 국악 주간 동안 국악 축제가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관은 국악의 날 외에도 좀 국악 진흥을 위해 계획하시는 다른 정책 이나 프로그램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4: 네. 최근 저출산으로 국악을 공부하려는 분들, 전공하려는 분들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악을 전승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또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올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악 아카데미를 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여름방학 동안 실기뿐만 아니라 명인들과의 대화, 국악기 제작 공방 방문과 문화유적지 답사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청년 국악인들을 대상으로는 국립극장과 국립국악원과 협업해서 교육도 받으면서 공연 기회도 가질 수 있는 청년 교육단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네. 또 전통 공연예술재단과 협력해서는 청년예술단을 저희가 창단했습니다. 전통 무용 분야와 연희 분야가 있고요. 네, 요 청년예술단들은 지역에 상주하면서 작품을 제작하고 연습하고 공연하면서 네, 실력을 쌓을 수 있는 네, 시즌제 단원 제도입니다. 네. 이번 국악의 날에도 청년예술단의 공연을 만나볼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8: 자, 최근 국악이 정말 해외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전통의 영역만이 아닌 정말 세계와 소통하는 어떤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국악의 국제적 활동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4: 네, 국악은 우리 문화유산이면서 현대에도 새롭게 연주되고 재해석되고 있는 살아있는 공연예술입니다. 네, 최근에도 네, 종묘제례악 같은 경우는 유럽과 아시아 초청 공연을 활발하게 다니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 국악 밴드들이 해외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악의 국제적 활동 무대를 넓혀 나가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 국악을 잘 알리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는 끊임없이 교류를 통해 발전하는 것인 만큼 우리 국악인들도 국제 무대에서 다양한 음악과 다양한 음악인들과 함께 교류하고 또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 주는 게 또 네. 국제적 무대를 넓힐 수 있는 중요한 방안으로 생각합니다.
8: 네, 정말 그렇게 이렇게 따지자면 무한하게 뻗어나갈 가능성이 있는 게 바로 국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과장님으로서 국악의 날을 맞아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4: 네, 국악의 날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국악을 자주 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악을 자주 접하면 또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국악이 우리 동시대 음악인들에게는 영감을 주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는 일상의 울림이 되는 날까지 국악을 많이 접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8: 알겠습니다. 저희 국악방송에서도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20회 동안 국악창작곡개발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를 이어왔습니다. 서도밴드, 고영렬, 구이임, 오름세 등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를 통해 발굴한 젊은 아티스트들이 국내외에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국악방송은 앞으로도 국악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테니까요. 많은 관심 그리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2회 국악의 날 기념식은 6월 5일 국악방송 TV를 통해 생중계되니까요. 또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공감초대석 문화의 사람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강은영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0: 국립국악원 국악주간 정책 세미나가 열립니다. 공공재로서의 국악의 가치와 공교육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국악의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국립 남도국악원 굿음악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는 저승혼사 굿을 주제로 전승이 끊겨가는 영혼결혼식을 무대화한 지역별 공연과 학술회의, 국악과 함께하는 명상까지 사흘간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회 국악의 날 기념식이 개최됩니다. 국악의 위상을 높이고 국악계 인사들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으로 공로상 수여와 축하 공연은 국악방송 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박물관 문화향연, 나의 박물관 타악입니다. 전통장단의 강렬한 리듬과 비보잉의 역동성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국립부여박물관 야외마당에서 관객 참여형 공연으로 진행됩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국악주간 기획공연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입니다. 국립세종수목원과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국악공연으로 전통음악이 일상 속 살아있는 울림이 되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2회 국악의 날과 국악주간을 맞이한 이번 주 일상에서 우리 음악이 전하는 위로와 에너지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첫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6월 5일) 제2회 국악의 날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국악의 가치를 알리는 다양한 공연들이 개최됩니다. 국립국악원에서 6월 9일부터 11일까지 명상 체험 공연 관조 2 나를 비추어 보다가 열리고요. 11일에는 정악단과 무용단이 참여하는 종묘사직 왕의 재단 백성의 땅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전북 남원에 위치한 국립민속국악원에서는 일상에 지친 이들을 위해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기악단 기획공연 국악으로의 힐링 여유를 열고요. 국립남도국악원에선 저승혼사굿이란 주제로 6월 4일부터 6일까지 2026 굿음악축제가 개최됩니다. 자, 이 공연들 보러 온 가족과 함께 국악원 나들이를 떠나보면 어떨까요? 문화인공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문화 소식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공감.

경주의 남쪽 고이봉과 금호봉 두 봉우리를 중심으로 솟아있는 남산. 금호산으로도 불린 이곳은 신라 천년의 역사를 통해 가장 신성시되었던 곳입니다.

사원, 탑, 불상과 같은 불교 유적뿐만 아니라 왕릉, 무덤, 궁궐터가 남아있어 신라 문화의 집결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산 내가 오래 살아서 그런가 이렇게 깊이 산을 안 경우는 처음이잖아요. 다른 이제 중노릇의 반을 여기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깊이 나랑 교감한 산이잖아요. 이 남산은 그러니까 저에겐 특별하죠.

돌에 새긴 사람의 지극함과 깨달음을 찾아 수행하는 여승의 단아한 일상이 경주 남산의 풍경과 함께 펼쳐집니다.

0: 마강암이 굉장히 단단한 돌이란 말이에요. 그 많은 정지를 수천 번 수만 번의 정지를 해야 이 부처님이 이렇게 높은 도들새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위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 많은 고통, 어려움을 견뎌내야 부처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1: 풍만한 얼굴과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지그시 감은 두 눈. 마치 구름 위의 세계에서 중생을 살펴보고 있는 듯합니다.
0: 신라 사람들은 여기 남산이 불국토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탑과 불상을 조성할 때 별길, 달길, 물길, 소나무 이 모든 자연과 어우러져서 이렇게 불상을 조성하거나 탑을 조성한 것 같아요.

0: 미소가 가득 담긴 얼굴과 풍만하고 당당한 자세. 화려한 연꽃 위에 앉아있는 불상에서 자비로운 부처의 힘이 느껴집니다.
1: 남산이 다 이 화강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강암에 돌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성질이 달 빛에 의해서 그냥 확 그 몸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더 빛을.
0: 신라의 흥망성쇠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곳. 천년을 이어온 경주 남산 칠부람에 아침이 밝아옵니다.

0: 당신의 일상에 예술을 더하다.
1: 국악의 날 맞아요! 신명나게 놀아보세!
2: 국악의 날 특집,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양악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경쟁하면서 항상 쫓기듯이 사는 그런 일상. 근데 그렇게 쫓기면서 뭔가를 향해 달리는데 항상 불안하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음악적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우리도 뭔가를 할 수 있다? 항상 주류가 아니었던 악기들인데 이 악기들로도 어떤 울림과 감동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1: 오늘로 딴, 딴, 딴, 딴, 딴.
2: 그 하기 나온 대로?
3: 아, 중간에 다닥을 먼저 미리 넣어야겠다.
2: 아, 이게 추리니까 좀 헷갈려. 어려워.
3: 원래.
2: 아.
3: 네.
2: 아, 오케이. 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 4개 세면 되는 거야.
3: 8개.
4: 그럼 타악기가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뭘까 했을 때 그루브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말로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 흥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그동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흥을 타고 리듬을 타고 이렇게 몸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룹으로 지었고요. 엔드는 이제 저희가 하는 음악들을 통해서 들으시는 관객분들이 많은 상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엔드로 남겨놨습니다.
5: 먼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청춘을 표현한 음악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2번 그룹앤의 무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팀이라는 것 자체가 좀 되게 실험적이고 보통 타악팀 하면 연이하는 팀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타악이라는 편견 자체가 좀 남성적인 이미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아직도 그 타악기는 남자가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전통음악에서 여자 진짜 없거든요.

0: 치려고 했어.
1: 그러니까
0: 대신 치려고 했잖아.
1: 맞아.
0: 그러면 어디야?
2: 아니야 아니야. 기다려.
1: 사실
0: 아니 안 바꿨대.
1: 이거 그대로
2: 그때 못 받는 거잖아요. 지금 치는데
0: 그 앞에.
1: 그 어딜 줄여야 돼?
2: 주인님 좀
3: 징이 항상 반주 음악으로 갔다가 저희가 이제 징을 딱 메인 악기로 쓰자 해서 다섯 개의 징으로 이제 엎어서 막 두들기고 아니면은 징 안에 저희가 쇠 같은 거를 넣어서 아쟁 활대로 이렇게 겉에 테두리를 이렇게 확 밀면 아주 기가 막힌 그런 효과음이 나거든요. 그 곡이 저희 그루밴드의 색깔을 제일 잘 표현한 음악인 것 같아요. 제각각 다 다른 걸 치는 것 같지만 결론은 다 같은 걸 치고 있는 탑이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누구의 역할이 따로 없고 각자 막 놀다가 만나는 그런 게 많죠.

어느 나라든 이렇게 타악기가 다 있잖아요. 타악기는 그냥 말 안 해도 이렇게 그 흥은 다 통하는 것 같아요. 그 흥이 딱 통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서 타악기의 그런 매력 조금 알아주시지 않을까 해서.

0: 흑인이에요, 작곡가가. 딴따라따란빵 쳐다 우와.
1: 김진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소희 씨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사랑 사랑들 사랑이야 사랑 이러구나.
1: 김진수의 아지트 그만 너지.
4: 제 1번 관객일 수도 있고.
1: 아, 잘못 얘기한 거야?
4: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윤호 씨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 아가와 아가새의 관계처럼 윤호 씨의 센치멘탈리즘을 부추겨주는 대가로 윤호 씨의 부를 뜯어먹고 살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속아주고 모른 척해주고 그랬겠죠. 하지만 난 달라요. 그 사람들은 윤호 씨의 주머니 속을 사랑한 거지만 난 윤호 씨 사랑했어요. 그래요. 난 윤호 씨 사랑했어요.

0: 충격적일 정도로 사랑했어요. 난 그게 달라요.
1: 도대체 뭐가 달라?
2: 넌 그저 도망치고 싶었을 뿐이야. 너의 가족, 너의 과거, 너의 어머니, 너의 가야금, 그 모든 것들로부터 도망치고 싶었을 뿐이야.
1: 그래서 네가 경멸했던 내 주변의 악어새처럼 날 이용하려고 했던 거야. 센티멘탈리즘? 정현 씨한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난 처음엔 믿지 않았어. 왜냐하면 나 이외에 김회장이라는 사람과 가깝게 지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야.
0: 정현언니 매도하지 말아요.
1: 난 정현 씨한테 이성을 느낀 적은 없었어. 누나처럼, 어머니처럼 정현 씨가 가지고 있는 따스하고 화사한 감정이 편했을 뿐이야. 어머니를 잃은 다음에 정현 씨와의 만남이 나에게 위로가 됐던 것도 사실이야. 적어도 널 만나기 전에 그랬어. 그런데 그날은
2: 잊어먹지도 않아. 3월 30일 어머님의 기일이었으니까 난 심사가 의무로 해서 풍류방에 갔어.

0: 계속 가시죠.
1: 왔어요? 어떡하죠? 오늘은 아무 일도 하기 싫은데. 가야금 강습을 다음 주로 연기하죠. 거기 스위치 좀 눌러주세요.
0: 계속 불어요. 오늘이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날이거든. 그러니 우리 어머니 대신 그 단서를 불러줘.
1: 재밌네요. 오늘이 내 첫사랑 생일날인데. 윤호 씨는 오늘 가장 소중한 어머니를 잃었고, 난내 첫사랑을 잃었고. 불 킵시다. 다큰 남녀가 어둠 속에서 추억을 더듬는 것처럼 위험한 일은

0: 후회할 게 뻔한데 왜 이래야 해요?
1: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데.

0: 쓴 글씨는 내 사랑의 고백이나 맹세가 아니라 텅 빈 내 가슴을 스스로 조롱해서 휘갈겨 쓴 거야.
1: 지금은요? 지금도 그래요? 윤호 씨는 내가 몰랐다면 추잡한 과거로 숨기고 날 속여서 미국으로 데려가 심산이었어요. 그것도 텅 빈 거예요? 그런 인생이 두 사람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순 없는 거예요.
0: 제발. 널 잃어버리는 게 두려워.
1: 나도 두려워요.
0: 그럼 다시 시작하자.
1: 제발 날 만지지 말아요.

0: 그만해, 정연아. 이 세상 술을 너 혼자 다 마셔버릴 참이니? 이해 봐, 정말. 아니, 미쳤어, 아니, 왜 그래, 정연아, 너? 아니, 얘가 정말.
1: 안녕하세요. 뭐라고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고소를 취하해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0: 정혜인 지금 기분이 안 좋으니까 나중에 다시 오세요.
1: 아, 예, 그러죠. 제 짐 좀 가져가려고요.
0: 밖에 따로 챙겨놨어요.
1: 아, 예, 고마워요.
2: 벌레 같은 놈. 너도 인간이냐? 야, 자취방!
0: 정연아!
2: 귀신은 뭐 하는지 모르겠다. 너 같은 인간 안 잡아가고.
1: 아유, 왜 이러십니까, 이거?
2: 폭류방이 그렇게 탐나니? 아, 가져! 탐나면 다 가져!
1: 아, 말로 합세다. 좀 이성적으로 해요. 아,
2: 사람 누구나 자기 욕심 챙기려고 사는 거. 나도 더러 그러니까 그렇다고 치자. 그러니까 그 알량한 풍류방 홍채로 집어삼키려고 나 집어넣고 한 건 이해할 수도 있어. 하지만 무인 어린애야. 이제 세상에 고개를 밀고 숨쉬는 어린애라고. 그런 어린애를 네 욕심 때문에 이런 식은창 속으로 끌어들여?
1: 내가 뭐 어쩌다고요?
2: 그 애가 계신다고 너한테 무슨 이속이 있니? 너하고 그 애하고 얽히고 설키고 상처 입히고 상처 받고 만다고 너한테 무슨 이속이 있어? 끝까지 폭력을 챙기는 거 아니야? 가져 다 가져. 짐승 만든 못한 놈아.
0: 정연아, 그만해. 저런 인간을 상대로 따지기는 뭘 따지.

0: 재실아. 재실아.
1: 누구세요?
0: 나다.
1: 오빠. 아니, 이렇게 밤늦게 웬일이세요?
2: 일 끝나고 들어가다가 틀렸다.
1: 저 들어가요, 오빠.
2: 이거 애들 주라.
1: 오빠.
2: 오빠 술 한잔 했다. 들어가. 응?
1: 왜? 그냥 가려고.
2: 무이가 아파.
1: 왜?
2: 옛날에 어머니 아프듯이

0: 이건 웬 가방이야?
1: 어, 나 취직했어.
0: 어디?
1: 그냥 이러는 데지.
0: 아직 그만두고?
1: 아니, 내가 또 들릴게. 응?
0: 조심해라 오빠.
2: 요즘은 자주 늦잠 주무시네요 어머님.
3: 예, 그러게 말이다. 잠은 깼는데 눈이 떠지질 않아. 눈이 감겨갖고 뜨려고 해도 눈꺼풀이 천근만근 한 게.
2: 찬바람 보니까 고난하신가 봐요 어머니.
3: 예, 내 평생에 늦잠을 자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새벽에 일어나야 이 머리가 맑고 마음이 잔잔하고 저절로 욕심도 사라진다. 그런 맹갱지수 같은 맴을 가지고 가야꼴을 대해야 깨끗하고 티끌없는 소리가 난단 게. 몸도 맴도 깨끗해야 하니라.
2: 어머나 어머님 가락지하셨네요.
3: 이거
2: 자만옥인가 봐요 어머님.
3: 예, 그래야.
2: 저 어머님 가락지하신 거 처음 봐요.
3: 그래요? 오래돼야지.
2: 이게 무슨 가락지예요, 어머님?
3: 이 귀한 것이지.
2: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어머님?
3: 아, 큰 뜻이 있고 말고.
2: 뭔데요?
3: 네가 시집 와서 고생만 하는데 시엠이라고 가락지 하나 해준 게 없으니.
2: 아니에요 어머님, 저 그런 거 안 바래요.
3: 영식이는 어떠냐?
2: 네, 저하고 잘 자요.
3: 예, 지혜비하고 안 자고?
2: 네, 저하고만 자요.
3: 그것이 그래도 늘 따른 게 다행이다.
2: 아침 준비할게요 어머님.

0: 관객 반응이 최고잖아. 얼마나 재밌게 구경하냐.
1: 그래.
0: 역시 우리 구강은 답답한 실내보다는 마당으로 끌고 나와야 돼.
1: 그래. 어?
0: 생활 감정 속에 파고들어가야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기분 좋지? 내 생각은 이래. 한국인의 몸속에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가락과 우리 소리가 몸속에 들어있다고. 가령 국거리 장단을 친다고 생각해봐.
2: 춤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도 어깨춤 정도는 저절로 출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음악은 배우지 않아도 공감대가 있다고. 이거를 너무 형식에 얽매여서 규격화시키면 국악은 어렵고 낡고 따분한 게 돼버려. 하지만 우리 옛날 선조들이 타던 식으로 장터나 마당이나 거리에서 연주를 하면은 하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거리감이 없어지고 본래 우리가 타고난 가락이나 율동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 말은 사람들이 국악을 향해서 오길 바랄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어가야 한다고.
0: 내 말이 틀렸어?
1: 응.
0: 야, 이게 우리의 삶이야. 우리야, 너와 나의 삶이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알았지?

0: 노천에서?
1: 네. 동서경하고 무희하고 상희랑 저 이렇게 네 있어 합동으로 졸업 공연을 할 계획이에요.
0: 같이 하는 건 괜찮지만 학교 강당 아니고 어디서 하겠다는 거야?
1: 공원 같은 데서 할 계획입니다.
2: 공원? 저희 국악의 생활을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3: 관객의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연주자와 관객이 하나가 되는 거죠. 한 대 어우러져서 같이 춤추고 같이 연주하자는 거죠.
2: 일종의 해프닝 같은 거로구만.
1: 서양 음악의 해프닝과는 좀 다른 겁니다.
2: 아, 물론 무슨 뜻인 건 나도 이해해. 하지만 졸업 공연도 수업의 연장이니까 역시
0: 한번 시도해보는 게 어떨까요? 우리 가락은 갇혀진 공간보다는 열린 공간에 더 제맛이 나잖아요.
2: 나쁘진 않지.
1: 고맙습니다, 한 교수님.
0: 무희도 괜찮겠어? 가야금은 은근한 맛이 있어야 하는데.
4: 찬우하고 같이 해보고 싶어요.
0: 공원 벤치에 앉아서 졸업 연주에 학점 매기는 기분도 괜찮겠는데? 아, 참, 다음 주 죽사 선생님 생신 준비하는 거 잊지들 말고.
5: 네. 네.
6: 인멸된 것으로 알려졌던 서기복류를 고스란히 간직한 죽사가 아, 통안의 눈물로 가락을 엮으며 살아온 당대의 명물 사라져가는 서기복류의 유일한 전수자 문화재 지정 시급 뭐 이만하면은 죽사 선생에 대한 뭐 소개는 충분한 것 같은데 응?
3: 문화재 관리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7: 아무 연락이 없어요.
3: 죽사 선생이 문화재 지정을 받아야 스크립 작업에 들어갈 텐데 어떡하죠?
6: 매스컴에서 떠들어대고 있으니까 곧 반응이 있겠지.
7: 예.
6: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저 죽사 선생님하고 국악회 원로 몇 분이 생일 잔치가 합동으로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부터 카메라에 담아두죠.
8: 선배님 전화 왔습니다.
6: 응? 어디? 예, 김희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아, 예, 죄송합니다. 아니, 무슨 오해가...
8: 뭐가 잘못됐습니까?
6: 나 좀 나갔다 올게.

0: 어서오세요, 선생님. 아, 네.
1: 죽사 선생님?
2: 네, 어서오시오, 방송국 선상님.
1: 아니, 뭐 때문에 그런 짓을 하셨습니까?
2: 가을 햇살이 좋은 게 꽃도 저절로 탐스럽게 피었소. 반가운 소식이라도 가져오시었소.
1: 선생님, 갈비가 음악을 합니까? 음악은 소리인데 소리를 들려주셔야죠.
2: 아가, 문화재만 대문이야. 문화재 헌 사람만 아니라 전수생한테도 돈이 나온다더라. 아, 무렴 나라에서 흐는 일인데 문화재만 대문이야. 돈 걱정하고 살겠냐.
1: 생각해보십시오, 죽사 선생님. 아니, 지금이 어느 때인데 심의원들한테 갈비짝을 돌리시냐 말입니다.
2: 때는 바야흐로 천고마비의 계절 아니겠소. 뭘 그런 걸 가지고 언성을 높여 싸시오. 올라오시오.
0: 아, 네. 이리 좀 앉으세요.
1: 아, 네. 뇌물이란 정당하지 않은 일을 성사시켜달라고 갖다 바치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께서 뭐가 캥기셔서 그 갈비짝을 돌려가지고 멀쩡한 얼굴에 먹칠을 하십니까? 참 딱하십니다. 선생님 그러시면 저는 뭐가 됩니까?
2: 그것은 방송국 선상님이 모르시는 말씀이요. 시절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것은 아니요.

0: 같은 점수면은 뇌물을 먹은 쪽에 표를 던지는 것이야 인지상정 아니겠소.
1: 축사 선생님.
0: 보시오, 방송국 선상님. 늙은이를 너무 탓하지 마시고 나가 보낸 갈비짝 안 받으신 위원님들 계시거들랑 그거나 좀 알아다 주시오. 이? 나가 고리채를 내서라도 마저 인사를 드릴 것인게. 이?
1: 선생님은 석유복류를 직접 전수받으신 유일한 생존자십니다. 이런 짓 안 하셔도 순리대로 문화재 지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0: 시상이 어디 순리대로만 돌아가는 것이오. 이나살이 돼서야 나가 그걸 터득했으니.
2: 여기가 이금호 시댁인가요?
3: 아, 네, 그런데요. 어디서 오셨어요?
2: 이거 돌려주면 나신다고. 네, 실례했습니다.
3: 네.
0: 아가.
3: 네.
0: 갈비짝 저쪽으로 옮겨라. 썩어 문드러지기 전에 손질해 놔야지. 먼 길 오신 우리 방송국 선상님 몸 보신 애들이자.
3: 네. 돌리식 물건이 거의 다 돌아왔어요. 냉장고에 네. 빡쳐서냐 밖에다 놔둘게.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바쁜 뜻으로 하신 건 아니니까 선생님 이해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이건 아직 상한대요, 어머님?
0: 이 성은 것, 어중간 한 것, 상은 것, 시스로 구분해라.
3: 네, 어머니.
0: 성은 것은 정육점에 내다 팔고, 네. 어중간 한 것은 박박 화서 몸보신 오고, 상은 것은 화단에 걸음 주면 안 되겠냐.
3: 아유, 자, 그럼 되겠네요, 어머니.
0: 아이고, 매. 아니 봄에 담은 멸치젓에 구더기가 콩버섯도 피듯 부글부글 폈구나. 소금을 켜켜이 얹었구만서도 아이고 망치켜라. 이거야 아무래도 영락 없는 사람 죽을 개변이구나. 이. 아 창대기라는 놈 죽던 해에도 황색이 젓을 몽땅 버렸었는데 아가, 난리 나거든. 젓갈 먼저 챙기거라. 젓갈 한 부시기만 있으면 1년은 맨밥 안 먹는다. 죽기 전에 얼굴이나 한번 봤으면 쓰겠는데 멸치 젓갈에 구데기가 핀 게 아무래도 유당한테 뭔 변고가 날 조짐만 같구나.

0: 그래. 앞으로는 뭐 할 건가?
1: 당분간 쉬고 싶어요.
0: 풍류는 아예 걷어치우고? 나야 박 선생 돕는 건 딴 뜻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나야 그저 박 선생 단소 소리가 좋아서 드나든 것 아니오. 부담 느끼지 마시고 풍류방을 더 계속해보는 게 어때요?
1: 김 회장님, 남들이 오해하는 거 무서워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김 회장님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래요. 하지만 이젠 제가 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건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부터 따져봐야 되겠어요.

0: 그리고 나서 김 회장님 도움이 필요하면 다시 찾아뵐게요.
1: 언제든지.
0: 고맙습니다, 김 회장님.

0: 안녕하세요, 이문희 씨. 풍류방에 어디로 이사를 간 겁니까?
1: 저도
0: 박정현 씨한테 연락이 안 돼서 말입니다. 아파트에서도 이사를 갔고. 그럼 또 뵙죠.
1: 정현 언니를 왜 찾으시죠?
0: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윤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손 회장님이 박정현 씨를 찾고 있어요.
1: 윤호 씨 아버님이요?
0: 어떡합니까? 해결을 해야죠. 어쨌든 그 애는 돈으로 안 되는 거야 할 수 없고요.
2: 달력에다가 동그라미 표시해놨어. 엄마 생일날 가려고.
1: 잘 생각했어, 언니. 엄마도 옛날하고 많이 달라지셨어. 언니를 보면 좋아하실 거야.
2: 우리는 어떡할 거야?
1: 뭐?
2: 미국 가는 거. 왜? 잘 안 돼?
1: 잘 돼.
2: 집 걱정하지 말고 가. 내가 네 대신 엄마 딸로 잘할게. 왜?
1: 아니야, 아무것도.
2: 무슨 일 있어?
1: 언니, 형분 어떤 사람이었어?
2: 그저 그랬지 뭐.
1: 왜 결혼했어?
2: 날 끔찍히 위해줬어.
1: 그뿐이야?
2: 죽은 사람 생각해서 뭐해?
1: 사랑해, 지금도?
2: 잘 안 돼? 부잣집 아들이라고 하더니.
1: 그만뒀어. 그런데 잊혀지지가 않아.
2: 첫사랑? 잊어버리려고 노력할 거 없어. 첫사랑은 간직하는 거야. 간직하고 살아. 사람 뭐든지 간직하면서 살아야 돼. 간직할 게 없는 사람은 네 형 정말 날 끔찍히 위해줬어.
1: 미안해 언니. 내가 괜히 형부 얘기를 해서. 미안.
3: 저것도 마저 넣어서 과라.
4: 아니, 저건 덜 상했는데 저 찜해서 손님 대접하죠, 어머니.
3: 다 놔서 팍팍 과.
4: 네.

0: 어머님, 정말 왜 그런 일 하신 거예요?
1: 휘휘 저어라.
0: 네. 자, 무슨 이유가 있으신 거죠? 그냥 갈비 돌리신 게 아니고요.
1: 촛불이 타서, 다 타서 말이다. 꺼질 때쯤 되면 불길이 확 번지지 않냐? 세상 만사가 다 그런 것이다. 촛불도 그러고 사람도 그러고. 장작 더 들여놔라잉.
0: 네.

0: 사료장에서만 반백년인데 이 둘은 화동잔만하게 두고 조선 천지 살펴봐도 임정하는 팔방미인 없다 이다.
1: 참말이요?
2: 아버지!
1: 이년이 아직도 맛을 모르고 뭐가 언제 얘기 살가 버리고 생겨라 이년아! 또 한 번 붙어봐라 이년아! 내가 이년아 무덤까지라도 이년아 따라가서 이년아 말려! 내가 욕실을 낼 거야 이년아! 아이고 분해 아니 뭐가 어쩌고 어째? 어? 아니 뼈대 있는 가문이란 말을 팔아? 나도 모르고 시집을 왔더니 그래 서방이라는 놈은 저 자식이 먹는지 굶는지도 모르고 가만히 있어? 뭐가? 아니 그 젖댄가 뭔가에 미쳐서 밤낮 없이 뱃 나오는 소리만 불어대고 가만히 있어? 그냥 내 또 그건 부지런히 또 참을 수가 있어? 그런데 이제 뒤까지 해기냐? 이년 낯짝도 애비를 닮아 뺀들뺀들해서 살약개를 잡아먹겠구나 이겨라 이기 야 손녀야 가자
3: 너가 혹시 손녀 아니야? 맞냐? 아이고, 아니 너가 어떻게 역을? 응? 아버님은
4: 아버님 심부름으로 왔어요. 아버님께서 다음 달에 찾아뵙겠다고 말씀 전하라고 했어요.
3: 살아치시냐? 유당이?
2: 네. 어머니!
5: 가보세요.
6: 자, 선생님 어디가 나쁘신 겁니까?
5: 글쎄요, 당분간은 괜찮으실 겁니다.

어머님? 정신이 드세요, 어머님? 뭐라고요, 어머님?

가신다는 말씀도 없이 훌쩍 떠나서 며칠째 안 돌아오시면 어쩐다요?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잠은 어디서 주무셨어? 당신도 참 딱하시오. 무당 아니라 당신보다 더한 대금의 명인이라고 해도 자연의 소리를 인간이 어찌 이긴다요? 공연한 객기요. 연금 유당은 이미 산 사람이 아니에요. 친적은 당신을 떠났어요.

시간이 없단 게요. 서두르시오. 점잖은 자리입니다. 국지 잡으신 지도 오래되셨지 않습니까? 마음도 푸시고 손도 푸시고. 아, 웬 하그들처럼 심통이요. 어서 준비하시오.

아, 싸게 오시오. 참말로. 조심하시오.

0: 과연 신기에 가깝구나.
1: 과찬이십니다.
0: 헌데 북재빈은 신통치가 않아.
2: 단물은 다 빨아먹고 쓴물만 남았어? 이? 이런 방구 말도 없이 보따리만 챙기시게? 어디 말재끼 들어봅시다. 이? 난 당신이 좋아서 자식 새끼까지 버리냐니요. 그런디 내가 당신을 순순히 놔줄 것 같아요?
3: 임자한테는 내 북이 필요하겠지만 내 젖대는 임자가 필요치가 않아.
2: 참으로 답답하구만. 아, 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이나 들어보잖게요.
3: 임자는 잘못한 거 없어.
2: 그럼 뭐간디?
3: 임자하고 같이 있으면 내 기가 남아있잖아. 속이 허하단 말이야. 북이고 대금이고 다 빈껍데기야!
2: 당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지내시오. 이 술타령을 하든 치집질을 하든 나 일체 관여치 않을 것인게.
3: 임자는 임자대로 나는 나대로 삽시다. 아이고,
2: 빌리다. 내가 이렇게 싹싹 빌텐게 제발이지 헤어지자는 소리만 마시오. 유당 당신이 없으면 내 가야권은 헛것이오. 북장단이 맞아야 내 가야꾸가 신명이 나서 춤을 추는 거 당신도 잘 아시지 않소? 제발 하시지 마시오. 그렇게 제발 유당! 유당! 유당! 유당! 예, 이놈아! 두꺼운 베개 성사하자고 덤벼들더니 지짐이란 인물 좋고 소리 잘하고 유를 알아야 한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날 헌신장거리도 버리고 조강지 저한테로 간다고? 니런 가슴은 안 찢어지나 보자!

임자한테는 내 북이 필요하겠지만 내 첫 때는 임자가 필요치가 않아.

0: 그렇게 사이가 좋으셨는데 왜 헤어지셨어요, 어머님?
1: 우리는 일로서 학공을 했은 게 파열과 함께 파공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일 아니겠냐. 유당은 나와 지내는 3년도 저때를 거의 입에 대질 않고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저때에 김이 안 드는 걸 알고서는 훌쩍 떠나버린 것이야. 내가 유당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하지만 나는 유당을 놓을 수가 없었다. 나 또한 유당의 부관이고는 가야고 출하나 제대로 탈 수가 없었은 게 묘한 연분이여. 아무리 생각해도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제2회 국악의 날과 국악 주간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립국악원 국악주간 정책 세미나가 열립니다. 공공재로서의 국악의 가치와 공교육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국악의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국립 남도국악원 굿음악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는 저승운사굿을 주제로 전승이 끊겨가는 영혼결혼식을 무대화한 지역별 공연과 학술회의, 국악과 함께하는 명상까지 사흘간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회 국악의 날 기념식이 개최됩니다. 국악의 위상을 높이고 국악계 인사들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으로 공로상 수여와 축하 공연은 국악방송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박물관 문화향연, 나의 박물관 타악입니다. 전통장단의 강렬한 리듬과 비보잉의 역동성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국립부여박물관 야외마당에서 관객 참여형 공연으로 진행됩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국악주간 기획공연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입니다. 국립세종수목원과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국악공연으로 전통음악이 일상 속 살아있는 울림이 되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딱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갑신년 중하월에 남해 광리왕이 영덕전세로 짓고 대연을 배설할지 삼해 용왕을 청하여 군신 빈객을 좌우로 늘어앉혀 수삼회를 즐기더니 과음오신 다시 온지 용왕이 우연히 특병하여 백약이 무효라 홀로 앉아 탄식을 하시느니 탑상을 탑

0: 흑방귀 혀는 흑운이 궁전을 뒤덮고 폭풍새우가 사면으로 두르더니 서은 도사가 학창을 떨쳐 입고 궁전을 내려와 재배이진왈 약수삼천리에 해당화 구경가 백운유지연의 천년벽돌을 얻으려고 가옵다가 화약풍편에 듣사오니 개왕의 평세가 만만이중 다기로 배웁고 저왔나이다.
1: 알아요.
0: 용왕이 판기허사 원컨대 도사는 나의 맥을 보아 황황은 나의 병세에 특효지약을 자세히 일러주시옵소서. 왕이 발을 내어주니 도사 앉아 맥을 볼 제심 소장은 화요 간담은 목이요 폐대 장은 금이요 신방 광수요 피난토라. 간목이 택과하여 목극도 하였으니 피가 상하옵고 담성이 심원이 신경이 비약오고 폐대장이 왕성허니 간담경자진이라. 방서에 일러쓰되 비는 일신지 조종이요 담은대 일신지 표군이라. 심정 즉 만병이 식오고 심동 즉 만병이 생하오며 신경 곧 상하오니 무슨 병이 아니날까. 오로 칠상이 급하오니 가감 백줄탕을 잡수시오. 백줄을 초구하야 서돈이요 사이는 초구하야 두돈이요. 백봉룡 산약 오미자 회양 당기 청구강 알독할 가간 돈 감초우 질포 수일승 전반윤용 사 동경이라. 설사가 급하오니 가감 백줄탕을 잡수시 백줄을 추구하야 서돈이요 사이는 추구하야 두돈이요. 백봉룡 산약 오미자 회양 당기 청군강 알독갈 가간 돈 감초 질푸 실롱시 백조약의 각가치로 다 쓰려다는 치려 먼저 죽을 테니 약을 한테 모일 적어 인삼은 비가 뭐니 대보원기하고 시간 생기면 조영량이로다. 창출을 감으노니 건비당이오고 제사 제스보고 겸치담비라. 감초는 감으노니 구직 온중 허구 생육사화로다. 침구로다 살일째 천지지 상경이면 갑인 갑술시 담경유수로 주고 을일유시에 대장경 상향을 주고 연구로 주어보자 일신매기주해 삼해간 사이음 육공손시루 팔레관 구혈 열삼기보자 팔문과 삼액을 풀어주되 효염이 없으니 십이경 주어보자 승장엽 전 천돌구미 거월 상완 충완 하완 심권 단전 곤륜을 주고 촉대음 비경 삼음교

약과

전전 위중투라 도사 다시 맥을 볼제 맥이 경동맥이라 필맥이 상하오면 복중으로 난병이요 복중이 졸려 아프기 난 화병으로 난병인디 음황풍병이라 여섯 가지 기운이 동하여 손기 산기 난 정음이요 진경예미 난 정량이라

0: 있으련 자유와 있으려니와 만일 그렇지 못하오면 염라 대왕이 동성 삼촌이여 동방사기가 초산이 되어도 두루황새암천 돌아갈기 허였소.
1: 그때여 별주부가 음친경에 기어올라 사면을 살펴보니 왠갓 날짐승들이 모여들어 상좌 다툼을 허는 뒤 가관이었다. 봉황새 청난지며 니대마

0: 곁에 내가 가서 울음을 우니
1: 헤이

운산 석상호동 기영 기영 올라

삼은 쓰니 내가 어른이 아니시냐. 까막 이꾸지 좋아요. 너는 대가리 크고 털 덥수룩 건너비 어디로 상장한단 말이냐. 봉황새 꾸지 좋아요. 너는 전신에 흰점 먹고 두 눈에 검은창 뿐인 놈이 어디로 상자한단 말이냐. 까마귀 왈 내 근본 들어라.

주고 오나은 길에 적벽강 선유할지나 미도 삼국망으로는 할지 천하의 반분을 내 홀로 알았으니 천하의 비금주수 효자는 나뿐인가 아이고 서름이야

내가 웃고 네 앞만 그런 니도 네 심정 불치어여 열두 가지 구루모루로 과부집 남기 앉아 우루모루로 동료할 까옥 까옥 도락 도락 개이연 음성으로 수절과 부유인을 제 띠소리 꽉꽉 나면 세상인가 하니 미워라 도를 틀어날리며 떠나자 배 떨어지니 세상에 미운 놈은 너 밖끝도 있느냐 빈터에 나 찾아가지 이 좌석은 물기로다 까마귀 왈. 내 아무리 그렇게 생겼다 할지라도 만좌 중에 내 망신을 이다지도 시킨단 말이오. 그때요 별주부는 또 한편을 바라보니 왠갓 길김생들이 모여 앉아 상좌 다툼을 하는 뒤 가관이었다.

0: 좋겠군요.
1: 좋지. 헤.
0: 옥경상관 승 필하오던 풍채 좋은 사냥나 서백이 비수 사냥할째 비웅 비표 오미로다 장애 방랑나 저 격시 황우 처다람지 강

달랜 토끼털 좋은 너구리며 암곰 솥곰 메뚜시며 노루사슴 승냥이 이러한 동물들이 망금망금 내려와서 상자타 춤을 끌어는구나. 우리가 연년이 회치호고 노는 노름에 상좌 없이는 못 놀겠대. 그러니 금년부터서는 상좌를 정하고 노름이 어떠고 그 말이 옳다하고 저기 앉은 장도감은 언제 났소? 노르란 놈이 좋아라고. 자네들 내 나를 들어보소. 내 나를 살짝 쉬면 기경상천 이태배의 딸과 둘이 동접어요 황산 신년 그릇있다. 태백은 인재로서 북경으로 상처하고 나는 미모를 김생이라 이리 존케

0: 팔파총 너구리가 난이며
1: 좋지.
0: 장도감도 내 아래요. 팔파총은 언제나 쏘 나우수작 들어보소. 공작 내 지은 집에 좌편 참용관이요. 우편은 금봉로라. 이교의 뜻을 두고 조작은 이 글을 지어 동작

0: 예.
1: 대체 별주부 관상 잘 보시오. 영락 없이 그렇소. 내 세상은 그렇다 하거니와 수궁 흥미는 어떠호? 우리 수궁 흥미야 좋지요. 수궁 풍경 방귀 듣고 가자 하면 마다 할 수 없고 가자 흔들 갈 수 없으니 당초에 듣지도 마시오. 내가 만일 듣고 가자 하면 쇠아들놈이오. 어서 한번 들어봅시다. 그럼 내가 이를 테니 한번 들어보시오. 우리

동네 신위 체령이라. 무비원 대해다 전역한 집을 짓고 유리 기둥 후박 주춤

만주 귀시하고 백성이 안덕이라 왕무금변창일 주와 천배인 오빠 헌담은 안주 불로초홀 쌓약을 취토로 먹은 후에 지흥이 도도할지 적벽강 소장 첨과 채석강 태백 흥미 대화성 아로우스면 이 세상에

어디 한무제도 이런 재미를 알았던 널 세상에 있을 소가 달란 세상을 다 버리고 태서방도 수궁을 가면 훨씬 벗은 저풍물에 좋은 표수를 할 것이요.

0: 버렸으시오. 별주부가 어떻게 말을 잘해놨던지 토끼가 딱 풀렸겠다. 할 일 없이 수궁으로 들어가는디 철왕릉 앞에서 앙금앙금 토끼는 뒤에서 깡총깡총 월로 수변을 내려갈지 걷는 산바위 틈에 여울한 놈이 난지며 여봐라 토끼야 와야 너 어디 가느냐 너 수궁 간다 너 수궁은 무엇하러 가느냐 나 별주부 따라서 교수로로 간다 허허 자식 싫은 분놈
1: 아이고
0: 불쌍 타천 태궁아 녹녹 간디름마

걸려터자마는 고인이 이르기를 태상 호비라 허여그스니 너와 나와 이 산중에 암혈에 깃들이고 인천에 같이 놀아 풍월로 벗을 삼고 피우고 안개 낀 날 팔자 취석으로 찾아 동천상 동지상국 일시예별을 맞았더니 저 지경이 웬일이냐

잘쓰는 위인형가 역수 한풍술 분소리 정사일고 제모작구 천추원한 초해왕도 진무관에 한번 가서 다시 오지 뜨지

언언가면 다시 모두 눈이라 위방풀이 난마

여보시오, 별주부. 네. 우리 여우 사촌 아니었더라면 큰 일 날 뻔했소. 내가 저 물속에 들어가서 용왕이 된다 해도 못 가겠소. 별주부 기가 막혀. 올 테면 오고 말 테면 마시오마는 저놈 심술이나 한번 들어보시오. 먹을 때가 있으면 지가 앞을 서서 가고 죽을 때가 있으면 퇴서방을 앞세워 갈 것이니 더군다나 내일 아침 김포수 날랜 총알 꾸르르르르르르르 탕! 그분 탕 소리는 빼래도 그렇다대 아니 갈 일 것으마는 여기서 수긍이 얼마나 돼요? 별주부가 다시 구변을 내놓는 뒤 수궁 천리 뭐다 마소 맹자도 푸른 천리 양해원을 가고 왔고 위수어 북항태공도 문왕 따라 입주를 하고 한기도 장 척뚜그나는 황면 장군 한신이도 소하 따라 한중가성 대창단에 굴렀으니 태서방도 나를 따라서 우리 소궁을 들어가면 좋은 벼슬을 할 것이니 염려 말고 따라갑세. 그러면 온갑세 각상을 바라보니 토요가 떠나내는 한가헌 추강어부 풍월실럭하는 벤지 심리장강 격파상후 왕래를 하던 거룩된지 우호상연월 속에 범상공 노던뱀지 동강칠리 단호와 흠자 등 낚시뱀지 야

0: 졸였던네. 별치부 기가 막혀. 여보 태공 간 좀 빨리 가지고 오시오.
1: 아마
0: 가든 토끼 돌아다보며 욕을 한번 퍼붓는디. 제기를 붓고 발기를 갈 녀석.

0: 난 말이냐 미련하더라 미련하더라 너 그 용왕이 미련하더라 너 그 용왕 실겁 이날 갖고 내미련 기덕의 용왕 같거두면 영락 없이 죽을걸 내미 궁기서이 아니었더라면 내 목숨이 살아나리 내돌아간다 내가 돌아 간다 행운 청산으로 나는 간다
1: 아침이야
0: 별주부 기가 막혀 여보 태공 간 좀 판날 만큼만 뒤어주고 가란 말이오 가든 토끼 힐끗 돌아가군요 야 이놈 별주부야 네 죄상을 생각하면 너를 단박에 저 내민 바위에다가 옹기찜 부시듯 부셔 죽일 일으로 돼 수로 말리를 나를 얻고 나온 정성으로 너를 살려줄 것이니 이 다음에는 그런 보초 떼기 없는 짓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 정성이 지극하니 너 그 용왕에게 먹일 약이나 하나 일러주마 수궁에 들어갔더니 암자라 이쁜 놈 쎄 뜨구나 하루에 1,500마리씩만 잡아서 석 달 열흘간 먹이고 복쟁이 쓸게 천석을 만들어서 양이간에 다 먹이면 죽든지 살든지 끝장이 날 것이다 자 나는 간다 어서 들어가거라 별주부 할 일 없이 수궁으로 들어가고 토끼란 놈은 죽을 목숨 살아났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방정을 떨다가 노루 잡으려고 쳐놓은 그물에 탁! 걸렸겠다. 아이고, 이럴 어쩔 거나. 차라리 내가 수궁에서 죽었더라면 정초 한식 탄호 추석이나 받아 먹을 것을 이제는 네 놈의 뱃속에다 장사를 할 거나 이리 한참 서유울째 18이 때가 윙 하고 날아드니 아이고 신앙청 사촌님네들 어디 갔다 인자 오시오 오 이놈 그물에 걸렸으니 속절없이 죽게 되었구나 죽고 살기는 내

재주에 매여 싸우니 내 몸에다 신화 좀 쓸어주시오. 네가 꾀를 부릴 양으로 신을 쓸어달라 하지만은 사람의 손을 당할 소냐? 사람의 손이 어쩌단 말씀이오? 내가 이럴 테니 들어봐라. 사람은 내력을 들어라. 사람은 내력을 들어봐라. 사람은 손이라 하는 것은 엎어놓으면 하나리요 대세놓으면 땅인디요. 우리 저 우리 금이 이기는 일월 다니는 금이요. 엄지 장가락이 두 마디기는 천지 인삼제요. 치가락이 장가락만 못오기 정월 2월 3월 장가락이 그 중에 길기는 4월 5월 6월이요. 무명지 가락이 장가락만 못오기는 7월 8월 9월이요. 소지가 그 중에 짜롭기는 10월 동지선 딸인디 4호 교유가 여가 있고 건강 간진 소리고대 선천 팔개가 여가 있고 불도로 두고 일러도 감중년 감상년 여가 있고 육덕의 물에 대안경 천지가 모두 일장중이니 네 아무리 꾀를 낸들 사람은 손 하나 못 땅어리라 두 말을 말고너 죽어라. 그저 죽고 살기는 내 죄죄 매였으니 그냥 내 몸에다 신화 좀 쓸어주시오. 18대가 달라들어 신을 빈틈없이 담뿍 쓸어놓고 날아간 뒤에 토끼란 놈은 죽은 듯이 없었을 적어 그때 마침 초등목수 아이들이 지게 갈 키를 짊어지고 메나리를 부릉에 올라오는디 어이가리

어그도와 넘차 사람이 세상에 삼견할제 별로 후박이 없건만은 우리네 팔자는 무슨 여러 팔자로서 심심산고글 다니는가 여보아라 동지들아 너는 저거를 비워 나는 이고를 피어 부러진 잔목 떨어진다 겹을 긁고 배워 뭉뚱거리며 부모 처자를 극진공대

3차. 이러고 올라오다가 보니 토끼가 걸렸겠다. 아따 야들아, 토끼 걸렸다. 그 불패라 꼬먹고 가자. 한 놈이 썩 들어가 토끼 뒷다리를 쑥 빼보더니, 야, 이놈 걸린 지 오래되었나. 실을 담뿍 쓸었구나. 그러면 그 냄새를 맡아보아라. 이놈의 냄새를 맡대. 머리 쯤 맡았으면 잘 꼬먹고 갈 것인데, 해피는 밑구멍에다 맡아놓은 것이 꽤만한 토끼가 숭에서 참고 나왔던 도토리 방구를 스르르르르 껴놓으니 꼭 구랭이 썩은 냄새가 나던 것이었다. 아따, 이놈 썩은 지 오래돼야 한다. 구랭이 썩은 냄새가 난다. 썩었으면 냅싸버려라. 휙 집어 던져놓은 것이 쩍 건너가 오똑 서서, 예요 이 시래비 아들 놈들, 이번에 수궁에 가서 너그보다 더한 용왕도 속이고 나왔는데 니놈들 손에 죽을 소냐? 이놈이 또 한 목숨 살아났다고 방정을 떨고 한번 돌아보는디. 반대장자.

문유 결승 장자 방이 의사 많기가 날 많으며 신 줄기 물을 채갈 양.

하더라도 한가 허기가 날 안으며 예전 청산 두연 자주 운다 각세 소리

눈천지 금잔디 차르르르 깔린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깡짱 뛰어 돈 일며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 절씨구 치와자 존내 고국 산천이 반가워라. 이리 한참 논의 적에 독수리란 놈이 어디서 윙 하고 날아들더니 토끼 대굴박을 후닥닥 뚝딱. 아이고 장군님 어디 갔다 인자 오시오. 오 내가 둥둥 떠댕기다가 시장에서 너를 잡아먹으려고 왔다. 아이고 장군님 어디서부터 잡수실라요. 맞죠 대관에서부터 먹어야겠다. 아이고 장군님 나 죽기는 설찬으나 나 서름이나 들어보시오. 야 이놈아 네가 무슨 서름이 있단 말이냐. 이놈이 청승조로 한번 울어보는디. 아이고 아이고 어쩔 거나. 아이고 이룰 어쩔 거나.

공산에다 던져두고 임자 없이 죽게 되지 이야 니 설 수일까. 야 이놈아, 그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오라. 제가 이번에 숙례를 들어갔었지요. 그래서 숙례를 들어갔더니 용왕께서 의사줌치를 하나 주십디다. 그래, 그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오라. 이렇게 쫙 펴놓고 보면 궁기가 서늘게 뚫렸는데 한 궁기를 탁 튕기면서 썩은 돼지 창자 나오니라 하면 그냥 꾸역꾸역 나오고, 또 한 궁기를 탁 튕기면서 돼지 창자 나오니라 하면 그냥 꾸역꾸역 나오고, 또 한 궁기를 탁 튕기면서 삥아리 새끼 나오니라 하면 삥아리 새끼가 하루에 1,500마리씩이 나오는 그런 좋은 보물을 임자 찾아 못 전하고 저 무주 공산에다 두고 죽게 되니 그간이 원통어요. 야 이놈 토끼야, 그럼 네 목숨을 살릴 테니까 그거 다 줄래? 아이고 장군님, 목숨만 살려주시면 드리고 말고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 있느냐? 저기 있죠. 가자. 독수리란 놈이 토끼 대굴박을 좋은 소지병 들고 들고서 훨훨 날아가더니 바위 틈에다 탁 내려놓고 여기냐? 예. 야 이놈 토끼야, 내가 시장에 죽었으니까 빨리 들어와서 의사 숨치를 내오니라. 장군님, 내가 저 안에 가서 내올 텐게 내 뒷발을 잡고 계시다가 놔달라는 대로 좀 놔주시오. 토끼는 꾀가 많은 놈이라 아빠를 발 속으로 쑥 집어넣더니 장군님 달만 허요. 조금

다 덜어주시오. 조금 조금 하더니 뒷발을 탁 차고 안으로 쑥 들어가. 느닷없이 희주 반장을 내었다. 세월이 요.

야 이놈 토끼야. 내가 시장이 죽었다는데 뭐시 그리 한가한채라고 시주를 부르고 앉았느냐. 어서 가져오너라. 토끼가 호령을 하는데 야 이놈 독수라 내 발길 나가면 네 해골 터질 텐게 어서 날아가거라. 야 이놈아 다시는 안 나올래? 내가 뭐 들으러 갈 것이냐? 노래에 출입할 수도 없고 집안에서 손자나 봐주고 자봉이나 할란다. 어서 날아가거라. 이것이 내가 살아났으니 의사 좀 지라는 것이다.

0: 저는 14살 가야금 소녀 박구은입니다. 제가 되게 좋아했던 가야금을 제가 창작도 하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곡도 연주해보고 그리고 전통 음악도 연주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야금이 되게 재밌고 저랑 더 가까워지고 가야금이랑 친구가 된 것 같아요.
1: 가야금으로 세상을 보는 소녀. 14살 고은이가 표현하는 가야금은 조금 특별한데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가야금 소녀의 신명나는 세상을 만나봅니다. 다른 친구들이 가방을 메고 등교할 시간에 고은이는 가야금을 들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2: 이번에 저 깜짝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1: 오늘은 복지회관에서 연주 봉사활동을 하는 날입니다.

0: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그마한 체구에서 나오는 구성진 가락. 신통한 소리에 몸이 절로 들썩이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가야금의 매력을 전파하며 가야금을 사랑하게 하는 것. 고은이에게 가야금은 소중한 친구이자 꿈입니다.
2: 가야금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소리가 너무 맑고 예쁘고 깨끗하고 그리고 제 마음에 확 와닿는 그런 기분이 느껴져서 그때부터 가야금을 하기로 결심했던 것 같아요.
1: 7살에 알게 된 가야금 소리에 푹 빠진 게

벌써 7년째. 이제 고은이는 가야금으로 단순히 옛소리만 연주하지 않습니다. 14살의 감성을 녹인 새로운 곡을 창작하는데요.

0: 이상해? 사람들은 남의 말에 맞춰달라고 그래. 여기서도 공부해라. 저기서도 공부해라. 참 이상해? 이상해 이상해 이상해 이상해. 나도 꿈이 있고 하고픈 게 있어. 그런데 이리 웬 말이오. 정해진 공부를 교과서 공부를 사방에서 들려오는 공부해라! 거참.
1: 이렇게 연주한 걸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는데요.
2: 저도 유튜브를 많이 보고 주변 사람들도 유튜브를 많이 보는 것 같아서 이따가 내가 직접 연주해서 영상을 올려서 사람들한테 더 알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1: 오늘은 어느 때보다 특별한 날입니다. 고은이의 지금까지 가야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연주를 앞두고 있는데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무대가 바로 오늘 여기서 열립니다.
2: 제일 처음으로 가장 큰 무대에 서보는 거라서 좀 떨려요.
3: 다 인원이 6명, 6명, 7명, 4명, 5, 8, 6, 7명인데 고은이만 하나 지금 무대 한 명 올라가는 거거든요. 최연소이기도 한데.
1: 드디어 갈고 닦은 솜씨를 뽐낼 시간입니다.
4: 오늘의 유일한 개인 출전자입니다.
5: 네, 참가번호 9번. 박고은 양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박고은 양은 가야금 소녀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1: 조명이 켜지고 언제 긴장했냐는 듯 고은이는 능숙하게 연주를 시작하는데요. 전통과 현대가 결합된 박고은만의 소리. 고은이는 가야금의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은이의 힘찬 비상을 응원합니다.

0: 노라무새
1: 국악의 날 특집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0: 흑인이에요, 작곡가가. 딴따라따라빵 쳐다 우와.
1: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소희 씨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사랑 사랑의 사랑이야 사랑 이러구나.
1: 김준수의 아지트 그만 너지 너지.
4: 제 1번 관객일 수도 있고

0: 다락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호, 태풍 이렇게 행동하세요. 비 내리기 전 물 고이지 않게 배수로를 점검해요. 침수 위험이 있는 곳에 수방자재를 배치해요. 위급 시 바로 대피할 수 있게 먹는 약, 보청기 등 미리 챙겨놔요. 대피 요청이 있으면 신속하게 대피소로 가요. 호우 태풍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해요.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오늘 국악 콘서트판은 밝고 경쾌한 음악인 댄싱 오리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 소금의 멜로디에 맞춰서 아주 흥겹게 신이 나는 그런 음악이었고요. 계속 이어지는 무대도 아마 재밌고 흥이 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형극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 이심이 거리라고 합니다. 이심이는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를 뜻하고요. 연희 공방 음마 갱갱의 인형 극장 가운데 한 무대라고 하는데요. 박첨지가 사라진 손녀딸을 찾으러 다닌다고 하니까요. 과연 찾을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0: 하이래 하이라이라 하이라이라 헐수 좋다 헐수 헐수 헐수 헐수 헐수
1: 헐 쓰고 좋다 좋아 헐 쓰고 좋아

0: 쉐! 사람들 참 많이도 모였구나 그래.
1: 아이 그 사람이 안 많건 적건 간에 아 웬 영감이 남의 노름판에 나와서 난간이 떠드시오?
0: 날더러 웬 영감이 남의 노름판에서 떠드냐고?
1: 아이 그래.
0: 내가 웬 영감이 아니고
1: 에이.
0: 살기는 저 윗동네 산다.
1: 아 저 윗동네 산다는 걸 보니까 뭐 경기 북부 지역에 사시는 모양이구려.
0: 아따 그 사람 오뉴월에 이 똥파리처럼 무더니도 아는 척하네 그래.
1: 아이고 아이 영감
0: 에?
1: 아이 그러나
0: 에.
1: 아 오늘 여기는 도대체 무슨 사로 나오셨소?
0: 아 여기 무슨 일로 나왔느냐 이거지?
1: 아이 그렇지.
0: 그 무슨 일로 나온 것이 아니고
1: 응.
0: 우리 손녀딸이
1: 어.
0: 며칠 전에 집을 나갔는데
1: 응.
0: 이 아직도 집에 들어오질 않는단 말이지.
1: 응?
0: 그래서 오늘 여기 국악방송에
1: 어.
0: 국악콘서트 판이 열린다고 하길래
1: 어.
0: 우리 손녀딸이 나 한번 찾아보려고 나왔지 그래.
1: 아니 국악콘서트 판이 열리기는 하는데
0: 네.
1: 아 도대체 무슨 수로 손녀딸을 찾는단 말이오?
0: 아이 무슨 수로 우리 손녀딸을 찾냐 이 말이지.
1: 응.
0: 우리 손녀딸이
1: 어.
0: 내가 이 노래하는 거를 참 좋아했단 말이지.
1: 어.
0: 그래서
1: 어.
0: 나 이 노래 한 자락 불러서
1: 어.
0: 우리 손녀딸 한번 찾아볼라네.
1: 아이고 아 자네 노래 듣고 손녀딸을 찾을 수만 있다면냐. 아 몇 자락인들 듣지.
0: 그렇지.
1: 아이 어서 빨리 한번 노래 한번 불러보시게.
0: 그럼 한번 불러볼까나?
1: 불러보시게.
0: 한번 불러볼까나?
1: 어서 불러보시게.
0: 그럼 내 네, 한번 불러보리다.
1: 아이씨고
0: 죽장.

0: 영감.
1: 아이고.
0: 아 영감.
1: 아이고.
0: 아 영감. 아 여기서 울고 있을 게 아니라 아 자네가 직접 가서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떤가?
1: 에? 내가 직접 찾아가 보라고?
0: 아이 그렇지.
1: 어. 그것도 좋지 그래. 장단 한번 주시게.

0: 예쁘게. 나 이렇게 직접 찾아가 봐도 우리 손녀딸이 안 나오네. 그래.
1: 아니, 여보게 영감. 아,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자네 마을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떤가?
0: 에? 우리 마을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찾아보라고?
1: 아이, 그렇지.
0: 그래, 우리 마을에 다시 있을 수도 있으니 나 우리 마을로 가서

여기 아니야? 아 여기 왜 나왔어 을떠가? 어, 아 배고파서 나왔다고? 아 을떠가 여기 이심이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상관하지 말라고? 아 조심해야 돼 을떠가.

0: 당신이.
1: 아이고 잡아먹겼네. 아이고
2: 웃기기.
1: 어? 어? 너 누구야?
2: 끼끼.
1: 웃기기라고?
2: 끼끼.
1: 아 여긴 무슨 일로 나왔어?
2: 웃기기.
1: 아니 그거를 장기 자랑하겠다고?
2: 끼끼.
1: 그게 뭔데?
2: 끼끼끼끼.
1: 끼끼리 끼끼 번화라고?
2: 끼끼.
1: 어, 그걸 또 한 어서 빨리 한번 돌려봐.
2: 끼끼.
1: 어.
2: 끼끼.
1: 어?
2: 끼끼.
1: 어?
2: 끼끼.
1: 어?
2: 끼끼.
1: 어?
2: 끼끼. 끼끼.
1: 어구 돌아가. 어구.
2: 끼끼.
1: 아이고.
2: 끼끼.
1: 돌아간 거야?
2: 끼끼.
1: 끼끼. 오고.
2: 오. 끼끼.
1: 야.
2: 끼끼.
1: 끼끼 조심해.
2: 끼끼. 끼끼.
1: 아유, 잡아먹겼네.
3: 우여라 우여.
1: 아니 넌 또 누구야?
3: 나?
1: 응.
3: 나 비생.
1: 비생?
3: 어? 응.
1: 아 기생 아니야?
3: 아 맞다 맞다. 기생.
1: 아 이게. 아이 그러나잖아 여기는 무슨 일로 나왔어?
3: 아니 국악 콘서트 판이 열린다길래.
1: 응.
3: 노래 솜씨 좀 뽐내려고 나왔죠.
1: 아이 노래 잘 불러?
3: 잘하지.
1: 아이 그럼 어서 빨리 한번 해봐.
3: 한 자락 해볼까요?
1: 한 자락 해보셔.
3: 한 자락 해볼까요?

0: 스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나왔네. 아이고 잡아먹겠네.
1: 아이고
2: 허여라 허여.
1: 아이 넌 또 누구야?
2: 아까 나왔던 애 언니.
1: 언니? 언니는 여기 무슨 일로 나왔어?
2: 춤만 상추로 나왔지.
1: 춤 한번 춘다고? 아 그럼 어서 빨리 한번 쳐봐.
2: 전기 정적 쿵.

0: 누구십니까?
1: 나는 저 깊은 산골에 사는 개명이 묵대사라고 하오.
0: 아이 묵대사님, 여기는 도대체 무슨 일로 나오셨습니까?
1: 그 서울에 아주 좋은 판이 열린다길래 구경 나왔수다.
0: 아니 좋은 판이 있어서 구경한다는데 왜 두 눈을 꼭 감고 계십니까?
1: 거오는 길에 아주 못된 사람이 하도 많아 두 눈을 떡하니 감았지.
0: 아이 그 여기는 좋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두 눈을 한번 떠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1: 여긴 좋은 사람들만 있다고?
0: 예.
1: 그럼 내 자네 말만 믿고 어디 한번 눈을 떠보겠네.
0: 예.
1: 뜬다. 어? 뜬다.
0: 어?
1: 뜬떴다.
0: 아이고, 아이고 묵대사님. 아, 두 눈도 번쩍 뜨셨는데 아 여기 오신 분들한테 고사 덕담 한번 해주십시오.
1: 호호호호호호. 여긴 정말 좋은 사람들만 많으니 내 이 사람들 복 받으라고 고사 덕담을 불러보겠습니다.
0: 예.
1: 드랍 더 비트.
0: 드랍 더 비트?
1: 쿵짝 쿵짝 쿵짜자 쿵짝 쿵.

0: 핸섬.
1: 핸섬.
0: 핸섬. 아유, 아유, 저 땡중. 아유, 나도 모르게. 아이고, 잡아먹게 됐냐. 아유.
2: 우여라, 우여.
0: 아니, 넌 또 누구야?
2: 나 몽랑청이지.
0: 몽랑청?
2: 그렇지.
0: 아, 여긴 도대체 무슨 일로 나왔어?
2: 아까 나왔던 저자가 춤을 한 상 걸 반지게 쳐서 나도 춤 한 상 주러 나왔지.
0: 아이, 그럼 너는 다른 춤 좀 한번 춰봐.
2: 어이. 나비야 나비야 청산가 자 호랑 나비야 너도 가자 헬스 헬스 네.
3: 나 이렇게 마을에 왔는데 마을 사람들이 하나도 안 보이네 그래?
0: 이봐 박첨지 마을 사람들이 나오는 족족 용간 이심이한테 모조리 잡아먹혔다네 그려
3: 마을 사람들이 나오는 족족 용간 이심이한테 잡아먹혔다고?
0: 아이 그래
3: 일을 어쩌나?
0: 아이 뭐 어쩌긴 어때 빨리 가서 구해야지
3: 구해야지?
0: 아이 구해야지
3: 아, 알겠네 그럼 이리 가면 되나?
0: 이리 말고 요리 요리
3: 요 요리?
0: 어어 어.
3: 어디 이리 가면 되나?
0: 아 이리 말고 그리 그리
3: 그리?
0: 어, 그래 어.
3: 아 이리 가면 되나?
0: 그래 그래 그래 그래
3: 어. 여보게 여기 뭐 무시무시한 놈이 하나 있네 그래
0: 여보게 그 놈이 이심일세
3: 이 놈이 이심이라고?
0: 그래
3: 그래 내 이 이심이를 내가 이 대가리를 박아서 그냥 야!
4: 할아버지 할아버지!
3: 어이? 이거 우리 손녀딸 목소리인데? 아니 손녀딸 어디야?
4: 할아버지!
3: 응?
4: 저 이심이 뱃속이에요.
3: 이? 이심이 뱃속이라고? 아, 그럼 내 어디든 구하러 들어가리다 그래.
4: 할아버지 할아버지!
3: 응?
4: 이심이 뱃속에서 이산가족 상봉할참이에요.
3: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4: 이놈의 배를 갈라서 마을 사람들을 구해야죠.
3: 아니 내가 그놈의 배를 어떻게 갈라?
4: 그놈 있잖아요. 힘 잘 쓰고 시뻘건 놈.
3: 응? 힘 잘 쓰고 시뻘건 놈? 어, 그렇지. 그 홍동지 얘기하는구먼. 여보게.
0: 어.
3: 그 홍동지 좀 불러주게라.
0: 알았네. 내가 빨리 불러보겠네.
3: 응.
0: 산 넘어 진둥아.
2: 왜 불러?
0: 아유, 어서 빨리 올라와.
2: 똥 문다.
0: 아 똥, 아 똥 빨리 싸고 얼른 올라와.
2: 아, 나왔다.
0: 아, 동지야.
2: 어이.
0: 아니 마을 사람들이 용광이 심이한테 모조리 잡아먹히고,
2: 어이.
0: 박첨지까지 지금 잡아먹으려고 그래.
2: 그래서.
0: 아 그래서 뭘 그래서야? 어서 빨리 구해야지.
2: 꼭 구해줘야 되나?
0: 아 구해야지.
2: 구하기 전에.
0: 어.
2: 오줌 한번 싸고.
0: 오줌을 싼다고?
2: 어, 있다, 있다.
0: 여기서 무슨 오줌을 싸?
2: 있다, 있다.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2: 아이고,
0: 아이고,
2: 아이고, 아이고,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2: 아이고, 아이고, 내 지르고 발길로 차가 대가리로 그리 박기 으라차 으라차차 어따 으차 으차 어따 이놈 잡았다
0: 아이고 잘 잡았네 그려
2: 아 여보게
0: 에.
2: 이놈 바라다가
0: 어.
2: 막걸리 한 상 잡숴야겠다
0: 아이고 고생했네 그려
2: 나 들어가네
3: 아이고 우리 손녀딸 도대체 왜 그 이심이 뱃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야
4: 바닷가에서 할아버지 주려고 조개 한 마리 잡다가 이심이한테 잡아먹혔지 뭐예요
3: 아이고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이곳저곳 싸돌아다니기만 했네 아 여보게
0: 에이.
3: 나 이렇게 이심이도 잡고 마을 사람들도 구하고
0: 에.
3: 우리 손녀딸도 찾았으니 나 이만 들어가 볼라네

0: 다행히 손녀도 찾고 마을 사람들도 전부 구했습니다. 우리 연희 공방 음마 갱갱의 무대를 보셨는데 이 인형극을 볼 때면 항상 저 뒤에는 누가 저 인형들을 들고 있을까가 궁금하거든요. 그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두 분이서 전부 다 조종한 건가요?
1: 아니요. 그 막 뒤에는 네. 대잡이 소원인 저희 옆에는 박첨지 들었던 네. 방성혁 씨가 있었고요.
0: 할아버지.
1: 예, 그 네. 옆에 이제 대잡이 보로 저하고 윤현진 씨하고 김지훈 씨가 있었고 네. 막 밖으로는 이제 삼바진 김성대 씨와 건반인 박미향 씨가 있었습니다.
0: 네. 뱀 들고 있던 건 누구세요?
1: 그 윤현진이었습니다.
0: 그다음에 홍동지라고 했나요?
1: 홍동지는 네. 저였습니다.
0: 아, 그러셨어요?
1: 네.
0: 자, 이렇게 이 인형을 조종하는 분들을 만나보니까 또 재밌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옆에 가지고 나오신 인형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1: 예, 저희가 인형 두 개를 갖고 나왔는데 네. 이 인형은 황해도 장현 지역의 꼭두각시극 인형을 복원한 인형이고요. 이 인형은 이제 몽랑청이라고 하고 옆에 있는 인형은 이제 현묵대사라고 합니다.
0: 현묵대사.
1: 네네.
0: 네, 이건 어떻게 조종하는 건가요?
1: 이 인형 같은 경우는 특수한 줄이 있어가지고요. 네. 그 몽랑청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고개가 꺾일 수 있게 이렇게 제작이 되었고 현묵대사는 안쪽에서 팔과 눈이 움직일 수 있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0: 오, 그 눈두리가 되게 무서운데요? 네, 제가 잡아봐도 됩니까?
1: 네.
0: 아, 네. 어디를 어떻게 만져야지 고개가 꺾이는 거예요?
1: 여기는 하얀 끈이 있는데 네네네. 안에 있는 막대기를 잡으시고요.
0: 아, 네.
1: 네. 뒤에서 하얀 끈을 당기면서 앞쪽으로 툭 하고 치시면은 탁 하고 치지 앞쪽으로. 네.
0: 되긴 되네요.
1: 네.
0: 뭔가 자연스럽지. 네. 자연스럽진 않지만 되긴 됩니다.
1: 네네.
0: 아, 그러니까 이건 목만 꺾을 수 있는 거군요.
1: 팔도 움직입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이게 동작이 제한돼 있는데 네. 이 제한된 동작으로 많은 것들을 감정을 표현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좀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저희 인형 같은 경우는 덜미는 항상 한 방향만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얼굴에도 눈이 있지만 양 네. 어깨에도 눈을 달았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시선을 어깨와 눈 그리고 머리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0: 직접 만드나요?
1: 네, 제가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0: 아, 진짜요?
1: 네네. 저희 팀에 나오는 모든 인형은 제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형을 또 잘 만드는 어떤 기술이 있으신 모양이네요.
1: 많이 깎았습니다.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많이 네. 깎고 많이 다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만들게 됐습니다.
0: 그 인형을 하나를 만든다 뭐 인형이 어떤 기능을 넣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 대사님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만들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시간이?
1: 이제 스케치 디자인이 들어가고요. 네. 기본 일주일에서 한 보름까지 걸리고요. 좀 많이 안에 장치가 구조가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한 달까지도 잡고 있습니다.
0: 아, 이 생각보다 어려운 작업이군요.
1: 네, 좀 오래 걸립니다.
0: 네. 자, 이 꼭두각시라고는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말할 때도 많이 쓰는데 그 인형극 꼭두각시 노름은 저는 사실 오늘 처음 봤거든요.
2: 네, 이 꼭두각시 노름은 그 저희 그 남사당 여섯 종목 중에 이제 하나로 이제 인형극을 하는데요. 그 남사당의 여섯 종목 중에 제일 처음으로 이제 제 3호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된 이제 꼭두각시 놀이예요. 그래서 이 꼭두각시 놀이는 두 마당 칠거리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박첨지 유람거리 아니면 뭐 절짓는 거리 거리거리별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오늘 보여드린 거는 이제 주로 이심이 거리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0: 네. 자, 이 직접 또 인형극을 하시면서 인형들을 만들기도 하시니까 아마도 그 연희 공방 공방이라는 말이 붙은 것 같은데 음마 갱갱은 무슨 말인가요?
2: 이제 소리 음에 어루만질 맞자를 써서 소리를 어루만지고 이제 갱갱 이제 대장간에서 나는 의성어를 붙여서 이제 소리를 어루만지고 모든 오브제들을 이제 제작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좀 붙여서 음마 갱갱. 이라는 이제 팀명이 제작됐습니다.
0: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연희 종목 중에서도 특별히 꼭두각시 노름에 집중하시는 이유가 있다면요.
1: 남사당 여섯 가지 기회 중에서 꼭두각시 노름이 젊은 세대들이 많이 손으로 많이 접해보지도 않고 많이

0: 이 공연도 많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유산이 자칫 잘못하면은 없어질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 마음이 맞는 동료들끼리 모여서 인형극을 전통을 계승하되 현시대에 맞게 창작을 하자라고 해서 저희 덜미를 하게 되었습니다.
1: 덜미요? 덜미는 무슨 말이죠?
0: 꼭두각시하고 같은 뜻인데요. 목에 뒷덜미를 잡고 움직인다 해서 그 인형을 덜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1: 아, 이 인형들을 덜미라고
0: 네,
1: 부릅니까?
0: 맞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러면 주로 전통극만 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공연들을 주로 하십니까?
2: 일단 전통도 하고요. 이제 보통 이제 동화나 아니면 이제 창작 작품으로 해서 예를 들어 80일간의 세계일주라는 작품을 이제 각색해서 하기도 하고, 아귀돼지 삼형제, 또 도깨비 방망이라는 작품도 각색해서 하기도 하고, 전통과 창작을 좀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러고 있습니다.
1: 그 우리가 아는 그 아귀돼지 삼형제인가요? 늑대가 나와서 굴뚝에 빠져가지고
2: 네,
1: 그
2: 맞습니다.
1: 아 그래요?
2: 네네.
1: 아 이거는 뭔가 꼭두각시 노는 거는 정말 관계없을 것 같은데.
2: 네. 아이들이 이제 보기 좋게 책 형식으로 만들어서 책 가운데에 인형 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책을 넘기면서 이제 배경이 변하면서 아이들이 보고 그 안에서 인형들이 이제 놀수 있고 실제로 늑대가 밖으로 나와서 아이들하고 컨택하고 또 노는 그런 형식의 인형극입니다.
1: 그럼 늑대 막 아이들이 와서 때리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2: 그 아귀돼지 때 제가 늑대를
1: 아, 늑대 하세요?
2: 했었거든요.
1: 네.
2: 네네.
1: 네.
2: 제가 늑대를 했는데 아이들이 상당히 늑대 편을 많이
1: 그거 왜 그러죠?
2: 들어주더라고요. 그게 이제 늑대가 좀 선물을 좀 많이 줘요. 그래서
1: 아.
2: 그런 부분에서 좀 아이러니한 게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1: 네.
2: 선물을 주면서 아이들이 또 그거에 선물에 의한데 이 늑대는 나쁜 늑대인지 또 알고는 있지만 또
1: 네.
2: 선물은 받고 싶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1: 아니 정말 아이러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애들이 익숙한 동화를 연기를 해주시는 게 되게 친숙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정말 더 재밌고 유익한 우리 전통 인형극 공연을 더욱더 많이 보여주시기를 저희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셔서.
2: 감사합니다.
1: 자, 지금까지 연희공방 음마갱갱과 함께 하셨습니다. "일고수 이명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판소리에서 고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말인데요. 이 말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 주시는 그런 분이 있어서 이 자리로 모실까 합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고법 보유자 김청만 명인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0: 여봐라 흥보야. 내가 네게 할 말이 있어.
1: 네.
0: 형님 무슨 말씀이오니까. 내가 근래 듣자 하니 네 놈이 밤낮으로 자식들을 앞세우고 도적질을 잘한다니 내 말이 분명하지. 흥보 기가 막혀 형님에게 웬 말씀이오. 사냥에서 시키지 않고 배우자는 한 도적질을 어찌 헌단 말씀이오. 네 이놈아 듣기 싫다 그러면 네가 산과 이제 머리 일조의 속에 다 어디서 났단 말이냐. 내 놈을 잡으려고 오영문 출사들이 볼 때가 지나섰다니 그 아니 떡 건 일이냐. 서이 진창호였으니 이놈은 잔말 말고 전기도설 할 것 없이 세강과 전담 문서이며 동계 곡관 셋대까지 대개 다 맡겨두고 저자를 권하려고.

0: 10년만 한정하고 잠자코 비신 타각 이곳이 부산 타고 내가 기별을 하고 들랑 그때 돌아 오도 오고 오고 오고 허여랑 10년 아니라 100년을 있다 오더라도 내가 네 세간에다 손을 대면 내가 네 아들놈이다 이놈.
1: 그렇지.
0: 그러나 저러나 저 군목에 저기 벌거는 것이 뭔 장롱이냐? 형님 그것이 화초장이옵시다. 아 그것이 화초장이요? 그 속이 뭐 들었느냐? 은근 보화가 가득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 하나도 버리지 말고 놔둬라. 예 그리하옵지요. 흥보가 명주 한 피를 꺼내다가 질빵거려 노니 놀부란 놈이 화초장을 짊어지고 저희 집으로 돌아가면서 열래 이놈이 이 짐이 원체 헌하던지 화초장을 잊어버릴까봐 입으로 주워 섬기며 가던 것이었다.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얻었네 얻었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오늘 걸음은 잘 왔구나. 대장부 한번 걸음에 화초장이 하나가 생겼구나.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또랑 하나를 건너뛴다. 여기가 여소찬이 미끄럽단 말이여. 가만히 짜잉. 옳지. 간신히 건넌 후에 초장화 아 장화초 오 왔다 이것을 잊었다. 허허 이것을 잊었구나. 아 이거 이것이 무엇이냐.

좋아합니다. 장화 좋아합니다. 왔다 이것이 무엇이냐. 천장 방장 구들장 아니다. 된장 간장 고추장 아니다. 고추장?

신부이시냐? 이런데가 우리 집으로 가서 우리 마누라를 닥달할 수밖에. 저희 집으로 들어가면서 여봐라 옆에 왔네요.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이라고 들어오면 우르르르르 쫓아 나와 영접하는 게 도리워요.

0: 마누라 나온다. 돌보마누라 나와. 영감 모신 줄래 몰랐어. 내 잘못돼야 속 들어갑시다. 이리 오시오 이리 와.
1: 북으로 세상과 통한다는 일통 김청만 선생님 모시고 잠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1: 네. 아유, 연주 잘 들었습니다.
2: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1: 자, 그 흥보가를 들으면서 좀 유심히 보니까요. 정말 네. 그 판소리는 고수가 없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2: 그렇죠. 관자. 이...

0: 고수라면은 그래도 한 4,50년 돼야 맛을 알고 근경을 알고 좀 흉내를 낼줄 알죠.
1: 4,50년이나요?
0: 그렇죠.
1: 네. 저그 판소리 공연장에 가면 그 추임새 넣잖아요.
0: 네네.
1: 근데 그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혹시 나도 한번 넣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0: 고수 북치는 것보다 침새가 더 힘들다.
1: 아, 그렇습니까?
0: 우리 선생님들도 그랬으니까 하여튼
1: 네.
0: 그 모든 창자의 편한 모습에 슬픔은 계면조로 얼씨구 그렇지. 또 한데 얼씨구 그러면 어떻게 감정이 깨져버리겠죠.
1: 아,
0: 완전 슬픈
1: 그죠.
0: 대목인데.
1: 네.
0: 이제 그런 우리 선생님들 말씀이 있죠. 침새도 복판을 가려서 하는 것이다 이놈아. 그 말이
1: 예. 네.
0: 틀림없거든요.
1: 아, 근데 객석에서 좀 이렇게 따라해 보면 안 되나요?
0: 많죠.
1: 그죠.
0: 저 관중 침새가 없다면 흥이 안 나죠. 탈춤 같은 거 치면 얼쑤 이러죠.
1: 아, 수를 확 올려야 되나요?
0: 그렇죠. 이제 얼쑤 이제 침새 그런데 판소리나 긍에 따라서 가령 적벽가에 한참 적벽대전에 불리를 있는데
1: 네.
0: 거기서 얼씨구 잘한다 이러면 그 맞겠어요?
1: 안
0: 이면이
1: 되죠,
0: 안
1: 안 되죠.
0: 맞겠죠.
1: 네.
0: 그렇지. 잘한다. 이런 그 거기에 소리 근경에 따라서 침새를 붙일 줄 알려면은 최하 4,50년 해야 되는 건다고 봐요.
1: 아이, 뭘 말만 하면 4,50년이라니까 정말.
0: 사실이
1: 네.
0: 그렇죠.
1: 경지가
0: 네.
1: 느껴집니다.
0: 그럼요. 네.
1: 네. 그러면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고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뭔가요?
0: 고수의 역할은 딴거 없습니다. 모든 판소리 바탕을 다 깨야 되고 또 이제 제일로 중요한 건 고수의 임무는 창자를 어디까지나 제일로 편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1: 아, 네.
0: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간에 제일로 편한 자세로 침새해줄 때 해주고 공백 메꿀 때 메꿔주고 이런 이제 모든 능수능란한 게 고수의 임무거든요.
1: 혹시 노래 중간에 창자가 좀 실수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0: 실수하면 자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가사까지 대주거든요.
1: 어떻게 대줘요?
0: 다른 흥보가
1: 네.
0: 흥보가 되는 흥보가 되는 그러면 흥보가 들어간다라 치면서 이렇게 해주면 흥보가 다 이렇게
1: 아,
0: 받아서
1: 북을 치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0: 그러면 그런 경우가 많았죠
1: 아,
0: 옛날에는.
1: 그거 다 외워야겠네요.
0: 그래서 이제 고수란 참 임무는 상당히 어떨 때는 즐겁고 어떨 때는 굉장히 내려와도 섭섭한 게 고수의
1: 아,
0: 임무거든요.
1: 그래요.
0: 자기가 틀려도 고수 탓을 하고.
1: 고수가 틀려도 고수 탓을 하고.
0: 근데 우리는 틀려보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제. 그런데 내려와서 꼭 고수가 좀 빨리 가고 어쩌고.
1: 네. 혹시 그동안 기억에 남는 명창 누구 있으세요?
0: 국창시죠. 박동진 선생님. 만정 김세호 선생님이야 모든
1: 네.
0: 선생님들을 다 모셔봤기 때문에
1: 네.
0: 하나하나 무서워 다 무서웠죠 저는 어렸으니까
1: 무섭다고요?
0: 그렇죠 선생님 앞에 가면
1: 네.
0: 항상 얼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1: 네.
0: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막상 내가 어른이 되고 보니까 이제 나는 그러기가 싫어요
1: 네.
0: 그냥 제자들이나 배우는 학생들이나 다 이물었게
1: 네.
0: 아야 너 왔냐? 편히 앉아라 이제 이런 식이죠 우리는
1: 무서운데요?
0: 하나도 안 무서운데 우리는
1: 아니, 지금 제자들이 혹시 무서워하는 거 아닙니까?
0: 아니요 제자들은 이제 솔직히 허물없이 지내요
1: 정말요?
0: 그야말로 허물없이 지내죠 저는
1: 아, 요 부분은 나중에 제자분들 모시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0: 그럽시다
1: 네. 아, 이거 박동진 명창께서 무서우셨다고 하는데 혹시 칭찬 들으셨던 기억은 없으세요?
0: 저는 이제 칭찬만 들었죠 네가 딱 선생님 닮다 닮았다
1: 선생님
0: 잘
1: 닮았다.
0: 친다 동준이 닮았다, 일섭이 닮았다, 항상 그러셨어요.
1: 아, 선생님 닮았다가 제일 좋은 칭찬이었군요.
0: 그렇죠. 나 저한테는 그냥 식은땀이 칠칠 나죠.
1: 자, 이렇게 고수로 이제 이름을 날리고 계시는데, 근데 사실 소년 시절에는 천재 소년 설장구로 또 명성이 있으셨다고요.
0: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목포가 출신이라 또 집이 바로 목포 구학원 위에 한 50m 정도의 집이
1: 아우,
0: 있었어요.
1: 정말 코앞에 있었네요.
0: 예, 그래서 내가 이제 14살 때 우연하게 이제 구가원에 이제 올라다 학교 다니면서 올라다녔고 그 때문에 그 장단을 공연했어요 완전히
1: 네.
0: 국거리다, 자진머리다, 뭐 희머리다.
1: 그럼 맨날 들었을 테니까요.
0: 그렇죠. 이런
1: 네.
0: 장단을 다 하고 또 판소리 하신 자 신령의 누님 같은.

0: 경우는 바로 같이 옆에 살았으니까 안양년 누님이 바로 그 밑에 살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1: 네.
0: 이제 그래서 악기는 없고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뭐냐 그렇게 이제 지금은 이제 깡통도 흔하죠. 그때만은 오로지 미제 우유깡통.
2: 아, 네, 네, 네.
0: 30cm짜리 아시죠?
2: 그 미군 부대에서
0: 네,
2: 나오던.
0: 네, 그렇죠.
2: 네, 네.
0: 그걸 하나 사가 이제 얻어다가 시장에서 이제 양쪽 뚫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각목에 풀을 대갖고 미국 이제 그때는 이제 페니실링뱅 그 마개가 있어요. 고무로 돼 있거든요.
2: 아, 네.
0: 궁글체도 없고 조그마하니까.
2: 네.
0: 창구체는 깎고 그놈도 덩다쿵땅덩 이제 그런 것부터 혼자 치기 시작했죠.
2: 아, 무거운 악기를 만드셨네요. 네,
0: 내가 이제 그 이제 창구는 살 수도 없고 네. 어린 나이에 그래서 그 우유깡통 하나 하고 치다가 이제 좀 소문이 나갖고 이제 동네에서 소년 농악단을 만들었어요. 동네 애들하고 네, 달성 농악단이라고.
2: 네.
0: 우리 한국에서 소년 농악단은 내가 처음 이제 만들었죠. 거기서 네. 이제 좀 꽹가리도 없고 지금도 그놈 징치고라 꽹가리 소기곤도 치고라고 걸립 다녔어.
2: 야, 아니 뭐 어떻게 보면 그 놀이 혹은 그 아이들의 장난과 연주의 경계가 없이 그렇게 사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선생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시간이 막 가버렸는데요. 그럼 혹시 저기 다음 곡은 어떤 곡을 연주해 주실 건가요?
0: 네, 이제 대금의 원장연휴의 원안철.
2: 네.
0: 대금산재와 김청만이 장난 한번 장구 한번 쳐보겠습니다.
2: 아 이번엔 장구로요?
0: 네.
2: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청만 선생님의 장구 그리고 원한철 선생님의 대금 연주로 원장 현류 대금 산조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 국악 콘서트 판에서 젊은 아티스트를 소개하는 순서죠. 판티스트인데요. 오늘은 한솔립 씨를 모셨습니다. 한솔립 씨는 전통 타악기와 또 철현금의 연주자로 알려져 있는데 참 독특한 그런 연주 방식과 새로운 리듬으로 아주 우리 음악계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주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은 전통악기 울라의 새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음악을 연주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즐겁게 감상해 보시고요.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촬영금과 울라 그리고 다양한 타악기를 연주하는 한솔립입니다. 촬영금과 울라 그리고 다양한 타악기들을 사용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나 기억들을 요즘 시대에 익숙한 사운드와 함께 곡을 만들고 직접 작곡하고 편곡해서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솔리스트로 데뷔하고 나서 매해 단독 콘서트와 앨범 작업 등을 굉장히 열심히 달려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공부를 하고 나를 조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사실 올해는 그런 저에게 집중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런 기억들 그리고 제가 가진 재료들 공부한 것들 차곡차곡 쌓아서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만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들고 을밀대상에 올라세서 차우산천을 바라보니 기자능 중에 무쇠들은 벗을 찾노라 다 나라 들고

그대여 굴로 사령이 춘향을 잡으러 나가는 디 굴로 사령이 나간다 사령 굴로 가라간다 산수 털펑 거지 연담일과 나으러는 울지어 난내룡자를 붙이고 충충충충 거들거리고 나간다 굴정 대뜰러온 바닥에 덜렁거리고 나온다 서로 부르면서 나오라니 이에 김번수야 왜 부르느냐

가고 월도 가도 잘면 넘치니라. 아. 이 나래나 일본 사정 두는 두문 제봉보를 보주리라. 아. 청룡 고나무르제 세수양 벌떡을 속에 청철영의 벌렁

0: 치고
1: 사또 분부가 지엄하니 지체 말고 나오느라. 그때여 춘향이는 사령이 원한지 군로가 원한지 아무런 줄

0: 주의고 일장 수서가 돈절을 헌가.
1: 아, 그렇지.

같이 삼월동풍 연자뛰어 임계실 처마 끝에 집을 짓고 내 가는 오지

거기 꾸나 서고 날 길이라서 땀에 개를 들이기 기나 문틈으로 가만긴 디다 보니 사려한 굴로가 나왔더날 아차차차 내리졌다 오나리 기상일 전부라 또니 무슨 야하다니 나나고

0: 입고 사정을 두루루 온다 우난 뒤 문팔정들 따리고 거지 깜짝 반기 난 채 허허 번순디에 오라버니 이번 신년길에 가겼더라더니 도둑이나 아니 나의 신벼세사 도정처가 어떠건가 내가 천일로 양번을 보시자니 차연청이 배면 헌디를 부디 섭섭이 생각마소
1: 아주 제

0: 흑인이에요, 작곡가가. 딴따라따라빵 쳐다 우와.
1: 김진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소희 씨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사랑 사랑들 사랑이야 사랑 이러구나.
1: 김진수의 아지트 그만 너지 너지.
4: 제 1번 관객일 수도 있고.
1: 아, 잘못 얘기한 거야.
4: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5: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6: You need some hot water?
7: Oh, yes.
5: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0: 평범한 시민이
1: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0: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2: 앉으세요. 땡큐.
0: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0: 이상 밴드
1: 하자.
2: 잘해보자. 하나 둘 셋.
0: 파이팅.

0: 여러분들 추임새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얼씨구 좋다!
0: 절씨구 좋다!
1: 헐씨구 헤이! 절씨구 헤이!
0: 얼씨구 절씨구
1: 지! 화자 좋다!
0: 얼씨구 좋다!
1: 절씨구 좋다!
0: 얼씨구 헤이!
1: 절씨구 헤이!
0: 얼씨구 절씨구
1: 지!

0: 스코치 환영 놓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상팀입니다. 반갑습니다.

0: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비상밴드의 얼굴 신예주 씨를 소개합니다.
0: 반갑습니다. 팀의 리더이자 장구로 신명을 만들어내는 이현철 씨입니다.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내는 헝가리의 광성현 씨입니다. 피리의 박미은 씨입니다.

0: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악인데 조금 이상합니다. 좀 이상하기도 하고 저희가 이상적인 그런 국악팀을 좀 상상하면서 그런 이상이라는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여러분 방금 들은 신곡 조금 신명나시죠? 네.
1: 바쁘고 힘든 직장 생활 속에 잠깐의 쉼을 갖기를 원하는 여러분들께 전통의 소리로 작은 위로와 즐거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저희가 사실 2014년도에 데뷔를 해서 벌써 10년이나 넘은 팀입니다. 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 팀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 올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1: 저희가 조금 우상이에요. 그래서 저희 모두 성격이 좋고 밝고 긍정적인 기운 때문에 저희가 음악적인 힘도 행복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장점이고 원동력이라 생각해요.
0: 네, 저희 모두가 다들 좀 웃는 좋은 인상이긴 하죠, 그렇죠? 그냥 보기에는 국악기 잘 다루고 춤 잘 추는 그냥 아저씨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국립부산국악원 출신의 한국전통연희전공자로 풍물, 탈춤, 한국무용을 음악과 접목시키는 것을 가장 잘하는 분들입니다. 다음에 부를 곡이 봉산탈춤 퍼포먼스가 들어가는 곡입니다.
2: 여러분도 혹시 봉산탈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황해도 봉산지역에서 추는 전통춤인데요. 오른손을 옆으로 한번 펴볼까요? 그렇게 해서 뒤로 한 바퀴를 이렇게 돌려줍니다. 뒤로 한 바퀴. 그 다음에 왼손을 뒤로 한 바퀴. 자, 이거를 같은 손, 같은 발을 하면 되는데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아니, 저기 보니까 저기 모자 쓰신 분이 아주 잘 따라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번 저희랑 같이 무대를 한번 네, 뒤로 돌아보시고
0: 네, 그분이요.
2: 얼씨구.
3: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우라고 합니다.
0: 그러면 함께 따라 해주실 수 있나요?
3: 네.
0: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2: 한번 해볼게요. 같은 손 같은 발 시작. 덩따 덩따 덩따. 자, 한 번 더요. 시작. 덩따 덩따 얼쑤 덩따 덩따 절쑤 덩따 덩따 덩따다 덩따. 어렵죠? 네, 근데 음악이 나오면 또 더 신나게 될 거예요. 긴장하셔야 돼요. 빠릅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돌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한번. 네, 하나, 둘, 셋. 찰칵.

같아요. 여러분들 즐거우신가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공연을 하고 있는 이곳은 공공기관부터 시작해서 공무원 그리고 일반 회사 직장인들까지 잔뜩 모여있는 그런 장소인 것 같은데요.

0: 저희 소리가 여러분들께 작은 여유와 활력을 심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창작곡인 얼씨구 좋다라는 곡인데요. 오늘은 여기 문정역에 온 만큼 추임새에 문정역을 넣어서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씨구 절씨구
1: 문정역
0: 어쩔씨구 저쩔씨구
1: 좋을씨구 여러분들 다같이 박수 많이 쳐주십시오.

0: 산들이 웅장해
1: 좋으시고
0: 경기
1: 충청
0: 산들이 순순해
1: 좋으시고
0: 전라도 선세는 산들이 좋게
1: 좋으시고
0: 강원
1: 제주
0: 산들이 높아
1: 좋으시고 대한민국 산과 바다 아름다운 나라 전통과 미래 좋아
0: 어디요
1: 문경역에 놀러가자
0: 페이스
2: 절 쉬고 문정력 허전 쉬고

0: 이번에는 여기 계신 관객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사연을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 광장이 힘든 직장 생활 중에 어떤 위로를 주는지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며칠 전부터 이상밴드 공연 계획이 없는지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 인스타에서 알게 되었는데 직장 근처에 있어서 속으로 만세 부르면서 왔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계시나요? 예!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저 안정근이라고 합니다.
0: 직장을 여기에 다니시는 거예요?
2: 아니요, 여기 근처는 아니고 저 역삼동인데.
0: 역삼동은 꽤 먼데요?
3: 너무 먼데요?
2: 차 타고 채빠르게 왔어요.
0: 저희 이상팀을 원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2: 예전에 이제 방송할 때, 예, 그때부터 좋아했습니다.
0: 아! 그러셨구나. 이렇게 빅빅 팬을 만나게 되다니.
3: 그리고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두 번째는 저희 이상 밴드에게 궁금한 점이에요. 이 멤버 그대로 30년 뒤에도 공연을 볼 수 있을까요?
3: 아, 30년 뒤면 성현 씨 저희 나이

0: 결과가 어떻게 되지? 아,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30년 뒤에도 저희가 할 수 아마 예주 씨 혼자 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1: 열심히 제가 으쌰으쌰 해서 30년 뒤에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 네,
1: 감사합니다.
0: 박수 부탁드릴게요.
1: 세 번째는 이상 밴드가 국악 버전으로 부르면 좋을 댄스곡 소담팝이라고.
0: 말릴 소담팝.
1: 그 춤 아세요?
0: 몰라요. 블랙핑크 뛰어.
1: 아, 뛰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뛰어.
2: 그건 노래가 아닌데.
1: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0: 맞습니다. 여러분 맞죠, 열심히 맞죠? 하는 신예주 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오늘 진짜 열심히 하시네요. 국악이 또 여러분들에게 조금 편하게 다가가려면 아무래도 현대적인 것이 섞여야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 편하게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유튜브를 많이 보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섞어야 될지 항상 고민하는 것 같아요.
1: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느끼고 많이 접목시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곡은요, 발매는커녕 녹음도 안 돼 있는 그런 곡인데요. 신곡입니다. 어기아디어차라는 곡인데요. 여러분들 어기아디어차 들으면 어떤 노래가 생각이 나실까요? 저기 지금 막 노를 젓고 계신 것 같은데. 된 노래. 맞아요. 어기아디어차 이런 노래인데요. 여러분들 힘든 직장 생활도 화이팅해서 이겨내시길 바라면서 어기아디어차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어떻게 여러분들 즐거우신가요? 참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마지막 곡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기 전에 멤버분들 공연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1: 저희가 이상 밴드로 이렇게 공연을 하면서 버스킹은 처음인 것 같아요. 여기 시민분들과 함께 하니까 너무나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 우리 노래를 한 곡 한 곡 들을 때마다 힘든고 지친 일상 속에서 좀 휴식 같은 해방감을 느끼셨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3: 어려운 국악이라는 것들을 좀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가사도 쉽게 바꾸고 안무도 좀 쉽게 하고 그 모습들이 여러분들께 비춰주었길 바랍니다.
4: 저희 공연을 통해서 국악이 너무 어려운 장르가 아니라 우리의 소리와 우리의 이야기로 마음에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저희 음악이 잠시나마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오늘이 정말 보람된 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달태령 들려드리겠습니다.

0: 직장생활 속에서 힘든데 좋은 공연을 이렇게 가까이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1: 너무 신나는 공연에 어깨가 덜썩덜썩거렸어요.
2: 오늘 뭐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은 공간, 시간이었었는데요. 국악과 현대음악이 이렇게 잘 어울려지고 이렇게 신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응원하게 될 것 같습니다.
3: 조선버스커즈 화이팅!
4: 이상밴드 화이팅!
5: 지금까지 이상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무용수를 그리면서 제가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또 다시 내가 춤을 추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멀티 아티스트 김형희입니다. 아, 글쎄요.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라이브 드로잉이라는 것을 제가 장애가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과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던 작업인데요. 그래도 그렇게 방송으로 정말 완성도 있게 나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 또한 기쁘고 시청하시는 분들도 좀 즐겁게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 믿기 어려우실 수 있지만 저는 과거에 무대에서 춤을 추는 현대 무용가였고요. 저는 어려서부터 무용을 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무용을 했고 예고를 나왔고 그리고 무용의 거의 인생의 길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고지의 앞에서 이제 전신마비 장애를 갖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힘든 과정이 됐지만 그때 어렸을 때 고3 때 대학을 가기 위해서 춤을 췄던 거,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 일반 무용단에서 활동하면서 굉장히 원없이 춤을 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는 없습니다.

뭐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우연히 친구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친구가 초보 운전이었어요. 그때 뭐 초보 운전이다 보니까 미숙해서 이제 사고가 나게 됐는데요. 대학교 4학년 초에 이제 전신 마비 장애를 갖게 된 거죠.

사실 이제 제가 굉장히 건강했던 사람이어서 한 번도 그때까지 입원을 한 적이 없어요. 저의 현실감을 알지 못했죠.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장애로 평생 살아가야 한다는 것 또한 인정하지 않았고, 다시 이제 치료가 되면 다시 무대에서 다시 춤을 출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고 이후에 또 그 주사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죽음의 고비를 또 넘기고 하는 과정이 거의 9개월이었어요. 9개월 동안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치료하고 또 제 상태를 그 시간 동안 하나씩 이제

인지하게 된 거죠. 그냥 일반적인 사람도 아니고 무용수로서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이제 전신 마비라는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고 제 마음대로 음식을 먹거나 또뭐 양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혼자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정말 새로 태어난 아기 같은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0: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다 직장을 그만두시고 그리고 저한테만 이제 올인하셔서 아침부터 치료 그다음에 건강에 좋은 음식 이런 걸로 계속 이제 저에게 이제 케어를 해주시고 그랬는데 사실 그때 부모님은 너무나도 이렇게 정성을 들이시는데 저는 밤마다 죽음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1: 다시 죽고 싶어.

손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붓을 잡을 수가 없고, 그래서 손목에다가 붕대를 해서 붕대로 이렇게 손을 감아가지고 붓을 잡는 효능을 했지만, 사실 처음에는 팔에 힘이 없다 보니까 10분? 이제 하루에 10분, 20분, 나중에 한 달이 되니까 한 30분, 40분? 저도 모르게 그림에 집중되니까 팔이 아픈 거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팔을 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찌 보면 작은 희망의 씨앗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약간의 이제 어떤 한 줄기 빛이라고 할까요? 그런 시간들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면서 그 그림을 그리는 짧은 시간 동안은 집중이 되고, 그래도 뭔가를 이제 조금씩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 우울이나 또 죽음의 생각도 사라지게 되고 조금씩 걷어지게 되고, 그리고 누워서 이제 죽음을 생각했던 제가 아, 내일은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해볼까? 혼자 머릿속으로 막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첫 번째 개인전의 타이틀이 움직임의 자유찾기였어요. 사실 이제 과거에 움직임이 자유로웠던 제가 전신마비 장애로 인해서 움직임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나 그림 속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 그리고 어찌 보면 제가 또 다른 안무가로서 안무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움직임을 그리게 됐고, 또 무용수를 그리면서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또 다시 내가 춤을 추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개인전은 제가 또 다른 삶을 여는 문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림을 하면서 이제 주제는 움직임에 대한 그리고 선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각각의 뭐 여인이나 크로키나 꽃이나 이런 거에 소재를 담아서 그때의 감정과 색깔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행운이라 느끼는 거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고, 정말 가족이 아무도 저한테 하지 마라고 한 사람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할수 있게끔 뭐 전혀 신경 안 써주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자유롭게 할수 있는 시간과 또 공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자유롭고 행복하게 느끼고 있고요. 제가 그림은 그리는 과정이 행복하고 또 좋은 작품이 기분 좋을 때도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그림을 그리고 볼 때도 저 자체도 또 행복해지는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아크릴이라는 게 굉장히 특이하고 또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투명성이 있잖아요. 내가 그린 그대로 앞에서 누군가 보고 있음. 약간 그런 작업들이 공정한 부분, 막 이런 것도 투명성, 이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작업도 사실 이렇게 부유한 건물이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 창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안을 볼수 있는. 저도 하면서 재미있고 또 여기에 어떤 의미나 메시지를 담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아크릴 투명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작품에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분들이 관람을 왔을 때 그림을 볼수 없고 그냥 도슨트의 설명에 의해서 하겠지만, 제 작품에는 이제 이렇게 손으로 촉각으로 느낄 수 있는 관상, 이런 것들도 조금 의미를 담고, 그래서 그런 작업을 최근에 이제 하고 있어요. 저는 제 그림 인생을 좀 이렇게 보면 그냥 김형이의 인생이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들을 그림 안에 담는 거고, 그리고 힘들었을 때, 그리고 행복했을 때, 그리고 지금의 이야기들을 그림에 표현해내는 것이 제 작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초창기에는 무용수의 피부를 보라색으로 그렸어요. 보라색하고, 그리고 초록색. 그렇게 그리고 약간 그 여인이긴 하지만 색감 자체에서도 약간 좀 그로데스크한 느낌? 사랑이라는 걸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약간 핑크 계열로, 너무나 사랑하면 핑크다 이렇게 느끼시잖아요. 그렇게 변화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중간중간 뭐 핑크라든지 좀 밝은 아쿠아색이라든지 그런 색깔 색채로 바뀌어가고, 조금 더 여인이나 그다음에 크로키나 또 꽃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화려해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 작품을 그래서 누굴 보여주겠다는 것보다도 그 과정에 저는 스스로 굉장히 즐겁고 행복합니다.

첫 만남은 사실 이것도 그림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는 제가 이제 그 장애인들 공모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입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수상하신 분들이 제주도에 이제 여행을 가는 스케치 여행을 가게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이었어요. 보시다시피 제가 신체가 170kg에 174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그 장애인 차량이 특장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관광버스에다가 이 장애인분들을 한분한분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키가 크고 이러니까 그때 같이 가셨던 선생님께서 저를 전담해라. 그래서 이렇게 어찌 보면 이제 짝을 지어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서울에 와서, 근데 이제 한번 전화가 오더라고요. 자기 고생했는데 탕수육 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자. 그러고 이제 만나게 되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0: 7. Left turn. Stop.
1: Stop.
0: 이제 그런 큰 거를 하면 높이 있는데 하거나 밑에 하거나 그럴 때는 계속 바꿔줘야 되니까 도움을 때 왜 이제 사람이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오른쪽 왼쪽 그다음에 또 360도 회전 굉장히 기능이 다양하게 저희들이 그림 그릴 수 있을 때 좀 부모님이 불편해도 그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림 그리는데 덜 몸도 덜 힘들 것 같고 좋죠.

1년에 중증 척수 장애인이 2,000명 이상 생겨요. 그것도 30대, 40대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굉장히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 표현예술연대를 만들면서 커리큘럼이라든지 이게 단계별로 이제 체계적이게 만들어가면서 또 주변에 이런 장애인분들 또 특히 중도 장애인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처음에 심리적인 그림을 하고 이제 자기 작품도 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그다음에 그걸 발표를 통해서 이분들이 사회에 적응하면서 어떤 자기에 도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봐야겠다 해서 만들어졌고 그렇게 이제 계속 운영이 되었던 거죠.

0: 엄청 좋아요.
1: 얼마나 연습했어요?
0: 연습은 꽤 많이 했어요.
2: 네네네, 거기. 에코 스텝이라는 메아리의 발걸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보이지 않지만 들리는 게 더 예민한 시각장애인들의 그 발소리가 세계에 울려서 다시 메아리가 되어서 찾아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작은 공간이지만 그 안에서 자유롭게 춤을 출 수 있는, 그리고 자기의 탭 소리가 스트레스도 풀 것 같고 또 그 안에서 뭐 작은 안에서 자유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들이 마음껏 자신의 예술을 좀 표현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0: 너무 잘해요. 왜냐면 이게 기초만 한 8개월 잤거든요. 우리 그냥 비장애인들도. 근데 이제 두 분은 시각장애인이지만 두 분은 또그 발달장애하고 시각 중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봐도 이게 발 부위별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 머리 쓰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너무 짧은 시간에 결과를 이제 뽑아냈는데, 지도한 선생님도 고생 많았고, 또 엄청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잘했고.
1: 아, 저희들이 항상 할수 있다는 거.

장애 예술은 사실 장애인만 하는 예술이 아니고요. 장애라는 게 하나의 오브제인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그 장애라는 오브제를 가지고 자기가 예술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저희가 장애는 사회에서는 굉장히 걸림돌이에요. 계단이 하나만 있어도 저희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렇지만 예술 안에서는 늘 결핍이 있고 배고파야 뭔가 새로운 창이 생기는 것처럼 결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한테 있는 그 결핍이 예술과 만났을 때는 또 다른 독특한 나만의 뭔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개념을 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관에서 장애예술이라는 새로운 언어를 만들고 새로운 예술 장르를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게 됐고, 제가 이제 그림도 하지만 뮤지컬도 만들고 또 전시 기획도 하고 그리고 다양하게 뭐 하죠. 사실 장애인 예술가를 떠나서 예술가라면 늘 새로운 것을 찾고 거기에 집중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꿈을 꾸게 됐고, 그리고 사랑을 하게 되면서 그 아이라는 열매를 갖게 됐고, 그리고 이들을 사랑함으로써 제가 세상을 좀 품을 수 있는, 그리고 세상과 제어가 발을 내밀 수 있게 화해를 할수 있게 됐고, 그리고 그런 과정 안에서 제가 또 다른 세상, 그리고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늘 꿈, 사랑, 도전, 이건 저의 죽을 때까지의 좌우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도전하는 멀티 아티스트 김형희입니다.

0: 뭔가 단 한 번도 안 들어봤던 악기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제 마음 안에서 뭔가 울린다는 표현을 해야 되나?
1: 사실 저희도 첼로랑 가야금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 악기인 줄은 몰랐어요, 저희도. 음악적으로 창작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저랑 의견이 비슷하고 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2: 남산골 한옥마을 메인 무대에서 열리는 흥 페스티벌에 저희가 초청되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3: 연주를 보러 오시는 분들께 좋은 연주를 들려주고 싶어가지고 소리적으로 기술적으로 좀 항상 야외 무대는 많이 걱정이 됩니다. 네, 더 신경을 쓰게 되고.

0: 동양과 서양의 어떤 그 퓨전된 느낌. 그래서 어떤 가야금하고 첼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화합을 이루는 게 되게 신선했고, 그리고 뭐랄까 되게 큰 울림이셨던 것 같아요. 상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1: 가야금의 선율이 정말 좋았고요. 첼로가 선으로 연주하지만 믿음으로도 연주하는 모습이 되게 멋있었고 잘 어울리는 모습이 색다르고 좋았습니다.

0: 지금 원두 딱 좋은데?
1: 안 했잖아. 혹시 있지? 아, 나 저기

0: 저는 2016년도에 베를린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클래식 음악만 하고 있었다가 거기 독일에 있는 한국문화원이 있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공연 섭외가 들어왔었어요. 가야금이란 악기가 어떤 악기인지 알고 싶어가지고 예전부터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영 씨 덕분에 이렇게 가야금을 2016년도에 알게 됐죠.
1: 내 음악 하고 싶다 하고 싶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가 이제 2016년에 베를린에 나가게 됐고 거기에서는 정말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과감하게 했던 것 같아요.

몽환이라는 곡을 연주해보고 살을 덧붙이면서 아 이게 생각보다 첼로랑 가야금이 굉장히 소리가 잘 어울린다.

0: 저도 뭔가 욕심이 있고 그리고 창작에 대한 갈증이 있다 보니까 저만의 스타일로 뭔가 다시 한번 음악을 녹여내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1: 전에 들어간 거.
2: 저는 약간 멜로디 부분을 맡는다면 챌린저자는 그 밑에 리프라던가 뭐 리듬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곡 작업을 하고 있고 저희는 99% 즉흥 음악입니다. 약간 바람 소리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들어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그 이 장면이 카우보이가 이제 약간 마지막 장면에 말을 이렇게 끌고 약간 뭔가 씁쓸한 느낌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외롭고 고독한 그런 모습을 떠올리면서 만든 부분이에요.
0: 가야금을 보면서 그 음색이 너무 마음에 드니까 그걸 첼로로 계속 흉내를 내고 싶어서 그 뜯는 주법을 자꾸 파고 들어간 것 같아요. 또 타악기를 했다 보니까 몸통 두들기는 것도 그래서 여러 가지 음색을 만들어내고 싶은 마음에 연구를 많이 하게 되었고

진짜 순수하게 그런 분위기, 그 우리가 봤었던 자연? 자연의 그 그림? 자연의 그림을 보면서 영감을 받았거든요.

0: 이제 많은 그 국악 창작 음악들이 기존의 음악을 이제 어렌지 편곡을 해서 들려주는 반면에 이들은 자기들의 악기 특성에 맞게 작창을 해서 새로운 그 음악을 들려준다는 걸 가장 또 높이 평가하고 싶고 그런 부분들이 관객들한테 가장 많은 호응을 받는 것 같습니다.
1: 첼로 가야금은 앞으로 음악 외교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 세계에 나아가서 저희 음악을 들려주고 한국 전통 음악 그리고 한국의 전통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자음악과의 협업이라던가 또 다른 악기와의 협업도 해보고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저희 첼로 발급의 소리는 잃지 않으면서 작업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제2회 국악의 날과 국악 주간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립국악원 국악주간 정책 세미나가 열립니다. 공공재로서의 국악의 가치와 공교육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국악의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국립 남도국악원 굿음악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는 저승운사 굿을 주제로 전승이 끊겨가는 영혼결혼식

0: 식을 무대화한 지역별 공연과 학술회의, 국악과 함께하는 명상까지 사흘간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회 국악의 날 기념식이 개최됩니다. 국악의 위상을 높이고 국악계 인사들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으로 공로상 수여와 축하 공연은 국악방송 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박물관 문화향연, 나의 박물관 타악입니다. 전통장단의 강렬한 리듬과 비보잉의 역동성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국립부여박물관 야외마당에서 관객 참여형 공연으로 진행됩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국악주간 기획공연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입니다. 국립세종수목원과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국악공연으로 전통음악이 일상 속 살아있는 울림이 되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2회 국악의 날과 국악 주간을 맞이한 이번 주 일상에서 우리 음악이 전하는 위로와 에너지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첫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국악의 날" 특집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0: 흑인이에요, 작곡가가. 딴따라따라빵 쳐다, 우와.
1: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소희 씨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사랑 사람들 사랑이야 사랑 이러구나.
1: 김준수의 아지트 그만 너질러지.
4: 제 1번 관객일 수도 있고.
1: 잘못 얘기한 건가요?
4: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3: This one.
2: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날이 저물어 당신은 모르는 채 돌아갑니다. 혼자서만 사랑하다 세월이 흘러 나 혼자 말없이 늙어갑니다.

판소리도라고 하죠. 축하받을 평양감사를 중심으로 소리꾼과 고수, 청중, 그리고 엿장수와 어린아이까지 남녀노소 추임새가 넘쳐나는 한마당 잔치의 모습입니다. 삶의 희노애락을 담고 대중을 웃고 울린 판소리는 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던 민중예술이자 시대적 정서를 담아낸 전통예술인데요.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병풍을 두르고 돗자리를 펼친 마당에서 광대의 소리와 몸짓, 그리고 고수의 북반주와 추임새가 어우러지는 판소리. 짧게는 3시간, 길게는 8시간씩 이어지면서 흥을 더해가는 판의 예술을 만나봅니다.

0: 어린 소리꾼의 들끓는 소리가 폭포를 삼킬 듯한데요.
1: 박 터졌소!
0: 끊어질 듯 이어지는 노랫소리가 남도 땅에 울려 퍼집니다.

0: 판소리는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크게 동편제와 서편제로 나뉘는데요. 지리산 자락에 있는 남어, 구례, 순창을 중심으로 전승된 동편제는 선이 굵고 쭉쭉 뻗어나가는 웅장한 소리가 특징입니다.
1: 장창!

0: 고성, 고창, 나주 등 너른 평야와 바다를 품고 있는 서편제는 정교한 장식음과 기교, 화려한 소리와 발림이 특징인데요.
1: 신봉사가 뛰고 미쳐 호는지 허허 이거 괜

0: for you.
1: 지리산과 섬진강, 남도의 너른 들과 바다가 만나 삶과 소리의 결을 만들었습니다. 삶의 희노애락을 담고 조선 팔도를 웃고 울린 판소리는 오랜 세월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서민들의 애환을 함께했습니다. 판소리 하면 영화 서편제를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주인공이었던 송화가 부르던 한맺힌 소리가 지금도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예로부터 호남 지역에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이름난 명창과 우리 소리를 좋아하는 귀명창이 많았습니다. 또 지역마다 마을마다 울려 퍼지던 농악도 손꼽히는 놀이문화 중에 하나였는데요. 호남 농악에는 우도와 좌도가 있습니다. 전주, 남원, 임실 등 산악지대에 인접한 동북지역에서 유행하던 농악을 좌도농악, 익산에서 목포로 이어지는 서남쪽 평야지대에서 발달한 농악을 우도농악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만나볼 굴의 잔수

농악은 호남 좌도 농악에 속합니다. 구례 신촌마을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구례 잔수 농악은 전문적인 농악 집단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살아있는 문화유산, 우리 선조들의 삶과 맞닿은 마을 농악의 멋을 느껴보시죠.

0: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신월리 신촌마을은 구례 서쪽 입구 섬진강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섬진강 여울물이 소리 없이 잔잔하게 흐른다고 해서 예전에는 마을 이름이 잔수였는데요. 그래서 잔수농악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구례 잔수농악은 매년 정월 초사흗날 농악대가 오전 10시부터 마을의 당산을 돌면서 제만굿을 펼치면서 놀이가 시작됩니다.
1: 행운과 항시 건성이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0: 강상구슬 마친 후에는 농악대가 마을에 가가호호를 다니면서 액을 물리치는 마당발피가 이어집니다.
1: 이구석, 저구석, 정지역구석, 방구석, 혀짝구석, 여짝구석 할 것 없이 화장실 구석구석에 쓰는 액 몰아내고 냉가봉만 쳐드리소.

0: 조상도 땅도 조상 땅, 조상 땅도 조상 땅. 장꾸방이 폐암들에다 장독 뚜껑 닫아라. 광구역에 폐암 들어간다. 자꾸 다 개국거 저 중력 꽉꽉 묶어라.
1: 집집마다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마당밭기가 끝난 후에는 마을 사람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신명나는 판꽃을 벌이는데요. 온 동네의 축제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전통 농사 문화의 뿌리를 둔 농악은 우리 삶 속에서 늘 함께해 왔습니다. 여러 행사에서 연주되면서 신명을 끌어내고 화합하고 단결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농악에 담긴 공동체 정신이 높은 평가를 받아 2014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정서 하면 한과 흥, 이 두 단어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힘든 일이 생겨도 좌절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춤과 노래로 그 억눌린 응어리를 흥겹게 발산하곤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신명나는 노래 한 자락 부르고 나면 가슴이 탁 트이거든요. 여럿이 함께 어울렁 더울렁 춤과 노래로 위기를 헤쳐나가고 서로를 위로했던 다양한 전통예술이 각 지역마다 독특한 형태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과 흥을 대표하는 한국인의 노래, 아리랑 가락이 들려오는 강원도 정선으로 떠나봅니다.
2: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1: 겹치고 포개지고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강원도 정선. 거친 땅 일구며 하루하루를 살아낸 고단한 삶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노래가 되었습니다. 노래는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힘들 때나 슬플 때도 저절로 우러나와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위로하곤 합니다.

강원도 정선. 그 척박한 땅에서 불린 아리랑은 한과 흥이 서린 우리의 노래가 됐습니다.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거친 땅과 씨름할 때, 줄인 배를 쓸어 안고 먼 산을 바라볼 때, 누군가와 이별을 했을 때나 떠난 힘이 하염없이 그리울 때, 사람들은 그 응어리진 마음을 아리랑에 담아 불렀습니다. 정선 땅의 이 다양한 삶의 노래가 시작된 건 언제였을까요? 여러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지만 고려 말 조선 건국을 반대한 7명의 유신들이 세상을 등지고 이곳에 은둔했는데 그들의 삶이 노래로 만들어져 정선아리랑의 시초가 됐다는 이야기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0: 수장마 질러라 안서산 가문구리
1: 그렇다면 오지 중의 오지, 정선의 아리랑은 어떻게 전국으로 퍼져나갔을까요? 목재가 귀했던 시절, 정선에서 난 나무들은 이곳 아우라지강에서 뗏목으로 만들어져 강을 따라 한양까지 운반됐다고 합니다.

0: 그들이 묵는 곳마다 자연스럽게 술자리와 노래가 이어졌고 이 노래들이 퍼져나가 전국 아리랑의 모태가 됐습니다.
1: 술반 차려놓게.

사랑의 고단함에서부터 이별의 아픔과 일상의 해악까지 삶의 노래 정선아리랑은 오늘도 입에서 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리랑은 언제 어디서 들어도 우리 마음을 참 뭉클하게 하죠. 또 어떤 순간에는 우리를 하나로 뭉치게 하는 강한 힘도 갖고 있습니다. 전통사회에서는 서민들이 느끼는 기쁨과 슬픔을 아리랑에 담았고 일제강점기에는 한민족의 고난과 울분을 토로할 수 있었던 창구이자 독립을 향한 열망을 표현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아리랑의 가락을 타고 전달되는 이러한 희망과 바람 덕분에 아리랑은 여전히 살아 숨쉬는 문화유산으로서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2012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이제는 지역과 세대를 뛰어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아이콘이자 국가 브랜드가 됐습니다. 강원도에는 정선아리랑과 함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린 문화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단오를 중심으로 무려 한 달 동안 강릉 남대천변에서 펼쳐지는 재래의식이자 전통축제. 축제를 통해 함께 어울리며 서로 이해하고 화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강릉 단오제를 만나봅니다.

0: 한반도의 영동과 영서를 이어주던 99곱이 고갯길. 백두대간의 큰 고개 대관령입니다. 너무 험하고 굽이져서 대굴대굴 굴러내린다고 해서 예전에는 대굴령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산이 높아 하늘을 우러르고 굽이굽이 고개마다 신령스러운 이야기가 전해오는 대관령. 굽이진 이 길은 그 옛날 과거를 보러 한양 가던 영동지방 선비들이 걸음을 재촉했던 길이자 도부상이 물건을 지고 오르내리던 고갯길이었습니다. 또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통로였죠.
1: 대관령
0: 높고 신성한 대관령 고개는 이 지역 사람들에게 신의 영역이었는데요. 음력 4월 15일이면 사람들은 이곳 대관령 신궁터에서 신을 향한 성스러운 의식을 치룹니다. 신을 향한 유교식 제례가 끝나면 대관령 산신을 맞이하는 화려한 굽판이 펼쳐집니다.
2: 서왕님을 굽이굽이 99곱이 만주백관들 앞세우고
0: 산신제를 지내고 나면 재간들은 산에 올라가 신목 행사를 치르는데요. 신목은 국사 성황신의 신체를 의미합니다.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나무는 인간의 뜻을 신에게 전하고 사람들이 신의 뜻을 받들 수 있게 하는 신성한 통로 역할을 합니다. 신목을 베어들고 대관령 옛길을 따라 내려오면 본격적인 대관령 단오제가 펼쳐지는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제례이자 축제인 강릉 단오제. 신을 인간의 세상에 모시고 내려와 성대한 제사를 올리는 의식인데요. 한 달이 넘는 축제 기간 동안 풍작과 풍어를 기원하는 다양한 의식들이 계속됩니다.

소재의 꽃은 바로 단호꽃인데요. 화려한 색의 옷을 입고 징을 치며 버리는 구파는 신명이 살아있습니다. 신을 즐겁게 해드린 만큼 인간의 소망도 들어주리라는 믿음으로 우리네 시름도 훌훌 털어버립니다. 강릉 단호제의 대표적인 연희로 관노 가면극이 있는데요. 관아의 노비들에 의해 행해진 우리나라 유일의 무언극으로 제2의 한 부분으로 공연됩니다.

닦는 단오제는 신을 보내는 의식, 송신제로 그 화려했던 축제의 막을 내립니다.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바랐던 백성들은 오랜 세월 정성을 다해 신을 섬기며 유구한 전통을 이어왔는데요. 닦는 단오제야말로 우리 민중의 희노애락이 살아 숨쉬는 문화유산이 아닐까요?

강릉 단오제는 유교적이고 엄격한 제사 방식, 국과 관노 가면극, 그리고 흥겨운 놀이판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인데요. 중국이나 일본에도 단오가 있지만 강릉 단오제는 다른 나라의 단오와 구별되는 종합적인 축제로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우리 무형문화유산 중에는 망자의 넋을 기리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전통적인 불교 의식도 있습니다. 한국 불교 문화의 중심 요소인 영산제인데요. 흔히 경황이 없고 시끌벅적한 상태를 가리켜 야단법석이라 하죠. 야단은 야외에 세운 단을 말하고 법석은 불법을 펴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외에서 펼쳐지는 법요의식을 이르는 말인데요. 많은 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치러지는 영산제는 사흘 밤낮으로 진행될 정도로 큰 행사였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야단법석인 셈이죠. 종교의식을 넘어 한편의 종합예술을 보는 듯한 영산제. 그 웅장함과 경건함을 함께 느껴볼까요?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어서 이승을 떠난 지 49일 되는 날 49제를 올립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대표적인 의식이 바로 영산제인데요. 석가모니가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해 중생을 교화했다는 영산회상을 재현한 불교 의식으로 망자의 영혼이 불교에 귀의해서 극락왕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산제는 불교 음악인 범패와 바라춤, 법고춤, 착복춤으로 이루어진 불교 무용인 작법무, 여기에 괴물이라는 미술적 요소가 어우러진 종합예술입니다. 특히 독특한 춤사위와 장중한 바라소리가 돋보이는 바라춤은 영산제의 백미로 손꼽히는데요. 세상의 모든 중생과 영혼을 번뇌에서 구한다는 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빠른 장단에 맞춰 장중하게 춤을 추는데요. 온몸을 사용해 덩실

불교의 오랜 역사와 함께 해온 영산제는 장엄한 불교 예술이자 공동체 의식이 담긴 하나의 민족 축제로 그 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어서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일은 우리의 마땅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문화유산 헌장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유네스코 등재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은 아직도 역사 속에 묻혀있는 우리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관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유산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그 의미를 온몸으로 교감할 수 있는 기회도 더욱 많아져야겠죠.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음악과 예술로 삶을 즐기는 멋과 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풍류라고 하는데요. 자연을 벗삼아 풍류를 즐겨온 선조들의 삶의 모습은 우리 음악과 소리에서도 많이 엿볼 수 있습니다. 과거 선조들이 즐긴 우리 전통예술이 지금은 K-컬처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는데요. 이런 놀라운 문화 경쟁력은 결코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든든한 자양분으로 오랫동안 쌓이고 숙성되어 온 전통 문화의 힘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여전히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는 힘, 한국의 정신, 한국인의 정서를 담아낸 우리의 문화유산을 만나봅니다.

태평무는 왕실의 번영과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기 위해서 왕이나 왕비가 직접 춤을 춘다는 내용을 담은 민속춤입니다. 20세기 초 뛰어난 무용가이자 명고수였던 한성준 명인이 경기 무악장단과 춤사위를 바탕으로 만든 춤인데요. 동작이 섬세하고 우아하면서 동작

춤은 전체적으로 화사하고 우아하지만 발디딤의 기교가 섬세하고 다양한데요. 빠른 걸음으로 복잡한 장단을 경쾌하게 가로지르는 발디딤과 장단 사이사이에 발로 원을 그리며 돌리고 굴리는 기교적인 발짓은 태평무만이 가진 멋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고 화려함을 보여주는 태평무는 음악이 다른 춤에 비해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장단을 충분히 알아야 그 맛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연화대 합설문은 조선 전기 궁중에서 악기를 쫓기 위해 베풀던 의식 다음에 항무와 연화 대모를 연이어 공연하는 궁중 무용입니다. 하계탈을 쓰고 추는 항무와 연꽃에서 동료가 태어나는 연화 대모로 구성되는데요. 항무는 우리나라에서 새의 탈을 쓰고 추는 유일한 춤으로 춤사위가 청아하고 운치가 있습니다. 두 마리의 학이 춤을 추다가 꽃봉우리를 쪼면 연꽃이 벌어지면서 숨어있던 여자아이가 나오고 학은 놀라서 뛰어나가는데요.

이렇게 학연하대 합설문은 동물과 인간과의 교감 세계를 표현한 독특한 춤으로 예술성이 높고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요즘 BTS를 비롯한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이 전 세계에서 K-POP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조선시대에도 대중음악을 이끌며 민중을 웃기고 울린 아이돌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바로 남사당패가 그 주인공인데요. 남사당패는 전국의 장터와 마을을 떠돌면서 고개, 춤, 노래를 공연했던 유랑 예인 집단입니다. 영화 왕의 남자에서 감우성이 연기한

방생과 이준기가 연기한 공길이 바로 조선시대 남사당패 일원이었죠. 조선시대만 해도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보고 웃을 수 있는 오락거리가 거의 없었는데요. 그들에게 남사당패의 기회와 재담은 신기하고 흥미로운 구경거리였습니다. 심지어는 왕실에서도 경사가 있을 때 광대를 궁으로 불러서 그 놀이를 보면서 즐겼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전통 연희와 놀이를 선보이면서 조선 후기 민중에게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특히 안성 남사당 풍물놀이는 웃다리 가락을 바탕으로 다채롭게 펼쳐지는 우리나라 특유의 민중놀이로서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사당패는 풍물놀이와 함께 접시 돌리기, 제주 넘기, 탈놀이, 줄타기, 꼭두각시 노름. 이렇게 여섯 가지 기회를 곁들여 신명나게 노는 전문 연희 집단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최초의 연예인 집단인 셈인데요. 그 중에서도 안성 남사당패가 가장 유명합니다.

남사당 최초이자 최후의 여성 꼭두새였던 바오덕이라는 인물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리적인 요인도 큰 몫을 했는데요. 안성은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에서 한양으로 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여러 지역의 온갖 물건들이 모여들었고 당연히 장의 규모도 컸습니다. 왁자지껄하게 삼남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안성은 바로 남사당패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잘 갖춰진 곳이었죠.

안성 남사당 놀이의 풍물가락은 웃다리 가락을 바탕으로 하는데요. 버나 살판, 줄타기 등 힘차고 섬세하며 느리고 빠른 가락을 고루 쓰는 특징이 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흥을 돋우는 신명나는 놀이판은 고단한 일상을 위로하는 작은 축제였습니다. 남사당패 중에서 안성 남사당패가 전국 최고로 자리매김한 것은 바우덕이라는 인물 때문입니다. 경기도 안성에서 가난한 소작농의 딸로 태어난 바우덕이는 남사당 최초이자 최후의 여성 꼭두새였는데요. 1865년 흥선대원군의 부름을 받아 경복궁 중건 현장에서 탁월한 능력으로 공연해 인부들의 고달픔을 덜어줬고 그 공으로 정삼품, 당상관 벼슬아치들이 쓰는 옥관자를 하사받았습니다. 그 후 전국 공연을 다니며 그 지역 남사당패가 절을 하면서 맞을 정도로 존경받았고요. 바우덕이가 왔다 하면 구경꾼이 몰려들 정도로 대중을 사로잡은 그 시대 스타였습니다. 남사당패가 벌이는 재담과 해악, 연희 외에도 힘든 농사일에 지친 몸과 마음을 흥으로 달래주는 신명나는 놀이판도 있었는데요. 여럿이서 춤과 노래를 즐기면서 함께 어우러지면 신명은 두 배, 세 배로 커지기 마련이죠. 각 지역마다 자연 환경과 성격에 맞는 전통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개성 있는 축제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대규모 농사가 발달한 경상남도 밀양 지역에는 농경 문화와 관련된 특별한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0: 하자.
1: 아, 하자. 아, 이거
2: 잡은데.
3: 맛있네. 웃음 나는 줄 아는가 봐. 아이고.

밀양 백줌놀이는 고된 농사일을 하던 머슴들이 음력 7월 보름경에 지주들이 마련해준 술과 음식으로 하루를 즐기던 전통 축제입니다. 농신제는 음력 4월부터 모내기를 한 뒤 풍농을 기원하기 위해 여러 제수를 준비한 다음 논이나 밭에서 농사를 관장하는 신령을 위해 지내는 제사입니다. 머슴들 중에 뽑힌 으뜸 좌상이 삿갓과 도롱이를 거꾸로 뒤집어서 쓰고 양반 행세를 하는데요. 머슴들의 설움을 흥겹게 풀어주며 놀이의 시작을 알립니다. 도포 차림으로 머슴들을 쫓아내며 등장한 양반이 절제된 춤사위를 선보이고 가락이 빨라지면서 힘찬 춤사위를 보여줍니다. 양반들을 희롱해 쫓아내기 위한 병신춤이 이어지는데요. 춤꾼들의 춤사위가 얼핏 보면 우스꽝스럽지만 양반에 대한 풍자와 머슴들의 희노애락을 담고 있습니다. 쫓겨난 양반들이 도포를 벗고 춤판에 끼어들어 계급의 벽을 허무는 의미가 담긴 범부춤은 밀양 백줌놀이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명의 북잡이가 둥글게 서서 추는 오복춤은 풍년과 오복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뿐인 머슴들의 잔치는 모두가 어우러지는 흥겨운 가락으로 끝이 납니다. 이날 하루만큼은 신분의 벽을 넘어 자유롭게 발산하고 표현하는 축제의 하루가 됩니다.

0: 감내 개줄 당기기는 경상남도 밀양 감내에서 정월 대보름을 전후해 마을 사람들이 시합으로 즐기던 놀이입니다.
1: 당사님께 비나이다. 우리 마을 잘 되기를 비나이다.
0: 예로부터 감천 지역은 개가 많았는데요. 서로 좋은 개잡이 터를 차지하기 위해 자주 싸우면서 인심이 나빠졌다고 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 어른들이 개 모양의 줄을 만들어서 당기는 시합을 열고 이긴 편이 먼저 털을 잡도록 한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 되냐!

0: 남아. 당연히 못 이긴다.
1: 아, 그 돈땡기라.
0: 이기려라.
2: 밤내 개줄 당기기는 주민 화합은 물론 인근 마을과의 불화를 풀기 위해 만들어진 독창적인 민속놀인데요. 서서 당기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인원이 줄을 목에 걸고 엎드려서 당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지역에서 전해오는 다양한 민속예술과 놀이판은 서민들의 생활 깊숙이 스며들어 공동체 의식을 다지게 하고 또 힘든 농번기에는 위로하고 응원하는 노동요가 되기도 했습니다. 백두대간을 타고 갈 수 있는 남한의 최북단 강원도 양구에서는 악기를 동원한 풍물 대신 농기구가 등장하는 독특한 놀이문화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바로 양구 돌산령 지게놀이입니다. 놀이판의 주인공이 지게인데요. 양구는 산이 높고 골이 깊어서 지게가 유일한 운반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의 고달픔과 단조로움을 잊기 위해서 지게를 놀이도구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한 거죠. 이름은 놀이지만 속마음은 아버지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잠시라도 덜어주고 싶은 애틋함이 아니었을까요? 양구 돌산령 지게놀이에서 아버지의 무거운 어깨가 보인다면 서천 한산 모시짜기에서는 망구석처럼 배틀 앞에 앉아 반복되는 노동을 했던 어머니의 고된 하루, 거친 손마디가 보입니다.

0: 강원도 양구지방에서는 노동의 고달픔과 단조로움을 잊고 즐거움을 얻기 위해 지게를 이용한 놀이를 했습니다. 양구 돌산령 지게 놀이에는 개인적으로 승부를 내는 지게 걸음 싸움과 단체로 하는 상여 놀이가 있습니다.
1: 사신령님 하광하옵소서. 오늘은 금일이요 사바는 세계로다.
0: 지게 두 다리 위에 올라가 지게 머리를 잡고 상대를 부딪혀 쓰러뜨리는 지게 걸음 싸움. 여기에 재미

0: 사실이 있는데요. 승부가 나면 진 팀이 이긴 팀의 지게짐을 대신 졌다는 겁니다. 벌칙도 참 소박하죠? 상여놀이는 편을 갈라 지게를 서로 묶어서 상여 소리를 부르며 상대의 상여를 밀어 쓰러뜨리는 놀이입니다.
1: 걱정군심 타제하면 단사십을 못 사는 인생.
0: 또 장례식 때 구덩이를 다지는 풍습을 놀이화한 회다지 놀이가 있는데요. 산을 넘나들며 땅을 일구던 고단한 생활 속에서도 소박한 놀이 문화를 즐길 줄 알았던 산골 사람들의 여유가 느껴집니다.

오랜 시간 인내하며 땀과 정성을 들일수록 더욱 섬세하고 우아하게 완성되는 걸작. 은은하게 비치는 멋스러움과 잠자리 날개처럼 섬세한 조직을 만들어내는 한산못입니다.

0: 놓아보세. 낮에 짜면 일광단이요, 밤에 짜면은 일광단이라. 일광단 월광단 다 짜놓고 우리님 마중이나 나가보세.
1: 한산에서 만드는 모시는 예로부터 다른 지역에 비해서 품질이 우수하고 섬세하며 단아해서 모시의 대명사로 불렸는데요.

되면 내어주는 자연의 재료에 한 땀 한 땀 여인의 손길과 정성이 더해져 완성되는 한산 모시를 만나봅니다.

심지어 여인의 땀과 눈물이 만들어낸 한산 모시짜기는 이제 세계가 품은 천년 역사의 명품 브랜드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땀과 정성을 들여야만 섬세하고 우아한 결이 만들어지는 모시짜기는 전통 방식으로 친환경 섬유를 제작한다는 문화적 특징이 있습니다. 또 마을 주민이 한 장소에 모여 서로 협력하는 작업 과정을 통해 공동체 문화

국가를 발전시켰다는 사회적 의미로 인해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2011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역의 독특한 정서를 담고 있는 문화유산들은 내용은 다르지만 여럿이 함께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세대를 이어가며 시대에 맞게 그 의미를 더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무형문화유산이라는 말 대신 언제나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문화유산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고 그 안에서도 신명나는 흥을 잃지 않는 것.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이 아닐까요?

도련님이 광안루에서 춘향을 만나 백년 가약을 맺은 후로 정이 점점 깊어지니 하루 난 도련님이 춘향을 다리고 사랑가로 논이 난디

0: 오늘 밤이 가면
1: 내일 밤이 또 오지요.
0: 1년이면 몇 밤이냐?
1: 365밤이지요.
0: 책방에 홀로 앉아 너를 생각하는 낮은 오지도 말고 1년 내내 너와 만나 노는 밤만 있어주었으면.

내가 나아보니 중이 왔거날. 여보시오 대사님, 내 집을 둘러보오. 서발 장대를 둘러야 거칠 문적이 없는 집이오. 도사다발 소승은 걸승으로 댕문전을 당도허니 울음소리가 낭작허날 무슨 연고가 계시오이까. 흥보가 대답 보되 권솔들은 다소르고 먹을 것이 없어 죽기로 써운한 길이오. 불쌍호오, 복이라 허는 것은 임자가 따로 없는 것이니 소승들을 따라오면 집터 글자를 하나 잡아드리리다.

상하야 수이사례 있던 집을 헐어다가 그 자리에 집을 짓고 살아갈제 살아갈수록 살림이 점점 나아지니 하루 난 흥보가 하도 이상하야 집터 글자를 붙여보며 한번 놀아보란디.

그때여 흥부제비가 흥부씨 은혜를 갚을 양으로 본표 박씨를 입에 다물고 만리 조선을 나오는 뒤 꼭 이렇게 둘러서 나오던 것이었다.

산 미륵이 백이로다. 요동 칠백리 강동을 지내어 한옥강을 건너 의주를 다달라. 형부탑 통군정 올라앉어 안남산 반남산 석빛강 용천강 좌우령을 넘어들어 부산 범우할마곡의 강동다리를 시각에 건너

삼각산이 생겼구나. 눈물이 빈빈하고 풍속이 흐이하얀 밤만세 지금 댕이라 경상도는 함양이요 찰나도는 운봉인데 운봉 함양도 월 붐의 흥보가 사는지라 청제비고동보소 박씨를 예배다 가로 밀고 땅대 문박성 내 나라 칠패 팔패 배달

그리하여 별주부가 수변을 당도하여 한 곳을 바라보니 왠가 들짐승들이 모여 상좌 다툼을 하고 있겄다.

0: 드디어 토끼가 자라한테 돌려 수궁을 들어갔지.
1: 수궁을 들어가서 용왕에게 배를 꼭 따이게 되었는디 아 이놈이 어찌 꾀가 많던지.
2: 용왕을 딱 속이고 세상을 다시 살아나오는디
3: 자라는 옆에 나오겄다.

구미 산천에 깜짝 내려서더니 자라를 보고 욕을 트립 퍼붓고 달아나는 뒤 이런 가관이 없겄다.

이놈이 지가 수궁에서 살아나왔대서 귀를 털고 발을 떨며 지 개교 자랑을 한번 해보난디.

0: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2: This one.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형태를 묻든 진화의 역사. 뿌리에서 갈라진 모양을 따라간 진화의 흐름들. 식물학자는 자연과 문명의 진화를 추적하며 나무의 형태를 계속 떠올리는데요. 이는 질서를 갖춘 계통일까요? 아님 혼돈에 불과한 걸까요? 계통과 혼돈의 흔적들을 따라 식물학자의 여행은 계속됩니다.

0: 가운데 네모난 뜰이 참 예쁘죠?
1: 여기 들어와서 앉아있으니까 이 작은 마당이 하나의 방같이 아늑합니다. 오늘 반가운 분을 만나기로 했는데 곧 오실 것 같습니다.
0: 저기 반가운 손님이 오시고 있네요.

0: 선생님. 아. 어떻게 이 멀리 비가 아이고, 오는데.
1: 비가 와서 오는 건가요?
0: 어, 들어가세요. 네. 우선 접어드릴게요.
2: 식물학자의 은사 이남숙 선생님은 식물분류학자입니다. 식물분류학은 식물을 구분하고 계통을 정리하는 중요한 기초과학이죠.
3: 이 집이 엄청 예쁘네요.
0: 네.
3: 사실은 나도 이런 한옥에서 한복을 우아하게 입고 네. 좀 살아보고 싶은데
0: 어머니가 맨날 얘기하셨는데 네.
3: 이루어질 수 없는 꿈 같아 내게는. 뭐 그나저나 어디 여름에 뭐 남쪽에 갔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어땠어요?
0: 8월에 그 해남, 보길도, 완도 이렇게 갔다 왔는데요. 뭐 식물들도 많이 보고 또 거기 윤선도 집안에 해남 윤씨 집안 무슨 가옥들, 건축 양식들 이런 것들도 보고 재밌는 여행이었습니다. 네.
3: 나는 가서 식물만 보고 왔는데 그런 것도 봤다니 좋겠네.
0: 저도 예전에는 식물만 봤는데 식물의 어떤 한반도에서 섬으로 가는 어떤 형태의 변화랑 그리고 건축물의 변화 이걸 같이 보니까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아, 네. 그리고 뭐 사실 우리 식물 보면서 뭐 자연선택, 돌연변이 이런 얘기하는데 인간의 역사에도 자연선택과 돌연변이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3: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자연에서 다 비롯되기 때문에 뭐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0: 네, 우리도 뭐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3: 그렇죠. 네.
2: 보길도를 나온 식물학자의 답사는 전라남도 해남 땅으로 이어집니다. 일대의 명문가인 해남 윤씨 집안의 흔적을 쫓기 위해서인데요. 해남에 도착한 식물학자가 우선 들른 곳은 바로 옆 동네 강진입니다. 해남 윤씨 가문의 시조를 모신 한천동을 찾은 건데요. 가문의 기틀을 다진 여덟 번째 중간 선조께 제사를 지내는 제각 건물이 있는 곳이죠. 그 뒤로는 최초부터 일곱 번째 선조까지 묘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해남 윤씨는 고려 중엽 때 시작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고려 말 공민왕 때 벼슬을 지낸 중시조 윤광전 때부터 본격적으로 기록이 남아있죠. 이런 해남 윤씨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인물이 윤선도입니다.
0: 해남 윤씨 중시조를 모신 영모당입니다. 아주 오래되었는데 기품 있고 웅장합니다.
2: 식물학자는 해남 윤씨 후손을 만나 가문의 역사에 대해 들었는데요. 해남 윤씨는 총 8개 파로 구성된다고 하죠.
0: 여기가 중시조를 모신 곳이라면서요?
4: 네네. 이 건물 용모당은 1687년 우리 중시조인 용동정 광자전 할아버지와 그 큰 아드님인 대여분공, 작은 아드님인 단자학 이 삼부자님의 제사를 모시는 곳입니다.
2: 해남 윤씨 8개 파는 고려 말 중시조 이후에 나눠진 건데요.
0: 그럼 중시조라고 하면 그 네. 위에도 있으신
4: 예,
0: 거잖아요.
4: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중시조 유이율은 1세에서 7세까지는 산소를 잊어버렸어요. 아. 그래가지고 나머지 1세에서 7세까지는 단제로 이제 저기서 이제 모시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산소를 이제 유지하신 것은 중시조부터 해서 유실되나서 아.
0: 그 전부터 계셨지만 기록의 시작은 여기
4: 그렇죠. 그냥 실제로는 이제 예.
2: 식물학자가 식물의 계통도를 그리듯 해남 윤씨 사람들도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계통을 정리한 건데요.
0: 그러면 윤선도는 그 8개
4: 윤선도 그분은 팔파 가운데서 그 연동파라고
0: 연동파
4: 네. 예.
2: 윤선도는 해남 윤씨 8개 파 중 어초운 윤효정의 후손인 연동파에 속한다고 합니다. 식물 계통도처럼 족보도 정말 복잡하죠.

0: 영모당 바로 뒤에는 1세조부터 7세조 조상들의 비석이, 또 그 옆으론 중시조 3부자의 묘가 있습니다. 식문학자는 중시조 3부자의 묘로 가보는데요.
1: 여기 중시조를 모신 무덤들입니다. 과장 위에 윤광전 선생님과 그분의 자손들이 있는 것인데요. 선조와 그 후손들이 나란히 아래쪽으로 있는 것을 보니까 생물의 계통수가 생각이 나네요.
0: 계통수는 진화의 과정을 나무의 뿌리와 기둥, 가지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가장 오래된 것을 뿌리 쪽에 두고 기둥과 가지에 차례로 생명체가 갈라져 나온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무덤들의 배치가 계통수와 흡사한 건데요. 영모당 일대는 해남 윤씨 사람들이 가문이 어떻게 시작해서 분화했는지 보여주는 일종의 계통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건축을 통해 그린 건데요. 학자마다 계통수가 다르듯 후손마다 저마다의 제각을 세워 자신이 속한 계보와 정통성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영모당 근처엔 강진에서 해남으로 넘어온 해남 윤씨 가게를 기리는 제각도 있었는데요. 해남에 도착할 때부터 잔뜩 흐렸던 하늘에서 비가 쏟아집니다. 추원당은 조선 전기 강진에서 해남으로 넘어온 해남 윤씨 윤효정의 조부와 아버지를 모신 곳이죠. 윤효정 이후 해남을 거점으로 가문이 번성하게 되는 건데요. 윤선도가 바로 이 윤효정의 후손입니다.
1: 건물이 정말 기품이 있습니다. 윤선도가 주도하여 지은 추원당이라고 하는데요.
0: 윤선도가 만든 상징적 계통수라 할 추원당 건축. 제사 지내기 위한 넓다란 대청마루가 참 근사하죠.
1: 와, 저 위에 있는 삼각형 나무 부재 아래 해남윤씨 족보 목판본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0: 1702년 간행된 해남윤씨 족보 이모부인데요. 아버지 쪽만 아니라 어머니 쪽까지 모두 기록했다는 특징이 있죠. 고려 중기 때 1세조부터 시작해 고려 말 중시조에서 본격화한 해남 윤씨, 조선 전기의 윤효정, 조선 후기의 윤선도를 거쳐 지금까지 천여 년의 세월을 이어왔는데요. 저 무수한 빗방울처럼 태고적부터 수많은 개체들이 쏟아졌지만 어떤 것은 환경에 적응하며 진화하고 또 어떤 것은 멸종하기도 했죠. 인간의 시간은 식물과 동물에 비해 극히 짧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생존과 번식 외에 사회와 문화 전반에 있어 아주 복잡한 분화와 변화를 이루기도 했죠. 이 또한 진화라 할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윤효정이 해남으로 들어온 후 가문의 종갓집이 된 노구당으로 가봅니다.
2: 근데 여기 이 집의 첫인상이 벽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담밖에. 그래서 문이 어디 있지? 막 찾게 돼요.
1: 아, 그렇네요. 이렇게 정면에 뭔가 딱 둘 것 같은데 문을.
2: 근데 문이 여기가 이제 길인가 싶어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여기에 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보통 문이 정면에.
0: 입구가 정면이 아닌 옆으로 난 독특한 건축. 해남 윤씨 종가 노구당입니다. 식물학자는 건축사학자 김봉렬 교수와 노구당 사랑채부터 둘러봤는데요.
2: 오, 사랑채가 수리 중이네요.
1: 근데 안에 뼈대가 보여도 멋진데요.
2: 네, 여기가 이제 사랑채고.
0: 마침 노구당 사랑채는 수리 중이었는데요. 식물학자는 예전에 방문했던 기억을 되살려봅니다. 옆으로 길다란 노구당 사랑채는 사실상 건물 두 채를 이어붙인 구조죠.

0: 네, 지금 공사 중이긴 한데.
1: 그래.
0: 자세히 보시면 기단이나 이런 걸 보시면은 이쪽 오른쪽은 이렇게 들어가 있고
1: 네.
0: 왼쪽 이제 나와 있잖아요.
1: 이렇게
0: 들어가 있는 데가 그 아버지의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아들의 공간이고. 그러니까 사랑채는 뭐 남자들의 공간이긴 한데
1: 네.
0: 남자들이면서도 또 거기에 장유 유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장자의 공간, 여기는 유자의 공간. 이 사랑채는 뭐 이 집안에 그 내려오는 전설로는 그 윤선도, 고산 윤선도가 이제 효종의 선생이셨거든요. 그 효종이 임금이 되고서 윤선도에게 이 수원의 집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1: 네.
0: 그 하사를 받은 거죠. 그러다가 이 윤두서, 윤선도의 이제 증손자가 완전히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낙향을 하면서
1: 네.
0: 이 사랑채로 옮겨왔다고는 돼요.
1: 아,
0: 그런데
1: 완전히.
0: 예, 근데 이제 그게 바로 윤선도 당시의 사랑채냐는 약간 의문은 있는데 하여튼 옮겨오고 그게 조금 변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2: 윤두서는 자화상으로 유명한 조선 후기의 문인 화가죠. 윤선도의 증손자인데요.
1: 와.
0: 해체돼 있게 나니까 뼈대가 더 확실히 잘 보이죠.
1: 네.
0: 그러니까 다른 집이 없는 게 있잖아요. 여기 요게 이제 원래는 차양이라 그래서 이렇게 해를 가린다 이런 뜻이고 이게 왜 이 집에 있냐면은 이 집 전체가 서향을 하고 있어요. 이 주향이 서쪽을 향하고 있어서 오후에 굉장히 햇살이 뜨겁고 그러니까
1: 덥네요.
0: 그거를 이제 막아야 되죠.
1: 길게 햇빛이 네. 계속 들어오겠네요.
0: 그래서 이제 차양이 만들어졌는데
2: 다른 데선 볼 수 없는 차양이 있어 더욱 특이한 집 노구당. 식물학자는 가족들의 생활 공간인 안채로 이동합니다.
0: 여기는 안채 옆면이

0: 그 남쪽 면이 가장 좋잖아요. 햇빛도 네, 좋고. 네. 그래서 이 테라스, 그러니까 이 과거의 발코니 같은 거 지금 툇마루들이 다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1: 마당이 정면이 아닌 옆구리에 있기는 하나 생활하기에 가장 좋은 방향인 남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0: 저거 뭘 것 같습니까? 저 위에 지붕 위에 볼록 튀어나와 있는 거?
2: 구멍이 뚫려 있어서

0: 적극적으로 도입해가지고 그걸 쓴 거죠. 가정집엔 잘 없는 모습이에요. 들어가 보실까요? 네. 아, 분위기 좋네요.
1: 네.
0: 이 마루에 잠깐 앉으실까요?
1: 근데 여기 되게 특이해요. 뭔가 대각선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0: 이 집이 이제 숨어있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인데, 보통은 이제 이 마당이 있고 정면에 있는 게 대청마루거든요.
1: 네.
0: 이걸 뭐 한자를 정청이라고도 그래요. 그리고 안방은 요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1: 네.
0: 대청과 항상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안방인데, 여기는 안방이 여기예요. 이 집은 여기고, 이 안방에 붙어 있는 그 대청마루는 숨겨져 있어요.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 깊게. 그래서 이걸 못마루, 그러니까 모퉁이에 있는 마루라고 해서 못마루인데, 실제로 쓰여지는 건 이 못마루고요.
1: 네.
0: 이 대청은 언제 쓰느냐? 제사 때만 써요, 거의. 그래서 재례청이라고 불러요. 예. 그러니까 이 집이 서양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서쪽에 보면 사랑방이 있고 뭐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재례청이 있고, 그다음에 이 집 뒤로 가면은 이제 선산이 있고.
1: 네.
0: 굉장히 정신적이고 좀 상징적인 축이라면, 실제로 쓰여지는 안방이나 뭐 여러 가지 대청이나는 전부 남향을 하고 있어요.
1: 일반적으로 다 남향을 하고 있으니.
0: 그러니까 이 뭐랄까, 상징축하고 실용

0: 건축이 이렇게 직각으로 놓이는 거죠. 근데 그럼 하필 왜 서양을 하고 있느냐는 건 네. 지형이 그렇게 생겨서 그런 거죠.
1: 아, 그냥 자연의 수용한
0: 자연의
1: 건가요?
0: 지형이 생기고 이게 전부 서쪽을 향해서 이렇게 완경사를 한 마을이거든요. 네. 여기가 제일 높은 데고 그런데 이제 자연 방위는 또 남쪽이 좋으니까
1: 네. 실용적인 건
0: 실용적인 필요하니까. 건 전부 남쪽을 네.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가 돋보이는 집이죠. 이런 걸 그래서 저는 이 실용성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실용적 정신에 충만한 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 안동 쪽이나 이런 데 좀 보면 지형이 서양이면 모든 걸 서양에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 마루에 앉아도 덥고 이런 걸 다 참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런 건 아니지. 그런 게 아마 해남 윤씨가에 그 흐르고 있는 뭐라 그러나요? 그 생물학적으로 DNA?
1: 어떻게 보면 적응 능력이 굉장히 좋은 거고
2: 환경에 실용적으로 적응하고 외래 요소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해남 윤씨 가옥에는 그들 특유의 개방적인 DNA가 담겨 있는데요. 보길도에서 만난 윤선도의 정원처럼 일종의 돌연변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종의 분화와는 아주 다른 형태로 환경에 적응하며 진화한 건데요. 이제 안채를 나와 조상을 모신 사당으로 가봅니다.
0: 여기는 이제 고산 윤선도를 위한 사당이고요.

0: 16세기가 이제 어촌 윤여정이 여기에 자리를 잡고 해남 윤씨가를 시작한 그런 시대. 17세기는 이 고산 윤선도가 굉장한 그 사회적 지위도 얻고 번영시킨 시대. 18세기는 그 윤선도의 4대 손인 그 공제 윤두서. 네. 윤두서가 드디어 여기다 이제 완전히 터를 정하고 살림을 여기서 시작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번영하던 시기인데, 이 해남 윤씨가가 이제 19세기에 큰 위기가 닥쳐요.
1: 네.
0: 그거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 자손의 문제. 맏아들이 없어. 맏아들이 아니라 아들이 없어져요. 동손이 없어져요.
1: 네.
0: 그 이제 겨우 그 들여온 양자가 아들을 하나 낳는데 윤광호라는 분이에요.
1: 네.
0: 이 정말 독생 외아들 있잖아요. 그래서 애지중지 해가지고 결혼을 시켰어. 결혼을 시켰는데 신행을 가서 하루 만에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부는 아마 16 정도의 그 시집을 왔는데
1: 네.
0: 종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아들도 없는 종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온갖 그 윤씨가 그렇게 그 종손이 없어지니까 이 지역에 있는 다른 가문들이 윤씨가의 재산이 엄청 큰데요. 그리고 심지어 관가에서도 관청에서도 어떻게 해보려고 워낙 큰 재산을 갖고 있으니까 그다음 윤씨가 안에서도 종가의 위상이 별 볼 일 없으니까 뭐 온갖 뭐 숙부나 막 사촌들이
1: 네.
0: 간섭을 하고 뭐 좌지우지하고 그렇게 해서 거의 이제 망할 지경이 됐죠.
1: 네.
0: 그런데 이 종부가 이 광주 이씨인데 이 광주 이씨 부인이 굉장한 여장부였나 봐요. 사업적 수완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 층층 시야에서 있으면서도 가문을 다시 일으켜야 되겠다 이런
1: 네.
0: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충청도까지 가서 그러니까 먼 다시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윤두서가 이 집에 살면서 네. 복잡하죠. 이,
1: 네.
0: 이게 식물학만큼이나 복잡해요.
1: 네, 이게 뿌리가
0: 계통이
1: 네.
0: 예?
1: 네.
0: 윤두서의 이제 이 종손이 여기 살았는데 윤두서가 칠남을 뒀다 그랬잖아요. 일곱 형제를. 그 중에 네. 이 네 번째 네. 형이 아들.
1: 네.
0: 우리 충청 그 집안이 충청도에 살아. 그걸 찾아가요.
1: 네.
0: 찾아가서 거기에 칠대 손을 겨우 찾아서 양자로 삼아요.
1: 아이고.

0: 만드신 공간들이고.
1: 끊길 뻔한 가문을 다시 잊고 번성시킨 건 밖에서 시집온 여성이었는데요. 조선 후기의 가문을 이끈 윤선도와 윤두서도 모두 같은 가문 안에서 들여온 양자였습니다. 여기에 광주 이씨 부인이 들여온 양자까지 더해져 해남 윤씨의 계통수는 계속된 거죠. 사당의 집이라 할 노구당에서 마지막으로 세워진 건물로 가보는데요.
0: 이 길, 뭐 사자의 길.
1: 처음 이 집의 터를 잡은 윤효정을 기리는 제실 추원당입니다.
2: 너무 멋있어요.
0: 상징적인 거겠죠.
1: 추원당에선 노구당에서 수리 중인 상태로 봤던 차양을 온전히 볼 수 있었죠. 건물 앞에 붙은 거대한 차양이 늦여름의 태양 아래 짙은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0: 건메스커 같이 돼가지고 해남의 다른 쪽에 가면 윤선도 묘지가 있는데 거기도 이런 제실이 있거든요. 거기도 있어요. 차양.
2: 윤씨 집안만 있는 건 아닌 거죠?
0: 아니에요. 윤씨 집안이만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2: 아, 그래요?
0: 딴 데는 없어요.
2: 진짜 특이하네요.
0: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뭐 그 예가 굉장히 드물고 윤씨는 뭐 지금 내가 아는 것만 해도 윤씨 가문이 세 개를 갖고 있으니까.
1: 차양은 해남 윤씨 건축의 독특한 유전 형질이라 할 수 있는데요. 광주 이씨 부인이 처음 닦았을 사당들을 잇는 길이 마치 계통수의 가지들을 연상케 했습니다.

0: 저는 거기서 그 광주희 씨 부인 얘기를 들었더니 그 생물에서 모계유전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실제로 이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보면 정액이 사실은 난자에 와서 정액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난자에 있는 세포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0: 그렇죠. 더 이렇게 난자 크기가 네, 크니까.
1: 그래서 그 난자 안에 있는 세포질 내에 있는 그 미토콘드리아나 그 식물의 경우는 엽록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 그 모계 유전만 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세포질 자체의 그런 어떤 모계 유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면 아까 그 광주희 씨 그 부인의 네. 그 얘기도 뭐 갖다가 걸 수도 있겠죠.
0: 그 해남윤 씨 집안에 독특한 면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거기 건축이나 뭐 그런 양식들이 전라남도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양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례적인 어떤 형식들이 부계와 모계가 만나고 뭐 어디가 중요하냐가 아니라 진화에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다 혼합되고 복잡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굉장히 독특한 선택을 하고 그런 거랑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이제 사실은 이 집도 보니까 이제 옛날 집이긴 하지만 네. 심지어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그 네. 세면기가 있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네. 다 이게 문화라는 게 다 이게 네. 흡수되고 그러면 이제 새로운 형태로 변화되는 거잖아요.
0: 네.
1: 그래서 생물학적인 그런 원리나 네. 사람들의 이런 건축이든 뭐든 살아가는 게 다 비슷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죠.
2: 생물학자는 해남 윤 씨의 가옥들을 더 살펴봤는데요. 조선 후기 해남 윤 씨 사람들이 바다를 간척해 만든 풍요로운 농토가 펼쳐진 곳 해남군 현산면 백보리 간척지 뒤로 또 하나의 특이한 집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윤두서가 노구당으로 이주하기 전 살던 집인 공제 고택인데요. 집은 노구당과 여러모로 아주 비슷한 구조를 지녔습니다.
3: 이 집도 여기가 정면, 이게 측면인데 정면이 된 거죠.

0: 원래는 여기 아마 큰 사랑채가 있었어요. 지금 이 빈터에.
1: 네, 여기 뭔가 허전해요. 네, 네.
0: 사랑채가 있어서 얀채를 막고 미음자식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건데 사랑채가 없어졌고 그리고 이제 이 집도 역시 그 노구당이랑 똑같이 서양을 하고 있어요. 서양을 하고 있는 이는 앞이 바다고 바다의 앞에 넓은 들이 이제 간척지예요. 그래서 윤씨 가문에서 저 간척을 해서 엄청난 부를 이제 축적을 할 수 있었고 간척지인데 원래는 바다를 향하고 있지 않아야 돼요. 바다는 텅 터져 있는 곳이니까 별로 이 살림집을 안 칠 때 그런데 공교롭게 여기는 산이 있어. 저 산은 아마 섬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이 산이 있어서 그게 이제 그 안산을 형성해서 이 집을 좀 보호해 주는 것이어서 저 산과 이 뒷산을 잇는 축이 이제 공교롭게 서쪽이어서 서양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이 집도 그 노구당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코너 부분에 마루가 있고 이 모마루라고 하는 게 아마 요기 안방이고 모마루가 있는 그 구조는 똑같죠. 네. 아까 보신 대로. 그래서 이건 상징축이고 그런데 이 아까 들어오다 보면은 남쪽을 향해서 많은 그 시설이 있었잖아요.
1: 네.
0: 그건 또 남향을 위해서는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여기도 안방이 저쪽에 남향을 향해서 있고 요건 재래청 같이 이렇게 대청은 대청인데 서향을 하고 있는 대청이 하나 있고 아마 윤 씨가 그 실용적인 네. 그 DNA가 네. 이 집에도 그대로 있고 아마 윤두서 선생이 여기 살다가 가면서 이런 모습을 좀 그 노구당에다 다시 네. 재현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1: 네.
2: 노구당의 환기구처럼 부엌에 X자로 된 환기창도 있었습니다. 공제고택과 노구당의 독특한 평면구조와 장치들은 해남 윤씨 건축만의 독특한 유전 형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20세기 초 근대기에 지어진 해남 윤씨 주택을 찾아가 볼까요? 윤두서의 일곱 번째 아들이 정착한 해남군 현산면 초호리. 역시 비옥한 간척지대로 100여 년 된 고택이 하나 있습니다. 윤철아 고택인데요.
0: 여기는 좀 인상이 다르죠.
1: 밝아요.
0: 네, 이게 이제 아주 근대적인 20세기에 들어와서 지으니까 이런 이제 시대적으로 바뀐 거죠.
2: 집에 들어서면 우선 사랑채 앞에 정원이 눈에 띕니다.
0: 근데 이 집은 대략 한 20세기 초에 만들어진 집입니다.
1: 네, 뭔가 분위기가 달라요.
0: 그렇죠?
1: 네.
0: 제일 특징으로 보이는 건 앞에 이 정원을 가꾼 거예요. 바로 앞에. 우리나라는 앞에 정원은 안 가꿔요. 마당을 네. 항상 네. 비워두고 정원은 늘 뒤에 있어. 그래서 후원이라고 불렀는데 이건 아마 뭐 서양이나 일본에서 들어온 당시에 네, 이 네. 유행이었고 그 유행을 뭐 과감 없이 하여튼 과감하게 네. 이렇게 받아들인 거 이런 것도 아마 이 집에 이제 그 동선을 잇는 실용성이나 네. 이런 개방성 그 외래 문물에 대한 아주 네. 열려 있는 자세 네. 이런 것들이 계속 그 DNA가 남아서 이제 이렇게 좀 변화된 거죠.
1: 네.
0: 그러니까 공제고택이나 이 노구당하고는 좀 다른 형식이지만 네. DNA는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형태는 달라지지만.
1: 네.
2: 집의 구조는 변했지만 개방과 실용성이란 DNA는 계속 전해진 건데요. 그런 DNA가 두드러진 재밌는 시설을 볼 수 있었습니다.
0: 네, 여기가 이제 이 근대식 이 욕실, 가족 네. 욕실이에요. 뭐 보실래요? 아. 이게 재료도 지금 저 벽돌로 돼 있잖아요.
1: 네네. 와.
0: 여기 보면은 이제 개조 그 후에 개조는 됐는데 이 무쇠솥 여기가 이제 물을 데우는 데고 그 데운 물을 여기서 네. 이쪽에서 이제 샤워 같이 이렇게 씻었던 데죠.
1: 이거는 옛날부터 있던.
0: 그렇죠. 여기는 한 100년쯤 됐겠죠.
1: 네,
0: 20세기 초에.
1: 오래돼 보이네요.
0: 그 무쇠솥이니까 굉장히 깊죠.
1: 네.
0: 깊고 원래는 이제 바깥에서 아궁이가 있어서 불을 때면 여기 이제 물을 끓일 수 있는 장치인 거지.
1: 신기하다. 목욕할 맛 나겠네.
2: 100년 전 서울에서도 많지 않았던 목욕탕이 농촌 주택에 설치된 건데요.
0: 이게 사랑채에서 안채로 가는 건데
1: 네.
0: 이렇게 막 방해하는 집은 드물어요. 거의 가지 말라는
1: 철저하게
0: 집이야.

0: 와, 여기 너무 예쁜데요?
1: 여기 안채로 들어가는 게 이제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내외문.
2: 담장으로 완전히 분리해 사랑채보다 높이 올린 것은 다른 집에선 보기 힘든 거였죠. 별도의 문을 통해 꺾어서 돌아가야 했는데요.
1: 네, 여기는 이제 마당이 그 네. 노구당이나 이런 데는 좀 컴팩트했는데 여기는 네. 굉장히 넓죠.
0: 맞아요.
1: 넓고 개방적이고 네. 또 인상이 어떠세요? 암채에서 보는 전망이 아주 좋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만큼 암채를 들어 올렸어요. 그 얘기는 안살림, 그러니까 가족들의 생활이 훨씬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전망이 사랑채를 그냥 거의 가려버리고
0: 네.
1: 앞산을 쳐다보도록 이렇게 전망을 탁 열어버린 게 이 집의 큰 특징.
0: 네.
1: 이제는 뭐 가족 중심으로 완전히 이제 집이 바뀐 경우겠죠.
0: 진화됐군요.
1: 진화했다 그럴까?
0: 네. 뭐.
1: 조금은, 그러니까 조금이 아니라 뭐 식물로 따지면 좀 종 변화가 거의 네. 일어날 정도로
0: 엄청나게 많이 네. 바뀌었네요.
1: 그런 건데 역시 네. DNA는 네. 실용성, 그다음에 외부 문화에 대한 개방성
0: 네.
1: 이런 것들은 계속 남아 있는 거죠.
2: 다양한 외래 요소를 받아들여 진화한 해남 윤씨 가옥을 보니 진화에서 세포 내 공생설이나 수평적 유전자 이동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세포 내 공생설은 서로 다른 생물들이 합쳐져 진화했다는 이론이죠. 수평적 유전자 이동은 서로 다른 개체 간에 유전자를 주고받았다는 건데요. 이렇게 무수한 다른 것들이 섞여 있다면 과연 명확한 계보를 그리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3: 전 그 해남 윤 씨 집안의 그 가옥의 어떤 변천사에 대해서 좀 들으면서 특별했던 것이 생물에서 뭐 수평적 유전자 이동 아니면 옛날 뭐 세포 내공생 그런 이론들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4: 물론 이제 생물에서 수평적인 그 유전자 이동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다른 전혀 다른 생물들이 한 생물에 이제 들어와서 네. 같이 살게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문화에서도 지금 뭐 전라도라는 그런 어떤 건축물에 뭐 다른 지역의 요소들이
3: 네.
4: 이렇게 흡수됐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굳이 갖다 붙이자면 안 될 것도 없긴
3: 네,
4: 하지만
3: 뭐 딱 들어맞진 않지만 뭔가 우리가 생물의 진화에서 꼭 엄마 아빠 이렇게 뭔가 딱 다이렉트하게 깨끗하게 한 단일 어떤 형식으로 흐른다는 생각과 달리
4: 그렇죠.
3: 그런 수평적 유전자 전달이나 세포 내공생 같은 게 있었다는 걸 들으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문화적으로 뭔가 깜짝 등장해서 흡수하고 그런 것들이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뭐 진화를 추적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정말 혼란스럽구나.
4: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유전자 연구만 하면 뭔가 딱 그 계통이 세워지고
3: 네.
4: 뭔가
3: 그런 기대를
4: 정확하게
3: 하죠.
4: 밝혀질
3: 네.
4: 거라고 기대를 하잖아요.
3: 네.
4: 사실은 이 유전자 분석만 가지고는 이 진화를 추측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3: 그렇죠. 네. 저도 예전에 그 비자나무 유전체 연구를 했는데 뭐 엽록체 유전체 연구는 정말 작은 부분이잖아요.
4: 그렇죠.
3: 그럼에도 진화를 생각할 때 아, 정말 혼란스럽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번 여름에는
4: 네.
3: 그때 연구했던 비자나무도 보고 네. 왔습니다.
4: 아, 네.
2: 노구당은 녹색 비가 내리는 집이란 뜻인데요. 시적인 집 이름에 걸맞게 뒤로 사철 푸른 녹색 숲이 펼쳐져 있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노구당 비자나무 숲입니다. 해남 윤씨가가 가꾸고 일군 숲은 약 500년 정도 됐는데요. 경사지에 수백 년 된 커다란 고목들이 장엄한 풍경을 만들죠.
3: 비자나무는 우리가 잘 아는 거시식물, 그러니까 솔방울이 맺히는 침엽수와 가까운 식물들입니다. 언뜻 보면 북쪽에서도 볼 수 있는 주목이랑도 닮았는데요. 비자나무는 토레아, 비자나무 속에 속합니다. 비자나무와 개비자나무가 있는데요. 개비자나무는 비자나무와 다르게 이 잎사귀의 끝을 만지면 별로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비자나무는 끝이 아주 뾰족해서 만지면 아주 따가운

0: 느낄 수 있고요. 또 이렇게 거대하게 자랄 수가 있죠. 비자나무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열매가 익습니다. 그 안에 이런 갈색 씨앗이 들어가 있는데 이 씨앗은 꼭 아몬드와 아주 닮았습니다. 옛날부터 이 비자나무 씨앗을 동네에서는 구충제로 쓴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아직 먹어보지 못했는데 이 동네 분들은 드신다고 하네요.
1: 가지가 역동적으로 뻗은 비자나무의 형태를 보며 식물학자는 또다시 계통수를 떠올리게 됩니다. 학자마다 다른 계통수는 각기 복잡한 형태를 띠며 진화의 오랜 역사를 압축해 보여주는데요. 서로 형태는 달라도 하나의 공통 조상에서 생물들이 나왔다는 공통점이 있죠. 진화에 뚜렷한 계통이 있는 건데요. 그런데 식물학자는 진화가 이렇게 계통과 질서를 갖춘 것인지 늘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0: 전 석사 박사 때이 비자나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 비자나무와 관련된 근현 종들, 거시식물 종류들을 아주 짧은 DNA 조각으로 과연 구별할 수 있을까? 그런 연구를 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는 DNA 바코딩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바코드를 찍으면 바로 무슨 물건인지, 가격이 어떤지 나오는 것처럼 아주 짧은 유전자 조각으로도 종들을 구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사실 그 연구를 하면서 인간들은 언제든지 많은 생물들을 분류하고 또 뭔가 규정지어서 알고 싶어 하지만 사실 그긴 진화의 시간을 생각했을 때 그건 정말 쉽지 않은 것이라는 걸또한번 깨닫게 됐었는데요. 유전자가 길어지거나 짧아지거나에 상관이 없이 그것이 우리의 예측대로 잘 나눠지지가 않았었습니다.
1: 자연계는 혼돈 그 자체라 할수 있는데요. 인간은 나름의 관점으로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고자 했고, 계통수는 그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족보나 건축 또는 문명의 체계도 혼돈의 인간사를 질서 있게 규정하고자 한 일종의 계통수일 텐데요. 자연이나 문명은 과연 이렇게 질서 있게 체계를 이루며 진화하는 걸까요? 아니면 진화는 단지 혼돈과 우연에 불과했던 걸까요? 해남 윤씨 천년의 역사. 신생대에 나온 비자나무가 일군 6천만 년의 역사를 차례로 살펴본 식물학자. 이제 8천만 년 전, 더욱더 머나먼 중생대의 흔적을 쫓아가는데요. 황산면 우황리에서는 지난 1996년 지층 사이로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그 위로 보호각이 세워지고 박물관까지 만들어진 거죠. 이젠 사라진 공룡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 진화의 생생한 현장인데요.
2: 주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화석들은 하늘을 갖다가 날아다녔던 하늘의 재앙이라고 불리는 인룡들의 발자국들이 주로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보시면 여기에는 그 아래쪽으로는 새의 발자국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서 나왔던 인룡의 발자국과 새의 발자국이 같이 나온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룡과 새가 한데 어울려져서 공존했다는 걸알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0: 어떤 새였을까요?
2: 여기에서 보시면 아래 보는 것처럼 이렇게 물갈퀴가 이렇게 보이는 걸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시기에 현생 오리의 조상이 되는 새가 같이 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0: 우리의 조상.
1: 진화의 역사에서 특히나 드라마틱한 사건으로 공룡이 새로 진화한 것을 들수 있는데요. 거기엔 생명의 의지와 질서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단지 혼돈과 우연에 불과했던 걸까요? 식물학자는 새를 연구하는 생물학자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3: 선생님 여기 그 용광류의 발자 이렇게 나 있는데요. 우리 여기 좀
0: 그러네요.
3: 앉아서 좀 이야기 좀 할까요?
0: 네.
3: 네. 거기가 좋겠네요. 네. 생명체는 부조화 기능이 한순간에 멈춰 있지 않고 어딘가를

0: 향해 나아간다 하는 건데 그 나아가는 방향도 있어요.
1: 네.
0: 뭐일 것 같아요?
1: 방향.
0: 나아가는 방향.
1: 방향. 뭐 자연 선택, 적응 이런 거 막 했지만 예. 사실 공부를 하다 보면 아 이건 그냥 랜덤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0: 예, 무작위로.

0: 단순한 것에서 다양한 것을 향해 간다는 거죠. 물에서만 살다가 아, 뭔가 좀 답답함을 느끼는 생명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 나는 저 뭍을 향해서도 좀 나아가고 싶어.
1: 도전해보겠다.
0: 아, 하는 꿈을 가진 생명체들이 틀림없이 같은 종 중에서도 있었다는 거죠.
1: 그 꿈을 가진 생명체라는 게 되게 와닿네요.
0: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지

0: 정말 네. 오랜 시간이 걸렸다.
1: 그렇죠.
0: 그리고 수많은 네. 실패가 있었을 거다.
1: 네.
0: 성공보다는 실패가 훨씬 더 많았겠죠.
1: 저보다 훨씬 진아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이렇게 사탕을 먹다가 사탕을 뚝 떨어뜨렸는데 개미들이 막 오잖아요. 개미들이 막 그걸 먹다가 어떤 애는 그게 막 진에게 막 해서 너무 먹다가 죽고 거기서 어떤 애는 잘 먹고 집에 가고 어떤 애는 못 찾아서 뱅뱅뱅뱅 돌고 그렇게 서로 다 흩어지잖아요. 그게 진화랑 비슷하다 생각했거든요.
0: 네.
1: 되게 뭔가 그냥 방향성 없이 다들 흩어지고 있는 거고 중간에 죽을 놈은 죽고 그러다가 어딘가 도착하는 애도 있고
0: 압축하면 그렇지.
1: 네, 네. 네. 그런 생각도 들고.
2: 생물학자는 공룡이 새로 진화하는 과정을 꿈을 향해 나아간다며 재밌게 비유하는데요. 진화에 있어 생명의 의지와 질서를 강조하는 거죠. 반면에 식물학자에게 진화는 단지 무질서와 우연의 산물에 불과합니다. 진화하는 게 더 좋은 결과도 아니고 단지 우연히 그렇게 됐을 뿐이죠. 질서냐 혼돈이냐, 진화의 실체에 관한 인간의 의문과 탐구는 아마 영원히 계속될 겁니다. 식물학자는 스승과 작별하며 연구실 근처에 백송으로 안내하는데요.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서울 제동 백송이
1: 훨씬 큰 것 같아요.
2: 진화의 개통수처럼 멋지게 갈라져 있죠.
1: 과연 진화란 뭘까요?
3: 진화 멋있는 말이긴 한데
1: 다들 좋아하죠.
3: 진화는 간단히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기로는 변화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변화를 우리 생물학적으로는 이제 변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변이를 기반으로 해야 이 지구상 많은 종들이 이제 생겨난 걸 설명할
1: 그렇죠.
3: 수 있거든요.
1: 다 달라지니까.
3: 네, 네. 네. 그래서 생물들의 변이를 기초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네. 이렇게 수많은 생물들이 생겨났다고 보기 때문에.
1: 저는 예전에는 진화는 그냥 각자의 길로 흩어지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계속 자기의 길을 개척하면서 다 흩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3: 네. 그냥 무작정 생물들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1: 어릴 때는 그냥 흩어진다 생각했어요. 네.
3: 그 자기 환경에 네. 적응해서 살아남느냐 네. 또는 살아남지 못하느냐가 이제 중요하기 그쵸. 때문에 환경도 엄청 중요했을 테고
1: 아, 그쵸.
3: 그 환경에 적응한 종들은 보다 많은 자기 종족을 퍼뜨려서 보다 많은 가게를 더 번성시켜서 네. 이렇게 나뭇가지 갈라지듯이 네. 갈라지게 했을 테고 적응하지 못한 것들은 이제 소멸해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없는 뭐
1: 전쟁의
3: 그런 절멸 종들 그런 것들이 되겠죠. 아무튼 오늘 비 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데 와서 신박사하고 이런저런 진화 얘기를 했는데
1: 네.
3: 이제 뭐 곧 떠난다고 하니까 가서도 네. 열심히 특히 네. 이제 건강에 유의해서
1: 네.
3: 잘 지내다가 다시 와서 봅시다.
1: 알겠습니다. 네. 아, 너무 좋았어요. 같이 네. 백송도 보고.
3: 그러게 말이에요.
1: 네.
3: 나도.
1: 네.
3: 하여튼 뭐 건강을 제일 우선 으로 해야겠지. 가서 일도 중요하지만
2: 스승과 제자 간에 이어지는 학문의 계보도 전통을 잇되 조금씩 변화하는 진화와 유사할 텐데요. 한옥 연구실에서 자연과 문명의 진화를 사색한 식물학자의 하루도 이제 서서히 저물고 있습니다.
1: 지금 여기에 있는 식물들은 8월에 보길도에서 채집한 여름의 식물들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식물들은 오늘 삼천공원에서 가져온 가을의 식물들이죠. 사실 두 달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색깔이 많이 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초록색인 식물들이 점점 단풍이 들고 나중에는 이렇게 떨어져서 대지로 흡수가 되고 사라지게 되는 거겠죠. 물론 이런 변화가 한 개체 안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 이 모든 개체들이 있는 종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고 또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결과적으로는 진화의 큰 흐름을 만들어 가는 거겠죠. 그런 이렇게 싱싱하던 초록색 식물들이 나중에 물이 들고 땅에 떨어져 사라지는 건 슬픈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각각의 단풍, 그리고 이렇게 열매를 맺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각각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다시 꽃이 피면 작년에 핀 꽃이 또 피는 걸까 할 수도 있겠지만 매년 새로운 꽃들이죠. 다시 사라지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두 달 전에 8월에 채집하여 잘 보관한 여름의 식물과 오늘 채집한 가을의 식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2: 식물학자는 여름의 황칠나무 잎사귀와 가을의 복자기 잎사귀를 수채화로 그리는데요.
1: 우리나라 단풍나무과에는 여러 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복자기는 아주 구별하기가 쉬운 편입니다. 단풍나무나 단단풍나무, 중국단풍나무, 뭐 신나무 이런 나무들은 대부분 잎자루에 잎이, 잇몸이 하나만 있는데 복자기는 이렇게 세 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소엽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단풍나무과에서 이렇게 소엽으로 이루어진 나무는 두 종류가 대표적입니다. 복장나무와 복자기죠. 복장나무와 복자기를 구별하는 방법은 이렇게 만져보면 털이 많다면 복자기죠. 얘는 틀림없이 복자기입니다. 이건 여름에 채집한 황칠나무의 잎입니다. 황칠나무는 사실 두 종류의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동그란 잎이 있고요. 또 약간 오리발처럼 세 개로 갈라지는 잎도 있죠. 좀 더 큰 잎들은 그렇게 세 개로 갈라진 모양새입니다. 복자기와 비교하면 잎맥이 아주 다르죠. 저 아래쪽에서 이렇게 삼지창으로 갈라지는 잎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개로 소엽들이 갈라져 있는 복자기에 비해서 황칠나무는 하나의 잇몸으로 되어 있어서 간단한 듯 보이지만 사실 잎맥을 관찰하다 보면 더 쉽지가 않죠. 그림을 그리다 보면 간단하고 쉽게 그릴 수 있는 식물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긴 진화의 역사를 생각하면 각 종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잎맥을 가지는지, 형태를 가지는지 생각해 볼 때 간단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간단하게 그려서도 안 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과학적으로 관찰해서 그린 그림들을 좀 골치 아픈 그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인맥을 신경 쓰고 정확하게 그리려고 하는 것이 너무 수고로운 일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사실 식물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잎맥이 어떻게 갈라지고

0: 몇 개의 인맥이 있는지가 종을 분류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각각의 종들이 자신만의 규칙을 가지고 자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그리다 보면 이것이 골치 아프다기보다는 이 식물과 충분한 대화를 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그림을 그릴 때 굉장히 집중하는 듯 보이지만 아주 산만합니다. 이 그림을 그리면서 빨간색이 초록색을 침범하고 있네. 정말 가을이 여름을 침범하고 있네. 이제 여름은 가는구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대략적으로 황칠나무와 복자기 색을 넣어봤는데요. 역시 자연의 색은 제가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1: 황칠나무 잎에 빛바랜 초록색과 빨갛게 변해가는 복자기의 잎엔 시간의 흔적이 담겨있는데요. 미완성인 그림은 오히려 그런 변화의 과정을 더욱 강조하는 것 같죠.
0: 어느새 해가 다 져가지고요. 오늘 1일 제 연구소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여기를 비워줘야 하거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름과 가을의 색을 느껴볼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여러분도 함께 이 기분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치우고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 거대한 진화의 역사에서 아주 찰나에 불과하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흔적과 시간들. 이제 식물학자와도 작별할 시간입니다.

전통을 이으면서도 외래의 영향을 받아 독특하게 변화한 북촌의 한옥들. 또 하나의 진화의 흔적이라 할 북촌의 어두운 거리를 식물학자가 걸어갑니다.

식물학자가 바라보던 느티나무의 잎사귀가 거의 졌습니다. 추운 겨울을 앞두고 나무는 잎을 떨구며 광합성을 잠시 중단하고자 합니다. 에너지를 비축하고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인데요. 숲은 곧 앙상하게 변하며 겨울을 맞이할 겁니다.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오고 찬란했던 여름도 돌아오겠죠. 식물학자가 감탄한 북촌의 미음자 지붕들. 이렇게 보니 정말 생물의 세포 조직 같죠. 식물과 동물, 인간을 아우르는 태초의 생물에서 이런 건축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오며 반복과 변화를 거듭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또 어떤 돌연변이를 이룰지 아무도 알 수 없는데요. 불확실한 변화와 혼돈 속에서 식물과 동물, 인간 모두 매일 새로운 계통과 질서를 찾으며 사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바로 허물어지더라도 용감하게 헤쳐나가는 거죠.

0: 구강의 날 맞아요 신명나게 놀아보세요.
1: 구강의 날 특집 구강 일상의 울림이 되다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과금을 한지 12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인생의 거의 반 가까이 가야금을 했거든요. 지금의 저를 있게 만들어준 것도 가야금이고, 또 지금까지 제가 누렸던 그런 기회들도 다 가야금으로 인해서 생긴 일들이기 때문에 가야금을 시작하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하고,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야금 연주하고 있는 김보경이라고 합니다. 국악하는 장애예술인 분이 많이 없기도 하고, 우선 가야금도, 네, 저밖에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 방송을 통해서 시각장애인 국악, 이렇게 전공자가 가야금 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걸 조금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1: 보경 씨가 생각하는 가야금이란 악기의 매력이 뭘까요?
0: 처음에는 그냥 맑고 되게 좀 높잖아요. 그 음색이 그냥 단순히 너무 이뻐서 좋아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가야금 농현도 너무 좋고, 그 줄과 그 손으로 직접 뜯다 보니까 줄과 그 손이 스칠 때 나는 그런 소리? 좀 자연적인 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 또 악기 종류가 많다 보니까 또 그만큼 다양한 매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도 가야금의 매력이 아닐까, 네, 싶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양쪽 눈이 다 안 보이는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태어났을 당시에는 이제 전맹이었는데 이제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태어나서 7개월 무렵에 기증을 받게 돼가지고 각막 이식을 통해서 오른쪽 눈은 지금 조금 보이는 상태고 왼쪽 눈도 이식을 하긴 했는데 이제 실패해가지고 네, 왼쪽 눈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친한 친구가 바이올린을 배우는데 이제 친하다 보니까 레슨을 좀 자주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들은 게 있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진도가 조금 빨리 나가가지고 이제 레슨 선생님이랑 주변에서 전공을 해라

0: 그래서 전공으로 바이올린을 바꿔서 하다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 나는 이거를 전공으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깊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우선 제가 한복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한복 입고 할수 있는 이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국악을 이제 찾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악 영상을 좀 많이 봤는데, 지금은 아쟁 뭐 이런 거 해금 너무 좋지만, 그 당시에는 바이올린을 좀 싫어했었던 게 커서 그런지, 활 쓰는 악기가 하기 싫어가지고, 이제 찾다가 이제 가야금 소리를 듣고 되게 처음 들어보는 음색? 그런 주법에 좀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중간쯤부터 이제 네, 가야금으로 전공을 바꿔서 네, 하게 되었습니다.
1: 손가락을 얹었을 때 그때 느낌이 좀 어땠어요?
0: 내 앞에 만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그 당시에는 엄청 막 떨리고 행복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손이 좀 이렇게 사실 처음 하면 아플 텐데 그때는 아픈지도 모르겠던 것 같아요.

저는 가야금 자체를 늦게 시작한 것도 있고 피아노를 제가 안 배워봤어가지고 화성악기가 익숙하지도 않을 뿐더러 작은 거 하나 하려고 해도 다 외워야 된다는 거? 그게 조금 지금까지도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뭔가 이거 그냥 악보 보면 때 놓고 바로 보면서 하면 금방 할 텐데 이걸 굳이 또 외워야 되고 또 그만큼 시간을 더 들여야 되니까 뭔가 그 외우는 시간이 좀 아깝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악보 보는 게 조금 많이 어려웠던 것 같고 또 피아노 같은 악기는 이제 눌러야 소리가 나는 거니까 약간 훑어서 자꾸 누를 수 있는데 가야금은 그냥 훑으면 소리가 나버려가지고 되게 좀그 위치를 바로 잡아서 바로 뜯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미라, 뭐 도파 이렇게 칠하는데 저는 도만 칠해놓고 했어요. 줄을 하나만 칠해놓고 하면은 이제 조금 더 감각에 의존을 하게 되니까 좀 연습이 더잘될 거다라고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처음에 한 줄만 칠해서 연습을 했던 것 같고요. 사실 산조나 정악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시력을 요구하는 게 많진 않은 것 같고, 집에서 근데 그냥 불 꺼놓고 연습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특수학교만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다녔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잘 지낼 수 있을까? 왕따 같은 거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처음 가야금 시작할 때부터 예고를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그때는 진짜 꼭 가고 싶었던 마음이 커서 그런 걱정은 조금 들어가고 나서 하자 이런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늦게 시작한 만큼 더 열심히 했던 것 같고 또 입학해서 들어가서부터는 좀 장애인에 대한 그런 인식을 좀 바꿔놓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장애가 있으니까 전 이거 빼주세요. 뭐 이런 거는 진짜 아예 생각도 안 했고 뭔가 바라는 거를 조금 줄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더 찾아서 하려고 했던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거보다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걸 목표로 했어서 그런지 학교 생활

0: 적응을 조금 더 빨리 했던 것 같고, 상도 다 타고 졸업을 했고요. 친구들이랑은 근데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친구들이 너무 착하고 또 같은 전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동반자 같은 느낌이어서 그런지 되게 잘 챙겨줬고 친구들이랑은 오히려 너무 재밌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1: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이제 서울대 국악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0: 제가 그렇게 오래 산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산것 중에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기쁜 일이 아니었을까? 네, 그런 생각이 지금 또 드는데 이제 엄마가 이제 들어가 보셨다가 합격한 걸 보고 엄마가 소리를 지르셔서 네, 저도 그때 방에서 연습하다가 듣고서 확인을 했는데 그걸 확인하고 레슨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는데 갑자기 너무 막 눈물이 막 나가지고, 근데 막 엉엉 울면서 통화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저희가 공연이 있어가지고 그거 이제 연습하려고 다 같이 모였어요.
1: 혼자 연습할 때랑 같이 연습 어떤 차이가 좀 있지?
0: 그냥 뭔가 든든한 느낌이 있고 혼자 할 때는 이제 혼자 다 이렇게 끌어안고 가는 느낌인데 다 같이 하면은 마음도 편하고 또 이제 다 같이 했을 때또 음악의 완성도가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전다 같이 하는 걸 사실 조금 더 선호해요.

0: 한 더 할 수 있나요? 네. 저 왜 마디가 모자르죠?
1: 선생님 제외하고 저희가 다 같이 맞아요. 들어가거든요?
0: 네. 106이요? 네. 그럼 저한테는 103인데?
1: 맞아, 맞아요, 그러면.
0: 여기.
1: 이거 마디 수가 똑같아요. 지금.
0: 지금은 또 똑같다고요?
1: 네.
0: 6마디요? 아, 제가. 으따, 띠, 다, 나, 둘, 셋. 곡이 조금 헷갈려가지고. 외운다고 외우고 있기는 한데 제가 그래서 일부러 놓칠 때 바로 들어가려고 옆에 이거를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한두 마디 놓치면 중간에 들어가기가 되게 어려워가지고 제가 아까 헷갈려서 한 몇 마디를 놓쳤어요. 네.

이렇게 좀 다양한 서양 악기 또 이제 이런 신디랑 뭐 이렇게 또 마림바까지 이렇게 같이 하는 거는 저도 이번 서클이 처음이어가지고 사실 좀 되게 재밌기도 하고 뭔가 공부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색이 진짜 다 다른 악기잖아요. 마림바도 그렇고 피아노 뭐 신디 다 뭔가 음색이 다 다른 악기지만 이제 하나로 모였을 땐 되게 좀큰 시너지가 난다.

뭔가 즐기려고 노력하는 편이기는 한데 그게 어렵다고 해야 되나? 사실 좀잘안 돼서 대체로 음악 관련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여기선 이렇게 신경 써서 해야지.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잊지 말고 해야지. 약간 이런 음악적인 부분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같고, 뭐 관객분들이 어떻게 들어주시려나 약간 이런 기대감도 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빛 조명만 가지고 하게 됐는데 보시는 관객분들은 되게 좀 더 곡에 집중하시기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곡에서 의미하는 바나 뭔가 곡의 분위기에 좀 더 빠지기 좋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뭔가 음악은 듣는 거지만 또 시각적인 요소가 더해지면은 좀 더 시너지가 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객분들이 보실 때는 이런 조명과 함께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무대를 정말 좋아하고 박수 받는 것도 좋아하고 또 약간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관심 받는 것도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 긴장을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되게 즐거웠던 생각을 막 끄집어내면서 잊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최대한 즐기자라는 마음으로 무대 올라가기는 하는데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마음이랑 몸이 조금 따로 노는 느낌? 그래서 우선 욕심을 최대한 버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여유를 조금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그냥 지금 내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0: 책에서 어디까지 솔직하게 날 것을 꺼내야 될까? 근데 이제 그거는 예술하는 모두한테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예술로서 보여지는 것에 있어서 나를 어느 정도 드러내야 될까라는 거는 저한테 되게 큰 고민이었는데.
1: 내 슬픔이나 좀 그런 힘들었던 거를 일부러 자꾸 외면하려고 했거든요. 일부러 좀 피하고.
0: 알아요.
1: 근데 이걸 준비하면서 좀 직면하고 좀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 또될것 같아가지고 여기에 못 담은 이야기도 이거 북콘서트식으로 얘기할 수 있으면은 연주 이제 중간중간에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제가 작년에 자서전을 쓸 기회가 생겨가지고 감사하게도 그래서 책을 쓰면서 뭔가 저의 이야기를 좀 많이 담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객분들께 좀 편하게 이야기도 하고 또 이제 직접 말로 못하지만 내 연주로를 제 그런 이야기들을 대신해서 좀 표현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은별님께 좀 도움을 부탁을 드려야겠다. 그래서 네, 죄송하지만 이제 또 도움을 받게 되었죠.
0: 연주자로서의 역할을 프로페셔널하게 수행하는 음악가예요. 근데 그녀가 이제는 자기의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반갑거든요. 그래서 보경 씨가 지금 이제 겪고 있는 청년으로서의 모든 것들, 그리고 또한 사람으로서 깊어지는 과정들을 내년에 아마도 있을 공연에 좀잘 담아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에는 내가 좋아하는 나를 위한 그런 곡을 할수 있다는 게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관객분들이 오롯이 나를 보러 와주신다라는 생각도 되게 행복한 것 같고 그래서 독주회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산조를 너무 좋아해서 조금 더 깊게 공부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고요. 또 이제 요새는 또 창작 많이 하는 예술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반대로 전통을 지켜나가는 예술인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기 때문에 저는 만약 둘 중에 고른다면 전통 쪽에 서고 싶은데 뭐 기회가 된다면 그래도 다양한 음악을 가야금으로 좀 연주해보고 싶다는 욕심도 있어서, 네, 그것도 조금씩 노력을 해보려고요.

0: 흑인이에요, 작곡가가. 딴따라따란빵! 쳐다, 우와!
1: 김진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소희씨,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김준수의 아지트. 그만 너지러지.
1: 제 1번 관객일 수도 있고.
2: 아, 잘못 얘기한 건가요?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앤 공감.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헬로
0: 축도 하온 신내. 괜찮았나요?
1: 괜찮다.
0: 라이어리 같은 느낌.
2: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3: 국가를.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여러분이 아주 값비싼 자동차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를 바다 위에 놓아둔다면 이 자동차는 자신의 값어치를 할 수 있을까요? 저마다 지닌 고유한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굽은 등과 어깨를 펴줘 결림 현상을 해소해주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각자가 지닌 고유한 가치는 활용되지 못한다면 퇴색되거나 훼손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건 특정 물건에만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재능에도 해당되는데요. 내가 가진 재능을 활용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다면 재능의 가치를 누가 알아줄 수 있을까요? 재능은 마치 보석과 같습니다. 보석을 캐지 않고 묻어둔다면 그 존재와 아름다움을 남들이 알 수 없는 것처럼 재능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가진 재능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눠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재능이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영감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요가를 수련할 땐 자세마다 정해진 위치를 봐야 하는 응시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드리스트입니다. 눈썹 사이에 눈을 고정시켜 마음을 수련하는 부르마디아 드리스트입니다. 눈썹 사이의 공간인 제3의 눈을 바라보거나 촛불이 있다면 촛불을 바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호흡을 자연스럽게 이어나갑니다.

굽은 등과 말린 어깨는 일상생활에서 잘못된 자세를 오랜 시간 유지하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등과 어깨의 근육은 약해지고 통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굽은 등과 어깨를 풀어주는 아나하타아사나와 어깨 이완 자세입니다. 가슴과 어깨를 활짝 펴주는 아나하타아사나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무릎을 꿇고 무릎 간격은 골반 넓이 정도 또는 두 주먹 정도 간격을 벌려봅니다. 손은 어깨 넓이 정도 벌린 상태에서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어깨를 쭉 겨드랑이까지 펴주시면서 몸을 쭉 늘려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면서 한 뼘 앞으로 몸을 밀고 나가봅니다. 하나, 혹시 가능하면은 조금 더 한 뼘 앞으로 가봅니다. 둘, 혹시 가능하다면 한 번 더 한 뼘 앞으로 나가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턱과 가슴이 바닥에 닿는다면은 그대로 호흡을 유지해주세요.

좋습니다. 바닥을 딛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면서 가슴을 들어 올립니다. 등은 깊게 눌러주고 팔과 어깨, 겨드랑이까지 늘려주는 동작으로 등 근육통과 어깨의 결림 해소에 특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목과 어깨의 뻣뻣함을 해결해주는 어깨 이완 자세입니다. 무릎 간격은 주먹 두 개,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팔은 어깨 넓이 상태에서 나의 오른팔을 왼쪽 겨드랑이 아래로 팔을 쭉 밀어내리면서 오른쪽 어깨를 바닥과 수평하게 내려놓습니다. 이때 나의 몸을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이면서 나의 오른쪽 어깨를 나의 체중과 나의 몸통으로 이완시켜 봅니다. 오른쪽 뺨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호흡을 자연스럽게 이어나가면 더욱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혹시 가능하다면 바닥을 짚고 있는 왼손을 천천히 밀어서 펴봅니다. 팔을 피는 만큼 오른쪽 어깨 이완이 조금 더 강하게 자극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호흡을 어느 정도 진행했다면 왼손을 다시 얼굴 옆으로 바닥 짚고 오른팔을 뺍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 팔을 오른쪽 겨드랑이 안쪽으로 넣으면서 몸을 천천히 낮춥니다. 마찬가지로 오른팔을 천천히 앞으로 밀어내면은 왼쪽 어깨 이완이 조금 더 강해집니다. 뺨을 바닥에 놓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좋습니다. 손을 얼굴 옆에 바닥을 짚고 상체를 일으킵니다. 목과 어깨가 무거워질 때 활용하면 좋은 동작인데요. 목과 어깨가 풀리면서 등까지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굽은 등과 어깨를 풀어주고 통증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우선 무릎을 꿇고 무릎 간격은 골반 넓이 정도 또는 두 주먹 정도 간격을 벌려봅니다. 손은 어깨 넓이 정도 벌린 상태에서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어깨를 쭉 겨드랑이까지 펴주시면서 몸을 쭉 늘려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면서 한 뼘 앞으로 몸을 밀고 나가봅니다. 하나, 무릎 간격은 주먹 두 개,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오른팔을 왼쪽 겨드랑이 아래로 팔을 쭉 밀어내리면서 오른쪽 어깨를 바닥과 수평하게 내려놓습니다. 나의 오른쪽 어깨를 나의 체중과 나의 몸통으로 이완시켜 봅니다. 오른쪽 뺨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호흡을 자연스럽게 이어나가면 더욱 좋습니다.

굽은 등과 말린 어깨를 펴주고 틀어진 골반 교정에도 효과적인 파리그라사나입니다. 옆구리부터 겨드랑이까지 몸통 측면을 이완하는 동작으로 특히 골반 부위에 큰 자극이 오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자극이 오는 부위를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오른쪽 다리를 접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옆으로 천천히 펴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에서 왼쪽으로 천천히 상체를 기울이는데 왼손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서 어깨 뒤로 가슴을 밀면서 왼쪽으로 천천히 기울여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 머리 뒤로 간 팔이 점차적으로 하늘로 뻗어올릴 수 있도록 누렇게 봅니다. 천천히 돌아옵니다. 바닥 짚고. 자, 이번에는 발을 반대로 왼쪽 발을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측면으로 밀어냅니다. 오른쪽으로 기울이면서 발을 쥐고 왼손으로는 오른쪽 어깨 그리고 왼팔꿈치가 하늘로 향하도록 오른쪽으로 기울여봅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자,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로 돌아오고 손을 바닥에 짚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자극의 응응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뒤로 접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펴봅니다. 측면으로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왼손으로 발을 쥐고 오른손으로 머리 뒤로 발을 쥔 상태에서 상체를 천천히 비트는데 오른쪽 가슴이 하늘 위로 밀어 올리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면서 천천히 올라오고 내쉬면서 손을 허리에 받쳐봅니다. 반대쪽 이어가겠습니다. 왼발 뒤로 접고 오른발 측면으로 열어줍니다. 손을 허리의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으로 천천히 기울여봅니다. 내쉴 때마다 왼쪽 가슴을 하늘 위로 비추면서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 일으키면서 손을 허리에 얹고 내쉬면서 다리를 모아줍니다. 자, 동작을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왼발을 측면으로, 오른발을 회음부 안쪽으로, 왼쪽으로 기울입니다. 왼손, 오른손을 왼쪽 어깨 등 뒤로 가슴 밀면서 호흡합니다. 하나, 둘,

마시는 호흡에 상체 일으키고 바닥 짚고 왼발 회음부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발을 측면으로 열어줍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 왼손 어깨 왼쪽 가슴을 하늘 위로 비추면서 하나 둘 마시면서 올라오고 내쉬면서 바닥 짚습니다. 응용 동작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오른발을 뒤로 접어서 종아리를 바깥으로 왼발을 측면으로 마시면서 손을 허리로 내쉬는 호흡에 왼쪽으로 천천히 기울입니다. 발을 쥐고 가슴 밀고 하나 둘 마시면서 올라오고 손을 허리로 내쉬고 발 바꿉니다. 왼발 종아리를 바깥으로 오른발 측면으로 마시고

마시는 호흡에 상체 일으키고 손을 허리로 내쉬고 다리를 모아줍니다. 골반과 척추의 경직을 풀어 상체의 바른 정리를 돕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상체를 측면으로 강하게 이완하기 때문에 옆구리 지방 제거에도 탁월하고요. 복부의 탄력 유지와 근력 강화에도 효과적입니다. 건강하고 탄탄한 상체를 만들어 보세요. 오른쪽 다리를 접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옆으로 천천히 펴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에서 왼쪽으로 천천히 상체를 기울이는데 왼손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서 어깨 뒤로 가슴을 밀면서 왼쪽으로 천천히 기울여봅니다. 오른쪽 다리를 뒤로 접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펴봅니다. 측면으로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왼손으로 발을 쥐고 오른손으로 머리 뒤로 발을 쥔 상태에서 상체를 천천히 비트는데 오른쪽 가슴이 하늘 위로 밀어 올리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혈액은 우리 몸을 순환하며 각 기관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전달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죠. 따라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몸의 내부 환경을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데요. 전신의 혈액순환을 개선해 머리를 맑게 해주고 스트레스 해소를 도와 만성 피로를 완화해주는 가르나 피나사나와 우르두바 빠드마사나입니다. 매트 끝선으로 발을 놓고 등을 천천히 대고 눕습니다. 손을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모으고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손을 허리에 받치고 무릎을 접고 접은 무릎을 이마 위에 천천히 올려놓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무릎을 조금 열어서 귀 가까이 닿도록 해주고 혹시 가능하다면 발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허리와 목이 이완됐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을 바닥에 천천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해봅니다. 가능하다면 깍지를 끼면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다시 동작을 체크하겠습니다. 손, 허리, 다리를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놓고

바닥을 내려놓습니다. 두 손을 바닥에 대고 두 다리를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손 허리에 받쳐주면서 목과 어깨, 허리를 유연하고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이마 위에 올려놓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무릎을 살짝 벌려보고 혹시 가능하다면 발등까지 내려놓습니다. 손을 바닥으로 깍지를 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엄지발과 뒤꿈치를 서로 모아주면 좋고요. 호흡을 세 번만 이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손을 허리에 받치고 두 다리를 접고 천천히 무릎을 세워봅니다. 바로 이어서 우르드바 파드마사나를 연결하겠습니다. 무릎을 천천히 든 상태에서 허리를 잘 받쳐줍니다. 다리를 X자로 만들고 앞바다리를 만들어줍니다. 손, 허리 받쳐주고 균형을 잡고 호흡합니다. 손, 허리를 받쳐놓고 손을 바닥을 짚고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까지 내려봅니다. 바닥 밀고 두 다리를 머리 뒤로 넘겨보려고 노력해봅니다. 손을 허리에 받쳐주고 두 다리를 X자로 만듭니다. 바닥과 허벅지가 수평하게 만들어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다리를 천천히 다시 모으고 손을 바닥을 짚고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까지 내려놓습니다. 두 발을 내려놓습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틀어서 상체를 기울이고 바닥을 짚고 일으킵니다. 전신의 혈액순환이 개선되는 만큼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요. 또 머리로도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돼 두통과 불면증 완화에도 효과적인데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꾸준히 관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트 끝선으로 발을 놓고 등을 천천히 대고 눕습니다. 손을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모으고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손을 허리에 받치고 무릎을 접고 접은 무릎을 이마 위에 천천히 올려놓습니다. 우르드바 파드마사나를 연결하겠습니다. 무릎을 천천히 든 상태에서 허리를 잘 받쳐줍니다. 다리를 X자로 만들고 앞바다리를 만들어줍니다. 손, 허리 받쳐주고 균형을 잡고 호흡합니다.

다리를 쭉 펴는 동작으로 무릎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단다아사나와 파치마타나사나입니다. 다리와 허리의 긴장을 풀어주는 단다아사나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앉은 자세에서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발 안쪽을 당겨주면서 무릎을 서로 모아줍니다. 허리는 꼿꼿이 세워주시면서 손가락은 모아주시고 요 손목 끝과 엉덩이 끝선에 맞춰주면서 손을 바닥에 지그시 눌러줍니다. 어깨를 앞에서 뒤로 천천히 끌어올리고 천천히 끌어내리면서 손을 바닥에 지그시 눌러줍니다.

0: 눌러주시고 턱은 쇄골 가까이 당겨줍니다. 가슴을 들어올리고 어깨를 낮춰주면서 복부를 안쪽으로 당겨준 상태에서 코로 마십니다. 복부를 수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코로 내쉽니다. 하나, 마시고, 내쉽니다. 둘, 마지막입니다. 마시고, 내쉽니다. 셋,
1: 이 동작을 연습할 때에는 발 뒤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질 정도로 다리를 쭉 펴주면서 아랫배를 당겨주시고요. 고개를 숙여서 허리와 등을 반듯하게 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완시켜주는 파치마타나사나를 기본 동작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앉는 자세에서 한 발 한 발 다리를 펴봅니다. 손을 뻗어서 발가락을 잡으려고 노력해보고요. 두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을 고리를 걸어 잡아봅니다. 등을 펴주면서 가슴을 밀고 턱을 비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가 바닥에 닿도록 천천히 천천히 내쉬면서 내려가 봅니다. 뒤꿈치를 밀어보고 턱을 밀고 내쉬면서 상체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코로 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가슴을 밀어냅니다. 혹시 손을 뻗어서 발가락을 쥐기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발가락을 쥔 상태를 유지해 봅니다. 등을 피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호흡을 크게 마시고 내쉴 때마다 뒤꿈치를 조금씩 앞으로 밀어내려고 노력해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앞으로 숙여봅니다. 고개도 떨구고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입니다. 한 번 더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마시는 호흡에 고개 틀고 가슴 밀고 내쉬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면서 다리를 털어줍니다. 다리에 힘을 길러 무릎 건강에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신체 전체를 쭉 펴주는 만큼 신체 교정에도 효과적이니까요. 바른 자세의 감각도 함께 익혀보시길 바랍니다. 앉은 자세에서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발 안쪽을 당겨주면서 무릎을 서로 모아줍니다. 요 손목 끝과 엉덩이 끝선에 맞춰주면서 손을 바닥에 지그시 눌러줍니다. 턱은 쇄골 가까이 당겨줍니다. 가슴을 들어올리고 어깨를 낮춰주면서 복부를 안쪽으로 당겨준 상태에서 코로 마십니다. 복부를 수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코로 내쉽니다. 하나, 마시고. 앉는 자세에서 한 발 한 발 다리를 펴봅니다. 손을 뻗어서 발가락을 잡으려고 노력해보고요. 두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을 고리를 걸어 잡아봅니다. 등을 펴주면서 가슴을 밀고 턱을 비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가 바닥에 닿도록 천천히 천천히 내쉬면서 내려가 봅니다. 뒤꿈치를 밀어보고 턱을 밀고 내쉬면서 상체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많고 돌도 많다. 많고 돌 많아간 게에는 이미 아간 게 계신 다시 이로다가 그 바가비 어떤 도가리 들어갔더냐 초벌로 세문한 거지 바가이 훈타가가

아이 고향 두고 벙바이 양천은 허거바이 김포로 돌아가다 한바이 통진 붉은바이 인천은 석바이 시흥 울문산 후덕바이 형제바이 삼신바이 다천 광안악산 염불암 연주대로 세수바이 우흔바이 문턱바이 수원 한나가루 영웅바이 돌정바이 금바이 다항주는 서성바이 이천 올골지바이 금주건 안절바이 여주흔바이 야한근은 동바이 황해도로는 아려 금천은 실바이 연안건들바이 서흥병풍바이 동설영 새남치꼭바이 과주를바이 황주는 쪽돌이바이 표양가명 장경문안 새바이 도곡바이 서문안의 안장바이 오바이 서강의 순하는 실바이 북천은 허바이라 도로라 한양서울 경태

바리도 안상님 음리의 바기들 박혔더라 그 밥을 다 먹고 나서 누구

0: 태풍 이렇게 행동하세요. 비 내리기 전 물 고이지 않게 배수로를 점검해요. 침수 위험이 있는 곳에 수방자재를 배치해요. 위급 시 바로 대피할 수 있게 먹는 약, 보청기 등 미리 챙겨놔요. 대피 요청이 있으면 신속하게 대피소로 가요. 코어 태풍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해요.
1: 호국보훈 한 번 더 보면 호호 훈훈 호호 미소 짓자 훈훈 따뜻하자 지켜주신 미소 감사와 존경을 전합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

0: 당의 무난 동료가 어제 전화를 했어요. 그동안 나도 유당의 거처를 알아보려고 이곳 가족과 몇 번 왕래를 하며 물어보았으나 아버지의 간곡한 당부라며 숨어있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1: 유당 선생께서 세상과 인연을 끊고 숨어 사시게 된 이유가 뭡니까?
0: 인간 문화재로 지정을 받고 유당도 발표회를 받았어요.

0: 직장 안에 한 2, 30명 모였을까. 일반 청중도 물론 몇 안 됐지만은 그 방면의 전문가도 한두 사람 정도밖에는 보이질 않았소이다. 대금을 부으는 유당도 딱 했지만은 그의 이언주를 듣고 있는 우리도 민망하기 그지없었소. 하지만은 그날 유당의 대금 소리는 가히 하늘이 낸 소리에 가까웠지. 내 귀도 어지간히 뚫렸고 좋은 소리도 들을 만큼 들어보았지만은 그날의 유당만한 소리는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들어본 적이 없었소이다. 근데 연주가 다 끝나기도 전에 유당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한참 동안 객석을 노려보더니 그대로 나가버렸소. 그리고는 지금까지 숨어서 사는 거요.
1: 국악에 대해 일반인들의 관심이 적었던 것에 대한 실망 때문인가요?
0: 그렇진 않습니다. 언제 국악하는 사람을 나라 사람들이 예술가로 대접해 준 적이 있어요? 그것을 모르는 일당도 아닐 것이고,